0: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버리기 아까울 땐 나눠 쓰는 마음. 이런 재사용 마음들이 모일 때 지구도 지켜질 겁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양희은 씨 목소리 기다린 당당이님들 반가우시죠? 당당이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양희은 씨 목소리가 들려야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평범한 하루야말로 진짜 감사할 조건이라고 하셨거든요. 어제 누님 잘 지내셨습니까? 컨디션은 어떠세요?
1: 지금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각막을 이제 이식하고 그 안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공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각막이 붓는 거기 때문에
0: 예.
1: 베개 없이 누워서 한 엿새 동안을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0: 야, 천장만 바라보고.
1: 야, 진짜 천장만 바라보는 거 고역이더군요.
0: 아, 그렇죠. 네. 그래도 이렇게 밝은 눈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1: 네, 아주 환한 세상이에요. 환한 세상.
0: 너무나 다행입니다.
1: 네.
0: 누님의 귀환을 반기면서 햇님도 흥분했나 봅니다. 아유, 오늘 한낮에 30도 이상 아주 뜨거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구촌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네요. 두 시간 전쯤인가요?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협상이 타결됐다고 합니다.
1: 네,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군사작전을 영구적으로 종료하고 이란은 호르무즈를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미국은 봉쇄를 풀기로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생일 14일에 맞춰서 타결한다 해서 오만하다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 그동안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희생됐잖아요. 지난 2년 동안만 따져도 가자지구에서 병원과 학교 포함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7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평화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0: 아, 그러게요. 이 종전 양해각서는요. 이란에서 말하기로는 19일에 스위스에서 서명할 거라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날짜 조율을 다시 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얼른 도장 찍고 전쟁 끝, 평화 시작 약속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종전 합의가 가져올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사람들 마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하면서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네,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우리이엔엘 하루틴, 휴원스 글로벌,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슬림에이 다이어트,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빅토스, 저축은행 중앙회, 브람산마 의자,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와 함께합니다.
2: 월요일이라 그래서 괜히 가슴이 답답할 수 있는데 그럴수록 으라차차차
1: 네 으라차차
2: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양손 꽉 지켜서 머리 위로 쭉 기지개 크게 튀어시고요. 또 입으로 숨을 후 뱉으면서 올린 팔을 양옆으로 왼쪽으로 한번 또 크게 원을 그리면서 오른쪽으로 한번 그렇게 하고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후련해질 때까지 심호흡 한번 해봐주세요.
1: 네. 그리고 우리 희은 누님의 으라차차를 들으니까 진짜 여성 시대를 이제 함께하는 기분이 들어서
2: 그래요.
1: 네. 저도 이 월요일인데 굉장히 마음이 놓입니다. 자, 월요일 스트레스 안 받게 쉬엄쉬엄 몸 풀어주시면서 뜻밖의 행운도 한번 노려보세요. 100만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나누고 있죠. 숫자 0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2개 아무거나 느낌 가는 대로 골라서 보내주시면 방송 마치기 직전에 투표를 해서 단 한 분께 100만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를 몰아드립니다.
2: 자,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예요. 행운번호 맞힌 분들 전화 꼭 받으시고 내가 보낸 숫자를 정확히 말씀하셔야 선물이 확정됩니다.
1: 네, 전화를 안 받으시거나 3초 안에 답을 못하면 선물은 다음 분께 넘어갑니다. 30만원 상당의 구두 교환권, 냄비 세트, 잡곡 세트, 간편식 세트, 젓갈 세트, 유산균의 비타민, 거기에 타월 세트까지 다 그냥 다음 분께 넘어가는 거예요.
2: 그러니까 번호만 보내시고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돼요. 여성시대가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행운까지 제대로 잡아주세요.
1: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안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오시면요. 감동적인 드라마 한 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2: 네.
1: 아, 올해 신춘편지쇼 최우수 수상작, 인생의 마지막 날, 희망처럼 날아온 아들. 이 작품을요, 생성형 AI 기술로 진짜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2: 와, 아니 저희 박정원 PD가 이런 거 잘하더라고요. AI와 라디오의 만남, 게다가 라디오 기술팀의 윤가영 엔지니어가 함께했다는데
1: 네.
2: 너무 기가 막혀요. 보고 있었거든요, 저.
1: 네, 네.
2: 생방송 전에
1: 잠깐 봤는데
2: 지금 예.
1: 야, 생성형 AI 기술에
2: 이런 거구나.
1: 우리 너무... 최우수 수상작을 합치니까
2: 네.
1: 진짜 드라마 한 편이. 등장을 했어요.
2: 아니 근데 AI가 말하자면 뽑은 배우들이 네.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요.
1: 그러니까요.
2: 이게 실제 사람이 아니잖아요.
1: 실제로 찍은 것도 아니고.
2: 네. 근데 이렇게 기가 막혀.
1: 와, 놀랍네요. 아무튼 이 감동적인 드라마
2: 네.
1: 이제 직접 눈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연 주신 당당이님이 이렇게 생기시지 않았을까. 생성형 AI가 재현한 영상. 시간 되실 때 오셔서 감상 많이 해주세요. 여성시대 홈페이지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2: 최우수상 수상하신 당당이님께 새로운 추억과 선물이 되길 바라면서 이분께도 바치고 또 저희 당당이 여러분 모두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아 근데 AI도 AI지만 나도 연기 좀 하는데 이거.
2: 아유 진짜 그러지 말어.
1: 남자 주인공으로 내가 이렇게 했어도 되는데
2: 오만대 숟가락 얹으려 그러지 말어.
1: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도 우리 현우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이런 오지랖도 부리고 그러지.
2: 재밌지.
1: 예. 아 이미라님, 아 이런 문자 넣어둬요. 아 정말 희은 언니 저 고자질 좀 해도 돼요? 희은 언니 안.

0: 계실 때 일중님 있잖아요. 혜진 씨 오니까요. 엄청 좋아했대요. 입이 귀에 걸렸었대요.
1: 저도 라디오 들었거든요. 저는 눈 언제... 때문에만 고생했지 귀는 멀쩡했거든요. 매일 들었거든요.
0: 이건 뭐 하냐.
1: 하기사 후배랑 진행하는 게 처음이라고.
0: 그 말씀...
1: 좋아했지.
0: 아니, 그 말씀.
1: 아니 벌써 얼굴이 미소 짓는 게 보여요 라디오로.
0: 아니야.
1: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아니,
0: 진짜 그냥 후배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저보다 동생이란 얘기만 했지 제가 뭘 또 엄청 좋아.
1: 아니야 다르더라고. 아무러면 75 할머니랑 하는 것 같겠어. 김경주님, 희은 언니 건강히 오셔서 진짜 진짜 반가워요. 이제 일중 씨가 더 많이 노래도 부르시겠네요. 아 좋죠.
0: 아 그러니까. 아, 전 중간에서 빨리 말려줘야 저도 덜 민망한데.
1: 네. 아, 혜진 빨리... 씨는 계속 듣고 있어.
0: 계속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1: 그래서.
0: 아, 내가 잘하는 노래가 아닌데 그걸 자꾸 옆에서 들으려고 그러니까요. 힘들었어요. 아, 와, 정말 잘 오셨습니다.
1: 네, 누구. 감사합니다. 혜진 네. 씨도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이른 아침에.
0: 맞아요.
1: 자, 오늘의 첫 사연은 경기도 남양주의 양창선 님입니다. 얼굴 좀 보자 하는 친구들 성화에 모처럼 짬을 내 친구 집을 방문했다. 현관문 벨 소리에 뛰어나온 먼저 온 친구들이 반색이다. 식탁 의자에 둘러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난 인생사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 식사로 시골에서 가져왔다는 두릅을 초고추장에 찍어 맛있게 먹었다. 누구에게 질세라 수다 떠는 가정사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 부부는 전철 시간에 쫓겨 먼저 일어났다. 그러자 친구는 모두에게 다 나눠줄 수는 없고 멀리서 온 너만 준다며 비닐봉지를 집사람 손에 쥐어주면서 두릅하고 초고추장을 싸주었다. 한 손엔 봉지, 한 손엔 손가방을 들고 총총 걸음으로 숙대 입구 8번 출구 전철역 계단을 앞서 내려가던 집사람이 앗하는 소리와 함께 대굴대굴 몇 계단을 구른 후 널브러졌다. 황급히 뛰어내려가 아내를 일으키려 해봤지만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일으킬 수가 없었다.
0: 119 부를까요? 머리는 괜찮으세요?
1: 하는 소리에 제정신으로 돌아와 젊은 연인인 듯 두 사람의 도움으로 아내를 계단에 앉혔다. 젊은 연인은 연신
0: 병원에 가셔야 돼요. 엑스레이도 꼭 찍어봐야 되고요. 119 부르겠습니다.
1: 애태우는 이들에게 고마워요. 조금만 기다려보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어서들 가봐요. 가봐요. 정말 고마워요. 가려던 아가씨가 저 아래 계단으로 뛰어내려가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추장 비닐봉지를 주워 들고 오기에 아우 버려요. 가져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자 망설이던 아가씨가 목 스카프를 풀어 돌돌 감싸주면서
0: 가지고 가셔요. 귀한 선물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계단을 올라오면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비닐 뭉치 가방이 굴러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주워온 거예요.
1: 말하고 돌아서는 앳된 아가씨의 뒷모습이 선녀처럼 선하게 남아있다. 참고 집에까지 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 부부는 계단 난간을 잡고 내려와 전철 타고 이촌역에 도착하여 경의선 환승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집사람 전화기를 찾아보니 전화기가 없었다. 그래서 집사람 전화기에 전화를 했더니 젊은 남자분의 목소리가 들렸다.
0: 전화기 주인이세요? 숙대 입구 전철역 하단 계단에서 주웠는데요. 금방 오시면 기다리고요. 아니면 입구 앞에 치안센터에 맡겨두고 가겠습니다.
1: 친절하게 말해 주었다. 아유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추장 통과 같이 굴러떨어진 전화기를 주워준 그 젊은 남자분께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전화기는 치안센터에 가서 친절한 경찰관에게 받아올 수 있었다. 그날 이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이 도와주셨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넘어질 때 아예 받아서 안아주셨다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다. 하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는 이럴 때 하라는 말인가 싶었다. 넘어져 뒹구는 볼품없는 늙은 노인네를 내 부모처럼 어루만지고 끝까지 돌봐준 두 젊은 연인, 값진 목 스카프를 풀어 고추장 통을 쌓아 안겨준 착한 아가씨를 여성시대를 통하여 찾아 두 손 꼭 잡고 찬찬히 보면서 정말 고맙고 감사했다고 사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0: 어머 웬일이야 정말 이 숙대 입구역에 지나가던 그 청년

0: 손은 손가방을 들었죠. 또 한 손에는 두릅과 고추장을 들었잖아요. 아. 양손이 자유롭지 못했고.
1: 그러네요.
0: 이렇게 한번 뒹굴고 넘어지면 사실은 그 뭐랄까 충격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도 올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세요. 두통이 온다든지 갑자기 좀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네네.
1: 그에 따라 이제 조치도 잘 하셔야.
0: 조치하셔야 돼요.
1: 완쾌를 하시겠지만. 근데 그 주변에 정말 우리 젊은 청춘들.
0: 눈물 나게 고맙다.
1: 야, 저는 뭐 딴 것도 딴 거지만 본인이 누르고 있던 스카프를 쫙 빼가지고 고추장 통을 이렇게 싸줬다는 거는.
0: 아유, 야.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1: 우리 집 딸인지 정말.
0: 그게.
1: 송승희 님이 이래서 사람 볕이 최고지요.
0: 그럼요.
1: 하셨습니다.
0: 오은주 님, 와우. 순발력도 좋은 연인이네요.
1: 네, 진짜. 옆에서 119 신고해야 됩니다. 네. 예, 빨리 가셔야죠. 이렇게 탁 안내도 해주는 젊은 연인도 그렇고.
0: 왜냐하면 경황이 없잖아요.
1: 맞아요.
0: 이분도 달려 내려가서는 아내를 일으켜야 되는데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1: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119 부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
0: 사실은 그렇죠. 예. 네.
1: 그리고 나중에 휴대폰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치안센터에 맡겨주고 가는. 아, 그 남성까지.
0: 너무너무 기분 좋은 편지 사연이었습니다.
1: 우리나라 정말 살만하다.
0: 네. 예. 이동아 씨, 저도 자주 다니는 코스인데 꼭 찾았으면 좋겠네요.
1: 네, 맞아. 특히 그 스카프 풀어서. 아, 그러게. 너무 착한 아가씨.
0: 진짜. 예,
1: 찾고 계십니다.
0: 네.
1: 숙대 입구 8번 출구.
0: 네.
1: 예. 지나신 분. 내 얘기인데. 아, 근데 이런 분들은 또.
0: 또 드러내지도 않아.
1: 예.
0: 저요. 제가 그랬어요. 이러시겠냐고.
1: 그래도, 예, 여성시대 연락 주시면.
0: 네.
1: 예, 따뜻한 또 만남을 저희가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0: 아, 좋죠.
1: 네. 자, 다음 사연은요. 충남의 당당이 분이십니다. 어렸을 땐 과일 가게로 시집가라 할 정도로 모든 과일을 좋아했지만 유독 수박만은 제철이 와도 손이 가지 않는 과일이었다. 그런데 3년 전 암에 걸려 항암을 하면서 수분 가득한 수박을 갈아 먹으면 울렁거림이 조금 가라앉았다. 엄마는 간 수박을 소분해서 냉동해 두었다가 항암을 받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에 꺼내주시곤 했다. 그렇게 난 항암을 버텨 수술을 하고 일상을 보내고 있다. 작년 겨울부터 올해는 수박을 많이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 간간이 수박 잘 고르는 방법을 찾아보곤 했다. 옛날에 과일 가게에서 주인 아저씨가 삼각형으로 잘라 수박 속내를 보여주고 사오던 시절은 지났으니까. 수박 배꼽이 작고 검은 줄무늬가 선명하고 모양이 적당히 길쭉하고 밑부분이 노르스름하며 꼭지는 마르지 않고 분이 가득한 것. 그리고 중요한 건 두드려봤을 때 통통 하는 맑은 소리가 나는 게 달고 맛있는 수박이란다. 그렇게 기억하고 기억을 했는데 요즘엔 또 배꼽이 작다 해서 꼭 단 수박은 아니고 꼭지로 판단할 순 없고 수박의 분이 많고 적음은 품종에 따라 달라서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란 인터넷 영상을 보고 어찌 수박을 고를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이런 고민도 잠시. 맛없는 수박을 고를까 봐 하는 걱정보다는 비싼 수박 가격에 주저하게 되었다. 마트를 갈 때마다 수박을 보며 살까 말까 망설여졌다. 비싸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아휴 그래 한번 사 먹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내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기를 한 달쯤 마트에서 수박 세일을 하는 거였다. 무려 3만 원 하던 수박을 2만 천 원에. 그동안 수박을 생각하며 지낸 시간을 생각하면 바로 샀어야 했지만 아유 샀는데 맛이 없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과 어떻게 무거운 수박을 들고 가지? 또 망설여졌다. 배달을 하려면 배달해 줄 수 있는 금액을 맞추려고 원치 않는 소비를 해야 하는 현실에 그냥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2만 천 원짜리 그 수박이 계속 아른거렸다. 그러다가 문득 아 수박이 맛없으면 갈아 먹으면 되지.
0: 그럼요.
1: 왜 씹어 먹을 생각만 한 거니? 이 생각이 드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0: 수박을 사기로 100% 결정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마트로 갔다. 어머, 근데 하루 사이에 똑같은 수박이 3,000원이 올라 24,000원으로 판매 가격이 달라져 있다. 잠깐 망설였지만, 아유, 그래, 그냥 사는 거야, 사는 거야! 하며 수박을 골랐다. 나의 기준은 배꼽이 작은 거, 벌이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그리고 맑은 통통 소리를 찾는 것이었는데, 한 농장에서 온 수박이니 배꼽의 크기만 다를 뿐 다 비슷비슷했다. 맑은 통통 소리도 다 거기서 거기였고, 카트에 고심한 수박을 옮겨놓고서도 확신이 없으니 다른 수박이 만나려나 자꾸 쳐다보게 되었다. 이러다 집에 못 가겠다 싶어서 최대한 맑은 소리를 들은 내 귀를 믿기로 했다. 미리 사둬도 되는 생필품으로 배달 가격을 맞추고 집으로 돌아왔다. 배달된 수박을 자르기 전, 제발 맛있어라, 맛있어라 기도하고 수박의 칼을 꽂고 살짝 쪼개는 순간 느낌이 왔다. 수박이 쩍 하고 갈라지며, 우와! 적당히 익은 진분홍 속이 보이면서 아우 안심이 되었다. 참, 수박 사는 게 뭐라고 이렇게 애를 썼을까. 수박이 맛없으면 갈아 먹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면 해결이 되는구나 하는 교훈 하나를 얻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달리 생각해보자는 결심도 해본다. 그게 실천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해보자.
1: 아, 그래요? 아유, 진짜 수박 갈아 먹으면 돼. 이거 한 통을 사서 언제 다 먹어? 걱정이 되잖아요.
0: 예.
1: 그럴 때는 갈아 먹는데 그냥 시체 다 넣고 믹서에 촥 하면 네. 따를 때 씨는 아래로 가라앉아요.
0: 아, 아주 자연스럽게.
1: 네, 그래서 씨 피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수박 옛날에는 우리 시체 다 우정우정 먹었어. 참외도 그렇고.
0: 맞아.
1: 요새는 근데 깨끗하게 훑어내고 잡수십니다.
0: 진짜 딱 어제였네. 예.
1: 그렇죠.
0: 네. 어제 집에서 저도 제 아내가 잘라놓은 수박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전에 씨를 한 편에 이렇게 다
1: 모아서, 예, 우리 남편도 그래.
0: 어, 근데 아니 당신은 저 씨를 그냥 먹을, 그냥 먹어도 다 나오던데. 한참을 앞에서.
1: 우리 어렸을 땐 씨 삼키면 이제 뱃속에서 수박나무가 자란다, 참외나무가 자란다 그랬죠.
0: 그 생각이 나네.
1: 김희숙님, 저는 그저께 산 수박이 너무 맹맛이라서 우유 넣고 사이다 넣고 수박 화채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완전 시원하고 맛나더라고요.
0: 진짜.
1: 네.
0: 각양각색의 방법이 있네요.
1: 아이, 그렇죠. 네.
0: 최경란님은, 야, 수박 앞에서 이렇게 맛있게 고르는 고민, 저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다들 비슷하군요.
1: 다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이 큰 거를 들어갈 냉장고에 공간은 없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눠 먹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갈아 먹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새 애플 수박이라고.
0: 애플 수박도 있어요?
1: 요만한 거 있어요, 이렇게.
0: 오, 조만한
1: 네.
0: 거?
1: 네.
0: 오,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여성시대 가족들께서는 요즘 어떤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오늘처럼 중동에서 종전이라는 새로운 소식이 날아올 때는 평화에 대한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또 요즘은 축구 뉴스도 많이 찾아보실 겁니다. 북중미 월드컵, 오늘이 대회 나흘차죠.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체코를 2-1로 이겨서 기뻤는데 어제는 우승 후보인 브라질이 모로코와 1-1로 비겼다고 화제였고 오늘만 해도 네덜란드와 일본이 2-2로 비겼고요. 독일과 퀴라소가 7-1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퀴라소는 낯설죠. 카리브해의 섬나라로 베네수엘라 위쪽에 있고 인구 15명인 작은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주 금요일 10시에 멕시코와 경기하죠. 이번에도 아마 지자체마다 거리와 일터 뭐 학교마다 응원이 대단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축구 선수들 발끝을 쫓아가 확대해서 보여주는 걸 보면서 발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도 됩니다. 운동선수나 발레리나의 발에는 많은 사람이 주목하잖아요. 뼈까지 뒤틀어진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 발톱이 까지고 퉁퉁 붓는 축구선수들 발도 아름답지만 오늘은 매일 나를 실어 나르는 나의 발, 내 발에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도 편한 신발 골라 신고 씩씩하게 한 주를 출발하셨죠? 굳은 살 때문에나 족저 근막염 때문이거나 부어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발이 불편한 분도 많습니다. 발이 불편할수록 발에 대한 고마움은 커지죠. 발에 대한 유명한 표현으로는 우는 발이 있습니다. 우는 발. 오스트리아 출신 작가 릴케가 조각가인 로댕의 조수로 일하면서 로댕은 우는 발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저마다의 노고가 있어서 발이 땀을 흘린다 하는 뜻이고 로댕은 그 땀까지도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도 많은 예술가들이 지치고 더러운 발,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발, 가난한 노동자나 순례자의 발에 주목해서 그림도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시 길을 갑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뭐 맨발로 가는 길일 수 있죠. 자갈길,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잔디밭이나 고운 모래밭길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일 겁니다. 오늘도 발에 땀이 나도록 힘차게 당당하게 씩씩하게 그래서 저마다 위대하게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네, 우리 희은 누님의 걸어요 듣고 왔고요.
1: 어머, 제가 퀴라소 인구를 15명으로 소개했군요. 죄송합니다. 퀴라소의 인구는 15만 명. 정정하겠습니다. 네. 0014님이 퀴라소 인구가 15명이 맞나요? 제일 먼저 문자를 놀라서 주셨어요. 알려주신 당당이님들 고맙습니다.
0: 네. 아, 저도 옆에서 15명이라고, 아, 말씀을, 아, 지금 끼어들까 하다가, 아, 아침 참 까여가지고, 다 듣고 왔는데. 아, 상상하면서 재밌었어요. 그럼 월드컵에 지금 11명 출전해 있으면.
1: 남은 인구가 4명이야.
0: 4명이 있어. 응원단으로. 아, 정말 귀엽다. 네. 15만 명.
1: 네.
0: 8265님이 퀴라서 작은 나라지만 활기찬 나라일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제 행운 숫자 15로 갑니다.
1: 와!
0: 아, 이것도 좋네요.
1: 그것도 괜찮네요. 네. 네. 딱히 떠오르는 숫자가 없을 때. 그죠?
0: 네. 네,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덕분에 아주 퀴라서란 나라가 제대로 우리에게 야, 각인될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그 작은 인구 속에서 또 축구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0: 그러게요.
1: 그렇게 참여한 게 어딥니까? 진짜 발에 땀 나도록 훈련하셨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노영길님이
1: 손편지로
0: 손글씨를
1: 너무나 잘 쓰신다. 네,
0: 멋지게 쓰셔가지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건강검진이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1: 네.
0: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가 여성시대를 처음 접한 건 80년대 초반 교복을 입던 중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동네의 작은 공장에 다니시면서 근무 시간에 틀어놓은 여성시대 사연을 들으시고 기억에 남거나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면 저에게 들려주시곤 했죠. 매달 기업은행 창구에서 발행되는 책자를 타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셔서 갖다 드리면서 가끔씩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들

0: 다양한 사연을 통해 가슴 따뜻한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공감하며 나도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다짐할 수 있었던 인생의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해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3월 말부터 올해 안에 받으라는 사내 공지가 떴었는데 원래는 제 성격상 공지가 뜨자마자 바로 가서 받는 편인데 올해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 한 달 넘게 늦어졌습니다. 5월 중순 아침 6시 20분에 가벼운 차림으로 광화문까지 살살 가볍게 뛰어서 갔습니다. 도착해서 대기표를 뽑았는데 제 앞으로 27명이 대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도 창구가 많아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간단한 동의서에 사인하고 바로 검사복으로 환복한 후 순서대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진 중에 가장 두렵고 긴장하는 건 위내시경. 저는 수면마취를 안 하고 일반으로 봤거든요. 어우, 대단하시다.
1: 오, 저도 그래요.
0: 그래요?
1: 수면마취 안 해요.
0: 어우, 저는 못.
1: 이게 호흡을 잘하면 괜찮아요.
0: 그래요?
1: 네.
0: 지난 29년간 저는 항상 일반으로 받아왔습니다. 일반 위내시경 검사를 할 때 중요한 건 호흡 같더라고요. 가늘고 기다란 이물질이 식도를 넘어갈 때 잠깐 불편할 수 있으나 크게 심호흡을 일정한 간격으로 해주면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검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채 1분도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저는 현장에서 소음과 분진이 심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무직과 달리 특수검진으로 청력과 폐활량 검사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기계가 가동될 때 울리는 진동소리가 비행기 이륙할 때 나는 엔진 소리와 맞먹을 정도로 소음이 심하거든요. 직원들 모두 귀마개를 하고 근무하는데 저는 일할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헤드폰식으로 된 귀덮개를 착용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한 번 떨어진 청력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몇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했으나 지금은 단련이 돼서 기계 가동할 때는 제일 먼저 귀덮개부터 챙겨서 씁니다. 건강검진의 모든 검사는 정확히 2시간가량 걸린 것 같습니다. 큰 숙제, 밀린 숙제를 끝낸 것 같은 안도감, 편안함을 느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정확히 2주 후에 결과지가 등기로 문 앞에 도착했더군요. 방에 들어가 조심스레 등기봉투를 뜯으려는데 테이핑을 워낙 꼼꼼하게 해놔서인지 잘 뜯어지지 않아서 힘으로 잡아 뜯고 있는 저를 보면서 결과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흥분했구나 싶었습니다. 속으로 침착하자 침착하자를 되뇌이며 결과지 첫 장을 넘겼습니다. 기초검사부터 순환기, 위, 간, 담도, 신장, 혈액, 근골격 등에 대한 검사 결과와 사후 관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정상인 것은 파란색으로 A라고 쓰여 있고 이상이 있는 것은 붉은색으로 상담 및 특별관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대체로 푸른색 A가 많았으나 안과에서 붉은색으로 전문가 상담 및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 오.
0: 안과, 오호. 이 건강성적표가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에서 97점이 나왔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안압은 정상인데 안저검사에서 왼쪽 눈에 망막 이상 소견이 보인다 하니 불안감이 엄습하더군요. 동네에는 안과가 없어서 집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안과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습니다. 며칠을 불안에 떨다가 예약한 날에 병원에 도착해 여러 검사를 받고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모니터를 보시고는 모든 게 정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 아유, 축하합니다.
0: 안과 전문의가 막막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니 그동안 찜찜했던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더군요. 불편한 데가 있냐고 물으셔서 안구 건조증이 있다고 하니 인공눈물을 처방해 주셨고 근시도 심한 것 같다고 안경 처방도 해줘서 받아왔습니다. 이참에 건강의 소중함과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습니다. 여성시대 애청자 여러분들도 건강검진에서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 즉시 방문하셔서 초기에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0: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1: 와, 네. 저는 진짜 이 눈의 소중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0: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1: 네, 확실히 느꼈죠.
0: 예. 저는 작년에 확실히 느꼈고요.
1: 그렇죠. 하여튼 일중 씨는 엎드려만 있으라고 그랬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베개 없이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군요. 이렇게 이렇게 목이 이렇게 되면서
0: 아, 누워만 있으면
1: 네 이렇게.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맑게 안 터져요.
0: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눈의 그러니까 옛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게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 그랬어요.
0: 맞아, 맞아.
1: 난 그 말에 진짜 실감했어. 너무 뼈저리게 맞습니다. 이런 거구나.
0: 예.
1: 그래서 시청각 교육도 시가 볼 시자가 먼저 오잖아요. 시청각. 예. 예.
0: 우리가 보는 거에 있어서 답답하고 잘 안 보이고 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야, 그래도 너무나 다행스럽게.
1: 예. 예.
0: 막막에 전혀 이상 없다는. 예.
1: 안구건조증은 뭐 나이 들면 조금 있으니까 인공 눈물 같은 걸로 얼마든지 대비하실 수 있고 또 뭐 눈 건강 약이 있으면 또 찾아서 드셔도 괜찮고.
0: 맞아요.
1: 저는 이거 막막 이식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지난 2월, 3월이었어요.
0: 오, 네네.
1: 그냥 미루다가 이렇게 늦게 한 건데 점점 시력이 떨어지는데 눈동자를 뭐 그 안과에 특이한 기계로 각막이죠. 그 특이한 기계로 찍으면 완전히 이렇게 좀 탁하디 탁한 창호지로 이렇게 덮어 씌운 것 같은 눈동자가 나와요.
0: 그래요.
1: 그러다 이번에 수술하고 다시 컴퓨터로 딱 보여주는데 망막이 아주 그냥 아니 각막이 아주 맑은 야. 눈동자 어린이 눈동자 같이 됐더라고요.
0: 지금 보이시는 것들은 아주 깨끗하게 보이시는
1: 얼마나 거예요? 밝은지 몰라요.
0: 아유 웬일이야.
1: 그렇죠. 하여튼
0: 시원하시겠다 정말.
1: 노안 안구건조증 이거 각막 이거 건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한테 부럽다고 송승환 씨가
0: 네.
1: 전 MC가 막막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막막은 뒤에 있으니 이걸 어떻게 귀를 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식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죠. 그러더라고.
0: 맞습니다.
1: 예.
0: 특히나 요새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많이 봐가지고
1: 맞아요.
0: 눈이 확실히 많이 약해졌대요. 조심하셔야 돼요.
1: 그 노영길님도 노안도 덕분에 미리미리 관리하시게 됐으니까 이게 잘 된 거죠.
0: 진짜 건강검진은 필수고요. 건강검진에 이상 소견이 있으면 그것도 바로 또다시 병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1: 미루지
0: 중요할
1: 마세요.
0: 것 같습니다.
1: 노영길님은 신문사의 그 윤전기 인쇄기 돌리는 일을 하셔서 청력 관리도 이게 보통 소리겠어요?
0: 그러네요.
1: 오, 그러니까. 신경을 진짜 많이 쓰셔야 되죠.
0: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오상성님, 태양도 노래했잖아요. 그 빅뱅의 태양이.
1: 눈, 코, 입.
0: 우리 몸 어디 한 군데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네요. 하셨습니다.
1: 노래해야지. 안 해요?
0: 네, 잘 떠오르질 않네.
1: 그렇지.
0: 이 노래가 바로 안 떠오르네. 아, 이것도 빨리빨리 떠오르야 되는데.
1: 이동욱님이 저도 일반 내시경으로 수면 없이 그냥 해요. 가끔 간호사분들과 눈 마주치면 좀 민망해요.
0: 그렇네. 생각도 못 해봤네.
1: 아, 그래요? 마취하고 해요?
0: 네네. 무서워서.
1: 어, 그렇구나.
0: 일반 내시경으로. 이동욱님도 대단하십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연말에 말고 지금 생각났을 때 건강검진도
1: 해버리는 게 나아요. 연말엔 너무 밀린데요.
0: 너무 밀려요.
1: 네.
0: 너무 밀리잖아요. 그렇죠?
1: 꼬박꼬박 하셔야 돼.
0: 네.
1: 나는 맞습니다. 뭐 워낙이 많이 해서 그 카피해서 갖다 드리면 돼 이제 건강검진죠.
0: 어, 그래요?
1: 그렇죠. 가정의학과에 그냥 온 병원에서 한 거 다 카피해서 갖다 주면 끝나는 거야. 피검사니 뭐니 너무너무 많이.
0: 아,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렇죠.
1: 안 해요. 금년은 건너뛰겠습니다.
0: 아, 그러시죠.
1: 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힘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0: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0: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3: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3: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4: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3: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4: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3: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4: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4: 키높이 7cm 운동화 타린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3: 가을 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4: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양창선님과 당당이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가 가고요. 노영길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3: 네, 그리고 아까 수박사연 잘 고르는 법 그 이야기 들으시고 5240님이요. 저는 AI한테 물어봐요. 수박사진 찍어서 뭐가 맛있어? 동그라미 쳐줘? 하면 알려줘요. 여태껏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4: 어머, 진짜요?
3: 이게 이런 것도 가능해요?
4: 아니 AI가 못하는 게 뭔가 그래.
3: 진짜? 오, 신기하다. 오, 아니 본인은 수박 먹어보지도 않았을 거면서.
4: 그러게, 지가 어떻게 알아? 맛을 알아? 뭘 알아 AI가?
3: 사진을 보고 그거를.
4: 야, 희한하다.
3: 자, 저희 신춘편지쇼 수상작으로 만든 AI 드라마도요. 여성시대 홈페이지 보이는 라디오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아, 감상하러 많이 와주시고요. 오늘 1, 2부에 문자 미니 소개된 분들께는 시원한 수박 주스.
4: 아, 좋죠.
3: 보내드리겠습니다.
4: 5916님, 어제 조카가 결혼해서 아들이랑 다녀왔어요. 조카가 우리 아들보다 3살이나 어린데, 아이고, 이제 남일이 아니구나. 아직 시어머니, 할머니 소리 듣기 싫은데 싶었어요. 아들도 책임감에 묶이기보단 더 자유를 즐기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올해 32인데 뭐 안 급하죠? 손태진 리메이크 신곡 노래하는 곳에 신청해요. 그러셨네요.
3: 아, 제목이 노래하는 곳에.
4: 윤한기 씨하고 윤복희 씨가 같이 불렀었죠?
3: 네. 그리고 32살이면 안 급하죠? 아직 한참. 그렇죠? 좀 더 있어도 되겠다. 자,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랑이고.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당분간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상주 의성 32도, 안동 예천 31도 등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2도 분포로 오늘보다 비슷하거나 더 오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방선거 뒤 7%포인트 낮아진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갤럽이 6월 7일부터 11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57%,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35%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에서 긍정 48%, 부정 4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부실 및 부정선거, 선관위 문제 16%로 가장 컸고 경제, 민생, 고환율 14%, 부동산 정책 9% 순입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이 29%였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45%, 더불어민주당 32%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1.3%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18개월간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송군은 이번 공모에서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산학상품권 운영기반,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공모 탈락 이후 사업계획을 보완해 제도전에 나선 끝에 선정됐습니다. 청송군은 국비와 도비, 군비 등 657억 원을 투입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안동, 의성 등 5개 시군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임시조립주택 거주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이재민 2,500세대 가운데 400여 세대는 퇴거했지만 아직도 2,080세대, 3,500명이 임시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경상북도는 우기와 폭염을 대비해 이재민 임시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신윤아였습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오너리스크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로 풀면 경영주가 초래한 악재인데요. 총수의 부적절한 행동이 회사에 나쁜 영향을 미칠 때 쓰입니다. 얼마 전 한 커피 업체가 비상식적인 마케팅을 해서 회장이 직접 사과한 바 있죠. 현장 직원들은 책임이 없으니 비난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정작 이들을 공공에 빠뜨린 건 회장 자신이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소비자들의 시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발언을 했고 적지 않은 반감을 초래했죠. 책임자의 언행이 가벼워선 안 되는 이유, 이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섬입니다.
1: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2: 아, 그러면 잘 찾아오셨어요. 오늘 사섬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3: 엄마, 우리 엄마 큰딸이에요. 요양원에 계신 엄마를 뵈러 가는 오늘도 가슴이 미어지면서 타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온몸이 부어서 힘든 가운데 자식들과 눈맞춤으로 인사를 대신해 주신 엄마, 말씀은 얼마나 하시고 싶으실 텐데 당신 뜻대로 되지를 않아서 얼마나 간절하실까 마음으로만 이해합니다. 힘든 엄마의 모습에 자식인 우리 마음은 속으로 울고 있어요. 다른 자식들은 엄마 사랑이라는 말을 밥 먹듯이 표현하는데 큰딸인 저는 엄마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는데, 엄마, 오늘은 엄마한테 꼭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엄마 이따 봐요.

0: 김현실 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변진섭의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듣고 왔습니다.
1: 와, 배임규 님이 엄마, 참 듣기 좋은 그 이름, 엄마. 엄마가 곁에 계실 때 잘해드리십시다.
0: 네. 지금 이제 요양원에 모시는 것 같은데요. 네. 찾아뵐 때마다 참 엄마의 힘든 모습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미워지시는 것 같습니다.
1: 음성 사서함 남겨주신 김현실님 여성시 대표 쌀 20kg 보내드릴게요.
0: 김남옥님 말씀이요. 네. 사랑한다는 말은 아끼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1: 그랬으면 좋겠는데 쉽질 않아요.
0: 처음이 어렵지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레 나오는 말이 사랑 같아요. 우리 가족 사랑한다. 그러게. 처음에는 괜히 머쓱하고.
1: 그 좀 연습을 해야 돼. 처음에 툭 던지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쉬워요. 네.
0: 맞습니다. 그때만 탁 넘기시면 앞으로도 사랑을 계속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열린 사소함 참여 번호도 말씀드릴게요. 02789-1000, 02789-1004번입니다. 그땐 미처 말하지 못했지만 뒤늦게라도 전하고 싶은 진심, 속마음이 있다면 여성시대 열린 사소함에서 털어놔주세요. 이름이 나가는 게 민망하고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익명 소개도 가능하고요. 방송 원하는 날짜가 있으신 분들은 몇 월 며칠에 소개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틀어드릴게요.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당당이님들의 문자와 또 미니로 수다 떠는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가 이어집니다.
0: 여성시대 3, 4부는 고향가구 박람회, 유니베라, 청원아이스,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KB국민은행, 데이팩, 안터지는 맥스부탄, 노무법인폐, 백조싱크,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와 함께합니다.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증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3: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1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4: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네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이런 고민 나만 하는 걸까요?
1: 한 사람의 고민에 백 사람의 생각을 더합니다.
0: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시시콜콜한 고민부터 인생의 중차대한 선택까지 결국 선택은 모두 내 몫이겠지만 그래도 남들은 어떻게 사나 믿을만한 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할 때 여성시대 월요일 코너 백인에게 묻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사연 주시는 분들이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1: 네, 여성시대 홈페이지 백인에게 묻습니다 게시판으로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직접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매주 이 시간 따뜻한 오지랖, 책임감 느끼는 쾌락을 즐기는 백인분들이 신중하게 의견을 다 나눠주실 거예요.
0: 네, 백인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당당이님의 사연. 오, 이거 뭐 급한가 보죠.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긴급 고민입니다. 중1 된 아들이 반에서 그 별그램 안 하는 사람은 자기뿐이라고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들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빠져들게 될까봐 계속 반대하는 중입니다.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한 이유 말고 아들을 더 잘 설득할 말이 있을까요? 저 역시도 SNS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하.
1: 그러시구나.
0: 이게 지금 상황이 그건. 아, 우리 반에서 인별그램 안 하는 애 나밖에 없다고. 나 진짜 완전 뒤처진다고 지금. 남들이 뭔 얘기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1: 그럴 것 같아.
0: 이렇게 아들이 지금 땡깡을 쓰고 있는 거겠죠.
1: 네. 떼쓰겠죠. 진짜. 예. 게다가 중1 아닙니까? 사춘기가 왔거나 사춘기 중이겠죠. 엄마가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민이 되실까 싶어요.
0: 아, 그러니까 SNS가 이제 보통 그런 거죠. 뭐 릴스, 틱톡, 인스타그램, X, 유튜브 쇼츠. 이름은 이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사용자끼리 인터넷상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모르는 사람 콘텐츠를 계속 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1: 어른들도 그런데 청소년들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게다가 요즘 10대들은 카톡이나 문자는 또 잘 안 쓴다면서요.
0: 왜 그래? 이렇게 편한데.
1: 인스타 DM? 다이렉트 메시지로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묻기보다는 인스타 계정이 뭐냐? 이걸 먼저 묻는다네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근데 우리 누님도 SNS 하시잖아요.
1: 그죠. 양희은 인스타그램 있습니다.
0: 네네.
1: 근데, 뭐 이렇게 지금 많은 걸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그냥 가끔 그게 왜 연결이 돼서 계속 뜨잖아요. 알고리즘으로. 뭐 여행 보고요. 요리 보고요.
0: 네네.
1: 천장 보고 누워있을 때도.
0: 또 SNS는 하실 정도로.
1: 네. 천장을 향해 휴대폰을 얼마나 팔이 아픈지 혼났어요. 아니, 그럼 뭐 하겠어요, 하루.
0: 그러니까. 실은 저도 엎드려 있을 때.
1: 한쪽 눈으로?
0: 한쪽 눈으로 저도.
1: 건강한 눈으로?
0: 야, 그러니까 저도 계정은 있는데 저는 열심히는 못해요. 성격이 게을러서.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 거나 혹은 이런 뭐 쇼츠나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저도 많이는 안 봤거든요.
1: 그래요.
0: 근데 어느 날 이게 원래 오디오 없이 볼 때는 이게 뭐야 도대체 동작만 나.
1: 오디오를 켜면 실 만나서 얘기할 시간 오고 가는데

0: 네.
1: CN블루의 Can't Stop 듣고 왔습니다. 당당히 백인 여러분, SNS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사용하면서 느끼신 장단점 문자 또는 미니로 받고 있습니다.
0: 소개해드리는 동안도 여러분 계속 보내주세요. 8252님, 40대 워킹맘인데요. 요즘 육아템 사려면 인별그램 해야 해요. 육아정보도 많고 육아템 공구도 다 거기서 하거든요. 예전엔 포털사이트 맘카페에서 공구했는데 이젠 인별에서 많이 하게 돼요.
1: 그렇군요. 서로 모여서 얘기하는 공간이 그러니까 달라진 거죠.
0: 그렇죠. 달라졌어요.
1: 예, 예전엔 맘카페, 지금 이제 인별에서 또 얘기를 많이 하니 정보를 얻으려면 갈 수밖에 없다.
0: 네. 그리고 그 인별그램을 따라서 뭐 그 팔로우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0: 공구를 딱 해서 뭐 10%, 15% 특별히 한다. 뭐 이러면, 아유, 거기 가서 뭐 교통 시간, 교통비 뭐 이런 거 다 계산하느니 그냥 차라리 그냥 소포로 받는 게 낫다. 택배로 받는 게 낫다. 이런 생각도 하죠.
1: 네. 야, 근데 6873님. 저는 네. 그 깨톡 외에 다른 SNS는 안 합니다. SNS 하는 친구, 지인 등등을 보니까 사진으로 비교하고 또 비교 당하는 것 같아서 아예 할 생각을 안 합니다. 해야 된다는 필요도 못 느끼고요.
0: 네, 이런 분도 멋지십니다.
1: 이게 또 실은 맞아.
0: 그래.
1: 예, 예.
0: 그걸 뭐 사진을 보면, 얘는 이렇게 좋은 데 같구나. 이렇게 맛있는 데서 맛있는 걸 먹는구나. 그러면 그 비교가 좀 가라앉게 하죠.
1: 그 속엔 다 화려하게 살고 있으니 말이죠.
0: 아이, 근데 사진빨이 잘 나오는 데를 그렇게 골라서 찍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업소에서도 여기가 잘 나옵니다. 이런 식이더라고.
1: 맞아요. 예.
0: 3945님, 저는 40대 후반인데요. 쇼츠 너무 많이 봅니다. 애들 재워두고 인별그램에 아기들 사진 요리법 등등 볼 게 너무 많아요. 아, 진짜 스탑이 안 됩니다. 아니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두 시간 휙 가요.
1: 뭐 애들도 귀엽고 강아지들도 해가지고
0: 웃음을 주잖아요.
1: 뭐 강아지가 저기 자동차를 빵 쳐 그랬더니 자동차가 삑삑삑삑 소리 나냐. 거기에 맞춰서 또 막 춤을 춰.
0: 그건 만든 거지.
1: 네, 네. 요새 뭐 그런 것도 워낙에 많으니까.
0: 아이고 재밌어요. 그래도
1: 네. 재밌는 거 많아. 우미숙님, 버스를 기다리거나 지인들과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보게 되네요. 맞아, 요런 시간대, 요런 짜투리 시간에 보게 되는데
0: 네.
1: 이게 점점 길어진다는 거지.
0: 이수연님, 혼자 시간이 좀 여유로울 때 강아지나 요리 관련된 컨텐츠 많이 보네요. 끊을 수가 없어요.
1: 진짜.
0: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으로 계속 저도 강아지가 떠요. 그리고 여행, 요리 세 가지예요.
1: 맞아. 네. 한번 관련된 거 보면.
0: 네.
1: 아, 근데 그렇게들 다양하게들 또 올리시더라고.
0: 그러더라고, 진짜.
1: 홍재원님, 저는 SNS 직접은 안 하고 보기만 하는 편입니다. 50대 후반인데 예전에 한번 했다가 해킹을 당했는지. 아이고, 음란물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0: 이래서 아이들이 SNS 하는 걸 걱정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0: 우리가 걱정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1: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고 뭐야 그리고 이제 안 하면 되는데 이건 아이들 잘못 보다 거기에 타고 넘어갈까 봐.
0: 그렇지 그렇지.
1: 다 그런 문제도 거지. 있죠. 자, 광고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 나누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 SNS 사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긴 여성시대입니다.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자, 6월 15일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오늘은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당당이님의 질문입니다. SNS 그거 중학생들이 벌써 해도 될까요?
1: 네, 사연 주신 엄마는 한창 공부할 나이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느라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못하게 하고 싶다. 그런데 아이는 다른 애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해. 소외감 느낀다고 하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아이를 좀 더 잘 설득할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좀 해외로 눈을 돌려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고민인데 해외는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기 호주로 갑니다. 자, 금방 도착했죠. 호주는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아예 법으로 전면 금지했습니다.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X 같은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사용을 못 막거나 안 막으면 수백억 원대 벌금을 물게 했대요.
1: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조이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숨통을. 네. 깔끔하네요. 기업이 돈 버는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크니까 예. 책임도 져라 이 얘기죠.
0: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아예 금지.
1: 그거를 예. 하게 하면 수백억 원을 벌금으로 내라.
0: 예. 어우, 뭐.
1: 이거 세다.
0: 그렇지. 뭐 너는 하고 나는 하고 이거 말고 그냥 네. 고 나이 때 아이들은 다 안 돼.
1: 그렇지.
0: 자, 그러면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 몇 시요? 인도네시아? 시간 말하는 사이 벌써 도착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최초로 올해 3월부터 음란물이나 중독성 높은 디지털 플랫폼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16세 미만 청소년이 계정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걸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서 적용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1: 멋지다. 네.
0: 그러네요. 아시아 최초로 인도네시아에서
1: 종교의 힘도 클 거예요, 아마.
0: 네.
1: 이 나라도.
0: 네. 그러겠네요.
1: 네.
0: 자, 아시아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또 움직입니다. 또 움직여. 이번에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니까 한번 또 볼까요?
1: 네.
0: 자, 플로리다와 유타, 테네시 같은 일부 주에서는요, 만 14세에서 16세 청소년들이 SNS 가입을 할 때 무조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야간 시간대 접속을 제한하고 있답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네 사진 좋아합니다. 지금 인기 있는 영상, 이런 야간 푸시 알림을 청소년에게 보내는 것도 다 금지를 했다고 하네요.
1: 잘했다.
0: 미국도 이런 움직임이 있구나.
1: 그러니까 주마다 이렇게 자치법이 있으니까.
0: 네네. 네. 부모님 동의 받아야 되고 야간 시간대는 푸시 알림 안 오고.
1: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막는 거죠.
0: 충분히 네. 가능하겠죠.
1: 그렇죠. 네. 예.
0: 자, 미국에서 다른 나라 또 가봅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왔습니다. 자, 영국이나 프랑스, EU 국가들 좀 살펴볼게요. 이쪽도 SNS 기업이 미성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기술적인 조치를 만들도록 강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앱을 끄지 못하고 계속 붙잡혀 있게 만드는 설계를 법으로 못하게 막는 겁니다.
1: 우와.
0: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보는 콘텐츠는요,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 재생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걸 볼 수 있잖아요.
1: 네.
0: 그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이 되면 안 되게끔 화면 스크롤의 끝이 명확하게 보이게 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보면은 영상이 강제로 멈추게 하는 조치죠. 이게 기술적으로도 가능할 테니까 말이죠.
1: 그렇죠.
0: 또 미성년자 대상의 맞춤형 광고나 너 이거 좋아하지? 이것도 한번 봐봐 하면서 도파민을 자극하는 알고리즘 영상도 청소년에게는 하지 마라. 이거 차단해라. 법을 아예 만들어서 규제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1: 자, 남의 나라 이야기를 주르륵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0: 자,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현재 단속을 좀 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조성이 일단 됐고요.
1: 네.
0: 관련 법안도 국회에

0: 대거 나와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 중인 건 없답니다. 문제의 심각성에는 모두 공감은 하지만 규제 방식 같은 거에서 뭐 연령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알고리즘 규제를 할 것이냐 이런 실질적인 방법을 두고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하네요.
1: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당당이님들의 의견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중학생 청소년의 SNS 사용. 이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노래 듣고 올 동안 계속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들으실 곡은 QWER의 고민 중독.

0: 노래 듣는 동안 게시판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살펴볼게요. 주기수님, 중3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희 아이도 인별그램 엄청 합니다. 어떤 때는 밤새워 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 막습니다. 폰 빼서도 보고 폰 감옥에도 넣어서 잠궈도 보고 정말 다 해봤지만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건 요즘 아이들 세컨폰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많다고 하네요.
1: 휴대폰 두 개 갖고 있다고요?
0: 그러니까요.
1: 하나를 부모가 뺏어가면 나머지 하나 갖고 쓴다는 얘기잖아요.
0: 네, 뭐 인터넷만 되면 되니까.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가 봐요. 어른들도 그런데 애들은 더 하겠죠.
1: 야, 이건 막으면 더 몰래 몰래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니까.
0: 그래서 해외 사례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그 기업에서 기술적으로 좀 청소년들에게는 막아라.
1: 아, 막아라.
0: 뭐 그치. 특정 시간 이후엔 좀 안 되게 한다든지.
1: 네.
0: 이게 부모의 감시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1: 한계 있죠.
0: 네. 네네.
1: 조소희님, 40대 초반인데요.

0: 인별은 도파민이 너무 나와서 반대요. 시간 잡아먹는 하마라서 제 할 일을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시간을 정해서 하려 해도 잘 지키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며 앱을 삭제하기도 해요. 안 해도 잘 산답니다.
1: 맞아. 우리
0: 안 해도 살지 물론.
1: 없을 때도 잘 살았죠. 저 특히 주말 휴일에 많이 느껴요. 쉬겠다고 침대 누워서 이 앱을 켜는 순간 몸은 점점 피곤해지는데 눈을 뗄 수는 없어.
0: 맞아. 그래.
1: 야, 거의 한두 시간을 그러고 있으면 몸은 진짜 완전 피곤하고 이게 내가 쉰 건지 뭘 한 건지 이게 어른도 이렇게 못 참으니까.
0: 사실 눈을 피곤하게 하는 만큼 온몸이 피곤해지거든요.
1: 네. 누워있는데
0: 눈이 쉬어야 돼요.
1: 엄청 피곤해요.
0: 자, 그러니까 청소년 때만이라도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참 좋을 텐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지.
1: 어른도 참 못 끄는 이거.
0: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아유.
1: 7195님 중1이면 많이 참았네요. 저는 비공개 계정으로 가입시키고 친구들 계정에만 댓글을 달게 하고 모르는 사람 게시물은 그냥 보게만 놔뒀습니다. 요즘은 그 인스타그램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무서워요.
0: 아, 그래요?
1: 사용시 주의사항을 미리 잘 교육시키고 비공개로 가입시키면 어떨까요? 아, 아예 비공개 계정으로 가입을 시킨다?
0: 그것도 괜찮다.
1: 그러네.
0: 네.
1: 다른 누군가가 이거 모르니까 또 찾아올 수는 없을 테니.
0: 그렇죠, 그렇죠. 한 번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죠?
1: 비공개로
0: 비공개
1: 하고
0: 계정으로
1: 친한 친구에게만 댓글을 달게 한다.
0: 이구구원님, 요즘 학생들 인스타로 대화한다는데 거기에 끼지 못하면 왕따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하게 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셨어.
1: 그러니까 우리의 문자나 깨톡처럼 이렇게 그냥 연락을 주고받는 수단이면 모르겠는데.
0: 네.
1: 그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0: 그렇게, 그렇게.
1: 다 되니까. 문제야. 진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 요게 제가 봤을 때 제일 현실적인 것 같긴 해요. 예. 그 친구랑 소통은 안 할 수는 없죠.
0: 그렇죠.
1: 그 시기에.
0: 사춘기에.
1: 아유, 친구가 이건 최고인 시기.
0: 진짜 시기인데. 엉망이죠. 엉망되는 네. 거예요. 친구랑 소통이 안 되면.
1: 그래서 안전장치를 우리 부모님이 또 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에서
0: 네.
1: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당당이님의 질문. SNS 그거 중학생들이 벌써 해도 될까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의견이 아주 분분한데요. 자, 이제 마지막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갔었던 우리 호주.
0: 네.
1: 야, 호주 스타일이 아주 화끈하죠. 일정 나이 전에는 아예 못하게 전면 금지하는 호주처럼 우리도 전면 금지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1번. 아유,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막은 게 아니라서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한다? 아유, 요거 청소년들한테는 좀 가혹하잖아요. SNS의 장점이나 순기능도 있으니까 적당히 쓰게 하되 관리 감독을 잘 하자. 2번.
0: 여러분의 의견 노래 듣고 올 동안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자, 전면 금지는 1번이고요. 적당한 규제법으로 타협을 하자가 2번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볼 동안 임영웅의 노래 폴라로이드 나갑니다.

0: 야, 이거 정말 아주 첨예한 대립을.
1: 그렇죠.
0: 네, 이렇게 문제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우리 희은 누님은 어떻게 보세요?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 어떻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효과 있을까요?
2: 난 누군가가 정책 기반을 설정하는 분들이 네. SNS에 대한 공부를 더 양껏 하고 네. 진작에 그랬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미 너무 잠식했어. 그렇다면 어떠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해야지 되고. 이미 어른이고 아이고 다 물들었어.
0: 그래서 전면 금지는 지금 쉽지
2: 않습니다. 이거는 힘들어요. 힘들어.
0: 예. 네. 자, 1171님. 저는 2번이요. 어른들도 다 하는데 아이들만 못하게 하면 반감만 사지 싶네요. 명석한 해법을 먼저 찾던 그런 걸 좀 구사하는 게 좋겠죠? 하셨어요.
2: 그렇죠. 일종 씨 생각은 어때요?
0: 저는 그래도 1번이 아니었을까.
2: 오, 그래요.
0: 할 거면 아예 전면 금지. 그러니까 저 16세 미만. 네, 이 학생들에게는 좀 아예 전면 금지를 네, 금단 증상 있겠죠. 하고 싶겠지. 엄청 생각나겠지. 하지만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2: 네.
0: 예, 우리 예전에도 없이 살았는데 뭘. 할 거면 정말 전면 금지.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런 거 말고. 최종근 님도요. 1번 전면 금지요. 타협하는 순간 이런저런 예외가 많아져요. 신무승 님도 1번이요. 적당히 타협하면 그걸 또 악용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2: 맞아, 이분들 의견도 맞아.
0: 법으로 정해서 막아버리면 그 나이 때 모두 안 하니까 소외감도 덜 느낄 것 같아요.
2: 가능할까요? 당당이님들 대세는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결과가 나왔나요?
0: 자,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인에게 묻습니다. 어, 이쪽이 조금 더 많게 나왔네요. 결과는 1번 전면 규제하자. 와, 6대3?
2: 6대4 정도로.
0: 6대4겠죠? 그죠?
2: 그죠? 네. 어, 전면 규제 쪽이 살짝 더 많네요. 네. 살짝이 아니야. 한 배 반이 많네요.
0: 그러네요. 네. 어, 6대4 정도로 전면 규제 쪽이.
2: 자, 질문 주신 당당이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오늘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들 명단은요?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0: 자, 전면 규제 쪽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저 법적 규제도 확인을 해야죠.
2: 그렇죠.
0: 네, 플랫폼 기업에서도 좀 고민하셔야 되고 예. 자, 그리고 역시나 뭐 이런 입법이나 이런 건 국회에서 또
2: 그렇죠. 네,
0: 조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 오늘은 다음 주 예고도 미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학생 자녀를 두신 당당

0: 당당이님들의 질문이었잖아요. 다음 주는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당당이님의 질문. 학군. 이거 학군에 대해서 의견 아이고, 나누겠습니다.
1: 대학군 아니라 중고교를 어디로 보내야 하나 학군 고민도 진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0: 예, 지금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계시거나 키워보신 당당이님들의 경험담 조언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도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질문 주셨던 당당이님이 방송 듣고 문자 주셨네. 아우, 저 질문 보낸 사연자입니다. 오늘 방송 아들에게 들려줄게요. 감사합니다.
1: 네, 들어보라 그러세요.
0: 네네. 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1: 네.
0: 어우, 저희 이제 광고 후에 100만원 상당의 행운 선물 그 번호 추첨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지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해야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0: 캔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교환권,
1: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소스,
0: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1: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0: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0: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0: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1: 자, 저희 이제 행운 선물 추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0: 네, 한번 뽑아주세요.
1: 네. 자, 제가 1회 자리 갈게요.
0: 네.
1: 1회 자리는 4번입니다.
0: 10회 자리는 4번입니다. 아니, 난 우리 가끔 이럴 때마다 미치겠어.
1: 네,
0: 우리 이렇게 같은 숫자 뽑은 게 한 대여섯, 대번 되는 것 같아요.
1: 신기하다. 이게 뭐...
0: 44번, 오늘의 행운 숫자입니다.
1: 네.
0: 자.
1: 있어요? 44 있어요? 어, 있네.
0: 멋있다.
1: 예.
0: 이 번호를 보내신 분이 계시네. 자, 오늘의 행운 숫자 44번.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여성시대입니다.
3: 네.
1: 예, 행운 번호 주셨죠? 몇 번 보내셨어요?
3: 44번이요.
1: 44번! 우와!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으셔. 아니, 어디에 계신 누구세요?
3: 경남 진주에 사는 허혜진입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진주에서 주셨군요.
0: 진주라 천리길에서 주셨네 사연을.
1: 예, 우리 허혜진님.
3: 네.
1: 예. 아, 혜진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3: 네.
1: 44번 어떻게 보내셨어요 숫자를? 글쎄,
0: 어떤 의미예요? 아, 네.
3: 저 나이가 44번이에요.
0: 아, 44세?
3: 네, 와. 너무 떨려가지고.
0: 아니, 목소리가 너무 애 떼셔요.

0: 그러니까.
1: 감사합니다.
0: 뭐 하면서 듣고 계셨어요, 지금 여성시대?
1: 아, 저희 사업하면서 예. 항상 듣고 있거든요.
2: 아, 그러시구나.
1: 네.
2: 네.
0: 이야. 오, 이렇게 당첨이 됐습니다. 이 기쁨.
2: 네. 네.
0: 누구와 함께?
1: 우리 엄마랑 같이.
2: 아, 어머니랑. 네. 네. 네.
1: 네. 아니. 우리 어머니랑 같이 2년 넘게 같이 사업을 하고.
2: 아, 그래요.
1: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요.
2: 어머니 성함 한번 불러주세요.
1: 주자, 개자, 녀자요.
2: 주, 기, 녀님.
1: 네. 네.
2: 네.
0: 어, 주계녀님.
2: 축하드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2: 대박 났어요. 네. 네.
0: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오죠.
2: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3: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진화는 늘 발전하는 쪽으로 이루어질까요? 수의사 박종문 씨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결코 현명하지도 종족 번식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다양한 진화를 소개합니다. 포식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공작의 화려한 꼬리, 자기 알도 못 지키는 부비새,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알바트로스, 지나치게 넓은 영역에 집착하는 코뿔소를 예로 들죠.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진화의 목적은 진보가 아니다. 생명진화의 방향은 다양성이다. 우리 모두는 존재만으로 소중합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6: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내신 은행잎 수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내신 앱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한 사실상의 종전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세부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면서도 자신은 참석할 계획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양측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며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한미 외환당국 고위 관계자가 원화 약세 대응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외환당국에 따르면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차관보는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다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문 차관보는 방미 기간 미국 재무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최근 외환시장 동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산업의 양호한 여건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 원화 약세는 정당화하기 어렵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서 화상으로 참모진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거로 삼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 그런데 그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관장은 출석했지만 최 회장 본인은 나오지 않아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짜로 재판부가 2차 조정기일을 지정하면서 이번에는 최 회장도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민영주택 청약에서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세 미만 자녀를 뒀더라도 신생아 우선 일반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죽음의 조로 불리는 F조 첫 경기에서 일본이 접전 끝에 네덜란드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네덜란드와의 F조 1차전에서 후반 5분 선제골을 내준 뒤 7분 뒤 나카무라가 동점을 만들었고 후반 19분 다시 실점하며 끌려갔지만 경기 막판 가마다의 동점골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중남부 산지와 광주 전남 내륙, 전북 남동부, 경남 서부 내륙과 경북 남서 내륙 모두 5에서 1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부산 27도, 광주 31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로 분포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스마트폰, 출근길에 사용하는 무선 이어폰, 그리고 전기차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배터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너무 익숙해서 의식하지 못할 뿐 배터리가 없다면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일상은 사실상 멈춰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오늘 이거학 저거학에서는 광운대학교 장홍재 교수와 함께 스마트폰부터 전기차까지 현대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주인공 배터리의 과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입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파.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연도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상 설명 점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요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화학과 교수이자 이제는 예능계까지 접수한 셀럽 광운대 화학과 장홍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화학자 네. 장홍재입니다.
1: 그러게요. 저희 프로그램은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2: 아, 네네. 그러게요. 네.
1: 너무 바쁘셨잖아요. 그동안.
2: 아마 학기 중이라 아무래도 또 학과장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정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업이 있는데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1: 장홍재 교수님이 제일 힘들고 좀 뭐라 그럴까요? 어렵다라고 한 게 학과장 일이었잖아요.
2: 아, 아무래도 그렇죠. 너무 이제 서류 작업부터 여러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낯선 것도 많고 좀 어렵습니다.
1: 재밌는 거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2: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1: 특히나 장홍재 교수님은 특히나 재밌는 거 찾아가지고 하고
2: 아, 네, 그렇습니다.
1: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예능인으로 이제 거듭을 나셨어요.
2: 그 정도 아닌데.
1: 요건 재밌으셨죠? EBS 리얼리티 프로그램 최후의 인류.
2: 네네, 네, 이건 정말 재밌었어요. 솔직히.
1: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가서 극한 환경 속에서 2038년에 최후로 살아남은 인류 7인이 활약하는 모습 중에 한 명으로 화학자로서 활약을 하고 오셨습니다.
2: 아, 네네.
1: 지금 2부까지 공개가 됐나요?
2: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앞으로 몇 부가 더 남아있을 텐데.
2: 총 8부고요. 처음엔 사실 찍는 저희도 그렇고 서로 처음 보니까 네. 서먹서먹하고 그 상황이 진짜 냅다 떨어뜨려 놓고 알아서 해라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했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좀 친해지고 하니까 아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 화학자로서 거기에 가가지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을 찍는다는 게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
2: 감사한 경험이죠. 과학을 주제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획하는 것 자체도 너무 대단한 일이고 또 거기에 몇 명 없는데 이제 초대받아 갈 수 있던 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고민하지 않고 다녀왔습니다.
1: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2: 아, 다 어렵죠, 사실. 아무래도 이게 가상의 만든 공간이 아니라 네. 실제로 지구를 구현하기 위해 연구시설로 만들었던 거라 지금도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건들거나 하면은 연구자들의 그 데이터나 중요한 걸 파손시키기 때문에 그런 걸 주의하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1: 최후의 인류라는 컨셉으로 좀 미리 최후의 인류를 경험하고 온 거랑 마찬가지로

0: 거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좀 뜻밖의 재난 상황이 닥쳤다거나 우리가 생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닥쳤다거나 했을 때 이것만큼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신 게 있었을까요?
1: 처음부터 약간 하나씩 생존에 필요하다 싶은 걸 가져오라는 정도로 가이드를 받았고요.
0: 아,
1: 저는 그때 그 태양광 발전판을 가져갔어요. 간이용으로 접이식. 거기에는 이제 연구시설 자체가 전기는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쓸 일은 없었는데 만약 전기가 없었다면 외부에서 태양으로 충전해가지고 뭐 휴대폰이 됐든 뭐가 됐든 조명도 썼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이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맞아요. 저는 만약에 준비해 둔다면 이 간이식으로 보관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판 정도는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실제 화면에서도 그 꺼내는 장면이 나왔는데.
1: 네, 그때는 외부였기 때문에 조금 해봤고 휴대폰 충전도 해봤어요. 잘 됩니다.
0: 잘 돼요.
1: 네, 근데 충전할 일이 이후에는 없었죠. 저희가 건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생활하는 거다 보니까.
0: 휴대용 태양광 발전판. 이거는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우리는.
1: 네, 뭐 걸어둘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요새 나오고 있어서
0: 네.
1: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0: 그걸로 배터리 충전도 가능하겠죠?
1: 네, 휴대폰이 되면 리튬 배터리 충전이 되기 때문에 뭐 랩탑이 됐건 뭐가 됐건 사실 뭐 다 충전 가능한 상황입니다.
0: 우리는 이제 전자제품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지 않았나 싶은
1: 맞아요.
0: 생각이 들고요.
1: 그리고 뭐 최소한 전자제품 있어야 뭐 구조신호라도 보내고 시계라도 보는데
0: 맞아요.
1: 그 정도는 해야 삶이 편해지겠죠.
0: 그래요. 태양광 발전판으로 배터리 충전까지 하셨다니까 오늘의 주제랑 진짜 잘 맞습니다. 오늘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1: 네.
0: 우리 일상은 진짜 온통 배터리가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무선 이어폰 다 배터리를 이용한 제품들이고 근데 정작 우리가 배터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잘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근데 사실 그렇게 알 필요도 없지도 않나 싶기도 하고요.
1: 뭐 알아두면은 좋지만 뭐 직접 만드실 게 아니면은 뭐 너무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0: 그래도 우리 프로그램은 그 과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니까 배터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좀 풀고 시작을 해볼까요?
1: 배터리는 한마디로 전기를 만든다기보다는 저장해 두는 그런 물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기는 보통 발전소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0: 네.
1: 그럴 때는 뭐 화력이 됐건 뭐가 됐건 터빈이라는 거대한 그 기계를 돌려서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으로 전기를 만드는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직접 바로 쓸 게 아니면 저장을 해야 되고 또 전기가 뭐 자유분방하고 빠르게 흐르니까 저장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학에너지라는 형태로서 저장하는 게 배터리입니다.
0: 네.
1: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쓰고 싶은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저장하는 거고 물레방아를 돌리려면 높은 데 물을 놔둬야지 되는 것처럼
0: 네네.
1: 그 물을 올려놓는 동작이나 그 용기가 배터리고 이게 흐르면 돌릴 수가 있고 다시 물을 올리면 충전하는 것이고 이렇게 네. 생각해보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0: 물레방아를 비유해 주시니까 굉장히 좋네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의 힘을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우리가 돌리는데
1: 네.
0: 높이 있는 그 위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위로 끌어다 올리는 건 충전이고
1: 네.
0: 그거를 떨어뜨려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리는 게 전기를 쓰는 거고
1: 그렇죠.
0: 알겠습니다. 근데 배터리는 우리가 화학전지라는 이름으로 발명이 된 거잖아요. 처음에
1: 네, 네.
0: 예, 어떻게 처음 발명이 됐을까요?
1: 처음에는 이제 전기가 뭔지는 우선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 유명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 비 오는 날 연을 띄워서 네. 라이덴 병에 전기를 보았다 이런 이야기로 전기는 알게 됐는데
0: 네.
1: 이거를 모아서 쓰기 위해서 비 올 때마다 다 같이 연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위험하고.
0: 예.
1: 어떻게 하면 전기를 원하는 순간에 만들고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알레산드로 볼타라는 화학자가
0: 네.
1: 이 이름에서 그 우리가 전압에 다닌 볼트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분이 금속 구리랑 아연판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그 사이에 전기를 옮겨줄 수 있는 전해질. 소금물이 묻으면 전기 자르는다는 것처럼
0: 네.
1: 뭐 소금물이나 산성물질에 적셔진 천을 댔더니 이 전기가 흐르는 게 만들어진 게 발견이 됩니다. 이게 처음으로 화학전지가 만들어진 순간이고 인간은 이때부터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의 전기를 만들어 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0: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라이덴 병. 연을 날렸는데 어떻게 병에다가 전기를 담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1: 그 벼락을 막고 그 벼락이 이제 줄을 타고 내려와서 라이덴 병이라는 금속 박이 막 들어있는 그 금속에 전기가 잘 끌리잖아요.
0: 네네.
1: 이 병 속에 가둬둘 수 있도록 시도를 한 거고요. 그렇게 안전하진 않아요, 사실. 옛날부터 왜 우리 하지 말라는 건데 벼락 맞고 안 죽었을까 했는데 이분이 안 돌아가신 거지 따라서 했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벼락이
0: 그렇군요.
1: 또 워낙에 강력하니까.
0: 예. 거기 모아둔 전기는 우리가 이렇게 책받침으로 이렇게 머리 문지르면 나오는 정전기. 정전기랑 같은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건가요?
1: 우선 갇혀있는 상태는 정전기죠. 이게 정지되어 있는 전기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선을

0: 식초 같은 거에 적셔져 있던 것 같은 흔적도 발견이 돼서 예. 아 이런 조합이면 아까 봤던 그 볼타처럼 두 종류의 금속과 산성 물질이니까 전기가 생겼을 거다. 아 전지를 만들어서 뭐 도금을 하거나 네. 유용하게 사용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됐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검증까지는 조금 어려웠고요. 그런 전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용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혹은 뭐 사실은 배터리가 맞지 않았을까? 여전히 계속 약간 논쟁이 있는 주제입니다.
1: 전기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그러려는 노력을 해온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있을 텐데 가장 전기를 가장 예전에 저장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했던 흔적은 언제일까요? 그게 라이덴의 병일까요?
0: 라이덴 병은 이제 저장의 사용보다는 약간 모아두는 용도가 좀 더 컸고요. 뭐 사실 그 알레산드로 볼타가 화학전지를 만든 순간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나폴레옹에게 뭐 훈장도 받고 이 여기로부터 이제 주기율표를 채운 원소들이 급격히 발견되는 계기도 되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 순간이라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회용 건전지 많이 써요. 그리고 충전용 배터리도 많이 쓰고요. 요즘에는 휴대용 배터리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충전용 배터리 너무 잘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건전지밖에 없었는데 네, 전기를 이제 저장해둔 물질이라고 하면 물건이라고 하면 근데 배터리의 충전과 일회용은 어떤 차이가 가장 큰 차이일까요?
0: 둘 다 똑같이 화학 반응이긴 한데 네. 이 화학 반응이 일방 통행이냐 아니면 되돌아올 수 있냐의 차이고요.
1: 충전이 가능하냐.
0: 예, 예를 들어 나무가 불에 타는 것도 연소라 부르는 화학 반응인데 네. 이거는 처음엔 나무 상태로 돌아가는 게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화학 반응이 이렇게 일방통행인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사용되면 일회용 배터리. 근데 반대로 돌아갈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 그건 충전식 배터리가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충전식 쪽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네. 이쪽으로 힘을 쏟고 있죠. 네.
1: 충전식 배터리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저는 리튬이온 배터리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어디 보면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0: 네네 맞는 말이죠.
1: 예, 리튬이온 배터리가 2019년에 노벨 화학상까지 받았다면서요.
0: 네.
1: 왜 이렇게 혁명적인 발견으로 우리가 알게 된 걸까요?
0: 우리가 배터리에 대해 기대하는 요건들을 웬만한 걸 다 맞췄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수명은 긴데 전압이 약하면은 쓸 수 있는 게 한정적일 거고. 반대로 전압은 굉장히 강한데 수명이 짧으면 또 쓸모가 없을 거고. 예. 근데 이게 적당한데 무거우면 또 휴대용으로 쓰기가 불가능하잖아요. 리튬 배터리는 이 세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잡은 종류이기 때문에 점점 다 포터블한 전자기기가 되고 또 가볍고 빠르게 하고 싶은 상황 또 성능이 좋아질수록 더 많은 양의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리튬 배터리가 탄생한 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1: 네.
0: 노벨상으로 그게 인정을 받고 지금도 우리가 모두 리튬 배터리를 쓰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1: 그런데 이 리튬이라는 물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서요?
0: 아, 그건 좀 오해인데 리튬 네. 많아요. 리튬이 많아요. 고갈될 일은 사실 없고요.
1: 네.
0: 리튬이 이제 특정한 지역에 있거나 이걸 채굴하다 보면은 환경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바다에서도 뽑을 수가 있거든요.
1: 네네.
0: 리튬 고갈은 옛날에만 있던 이야기고요. 네. 예를 들어 뭐 석유 몇십 년 후에 고갈된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1: 맞아요.
0: 리튬은 문제가 없고 이 리튬 배터리를 만들 때 리튬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금속도 쓰는데 그중에 코발트라는 게 들어갑니다.
1: 예.
0: 근데 이 코발트는 이제 고갈 위기예요. 한 15년 길게 봤을 때. 그래서 이걸 다른 원소로 바꾸려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리튬을 우리가 뽑아내서 리튬만을 이렇게 정제를 할 때 필요한 물질이 코발트라는 거예요?
0: 아, 그건 아니고요. 리튬은 전기를 충전하고 방전하는 그 핵심 역할을 하는 물질이고
1: 네네.
0: 코발트 같은 것은 이 우리가 전지도 양극과 음극 있잖아요. 그중에 양극을 만드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1: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학전지가 이제 금속판 같은 것들을 담가가지고 그게 극 역할을 하고 양극과 음극 역할을 하고
0: 예전에는 그런 형태였었고
1: 네.
0: 지금은 이 리튬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극을 좀 다르게 만들거든요.
1: 네.
0: 그중에 이제 양극에 쓰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1: 그렇군요. 무게 그리고 전압 수명 이 세 가지 때문에 리튬이 지금 배터리에서는 혁명적인 발견으로 불리고 있다. 지금은 거의 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0: 네, 거의 배터리들은. 다 네, 리튬 이온을 쓰고 뭐 그 다음 단계에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많은 부분을 리튬 이온 배터리가 차지할 겁니다.
1: 아, 리튬 이온 배터리 아까 생산 과정에서 좀 환경 오염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0: 근데 모든 물품의 생산은 환경 오염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광물 자원을 하려면 네. 흙을 파든
1: 네.
0: 아니면 뭔가 뒤엎든 해야 되니까
1: 네.
0: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근데 리튬은 예, 리튬이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하나가 그 볼리비아의 그 예. 우유니 사막 소금호수라고 하는.
1: 예.
0: 그 거기가 예전에는 없어진단 말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리튬을 파는 게 더 이득.

0: 기라 국가에서 그냥 채굴하려 한다라는 이슈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죠. 리튬을 구한 다른 방식도 생겼으니까. 지금 좀 흔한 돌에서도 뽑고 여러 가지 기술이 생겨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만약에 자원이 한정적이었다면 뭐 보호해야 될 유산이라든지 소중한 자원 환경에서도 이를 뒤엎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될 겁니다. 히토리움만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아, 그럼 다른 광물들 채굴하는 거에 비해서 환경오염이 더 심하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0: 그렇진 않습니다. 리튬 네. 자체가 뭐 그 나트륨, 소듐이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바닷물 속에도 있고요. 그걸 네. 뽑는 기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얼마든지 계속 얻을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까지 알아봤고 요즘 이제 뉴스나 SNS 보면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 폭발했다라는 소식이 종종 들립니다. 배터리는 왜 터지는 건지 요거 정리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터질까요? 배터리는.
0: 뭐 이제 모든 배터리가 다 터지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 리튬 배터리를 기준으로 제일 큰 이슈니까 그걸 본다면 이제 열폭주라는 현상 때문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열폭주.
0: 네. 네. 뭐 열폭주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같은 반응을 예를 소금을 녹이든 뭘 하든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빠르게 녹고 잘 되잖아요.
1: 예.
0: 그것처럼 많은 종류의 화학 반응이 온도가 높을수록 빠른데 뭐 배터리 내부에서 단선이 되거나 예. 혹은 뭐가 찢어져가지고 그 거름막 같은 게 그 뒤섞이거나 이러면 열이 발생하면서 예. 그 모든 반응이 점점 빨라지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그 기차나 트럭처럼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 결과가 이제 화재가 되고 점점 또 뜨거워지고 이게 반복됩니다.
1: 그럼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그런 배터리에서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항상 열이 발생을 하게 되나요?
0: 뭐 그럴 수밖에 사용하다 보면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도 이제 열은 왜 대부분의 화학 반응에서 발생하지 오히려 반응하면서 차가워지는 경우가 좀 더 적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주를 하게 되면 폭발이 일어난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0: 보통은 제어할 수 있는데 뭔가 손상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제어를 못하게 된 일이 생깁니다.
1: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장홍재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장홍재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배터리는 왜 터지는 건가라고 여쭤봤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열을 계속해서 그 열이 나는 현상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열이 안 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기를 뭐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0: 방법은 없을까요?
1: 우선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거 왜냐면 보통은 이런 다른 작동이나 파악 반응 없이 그 방사성 원소 같은 거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가 되곤 있는데 그것도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또 이용해서 일부러 열을 전기로 또 바꾸는 방식이 쓰이기도 해서 열은 결국 에너지의 한 종류고 우리가 에너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혀 없이 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손실은 언제나 있어서 열은 무조건 납니다. 뭘 쓰든 간에.
0: 근데 그게 급격하게 온도가 오르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의 문제일 텐데 실제 전기차 배터리는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크게 폭발을 하잖아요.
1: 네네.
0: 주차장 하나가 다 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냥 크게 뉴스로 다루어지는 이유는 배터리가 크기 때문에 폭발도 크게 일어나는 것이지 아니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좀 배터리가 더 위험한 요소가 많은 건지 궁금합니다.
1: 단순히 배터리가 많기 때문이고요. 전기차 구조를 혹시라도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네네. 밑판이 전부 다 배터리로 돼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진짜 수백 개의 배터리를 채워놓은 거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더 큰 문제가 되고 근데 안전성만을 보면은 사실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차 사고가 더 적기는 해요. 근데 한번 사고 나면 훨씬 위험하다라는 게 있어서 이제 빈도는 적지만 더 위험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특성상 지하주차장이나 네. 아니면 뭐 다층 주차장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불이 또 잘 안 꺼지거나 소방차 들어오기 힘들다 보니까 일반 소화기로는 끌 수가 없어요. 금속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못 끄거든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구나. 고려할 게 많죠. 아무래도 안전적인 측면에서.
0: 금속 화재는 왜 그 일반적인 소화기로 끄기가 힘들까요?
1: 많은 종류 금속이 물을 만나도 이제 거기서 수소기체를 만들면서 더 터지게 되거나
0: 오히려 물에 닿으면 더.
1: 네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안 꺼져 온도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뭐 마그네슘 이런 것도 태우면 뭐 2000도, 3000도씨까지 가기 때문에
0: 예.
1: 금속 화재는 실험실에서도 그 모래가 들어있는 상자나 바스켓 같은 거를 꼭 보관을 해서 모래로 덮어서 끄는 게 금속 화재를 끄는 법이에요. 저 아무것도 못 들어오도록 덮어버려가지고. 근데 이거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0: 예.
1: 금속 화재가 대응하는 게 일상 쪽에서는 조금 많이 어렵죠, 사실.
0: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불이 났다 하면은 물을 끼얹어가지고 끌려고 하거나 하는데
1: 네.
0: 보통은 그런 방식으로 끄는데 물에 닿으면 훨씬 더 크게 볼이 번질 가능성이나 폭발을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1: 일반 소화기로도 뭐 안 꺼진다고 보면 돼서 금속 전용이 따로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배터리 같은 건 이제 팩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배터리 팩은 그 작은 배터리 단위를 셀이라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던데 그 사이사이에 칸막이를 둬가지고 불이 번지지 않는 장치를 미리 해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아요.
1: 네, 그 배터리 셀마다도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팩끼리도 하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보통은 큰 화재가 난 거는 어딘가 뭐 터졌거나
0: 예.
1: 크랙이 생기거나 해서 그런 단순한 걸로 막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면 이미 불이 붙으면은 그걸 가로막는 것도 녹을 수밖에 없으니까 수천도가 되면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0: 일단은 열폭주가 일어나지 않게 불이 붙지 않게 잘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겠군요.
1: 네, 뭐 품질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거를 구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정책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비행기 탑승할 때 우리 보조 배터리 규정이 엄격해졌어요. 근데 보조 배터리는 사실 작은데 그 작은 것이 또 그렇게 위험할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1: 이건 근데 뭐 환경 따라 다른 거죠. 사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길거리나 뭐 가정에서 했다면
0: 네.
1: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되지만 비행 중인 비행기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0: 그렇죠.
1: 밀폐돼 있고 탈출도 불가능하고 어디 하나 구멍 뚫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생각보다 화재도 강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가끔씩 있는 소식들 봐도 그 짐칸에 기내 수화물 칸에 보관한 것 때문에 뭐 비행기 천장까지 뚫릴 정도로 불이 타버린다거나
0: 네.
1: 왜냐면 비행기 자체가 그 내열성을 견디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가벼우면서 튼튼하게 하자라는 목적으로 됐기 때문에
0: 네.
1: 예 금속이 그렇게 뭐 강철처럼 단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뚫릴 수도 있는 거죠 비행 중에.
0: 네.
1: 그래서 위험합니다.
0: 근데 이제 선반 위에 이렇게 놔뒀는데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를 연결도 하지 않고 쓰지 않았어요. 근데 쓰지 않으면 사실은 열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흔들리거나 충격이 가해진다거나 이런 걸로도 그 열폭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런 걸로 가능하지만 뭐 비행기 운행 중에 충돌 정도는 아닐 거고요.
0: 네.
1: 왜냐하면 새 거를 사서 타는 것보다는 평소 쓰던 걸 가져오니까.

0: 네. 그 사이 뭐 어디 떨어뜨린 적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마모나 뭐 파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그 상황에서 운 나쁘게 시작이 되면 재앙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기내 수화물 칸에 아예 못 넣게 되어 있죠. 무조건
1: 맞아요.
0: 들거나 그 의자 좌석 앞에 놓고 타라고. 네. 그게 이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것 같고요.
1: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행기 요즘에 타면 배터리 뭐 확인했습니다라는 뭐 노란 이렇게
0: 아, 네. 가방에 같은 해주는
1: 네. 네. 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다른 나라 쪽에서 많이 배워가고 있는 국제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대응을 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 나눠 보면 배터리의 수명도 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배터리를 이렇게 쓰다 보면 수명이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폰 같은 거 보면 배터리의 그 활용 뭐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예, 앞으로 몇 퍼센트가 남았다 이런 수명 같은 거를 표시해주기도 하는데 수명은 왜 줄어드는 걸까요?
0: 배터리 자체를 쓸 수 있는 사용 기한인 수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충전 방전하는 동안에 리튬이라는 금속 이온이 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면서 이 극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1: 리튬 금속이 됐다 이온이 됐다
0: 그런 식으로 됐다, 계속 바뀌는 거죠.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하면 할수록 네. 이 음극 쪽에 조금씩 조금씩 겉에 그 막 같은 게 생기고요. 이 막들이 리튬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좁게 만들면서 얘네들이 잘 못 움직이거나 네. 혹은 어디 갇혀 있거나 이렇게 만들게 바뀌거든요. 이게 계속 누적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체 그 충전량도 감소하고 심해지면은 뭐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수준이라 뭐 요새는 한 1000번 정도 충전하면 한 80% 정도로 수명이 감소한다. 한 20%가 사라지는 거죠. 그 정도를 이제 표준으로 만들고 있어서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발생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1: 그러니까 계속 리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전극의 막 같은 게 형성돼서 그게 원활해지지 않게끔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0: 아, 네네.
1: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전극에 한 번씩 뭐 몇 주기가 이렇게 한 100번 충전하면 그 막에 있는 것들을 화학적으로 떼어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넣는다든지 그런 장치를 해가지고
0: 이게 결국에는 네. 그 경제적인 원리인데 그걸 하려면 네. 100번 쓰고 어디 보내든 가져가든 해서 뜯어 작업을 해야 돼요.
1: 아.
0: 이거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1: 화학적으로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0: 밀폐가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뭘 열어야 되잖아요. 아,
1: 물리적으로 뗄 수밖에 없는 거군요.
0: 그러니까 화학적 처리를 해도 우선 열어야지 화학 물질을 넣지 아. 100번 됐을 때 작동해라라는 것은 전자기기가 되는 건데 배터리에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죠.
1: 그렇죠. 그렇네요.
0: 리튬은 재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새 거 만드는 게 싸서 재활용할 바에는 가격이 리튬 배터리가 두 배, 세 배로 올라가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버릴 거는 일회용품이라 생각하고 버리는 게 맞고 그게 지금 배터리입니다. 지금.
1: 이상훈님께서 배터리는 80%만 충전하는 게 좋다는데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0: 그냥 성능 통계적으로 보통 20에서 80% 정도가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많거나 적으면 예상보다 좀 빨리 떨어지는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1: 네.
0: 100%로 채웠는데 좀 쓰면 한 80, 90대 있고
1: 네.
0: 근데 막상 80에서 하루 종일 활동했는데 아직도 0이 되진 않았고 제일 효율이 좋은 게 저 범위고 저걸 넘어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과충전을 한다거나
1: 맞아요.
0: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 과충전 같은 게 되거나 뭐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거나 이럴 때 하면 아까 말했던 그게 리튬이 금속으로 막을 또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이제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안 좋아지기 때문에 뭐 권장하는 건 그런데 사실 지키기가 쉽지는 않죠.
1: 맞아요.
0: 나도 모르게 꽂아놓고 나중에 보면 이미 다 돼 있거나 그러니까.
1: 맞아요. 80이 됐을 때 딱 빼야지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는
0: 충전이
1: 없으니까.
0: 요새 좀 고속 충전이 돼버려갖고 이걸 보기는 어려워서 그냥 쓰실 만큼 쓰는 걸 마음 편하게 하는 게 그동안에 뭐 한 500원씩 모아서 배터리를 가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1: 알겠습니다. 송승희님은 또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이거 진짜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배터리가 완전 100%로 소진된 다음에 충전해야 수명이 길어진다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하셨어요. 그래서 사서 처음에는 무조건 다 꺼질 때까지 쭉 쓰고 그다음에 100% 충전한 다음에 이렇게 활용을 해야 수명이 길어진다. 이런 얘기 많거든요.
0: 뭐 맞는 말이긴 하죠. 수명 길어진다기보다 약간 수명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수명 감소를 좀 줄일 수 있다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바뀐 게 다시 길어지기보다는
1: 네.
0: 좀 안 좋아지는 게 느려진다 정도인데
1: 네.
0: 결국에는 이 리튬을 한쪽으로 다 보내고 다시 옮기고가 낫지 이걸 바꿔 말하면은 충전하면서 쓰는 거랑 크게 비슷한 거잖아요.

0: 배터리가 남아있고 자동 방전보단 빠르지만 소진이 되면서 또 충전하니까
1: 예.
0: 그러면 역시나 균일하게 쌓거나 이런 반응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서
1: 아.
0: 조금 문제는 있는데 이거 역시 이대로 지키기가 상당히 많이 어렵죠.
2: 아,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을 종합하면 리튬이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 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날라주고 해야 되는데 만들어주고 나르고 그런데 한쪽으로 쭉 이동하게끔 시키고 충전할 때는 또 반대쪽으로 쭉 모든 게 다 이동하게끔 시켜서 쓰는 게 훨씬 낫다.
0: 네.
2: 예,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0: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간단한 방식입니다.
2: 아, 알겠습니다. 0985님이요. 전기차도 내연기관처럼 자동차처럼 배터리 교체 없이 10년, 20년 탈 수 있나요? 하셨는데 이 정도 탈 수 있을 정도로는 만드는 거잖아요. 시중에.
0: 배터리를. 제가 전기차를 안 타서 잘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탈 수 있는지 모르는데 20년은 솔직히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내연기관도 20년 타면은 여기저기 고칠 게 좀 많거든요.
2: 그렇죠. 고칠 네. 건 많아요.
0: 근데 10년 정도는 가게 만들어야 이게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고 우리가 편하게 쓸 것 같아서
2: 네.
0: 저 정도는 당연히 될 것 같고 뭐 관리 잘하고 뭐 잘 안전하게 주행하면 20년까지도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만이 아니라 사실 뭐 다른 부품이 먼저 손상되는 일이 많을 것 같고요.
2: 네네.
0: 마모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죠. 브레이크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배터리 가격이 그리 크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량으로 전기차가 보급되면 그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산업이 이제 관심을 받게 될 테니까.
2: 예.
0: 그럼 우리 그 트럭 같은 걸 상상하는 것처럼 배터리만 딱 빼고 새 걸로 갈아 끼고
2: 네.
0: 지금 뭐 전기 자전거 이런 것처럼 그런 시스템 도입되면 우리가 10년, 20년 고민할 필요는 특별히 없죠.
2: 배터리 재활용도 가능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좀 그 전극에 뭐 끼어 있는 무언가를 분해해가지고 그걸 다 제거를 한다면 새 것처럼 다시 쓸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게 낀 거를 없애는 목적보다는 거기 사용된 원소들을 다시 다 분리해서 처음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 채굴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이 자원으로 되돌려서 그걸로 만드는 거. 그런 재활용은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원소들을 각각 되살린다?
0: 네, 물론 리튬보다는 코발트나 이런 다른 더 비싼 걸 하고 싶은 거지.
2: 네.
0: 리튬은 뭐 지금까지는 아직 그렇게 주요 원소는 아닌 걸로.
2: 6089님이요. 배터리가 0일 때 냉장고에 잠깐 넣으면 약간 충전된다던데 정말인가요? 하셨어요.
0: 충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명이 덜 다는 것과 좀 더 이제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것은 맞고요. 왜냐하면
2: 아.
0: 화학 반응이 온도가 높을수록 잘 되는데 온도가 낮잖아요.
2: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늦어져 가지고 원래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려면 차가운 데서 좀 오래 쓰는 게 가능은 한데 권장되는 방식은 아닌 것이 우리가 이렇게 아주 차가운 데 넣었다가 넣는 목적은 사용할 때 쓰려고 넣는 거잖아요.
2: 네.
0: 근데 그걸 꺼내면 흔히 말하는 그 응결이 생기죠. 차가운 표면이라 수증기들이 붙어서.
2: 예.
0: 근데 전자기기에다 배터리인데 수분 생기고 그러면 그게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또 내부에도 들어가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 습기가.
2: 예.
0: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고 만약 넣을 거면 꼭 지퍼백 같이 이제 공기 안 뜨게 밀봉해서 넣어서는 할 수가 있고요.
2: 예.
0: 근데 뭐 그럴 정도까지 긴급한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뭐 냉동고에 보관할 일까지는 보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험상.
2: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데 놓아두면 수명이 좀 오래 갈게는 할 수는 있는데.
0: 아, 또 근데 너무 낮으면 안 돼요.
2: 아, 너무 또 낮으면
0: 너무 낮으면 방전 겨울철에 네. 자동차 배터리 방전처럼
2: 네.
0: 또 영하 20도 막 이런데 너무 오래 있으면 또 방전되기 때문에 그 적정한 수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2: 이런 얘기 또 있어요. 전기차가 겨울이 되면 주행거리가 주는 것 같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장을 해서 수명이 길어지는 거랑 내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좀 온도가 낮아가지고 사용하는 게 좀 짧게 느껴지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0: 차이가 있죠.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 컴퓨터 같은 것도
2: 예.
0: 뭐 그래픽카드나 성능이 좋을수록 열이 많이 나잖아요.
2: 많이 나죠.
0: 그럼 이 열을 식히기 위해 뭐 순행을 하든 뭘 하든 냉각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이 냉각이 안 되면 컴퓨터가 멈추게 되고 이게 일종의 컴퓨터 기준으로 봤을 때 열 폭주 같은 거고 얼마나 열을 잘 제거를 해주냐가 성능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너무 차가우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 아까 말씀드린 잠깐 넣거나 차갑게 유지한다는 건 이 열을 없애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차가워지면 당연히 방전이 더 쉽게 되기 때문에
2: 네.
0: 겨울에는 전기차 문제가 원래 있습니다. 네, 원래가 예전부터 이야기가 있어서
2: 네.
0: 지금은 좀 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전에는 겨울 되면은 뭐 다 퍼지는 일도 있었다. 초기 모델에서는.
2: 그렇죠.
0: 그거는 뭐 배터리가 갖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여서 극복을 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2: 네. 그러면 온도에 어떤 온도에도 상관없이 잘 작동하는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닳지 않고 영원히 쓸 수 있는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좀 불가능한 영역에 속할까요?
0: 뭐 질문하셨죠.

0: 는 닳지 않고 영원히 쓰는 건 불가능할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뭐 모든 물리적인 법칙과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네,
1: 괜한 질문들.
0: 인간의 시간 개념에서 아, 너무 오래 가는데 정도는 이제 핵전지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1: 핵전지.
0: 네, 그 방사성 물질들이 붕괴하는 거에서 나오는 열로 열전 소자라는 걸로 열을 전기로 바꾸면서 쓰는. 이건 막 50년 이렇게까지 쓰는데 네. 전압이 아직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 뭐 인공위성이나 다른 데 쓰지만 우리 생각만큼 휴대폰을 막 마음대로 동영상 보고 하면서 50년 쓰기는 아직은 어려운 그런 것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1: 네.
0: 네. 그래서 영원히 쓰는 것은 사실 좀 어렵고 온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죠. 왜냐하면 지구에서는 온도 범위가 그래도 좀 합리적이지만
1: 우주
0: 달 간다든지. 이런 데로 가면 달기지에서도 계속 전기를 써야 되고 하는데 그런 우주 환경용으로는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쓸 수 있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1: 예.
0: 같은 배터리여도 보통 군용이나 우주용 상품은 가격이 엄청 비싸요. 10배 막 20배 이렇게.
1: 만들기가 어렵거나
0: 그
1: 아니면
0: 표준 규격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온갖 기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1: 원소 쓰는 금속 물질들은 비슷하고요.
0: 다른 경우도 있죠. 보통 그 기본 작동은 비슷해도 얘네들 패키징하거나 보호하거나 우주 방사선도 있고 막 그런 거.
1: 네.
0: 그런 걸 다 막기 위해서는 그 부가적으로 쓰이는 물질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도는 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구에 사는 한 우리에게는 그 정도까지는 사용되지 않겠죠. 되면은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각해진 거라 안 될 상황입니다.
1: 1285님이요. 보조 배터리는 왜 비싼 건 비싸고 싼 건 싸고 가격이 다른 걸까요? 성능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안전 문제에도 여기에 더 안전을 위한 어떤 장치들을 더 넣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고.
0: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조사의 그 네임 밸류라든지 그런 공신력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럼 QAQC가 좀 더 확실할 테니까.
1: 네.
0: 그리고 그거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소업체는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해서 성능이 떨어지느냐라고 말하면은 또 판단하기 어렵죠. 직접 써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게. 배터리는 단순히 안전하면서 전기를 그 용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mAh에서.
1: 네.
0: 그거가 있기 때문에 그 용량만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저장 용량과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만 보장된다면 사실 다 똑같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너무 가격에 현혹되기보다는 이 평가를 보고 문제가 없었던 것들 위주로
1: 네.
0: 그리고 유용한 것 위주로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배터리들은 다 화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었어요. 앞으로도 그 방법은 변하지가 않을까요? 아니면은 아예 다른 방법으로 전기를 만들어내고 쓸 수 있는 방법이 나올까요?
0: 계속 나올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그 핵전지라는 게
1: 네.
0: 그 물리학적인 방식을 쓴 거죠. 그것은 핵이 분열되는 그 방식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쓰는 것들. 근데 물리학적인 방식과 화학적인 방식이 있으면 당연히 또 자연과학의 한 분야인 생명과학에서도 뭔가 쓰지 않을까.
1: 네.
0: 인간도 일종의 거대한 발전기인 것처럼. 그래서 몇 가지 시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속에 넣어놓으면 혈당 있죠.
1: 예.
0: 포도당.
1: 예.
0: 포도당을 이용해 촉매화학 반응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가동을 시키는 게 있어요.
1: 예.
0: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뭐 페이스메이커라든지 우리 몸에 장시간 아예 이식해서 넣는 장비를 구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쓰는 목적도 있고
1: 예.
0: 이 두 개가 결합해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전기나 에너지로 몸속에서 약을 아예 만들어 공급하는 USB 칩 크기의 그런 화학 공장 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몸에 넣어놓으면 계속 약을 일정 농도로 만들어서 안 먹어도 돼 공급을 하는 방식들. 그건 이제 미생물이나 당이나 효소 같은 걸 이용해서 일종의 전기를 만들어서 뭐 화학물질 합성을 하든 장치를 가동시키든 쓰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의 배터리가 나오고 있고
1: 네.
0: 뭐 이거를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겁니다.
1: 우리 몸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환경에서 작동하는 전기를 만들어낸 배터리 같은 걸 구현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뭐 스마트폰을 일주일에 한 번 충전한다든지 전기차를 막 한 달에 한 번 충전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미래에는.
0: 뭐 가능성은 언제나 있죠. 근데 조금 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긴 하죠. 네. 처음에 나오면 아마 엄청 비쌀 거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1: 예.
0: 어느 정도 보급되면 그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전기차나 휴대전화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오래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0: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왜냐하면 배터리가 솔직히 옛날보다 성능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화면의 크기는 계속 커지는데 네.

0: 배터리 솔직히 오래 가잖아요. 한번 충전하면 하루는 쓸 수 있고.
1: 맞습니다.
0: 그리고 가격도 디스플레이 가격이 액정이 깨졌을 때 교체 비용이 크지 배터리 교체는 그 정도의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은 편하게 하는 게 좋다.
1: 네.
0: 근데 안전을 고려했을 때 이제 충전을 하면서 쓰는 게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부풀어 올랐을 때 조금.
1: 네.
0: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 문제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라서 아 좀만 더 쓸까라는 고민보다 왠지 좀 부풀었다. 그러면 바로 교체만 해도 인명 피해나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충전을 하면서 사용하는 거는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 안에 내부의 과정은 뭐길래?
0: 뭐 내부 반응이 소모되면서 채우는 일이 계속 생기기도 하고 또 충전이나 사용해서 쓰는 열이 계속 중복되기도 해서
1: 네.
0: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충전하면서 쓰면 다른 때보다 휴대폰이 훨씬 뜨거워진다는 거를.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열폭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1: 네.
0: 온도가 높아졌을 때 전자기기에게 좋은 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배터리만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소자들에게도 문제고 혹시 몰라 열폭주가 나면 불이 붙는 거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안 하는 게 좋겠죠.
1: 알겠습니다. 안전도 그렇고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획기적인 기술 나오면 저희 이과학 조과학 찾아주셔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 방수, 건물 뉴스,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철새왕 철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5: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기 가한 줄 아니.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 친구, 밥 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 끝곡은 도나 썸머의 핫스톱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과학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월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데 이어서 이란도 합의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과 미 해군의 봉쇄 조치가 곧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란은 최고 지도자인 무스타바 하메네이의 지도 아래 합의를 타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0: 특별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는 5% 넘게 급등하며 8,500선을 탈환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집중되며 개장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게 됐습니다.
1: 바티칸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서 화상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선관위 사태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악용해 선거 조작 등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에 대해선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태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불법행위 15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2: 철새의 왕 철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러퍼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완료됐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양국의 종전 서명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15일 오전 6시 반쯤 이란과의 합의가 완료됐다고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할 것을 승인하고 동시에 미 해군의 봉쇄 조치도 즉각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간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도 SNS에 글을 올려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고 알렸습니다. 또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합의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인 베이루트 남쪽 외곽을 공습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고 기회를 날려버려선 안 된다고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거친 표현을 섞어가며 화를 냈습니다. 서명 1시간 전이었는데 왜 공격을 해야만 했냐며 망할 판단력도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네타냐후가 공습 이후로든 헤즈볼라의 무인기 3대 침투 사건 관련해선 피해자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막판까지 변수가 돌출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경고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미국과 이란은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의 종전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또 서명식에 대해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자신은 물론 참석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폭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3: 이란도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했고 전쟁이 끝났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합의사항을 놓고 앞으로 협상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백승은 기자입니다.
4: 이란 외무차관은 국영TV에서 전쟁 중단을 밝혔습니다.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은 레바논을 포함한 여러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의무이행은 오는 19일, 즉 서명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일에 제네바에서 예정된 서명식엔 이란 측에서 종전협상을 주도한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라키 외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19일 서명식 후 60일간 주어질 유예기간 동안 양국은 치열한 세부사항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란이 미리 공개한 합의안에 따르면 양측은 추가 협상 기간 동안 이란 핵물질 폐기와 핵개발 포기 그리고 미국이 부과하는 대란 제재 해제를 놓고 본격적인 세부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 두 사안에 대해 지난 협상 기간 동안 합의를 보지 못한 만큼 앞으로도 최종 타결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전량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일부 보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또 이란 동결 예산 해제 여부와 규모는 미국과 이란 국내 정치와 여론에까지 영향을 미칠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종전이 아닌 또 다른 휴전협정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코스피는 5% 넘게 급등하며 단숨에 8,500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오전 한때 1,50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2: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4.95% 오른 8,526.12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한 뒤 한때 8,600선까지 올랐습니다. 매수세가 몰리면서 장 시작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돼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발동된 겁니다. 외국인도 이틀 연속 순매수에 나섰지만 개인이 1조 원 넘게 팔며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때 5% 넘게 오르며 34만 4천 원을 넘겼고 SK하이닉스는 7% 넘게 급등하며 232만 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도달하자 투자 심리가 급격히 회복된 걸로 보입니다. 종전 기대감에 항공주도 크게 올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0% 넘게 올랐고 제주항공은 20% 넘게 폭등했습니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80 초반까지 떨어졌고 지난주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한때 1,504원까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소폭 올라 1,51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다 오전 한때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동안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였던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는 나스닥에 상장된 첫날 19%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공모에 참여했던 미래에셋증권이 단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 경위를 파악한 한편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자들에게 미리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는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3: 교황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로마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절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마에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4: 로마 성밭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미사. 이재명 대통령이 미사 주례를 한 유흥식 추기경과 함께 입장합니다. 특별히 우리말로 진행된 미사에서 유추기경은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표현했습니다.
5: 형제 자매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두 함께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4: 이 대통령 역시 특별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난 한 EU 공동선언을 두고 북한은 교전 상대국 핵무장을 운운하는 건 망상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상황.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희망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고 확신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중단은 물론 흡수통일과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회에 재차 알렸습니다.
6: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이라. 이사야서 2장 4절의 귀한 말씀이 온 나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이 대통령은 이후 국내 참모진들을 상대로 화상 수석보좌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경제성장에도 청년층의 명목소득만 하락했다며 이 대통령은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선관위 사태를 두고선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악용해 선거 조작 같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선거 결과 조작 등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린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입니다.
8: 순방 중 화상회의까지 열어 국내 현안을 챙긴 이 대통령은 오늘은 바티칸을 찾아 레오 14세 교황을 만납니다. 로마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1: 잠실 재선거 시위 과정에서 언론인 폭행과 유소년 선수 검문 검색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사건 15건을 수사 중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다음 기자입니다.
9: 경찰이 오늘 잠실 봉쇄 시위와 관련해 발생한 불법행위 1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은 언론인 폭행과 유소년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 경찰관 모욕, 시위대 간 다툼 등 네 가지 유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인 폭행은 다수가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특수체포 감금죄를 적용

0: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소년 검문 검색 사건 역시 일반 강요죄가 아닌 특수 강요죄로 의율해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건의 경우 각각 3명씩 총 6명을 적극 가담자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인데 경찰은 상당 부분 수사에 진척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 공범이 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면서 시위 참가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봉쇄 시위로 열흘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공권력 투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측이 두 차례 들어가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상태라며 강제로 뚫으면 충돌이 생길 수 있어 그동안 대화 경찰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공권력 투입을 할 수 있어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조치 여부를 고민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경기장 봉쇄로 업무가 마비된 체육단체들을 대표해 오늘 오후 2시 반 경기장에 들여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투표지 부속사태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품을 분석 중이라며 정리한 자료를 조만간 합수본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다함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일부터 닷새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1.5%로 집계돼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44.2%로 지난주보다 3.2%포인트 상승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3%였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선관위 부실관리 책임론과 고환율, 고물가 등 경제 악재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44.3%를 기록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리얼미터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검법 발의에 대한 국민의힘 강경 대응과 민주당 내 계파 갈등 국면이 맞물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로 분석했습니다. 첫 지지율 역전에 여당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선거 결과나 선거 이후의 평가 등 과정에서 내부 불협 화음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다시 분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퇴론에 직면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지율 반등에 힘입어 선관위 사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주장하는 재선거와 특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오후 한때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과 일부 남부 지방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7도입니다.
3: 경북권 소식입니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이 호남권과 충청권에 대규모 투자 움직임을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경북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북도는 전공정 중심의 구미와 후공정 거점이 될 호남권이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성 역시 구미를 공급망 핵심 거점으로 설정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6월 말 주요 기업들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공장 신설안을 안건으로 다룰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증시 활황으로 농어촌 특별세 세수가 크게 늘며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며 농식품부는 올해 1월에서 4월 누적 징수

0: 외국인이 지난해보다 3조 원 이상 증가한 데 따라 여유재원의 활용 방안을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특세 수입은 증시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커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 인구 감소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분간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상주 의성 32도, 안동 예천 31도 등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2도 분포로 오늘보다 비슷하거나 더 오르겠습니다. 지난주 낙동강 구미 해평 구간의 조류경보 첫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경상북도와 안동, 영주, 예천 등 낙동강 상류 시군들이 오염원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녹조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야적 퇴비와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의 우천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하수 및 폐수 처리 시설의 자동 측정기 정상 가동 여부도 살핍니다. 특히 최근 행정처분이나 민원 이력이 있는 시설은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개편돼 119 구급대가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할 경우 광역 응급 의료 상황실이 직접 이송 병원 선정에 나섭니다. 경북은 권역 응급 의료센터와 지역 응급 의료센터를 우선 수용 병원으로 운영하고 지역 내 수용이 어려운 중증 환자는 다른 시도로 이송하는 초광역 이송 체계를 가동합니다. 또 의료 취약지 응급 환자는 닥터 헬기와 소방 헬기를 활용한 장거리 이송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이송 지침을 이달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오늘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 동안 교통사고 보험 사기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와 피해를 부풀리는 수법, 병원과 정비소 등 관계자와 공모한 보험 사기입니다. 경찰은 교통범죄 수사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8.7도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MBC.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 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어떤 티셔츠가 마음에 드시나요? 유럽 대학에서 사람들한테 평가를 부탁했는데 사실 핵심은 티셔츠가 아니라 옷을 입은 모델의 표정이었죠. 어떤 옷은 생글생글 웃으며 입고 어떤 옷은

0: 아니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요즘 대세 히트곡이죠. 최성곤의 네가 좋아. 최성곤은 영화 속의 가수고요. 실명은 배우 오정세 씨의 노래인데 참 이게 요새 SNS에 어딜 가나 그냥 다 BGM으로 다 이제 붙여져 있는데 약간 좀 다소 좀 그 사랑이 너무 진해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도 컨셉이고 특히 많은 패러디 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 류승룡 씨께서 부르는 그 버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6523님께서 네가 좋아 네가 좋아 손태라 네가 좋아 반찬 고기도 먹고 배불러서 기분이 좋아 라면서 3877님도 테디 표정 부자네요 라고 하셨는데 참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이렇게 표정도 잘 낼 수 있겠죠. 딱히 별 이유가 없어도 웬만하면 웃음 짓고 그렇게 잘 웃으면 보는 사람도 기분이 덩달아 좋아진다. 게다가 오늘은 또 중동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니 확실하게 진짜 웃을 일들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8240님께서 태진씨 안녕하세요. 어제 부산 날씨 정말 더워서 6살 아들이랑 가덕도에 발 담그고 왔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시원하셨을까. 우리 2633님은 농부의 하루는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습니다. 새벽부터 해 따라 뛰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 잠시 호미 내려놓고 손틀어 출석합니다 해주셨는데 점심시간이어서 좋고 뭐 지금 잠시 호미 내려놓고 쉬는 시간이어서 좋고 밥이 맛있어서 좋고 손틀어를 보고 듣고 하니까 더 좋은 월요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0: 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사연과 신청곡에다가 또 우리 3부에는 또 귀한 손님 모십니다. 지금 손털의 유튜브 지금 출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미 또 미리 와서 우리 성리 씨 응원한다고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세요. 얼른 들어와서 보면서도 즐기면 감동이 배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손트라 오늘 출발해 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하이퍼스 세라하임,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빅토스, 환인제약, 신젠타 코리아, 삼성증권, 성원 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휴원스 글로벌, 현대해상 화재보험,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유니베라, 백조싱크, 롯데렌탈, 이동식 에어컨 LX, 주식회사 두드림 SNC, 고향 가구 박람회, 탄탄방수와 함께합니다.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지난 금요일까지는 딱 좋다 싶었는데 토요일엔 정말 한여름처럼 열기가 올라오더니 어제는 좀 세게 비가 내린 곳도 있었죠. 오늘은 지금 느낌들 어떠신가요? 어떤 온도, 어떤 습기라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날씨 같은 각양각색, 근황토크 다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신청곡 주시면 음악도 함께하지요. 우리 0156님께서 오랜만에 동네 언니랑 도시락 싸서 광주 분적산에 놀러왔어요. 주위가 온통 편백나무 숲인데 여기가 지상낙원이네요. 평상 위에 돗자리 펴고 누우니 편백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저도 약간 그 편백나무 숲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와 진짜 그 향이 엄청나요. 어우 이게 자연이고 이게 힐링이구나 싶은데 아마 그런 상황에서 또 손 틀어드리면 더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5139님께서 해군 부사관 162기 96년 6월 10일 입대해서 30주년이 되어 동기 모임을 경북 포항에서 가졌습니다. 30년 만에 보게 된 동기도 있고 너무 반갑고 옛 추억을 회상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30년 우정 앞으로 50년 계속 슬로건으로 우정을 이어가려 합니다. 해군 부사관 162 보급 150기 동기들 사랑하고 우정 변치 말자. 역시 또 직업군인 출신답게 사연 문자도 단아까체로 무조건 다로 또 이렇게 끝나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샤우라웃이라고 하죠. 우리 해군 부사관 162기 지금 동기생분들 혹시 듣고 계시면 되게 반가운 소식이겠습니다. 우리 2306님께서 도서관 간 딸내미 점심 갖다 주러 와서 기다리면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약간 더운 날씨지만 밖으로 나오니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딸 열공하고 있겠죠? 성적이 쭉쭉 날아오르길 바랍니다. 주말에 이어서 지금 이 순간에 어디서 뭘 하고 계시든 땀이 꽤나 흐를 것 같아서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볼게요. 나 지금 이러고 있다. 요즘 이렇게 산다. 방송으로 친구들한테 소식도 전하고 내가 앞에서는 표현을 못하지만 문자로나마 그나마 표현하고 싶다 하면 문자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나 요즘 이 노래에 빠져있다 하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셔도 좋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9408님께서 요즘 축구 이야기가 한

고창이라 문득 궁금해졌어요. 텐 씨는 축구도 잘하시나요? 평소 공놀이는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죠. 골프, 농구, 탁구까지.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다 손으로 하는 운동이네요. 혹시 발로 하는 공놀이는 조금 어려우신가요? 삐지지 말기. 김수철의 젊은 그대 신청해요. 아무리 이름이 손태진이어서 손으로 하는 뭐 공놀이 뭐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한 발도 합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 축구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에서만 해도 제가 축구로 또 휴가까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대끼리 이렇게 대회를 했는데 저희가 우승을 했거든요. 예, 잘했습니다. 아우 기분 좋게 우리 노래 들을 수 있겠네요. 아,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젊은 때 가능한 건가 싶은데 우리 김수철의 젊은 그대 보내드립니다.

김수철의 젊은 그대에 이어서 바로 다음 곡도 띄워드릴게요. 1320님께서 뜨거운 햇빛 받으며 쭈꾸미 비빔밥 먹으려고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늘진 곳으로 세 명이 말없이 걷고 있어요. 신청곡 김용님, 오늘이 젊은 날. 그래도 조금만 견디시면 맛있게 드시겠네요. 얼른 가세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3: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스마트 라디오
1: 손트라에서 한잔해. 6월의 한가운데 게다가 월드컵도 하고 한국 대표팀도 정말 잘하고 있고 문득 2002년 6월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겠죠. 추억 얘기, 요즘 얘기, 내 얘기, 친구 얘기, 가족, 연애 등등등 나 혼자 중얼대기 아깝다 싶으면 손트라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똑같은 얘기도 여럿이 같이 하면 2배, 3배 재미나거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0: 좋아.
1: 네, 타월 세트 보내드립니다. 이런 거를 막 여기도 사이사이에다가 넣어놓고 그래요. 아우 정말. 자,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들 소개해드릴게요. 3368님께서 손태진 라디오 광팬인데 문자 처음 보내봅니다. 나는 트레일러 운전기사입니다. 어제 저녁에 짐 싣고 나주에 왔다가 인천으로 가는 중인데 라디오 듣다 보니 이렇게 힘들게 일 잘하는 사람한테 수건 한 장 준다길래 나도 한 장 받고 싶어서 문자 보내요. 손태진 씨 사랑합니다. 아우, 사랑합니까? 아, 저도 사랑합니다. 수건 세트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 장 아니고 이게 7장이거든요. 넉넉하게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잘 써주시길 바랄게요. 3368님 안전운전하세요. 우리 7245님께서 경북 예천입니다. 오늘 아내와 함께 살구를 땄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살구 따고 바구니 가득 담으며 웃음꽃도 피었네요. 직접 키운 과일을 수확하는 기쁨. 그리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있어 행복합니다. 손태진님 목소리 들으며 살구청 담그는 소박한 일상이 참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어우,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사다리에 올라가서 서로 이렇게 찍어주는 그 모습이 알콩달콩 너무 예뻐 보입니다. 아, 제가 이 두 분께 왠지 그래도 꽤나 날씨가 더울 것 같은데 수건 세트 보내드릴게요. 우리 3958님께서 나요. 오래간만에 시장에 나와서 장사하고 있어요. 파라솔이 없어서 햇빛을 그냥 받고 앉아서 수세미 팔고 있어요. 땀나는 하루일 듯이요. 그래도 가끔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좋아요. 이럴 때 불어오는 바람이 진짜 뭔가 나를 구해주는 것 같고 하곤 하죠. 네, 제가 타월 세트 이분께도 보내드리고요. 3026님께서 사람도 이렇게 더우면 열사병 걸리는데 옥상에 토마토, 고추, 상추도 햇볕에 다 타버려요. 그래서 물 많이 부어놓고 왔네요. 애들아 아프지마. 맞아요. 이게 요새 그 뭐 햇빛 많이 받는다고 식물이 막 그냥 다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비춰야지 잘 자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에다가 뭔가 그 막 같은 거 이렇게 씌우고 해놓기도 하죠. 정말 우리 식물들 무럭무럭 잘 크길 바라고 제가 또 타월 세트 챙겨드립니다. 우리 7353님께서 여긴 영월이래요. 대학 동기들과 레일 투어 왔어요. 햇볕이 뜨거운데 우리들의 수다보다 뜨거울까요? 하셨네요. 이런 레일 투어 곳곳에 명소로 있잖아요. 진짜 그냥 아 저게 뭐가 재밌어? 뭐 저거 아까워. 하지만 막상 타보죠. 그러면 되게 힐링돼요. 예, 저도 몇 번 타봤는데 심지어 막 본인이 이렇게 자전거처럼 다리를 움직여가며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페달식으로 예, 그런 것도 만약에 기회 되면 그냥 지나가시지 마시고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되게 즐겁습니다. 우리 8299님께서 월요일에 출근하면 장미가 다 떨어져 있을 것 같았는데 아직도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어서 카메라에 담아봤어요. 손태진의 장미 신청하면 틀어주실까요? 해주셨는데 이러면서 사진은 안 보내주신 것 같은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보내주셨네요. 이야 아직도 이렇게 많이 피어있어요? 여기 그 상암동 근처에 원래 피었던 그 장미들은 이미 다 시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아직 활짝 피어있네요. 안 그래도 또 이 노래를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여름향수 제 리메이크 앨범이 발매가 되었어요. 봄의 약속과 여름향수 합쳐져서 총 10곡이죠. 그리고 그 곡들을 또 이번 주 주말에 제가 더 마이스트로 콘서트에서 서울에서 또 이렇게 선보일 텐데 그래도 성공적인 콘서트를 위해서 제가 어제 합주를 새벽 2시에 끝냈어요. 새벽 2시에. 예, 집에 오니까 한 3시 정도 됐는데 그래도 우리 함께 좀 싱그러운 마음 피었으면 하는 바람에 6022님께서도 장미 치기 전에 들어야 해요 해서 제가 오늘 또 라이브로 준비를 했습니다. 손태진의 장미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4월과 5월의 장미죠. 네, 제 손태진 버전으로 이번에 또 리메이크 앨범 여름 향수에 수록되어 있던 곡 라이브로 오늘 또 손트라에서 최초로 또 보내드렸습니다. 뭔가 조금 더 지나면 진짜 장미들이 다 질 것 같아서 또 보내드렸고요. 우리 안경자님께서 테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그러면서 어머, 우리 박은하님께서 중학생 때 이 노래로 합창대회 나갔었는데 장려상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옛 추억들도 떠올리게 만드는 또 그게 리메이크 앨범의 묘미겠죠. 매력이고요. 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콘서트 더 마에스트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타월 세트 필요한 분들 많으십니다. 우리 6492님께서 부산에서 부동산 운영 중인 김 소장입니다. 더워도 좋으니 손님 안내 나가고 싶어요. 수건으로 땀 닦을 정도로 바쁘고 싶은데 너무 조용한 요즘입니다. 태진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힘든 와중에 또 이렇게 저한테 또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좀 손트라 통해서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타월 세트는 챙겨 드릴게요. 우리 0215님께서 태진 총각 안산 공단에서 납품기사로 일하는데요. 날이 더워서 땀 뻘뻘, 좁은 골목길에 긴장해서 또 땀 뻘뻘, 오전 오후 상의를 항상 갈아입을 정도네요. 땀 닦을 수건이 간절해요 라고 했는데, 야, 이렇게 납품기사로 이렇게 일하시면 진짜 뭐 주중 주말 할 거 없이 매일매일 일하시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타월 세트를 7장을 드립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다 한 번씩 쓰실 수 있도록 네, 제가 챙겨 드릴게요. 우리 323 하나님께서 이천입니다. 절화 농장인데 혼자서 풀 뽑고 있는데 너무 덥네요 하면서 또

0: 와중에 셀카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 너무 예쁘시다. 그 밀짚모자 같은 거에다가 안에는 또 이제 꽃 모양으로 된, 두건 같은 걸 이렇게 쓰셨는데, 아, 그래도 그 두건이 있어도 그 땀, 타월 필요하겠죠? 제가 타월 세트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광고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요새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2부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아, 그럼에도 좀 사연 몇 개만 더 소개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요즘 여행 다니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3897님께서 고교 동창 4명과 함께 1박 2일 제천 그리고 또 영월 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학생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라면서 그렇죠. 이제 특히 어렸을 적 친구들 만나면 뭐 지금 나이가 어떻든 그때 당시로 그 어렸을 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라고요. 우리 068 하나님도 남편과 차 타고 공주에 볼일 보러 가는데 남편은 말이 없지만 태진님 목소리 들으며 가는 재미가 짭짤하네요.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손틀어 듣다 보면 남편과 말이 없다가도 서로 이야기거리가 생기게 되죠. 오늘 3, 4부에는 아주 귀한 손님 또 멋진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전화 연결까지 여러분들의 신청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0681님 남편분 한번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나 트로트 좀 안다 하면 누구나 마음 편히 용기 내서 도전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2부 끝곡으로 557 하나님께서 남편의 애창곡 젊은 미소 부탁드려요. 지금은 저 하늘에서 우리 손주들 보고 있겠죠?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마 이 노래 들으면서 미소 지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아들의 젊은 미소 띄워드리면서 오늘 3, 4부에 드디어 그 1등이 옵니다. 무명전설의 첫 번째 전설 성리씨죠. 참 어떻게 보면 금이 환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아주 아주 기대가 되는 만큼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월드컵 선수들처럼 잠시 물 한잔 하시면서 뉴스 듣고 1시 5분에 돌아올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의 목격 꿈조차 꾸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한시 뉴스입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320원보다 16.3% 오른 금액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래 대표가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외교 역량으로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땐 불안불안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선거 과정에서 들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야

0: 사건이 지방선거 결과 책임 소재 등을 두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이에 긴장 기류가 형성된 데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는 권력 중독 그 자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6.3 지선에서 나타난 준엄한 민심의 경고 앞에서도 반성은커녕 청와대와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볼썽사나운 내부 권력 투쟁과 책임 전가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SNS를 통해 집권 여당은 책임의 전가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쓴 것을 두고 국가원수가 국빈 외교 일정 순방 중에 SNS로 여당의 정치에 개입하고 여당 대표의 정치 행보를 저격하는 것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 10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담보 인정 비율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확대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민간 정비 사업의 용적률 완화와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사업성 개선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0%로 낮추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 주민통지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중앙그룹 계열사인 콘텐츠리 중앙과 자회사 메가박스 중앙이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대해 JTBC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영 체제를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왔지만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TV 방송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등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돼 일부 채권에 대한 지급 불능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광주 31도 등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과 일부 남부 지방의 오존 농도는 오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얼마나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죠. 송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매주 일요일이 되면 손트라의 인별그램에 다음 주에 나오는 게스트를 미리 공개하는데요. 이분이 나온다는 소식에 역대급 댓글이 달렸습니다. 너무 기대되고 설레요. 점심 약속 취소하고 달려갈게요. 등등 성리 씨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것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또 특별히 전화 연결을 통해서 성리 씨와 통화도 가능하다. 아, 네. 전화 연결 퀴즈가 있는데요. 나 트로트 좀 안다 하는 분들, 아니면 뭐 성리 씨랑 통화하고 싶다, 아니면 저 손태진이랑 통화를 하고 싶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0: 퀴즈 참여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도 지금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전광판에, 너무 잘생긴, 이거, 뭐, 가장 멋있는 사진들로 이렇게 골라주셨네요. 멋지다, 잘생겼다! 우리 성리 씨 볼 수 있으니까 얼른 들어와 주시고 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요즘 그 누구보다 핫한 분이죠. 개성 넘치는 무대와 진한 감성으로 절로 함성이 터져나오는 가수 대기만성의 아이콘. 이름처럼 멋지게 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수 성리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7,800의 아이콘, 누구보다 더 뜨거운 남자, 성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작년 10월에 이렇게 손트라 찾아와 주시고, 아, 정말 오랜만에 함께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났는데, 아, 나온다는 소식에 손트라 시작하자마자부터 난리 게시판이 지금 엄청 시끌시끌 하답니다. 지금 너튜브 생중계도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3698님께서,
1: 네, 우리 3698님께서 예약 손님까지 미루고 성리님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 성리님 노래 틀어놓고 오늘도 열심히 응원합니다.
0: 그러니까요. 우리 7749님도
1: 지난주 안양 무명전설 콘서트에서 너무나 멋졌던 성리님 다음 콘서트도 티켓팅했어요. 감사합니다.
0: 2552님
1: 반려견 미남이랑 퀵 배달 중이라 귀로만 듣습니다. 요즘 하루 시작과 마무리를 성리 씨와 함께 한답니다. 성리 씨 항상 응원합니다.
0: 아, 참 이렇게 많

0: 많은 분들 반겨주고 계시는데, 사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우리 오늘 또 빵빠레 한번 크게 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금이 환영입니다. 자, 성리. 무명전설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우리 무명전설 우승한 다음에 바로 초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네. 워낙 바쁘셔야지.
1: 조금, 예, 바쁘다는 핑계로 예. 빨리 나오고 싶었는데, 예, 이제서야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네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요. 아유. 또 오늘 여기 MBC 손트라 온다고 옷까지, 아우, 너무 멋있게 입고 와가지고, 네. 야, 좀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네네. 아, 또, 아, 이 자리에 왔는데, 그냥 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1: 아, 당연하죠. 여기 또 이제 MBC 여러분들. 공중파입니다. 예, 공중파는 네. 또 정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정말 약간 고급 룩으로 한번 입고 왔습니다.
0: 아, 오늘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1: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사실 이제 1등 한게 지금 벌써 얼마나 됐죠?
1: 지금 정확히 한 달 정도 됐네요.
0: 아, 근데 이제 좀 실감이 나나요? 어떻나요?
1: 이제 좀 실감이 돼요. 네. 지금 며칠 전까지는 실감이 안 되다가 네. 저희가 엊그제 첫 콘서트.
0: 그렇죠.
1: 저 콘서트를 마무리를 했는데, 와,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는데, 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또 제 팬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와, 진짜 너무 행복하다. 실감이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0: 네. 아니, 그래도 함께 해준, 뭐, 많은 분들, 물론 소감을 통해서도 얘기했겠지만, 그래도 한마디 좀, 뭐, 팬분들에게 좀 부탁할게요.
1: 일단,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결승 수상 소감 때 팬분들 얘기를 못했어요. 네. 이 얘기를 정확히 지금 방송에서 9번째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한이 맺혀서 네. 정말 손투라를 끝으로 마무리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8주차 국민투표 계속 1등을 제가 했는데요. 그건 정말 모든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들 덕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설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도 정말 제 팬분들 그리고 저를 투표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트라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활발하게 활동해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보답해드리는 행복을 드리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우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뭐 9번째 오늘 끝으로 그냥 그만하겠다 했는데 아마 평생 하실 거예요.
1: 사실 그 전에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는데 자동적으로 나와버려요.
0: 그렇죠. 아유 왜냐면 감사한 마음은 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냥 딱 언제여서 그냥 끝이 아니고 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 맞습니다.
0: 아, 사실 그 당시 우리 손트라에서 함께 했을 때는 참 많은 이야기들 했지만 가장 힘든 경연이 현역가왕2였다. 하지만 그거는 네. 무명전설을 만나기 전이었죠.
1: 전이었죠.
0: 예.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1: 무명전설이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들었지만 제일 행복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명전설을 예선 때부터 마지막 결승전 때까지 거의 매 라운드에 저는 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전보다도 그 전 경연 때보다도 더 훨씬 누군가는 다른 트롯 경연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좀 프레시한 그런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네. 진짜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매 라운드의 무대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창작의 고통도 있었지만 네. 그래도 하고 나서의 그 보람을 너무나 많이 느꼈었던 경연이었어요.
0: 그러니까요. 첫 출연 때가 이제 딱 그 유명 중에 한 명으로 딱 이렇게 나와서 마스크를 딱 벗었을 때, 어? 성리가 저기 있네? 이러면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근데 그 첫 무대를 보자마자, 네. 와, 진짜 이번에 제대로 이를 갈고 왔구나. 칼을 제대로 갈았구나. 생각을 맞아요. 했습니다. 아니, 물론, 뭐, 매번 다 이기고, 다 1등으로 올라가고 이러지 않았고, 또 네. 탈락 위기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럴 때마다 좀 어떠셨나요?
1: 제가 처음에 예선이랑 그 본선 1차 때까지 너무나 좋은 결과로 네네. 계속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다가, 네. 데스매치 때부터 완전 이제 하락세로 가면서, 네. 지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그때 멘탈이 엄청 붕괴가 되었어요.
0: 무너지죠, 갑자기.
1: 무너지면서 제가 사실 경연을 수도 없이 나갔지만 초반에 이렇게 좋은 페이스로 갔던 게 처음이었단 네. 말이죠. 근데 와 이제 내가 더 잘해야겠다, 내가 더 잘하면 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 갖고 있다가 패배를 하고 나서 제가 다 망쳐버린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냥 잠깐 꿈을 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여기서 또 다시 그런 시련이 반복되겠다 싶은 그래서 그때부터 데스매치

0: 준결승 때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1: 이게 심적으로. 그리고 네. 또 이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사람인지라 욕심이 계속 생기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승 또 문턱을 앞두고 또 탈락 위기도 있었고, 아, 진짜 거기서 막 설마 근데 여기가 끝인가 이런 생각은 안 했죠?
0: 끝인가라고 생각 엄청 했어요.
1: 엄청 했어요?
0: 엄청 했고요. 네. 데스매치 때도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네. 와서 준결승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게 5번 정도 그 경연을 나갔을 때 결승전을 제가 한 번도 못 갔었는데 네. 준결승 때까지 가고 엄청 떨렸어요. 그래서 네. 나 진짜 좀만 실수하지 말고 진짜 잘하자 성리야. 이제 이것만 넘으면 진짜 내가 꿈에 그리던 결승이다. 네. 라고 했는데 1대1 한국 대결에서 제가 지고 나서 그냥 그때는 멘탈도 아니고 그냥 아예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갔고 그냥 아예 단념했어요. 단념하고 그래 그냥 내 팔자야. 내 팔자인 것 같아 하고 패자부활전 올라가기 전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긴장은 하지만 그냥 내려놓고 그냥 불렀어요. 노래를 그냥 처참하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냥 제 혼신을 다해서 절규하듯이. 예. 근데 그 결과가 좀 되게 영광스럽게 1등으로 패자부활전 1등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1: 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게
0: 잘 기억이 안 납니다.
1: 예. 아니 이게 참 어려운 게 경연 프로그램은 자기 자신을 계속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참 저는 그 성리 씨의 무대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지? 이게 진짜 경연의 압박과 힘인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본인만의 어떤 원동력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계속 버티면서 나의 한계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예요?
0: 일단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제일 크고요.
1: 네.
0: 제가 5번 정도 도전 경연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이 직업에 대해서 제 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1: 네.
0: 계속 응원해주시고 뒷바라지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근데도 제가 20대 후반까지 어머니한테 계속 용돈을 받고 살았었는데
1: 네.
0: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불효를 계속 해드리니까 제가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번 무명전설 때 진짜 엄마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결승전 할 때 제일 기억나는 게 결승전 무대를 할 때 어머니가 계셨었는데 계속 어머니 생각하면서 엄마를 보진 않고 눈물 날까봐 어머니 생각하면서 계속 가족 생각하면서 예, 했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1: 진짜 열정의 아이콘이고 포기를 모르는 남자 같아요. 6전7기의 아이콘 성리 씨. 결국에는 무명전설 우승을 차지하게 됐는데
0: 네.
1: 물론 저도 맨날 얘기 한 2년 동안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물어보게 되네요. 자. 1등 특전이 정말 많습니다.
0: 네.
1: 상금 1억 원에 제주 세컨드 하우스, 뭐 영화 제작까지, 뭐 스피노프, 뭐 엄청나게
0: 네.
1: 많아요.
0: 맞습니다. 네.
1: 상금 입금 됐나요?
0: 아직 안 됐고요. 네, 아직 안 됐지만
1: 원래 한 두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두 달, 세 달 걸렸던 것 같아요.
0: 이 선배님 얘기는 또 처음 들어가지고 두 달 반 정도 제가 기다리면.
1: 네, 그리고 이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0: 맞아요.
1: 갑자기
0: 띵동
1: 이게 맞는 건가? 이러면서 잘못 입금됐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무슨 돈이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잠깐 입고 있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이게 1등이 되는 게 뭐 그 상금 때문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실 예정인지 이거 너무 많이 물어봤을 것 같은데 식사가지만 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어볼게요.
0: 네.
1: 뭐 하고 싶으세요?
0: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가족한테 쓰고 싶어요.
1: 그거는 그 얘기는 접어두고 저는 성리 씨 본인을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 이거 하나는 선물해주고 싶다.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부모님께는 당연히 저는 당연히 우리 솔직히 다 드린다 해도 성리 씨의 그 마음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 자신 내가 그토록 약간 좀 그 만약에 1등 자리에 올라간다 하면 약간 좀 그런 상상은 해보잖아요.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0: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세요?
1: 지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0: 네, 감사합니다.
1: 아주 좋은 답을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0: 네.
1: 진짜 이거는 솔직한 인간 성리 씨의 나는 내 자신에게 뭐 시계를 사고 싶다. 뭐 이런 마음도 괜찮아요. 그냥 뭐 하나의 꿈이자 약간 뭐 버킷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여행. 자, 과연 성리 씨는 내 자신에게 선물을 준다면 질문이 너무 길어.

0: 제 작업실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1: 네.
0: 이런 게 없는데 세심 되게 섬세하게 노래를 하기 위해서 작업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이번 경연 때 좀 느꼈어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뭐 음악 장비?
1: 아, 음악 장비? 좋다.
0: 그런 네. 거.
1: 저도 사실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0: 진짜요? 네.
1: 음악 장비하고 집에서 이제 녹음할 수 있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제 또 스피노프 뭐 들어가고 하면 MR 받아가지고 막 키도 맞춰보고 맞아요. 노래 연습도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거는 되게 자기한테도 본인도 갖고 싶고
0: 사실
1: 제일 필요하죠.
0: 제일 필요하더라고요.
1: 네. 근데 그렇게 다소 재미있는 대답은 아니었고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아, 하여튼 뭐 나중에 이 얘기를 네. 더 제대로 진짜 쓸 때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0: 진짜 쓸 때.
1: 그렇죠. 아, 우리 그때 마지막에 손트라 와서 뭐 신곡 앞두고 있다 하면서 제가 막 혹시 그 대선배님, 서른도 선배님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네, 이 노래를 또 드디어 라이브로 듣게 됩니다. 9967님께서 우리 성리님 알랑가 몰라 듣고 싶습니다 했는데 알랑가 모르겠어. 이 노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알랑가 모르겠어. 일단 서른도 선배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곡이 아니라 저만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 주신 곡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작년 12월에 발매한 곡이고요. 되게 그 후렴구가 기억이 바로 날 정도로 중독성이 있는 아주 재밌는 댄스곡입니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이 노래를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다고요?
0: 네, 맞습니다. 라이브로 해야죠.
1: 바로
0: 네.
1: 자리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은 또 무명전설 1대 전설 성리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진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목소리와 가창력이 안정적일 수 있을까 너무 감탄했던 우리 성리 씨 오늘 이 라이브 알랑가 모르겠어 띄워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야, 성리의 알랑가 모르겠어. 아우, 정말 계속 듣다 보면 이거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그런지 계속 따라 부르게 되는 알랑가 모르겠어. 서른도의 작사 작곡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방금 춤추다가 막 이런 와중에 또 여기 스튜디오에서 춤까지 춰주다가 막 뭐 마이크 위에 뭐 날아가고 막 인이어 빠지고 막 이랬는데 우리 이종희님께서 춤추기에는 스튜디오가 좁죠. 잘한다, 좋아. 아, 그러면서 워낙 또 이제 큰 무대에서 얼마나 날아다니는데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6922님께서
1: 마이크 커버 날아가도 당황하지 않고 귀엽게 집어오네.
0: 5505님은요.
1: 살짝만 쳐도 아이돌이라 역시 춤이 남다르다.
0: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춤이지. 이게 춤이지.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 4부에서도 아마 당황하지 않을지 한번 보시죠. 잠시 후에 함께해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고 딸 낳고?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재밌는 손태준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말 그대로 인생 드라마를 쓰고 있죠. 15년 전 무대에 섰던 청년이 6전 7기 도전한 끝에 무명전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육각형 올라운더 엔터테이너가 된 우리 성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아, 또 이렇게 또 알람가 모르겠어 라이브 보내주셨지만 참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토록 잘하는 친구를 왜 몰라봐줬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혹은 반대로 이 날을 위해서 또 이제 이 자리를 위해서 조금 그 과정이 있었을 뿐 아 드디어 이제 꽃이 피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2: 맞아요.
1: 요새 좀 어떠세요? 그 내가 상상했던 그 약간 어떤 왕좌의 자리. 분명히 저 멀리서 아 꿈꾸면서 달려왔을 거잖아요. 네. 그거를 막상 그 자리에 앉다 보니 좀 어떠신가요?
2: 제가 딱 우승을 하고 옛날에 막 다른 경연에서 우승하시는 분들 보면은 마냥 부러워했고 와 이제 되게 꽃길만 걸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승하고 나서 제가 지금 마음이 더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1: 아 그렇죠.
2: 대중분들이 보시는 시선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일반 행사를 가거나 어떤 다른 공연을 할 때 더 신경 쓰게 되고 뭔가

0: 지금이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잘해야 제가 더 롱런할 수 있는 가수가 된다라는 그 딱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좀 진짜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요. 되게 더 좀 신중하게 좀
1: 더 불안하기도 하고
0: 불안하게 에. 살고 있습니다.
1: 그 참 이게 제가 그 이게 편집은 당하긴 했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사실 이 무대들이 진짜 중요하기도 하지만 진짜 이 결승에 올라온 모든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지금 맞아요. 이번 주 이번 달 뭐 올해까지만 노래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평생 할 가수로서 네. 진짜 너무 때로는 짧게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0: 네네네.
1: 그래서 그 다음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진짜 그거를 이미 또 알고
0: 맞아요. 네네네.
1: 그게 또 그런 사례들을 또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
0: 많이 봤고 지금 사실 경연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여태까지. 네. 근데 지금까지 롱런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서 아 이게 이 가수의 업계가 되게 진짜 치열하다. 되게 전쟁이다. 정말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자리에 올라오긴 했지만서도 뭐 전설 막 주변에서 뭐 전설이 형 전설이 형 이렇게 막 장난도 해주는데
1: 전설이 형
0: 제 별명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아예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원래 제 그냥 초심 잃지 않고 원래 그냥 김성리 성리를 생각하면서 그러려고 하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그 초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초심을 돌아간다면 프로듀스 101 때 그때 텐션은 좀 달라요. 아 지금은 많이 뭔가 좀 성숙한 이미지와의 좀 약간 좀 진지하게 좀 달랐지만 그때 당시에 아이돌 김성리의 느낌으로 한번 자기소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갑니다!
0: 제가 손틀어서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성리입니다.
1: 아, 진짜 이렇게, 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는 안 했어요. 죄송해요. 보여주세요.
0: 안녕하세요. 김성리입니다. 제가 프로듀스 101 진짜 많이, very, very, it's real 많이 기다렸고요. 내 피땀 눈물과 노력이 잘 보이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성리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1: 안 돼! 그때 약간 좀 안 좋은 기억들이 막 생각이 나나요?
0: 안 돼!
1: 아, 네, 지금 사진까지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 답답한 속 풀어드려요. 뚫어뻥 보컬. 이라는 또 이제 소개와 함께. 근데 지금, 너튜브에도 지금 많은 분들께서 그때부터도 응원했다. 라면서 네. 진짜 오래된 팬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죠. 이때까지 이 나를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와 주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또 감사한 마음도 남다르겠어요.
0: 아,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과정이 사실 그동안의 경연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제가 항상 매번 말씀을 드려요. 뭐 오시는 팬분들께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응원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 가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오시든 몇 명이 계시든 정말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자리이고 그리고 뭐 다른 얘기지만 오늘 여기 손수라 왔는데 밑에 팬분들께서 조금 오셨는데
1: 네.
0: 아이돌 때 이 푸듀 나가고 나서부터 이제 저 팬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1: 네네.
0: 근데 제가 트로트를 하고 나서 한동안 몇 년 동안 안 오셨었어요. 제가 네네. 어떤 스케줄을 하든. 근데 오늘 오신 거예요.
1: 오.
0: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1: 네네.
0: 지금 푸듀 얘기를 하니까 좀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1: 심지어 자기소개까지 했는데
0: 예, 자기소개까지 해서 지금 아마 보고 계실 텐데 되게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지금 영상을. 아무튼 뭐 우리 오신 팬분 또 여러 팬분들 그 학자분들이 계셔서
1: 네.
0: 제가 지금까지
1: 우리 성리학자분들이죠.
0: 네, 성리학자분들이 계셔서 진짜 지금의 성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한 분 한 분 다 진짜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 아, 이런 과정들이 이런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결과가 만들어진 거고
0: 진짜요.
1: 하지만 경연 프로그램은 나왔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경연의 연속이거든요.
0: 맞습니다.
1: 오늘도 하나의 큰 산을 넘어야 됩니다. 오늘 한 번 더 큰 대결을 해야 되는데 트로트 강자를 가리기 위한 성리 대 손태진의 한판 승부! 우리 전설이 된 성리 여기까지 오늘은 고생 많았네. 하지만 오늘 손태진이라는 큰 산도 한번 넘어보시지. 왜 얘기를 안 하니?
2: 어디에요? 12쪽을 바라보려고.

0: 아, 예, 예.
1: 어, 여기 앞에 서줄까? 아, 여기 위에 있잖아. 위에 있어.
0: 호이자! 가볍게 넘어드리죠. 제 키스 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긴장하는 게 좋을 겁니다. 성리는 나의 것.
2: 웃음기 싹 빼고 찐으로 대결해 보겠습니다. 트롯 스페이드 퀴즈!
1: 아유, 아, 이거 하나를, 이 산을 못 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
3: 첫 산부터 못 넘겼네요.
1: 지금, 확실히. 자, 우리가 미리 전화 신청을 받았습니다. 성리팀, 태진팀으로 전화 연결할 건데, 저희가 노래를 부르면 청취자가 그 노래의 원곡 가수를 맞히는 겁니다.
3: 아하!
1: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노래를 부를게요. 막, 어, 맞나? 어, 맞나? 이러지 마세요. 이거, 이거.
3: 장윤정 선배님.
1: 아, 딩동댕! 이렇게 되는 거고. 아, 근데 갑자기 제목을, 어머나! 를 외쳤다. 이러면 땡인 겁니다.
3: 제목을 말하면 땡입니다.
1: 네. 아. 가수를 맞춰야 됩니다.
3: 가수를.
1: 네. 우리 그렇구나. 오늘 승자를, 또 여러분들께서 맞추면서 참가하셔도 되는데요. 손태진 혹은 성리 여러분들의 승자 보내주세요. 10분 뽑아서 오리 스테이크 보내드립니다.
3: 와우.
1: 어디로 보내면 되죠?
3: 자, 예측 문자, 응원 문자 보내주실 곳은 문자 번호 샵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1: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은 못하신다 해도 지금 들으시면서 한번 외쳐보시길. 그러면 다음에 또 용기 나서 보내, 아, 한번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준비되셨나요?
3: 예, 준비됐습니다.
1: 아, 제가 늘 이제 어드밴티지로, 예, 제가 먼저 해서 대충 어떤 식으로 흐름이 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3: 네, 좋습니다.
1: 트롯 스피드 퀴즈. 저, 손태진 팀, 나와주세요!
4: 아자아자 화이팅!
1: 아자아자 화이팅!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서구 사는 김아영입니다.
1: 오, 강서구. 저도 강서구에서 자랐는데.
4: 아, 와우. 정말요?
1: 네. 아니,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4: 아, 지금 전설의 탄생 보고 있었습니다.
1: 아, 전설의 탄생. 네.
3: 감사합니다.
1: 아니, 근데 우리 성리 씨랑 인사 나누고 싶어서 전화하셨죠?
4: 아, 네.
1: 빨리 이야기 나누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전설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전설이요. 반갑습니다.
1: 왜 갑자기 목소리를 왜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전설입니다.
3: 네. 너무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4: 멋있는데요?
1: 아, 우리 아영님.
4: 네.
1: 우리 성리의 매력이 뭔가요?
4: 그냥 자체가 매력인데요.
1: 자체가.
4: 네.
1: 아, 그러면 본인이 가장 인상 깊게, 네, 보셨던 무대, 어떤 무대인가요?
4: 저는 주저하지 말아요부터 처음부터 계속 기억에 남아요.
1: 다 기억에 남는다. 하나, 네, 뽑기가 너무 힘들죠.
4: 네.
1: 아, 근데
4: 너무 잘해서.
1: 어떡하나. 저 손태진과 오늘 마음을 맞추셔야 되는데.
4: 이겨야 되는 거죠?
1: 당연하죠.
4: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1: 왜냐면 이기든 이겨야지 오히려 더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내가
4: 알겠습니다.
1: 그 졌던 분 이러면서. 아, 어떡해. 손태진 팀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4: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 화이팅, 화이팅.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화이팅 해주고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4: 화이팅. 화이팅!
1: 자, 갑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 제목 말고 원곡 가수를 맞춰주세요. 초침, 네, 큐. 건드레, 만드레.
4: 박성빈.
1: 정답.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4: 신수봉.
1: 사랑밖에, 그렇죠!
4: 신수봉.
1: 자,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4: 잘 모르겠어요.
1: 자, 사랑은 나무나 하나. 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4: 태진아.
1: 그렇죠.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 좋습니다. 손 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네?
4: 손대가?
3: 짧다.
1: 이거는 좋아. 제가 봤을 땐 약간, 네, 일부러 노리신 것 같기도 하고.
4: 티났나요?
1: 총 4개 성공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너무 잘했어요.
1: 이거 왜 이래, 진짜.
3: 맞추는 모습마저 너무 귀엽네.
1: 맞추는 모습조차 귀엽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 감사합니다, 어떡해.
3: 우리 귀요미.
1: 뭘 어떡하긴요, 졌죠, 뭐. 자,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손태진 팀, 총 4개 문제 성공했습니다. 우리 김아연님, 정말 수고, 네,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리 씨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4: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4: 너무 감사합니다.
3: 감사해요.
1: 자, 네, 여기에 맞서는 우리 성리 팀, 바로, 네, 만나볼게요. 선수, 들어오세요!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0: 여기 강원도 흥성에 삽니다. 성리 씨.
1: 아니 저랑 맞구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성리 씨를 부르시면 응원 섭해요. 섭해.
0: 네, 성태 씨 안녕하세요.
1: 네, 아 지금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2: 네, 우리 갈비집 하는 50대 아줌마예요.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네. 적어주셨네요.
1: 네. 아, 네. 갈비집이요?
0: 네.
1: 어떤 갈비죠?
0: 아, 돼지갈비도 하고요. 소고기, 뭐, 등심, 여러 가지 해요.
2: 이야. 너무 맛있겠다요.
1: 아, 우리 성희 씨는 아니, 딱 한 가지만 평생 먹어야 된다. 돼지갈비, 소갈비. 하나, 둘, 셋.
2: 돼지갈비입니다.
1: 그렇죠.
2: 저는.
1: 아. 이게 양념갈비는 솔직히 돼지갈비.
2: 아, 무조건.
1: 좀 쫄깃쫄깃.
2: 아시는군요.
1: 아, 그렇죠.
2: 역시 손편하네.
1: 아니, 근데. 평소에 네. 또 성리 씨를 많이 응원해주고 계셨죠?
0: 아, 그럼요. 무명전설 그거 할 때 맨날 눌렀어요, 이렇게.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니, 근데 트로트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0: 네, 저 트로트 팬, 완전 왕팬이에요.
1: 아. 아니, 목소리, 노래도 잘하실 것 같은데 한 소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0: 눈 뜨고 있는 한, 눈 뜨고 있는 한, 당신을 사랑할 거야.
2: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1: 제가 아는 노래였나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서 잘 끝내셨어요. 네, 눈 뜨고 있는 한, 그리고 충분히 꺾기가.
2: 꺾기를, 너무.
1: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일단 심사평을 드리자면 너무 잘하셨고 일단 저 듣자마자 버튼 눌렀습니다.
1: 버튼 누르셨답니다. 오늘 문제 성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선물 다 받은 것 같은데. 아니 우리 방송 탄 김에 우리 갈비집 이름 시원하게 외치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0: 여기는 강원도 횡성에 있는 매화산 참숯갈비입니다.
1: 자, 화이팅! 네. 자, 두 분, 준비되셨나요?
2: 네, 준비됐습니다.
0: 네네네.
1: 하나, 자, 둘, 셋! 화이팅!
0: 화이팅!
1: 자, 초침 주세요!
2: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네, 좋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0: 나훈아!
2: 네. 훌라훌라훌라훌라훌라훌라. 예. 새벽비가 주룩주룩.
0: 태연이!
1: 오!
2: 청년 그대는 나의 사랑의
0: 바다야.
2: 사랑이 약속하더라.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0: 오승근!
2: 사랑한다.
1: 성리팀 7개 성공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옥순누님 너무 감사합니다.
0: 네네,
2: 7개 감사합니다. 맞췄어요.
1: 마지막에 사랑한다가 그냥 고백 같았어요.
2: 네, 너무 잘 맞춰주셔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0: 네.
1: 아니 심지어 보통 같으면 이제 빨리빨리 갔는데 나중에는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야야야 내 나 거의 이 정도로 끌던데요.
2: 한 4개 맞추니까 이제 이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감격해 불러야겠다.
1: 아, 우리 옥순님 너무 잘하셨어요.
2: 네네. 진짜
0: 감사합니다.
1: 아니 한번 우리 그래도 성리씨에게 하고 싶었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0: 네, 성민 씨,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언제 여기 행성에 오시면 꼭 한번 들려주세요.
2: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옥수님, 제가 매화산 네. 참숯갈비, 강원도에 네네. 가게 되면 꼭 한번 들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정말로. 수고하세요.
2: 정말로, 네. 대박 나세요.
1: 진짜 네. 너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야, 오늘 성리 대 손태진 트로트 스피드 퀴즈. 변명 따위 없었습니다. 예, 저한테는 엑스맨이 한 분 붙으셨고요. 예, 우리 저희 에이스께서 나이스. 또 성리 팀에 붙어서 총 7문제로 성리 팀 우승! 예!
2: 또 한 번 우승.
1: 이야, 이렇게. 우승의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승자를 마친 10명 오리 스테이크 받으실 분들 우리 손타라 홈페이지 상호표 게시판에 꼭 올려둘게요.
2: 네.
1: 자, 오늘 진짜 너무 재밌네요. 재밌고 이때까지 이 스피드 퀴즈 중에서 가장 많이 맞춘 것 같아요.
2: 정말요?
1: 네, 저희가 거의 최대가 6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2: 네.
1: 오늘 7문제 심지어 뒤에는 그냥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내 목소리 자랑밖에 안 하셨어요.
2: 일단 최고 기록을 한 거면 네. 그 다음 번에도 혹시 한번 또 불러주시면 네. 예, 또 최고 기록 한번 더
1: 갱신을. 오, 갱신을 본인 역시 예. 본인을 계속 뛰어넘고 싶은 남자
2: 쌈딱기 자리
1: 아 쌈딱기
2: 넘어가고 싶은
1: 거 그러네요. 아, 뭐.

0: 그 기회는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또 본인의 축하 무대를 본인이 또 이렇게 해주실 텐데,
1: 네.
0: 아, 이 노래 저도 참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7527님께서.
1: 오늘 이밤 들려주세요. 너무 신나서 세상사 즐겁네요. 이게 인생인가 싶어요.
0: 아,
1: 네.
0: 그리고 9633님도.
1: 오늘 이밤 들려주세요. 무명전설 기간 중에 자면서도 듣던 노래예요. 부탁해요.
0: 아, 이 노래 정말 무명전설에서 마지막 세기를 딱 박은 곡입니다. 성리의 오늘 이밤 정말 신청이 많이 와주셨는데요. 이 노래를 여러분 이곳 MBC 손트라에서 라이브로 보내드립니다. 바로 음악 주세요!
1: Let's go!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더위에 지친 작업 편집.

0: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4: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5: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4: 탄탄방수
5: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6: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핸디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진짜 전설이 된 남자, 문명전설 우승자 가수 성미씨와 오늘 신나게 달려보았습니다. 아, 정말 뭐 여러모로 콘서트 때문에도 그렇고 바쁘겠지만 올해 좀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뭐 계획 중에 또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7: 일단은 저희가 이제 문명전설 전국투어 콘서트 진행하고 있고요.
6: 네.
7: 그리고 스피노프 프로그램도 지금 같이 준비하고 있어서 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제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전국투어도 콘서트가 있지만 나중에 혼자 단콘을 꼭 열어서 또 우리 성략자분들께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을 좀 선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큽니다.
6: 너무 네. 좋죠. 너무 좋아요.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도 94090님께서 보내주셨는데
7: 성림님 노래면 다 듣고 싶지만 애가 듣고 싶어요. 영원한 우리들의 전설로 남아주세요. 끝까지 응원합니다.
6: 아 정말 이렇게 우리 성리 씨를 응원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고 더 책임감을 갖고 이제 네. 달려야 될 것 같아요.
7: 맞습니다.
6: 저희 손트라에서도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늘 건강이 진짜 최고예요.
7: 네, 늘 건강.
6: 네,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아니면 꿈꾸면서 여기서는 오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같이 외칠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5: 라디오,
4: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5: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4: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2시 뉴스입니다. 국방부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지 위협 평가와 전력의 전개, 또 작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 전력의 파견 여부나 종류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중동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 중인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조력이나 제외 국민 보호 등 파병 동의안상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래 대표가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외교 역량으로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치켜세웠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땐 불안불안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선거 과정에서 들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며 6.3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다수 국민들과 지지자들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저를 포함한 지도부 모두가 물러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의 역할은 결과를 책임지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빠르게

0: 국회의원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천 수석은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18일에 본회의가 개최된다면 그때 같이 처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원 구성 문제는 국정조사 특위 관련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특검까지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모인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이 일반 시민들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지는 등 불법 행위가 잇따르는 데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 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시위대의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에 대한 소지품 수색 사건에 대해서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 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 강요를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2.3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 전 의장 등 합참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로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0.8도입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박준영
1: 박경진의
0: 두시 만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칼갈이 박준영이에요.
1: 안녕하세요. 지니지니 영진이 박영진입니다.
0: 월요일 시작부터 따지는 문자가 왔습니다. 319님, 요즘 도통 갈도사님이 팔을 쏘시지 않던데, 아, 저는 준영씨의 얼토당토하는 그 파도판데 그거를 맞고 합격했다 팔렸다 나왔다 이런 분들이 너무 신기하고, 무엇보다 그 얼토당토도 아는 팔을 알아듣는 영진씨가 더 황당한데, 두 분은 미리 짜고 들어오는 건가요? 뭐 하셨는데요.
1: 아유, 짜긴 뭘 짭니까? 저희 뭐 무슨 뭐 사기단도 아니고요. 예. 판은 진짜 우리 박준영씨의 100% 애드립입니다. 예. 그리고 4년 넘게 제가 묵묵히 옆에서 수련의 시간을 거친 저의 또 내공이죠.
0: 아하.
1: 어떻게 뭐 우리 갈도사님 팔을 한번 쏴주시지요.
0: 누구한테요?
1: 저한테 한번 쏴주세요.
0: 아, 저 이사 제가, 가신다는.
1: 제가 좀 최근에 조금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0: 이사 이슈.
1: 이사 이슈.
0: 이사 이슈. 아. 이사 이슈.
1: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 대출 나와라, 빨리 나와라. 야, 저리, 저리로 나와라. 저리로 나와라. 아, 제일 좋습니다. 제일
0: 예,
1: 좋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필요한 얘기였어요. 예.
0: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홍삼을 잡아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파가 필요한 분들.

0: 아, 제게 칼을 받고 싶으신 분들 줄을 서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제가 뭐라고?
1: 아, 아니, 영험합니다.
0: 아, 이게 네. 영험하기 힘든데. 요즘 이게 요즘 약간 영험하지 않은데. 네.
1: 사실 많은 분들.
0: 영험하면 근데, 그렇게 안 될 텐데.
1: 많은 분들의 후기가 또 이 영험하게 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파 있으신가요? 이런 파 좀 싸주세요. 이렇게 좀 짧게 보내지 마시고요. 사연을 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구체적인 또 파를 싸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2: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적어주세요. 합격파, 완치파, 매매파 등등 모든 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운받고 싶은 것들, 간절히 염원하시는 것들, 반대로 끊어내고 싶은 것들 등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소개되신 분 중에 다섯 분께 바닥 클리너를 드리고요. 행운의 주인공 분께는 23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쏴드립니다. 샵 8001번, 짧은 50원, 긴건 빼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 되겠습니다.
2: 6월 15일 월요일 이 노래로 출발할게요. T-Max
1: 파라다이스.

0: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 팀엑스 파라다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1: 네. 아, 이렇게 명랑한 주제를 지금 네. 왜, 아, 좀 안타깝긴 한데, 홍삼을 잡아라. 오늘의 주제는 파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파가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를 좀 계속 보내주시고요.
0: 예. 네. 구체적으로 좀 보내주세요.
1: 네. 아, 다 아시는 번호, 샵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네. 미니는 무료고요. 네. 보내주시고. 자, 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아, 이제, 네. 좀 저희가, 네. 그, 아껴놨던 이야기인데요. 네. 청천벽력 같은 네.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0: 예. 네.
1: 저희는 사실은 한 2주 정도 전에 알았는데, 네. 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시만세가 개편을 맞아서, 6월 28일까지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저는 2013년부터 함께했고 영진 씨는
0: 저는 2022년부터
1: 함께했는데
0: 5월 2일부터 네. 합류를 했습니다.
1: 근데 이제 후속 DJ가 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사라지고 저희 시간대에 다른 라디오가 들어오고
0: 예.
1: 또 이제 또 신설 뭐 시사 프로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된다고 뭐 하더라고요.
0: 변동이 예. 있겠죠.
1: 네네. 예. 그래서 아, 이 말씀을 사실 저는 마지막 주에 드리고 싶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2주 전에 드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또 저희는 사실은 이제 국장님을 피해서 그렇게 계속 댕겼는데
0: 네.
1: 결국은 잡혔습니다. 네.
0: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뭐 우리 두중이 여러분들께 뭐 갑자기 또 기사로 이렇게 뭐 알려지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예, 알려드린 것이 또 맞는 것 같아서
1: 최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0: 예, 예, 예. 사실은 저희끼리는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1: 마지막 날 알려드리고 그만 예. 두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기사 플레이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0: 저는
1: 아니 신선 프로가 홍보를 해야 되니까
0: 28일까지도 알리지 말고 않고 그냥 갈까
1: 그냥 슬쩍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예. 사실 그거는 좀 못하게 됐고 예. 그래서 저희와 이 예. 저랑은 한 13년 반 함께 하셨는데 예.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0: 예. 근데 뭐 이제 뭐 시작이 있으면 또 마무리도 있고 끝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또 잘 또 마무리하는 것 또한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1: 네. 뭐 남은, 영원한 게 있겠습니까만은 예, 예. 예, 사실 이제 좀
0: 딱 2주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1: 또 아직 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2주가 남았어요.
0: 예. 그래서 한 이 2시 만세
1: 저희가 예. 다음 주 목요일 날이 마지막 생방이고요. 예. 그래서 생방을 하고
0: 네, 네.
1: 방송은 일요일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네. 일요일까지 하고 28일 날이 마지막인가 29일서부터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예, 시작되는 예, 예. 거죠. 예.
0: 자, 뭐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요. 또 마무리까지 저희 2시 만세다운 웃음을 좀 드리면서
1: 재미있게
0: 예, 재미있게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0: 자, 여러분도 지금 저희가, 파를 또 보내달라고 한 다음에 이해가
1: 왜 하필이면 왜 파를 오늘 쏘달라고?
0: 약간 조금 뭐 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또 2시 만세스러운 거예요. 예. 기쁨과 슬픔이 막 버무려져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시 만세는 6월 28일까지 예.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남은 2주일 동안 마무리 또 잘해서 이중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3051님이
0: 다 됐고 두만 부활파 쏴주세요.
1: 이게 제가 이게 이걸 제가 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상황이
0: 좀 이루어지려면은
1: 부활파는 예. 어떤 국민적인 거대한 또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0: 예. 예.
1: 자 그래서 왜 오늘 하필이면 예. 이 파를 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직접 쏴주시길 바라면서 자 2시 만세 일단은 1, 2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하고 라디오는 그냥 명랑하게 네, 진행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조싱크 네.
0: 저축은행 중앙회
1: 청원아이스
2: IS동서 삼성증권

0: 원 브람스 안 맞아.
1: 한국 타이어엔 데크 놀러.
0: 데이 백.
1: 성원에드 펴.
0: 웰템.
1: 슬림웨이 다이어. 드.
0: 롯데렌탈.
1: 도드라만돈.
0: KB 국민은행.
2: 감사합니다.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스 드리는 선물입니다.
5: 와, 역시 국내 생산이야. 국내 생산 브랜드 아름순에서 남녀 성인용 기저귀.
4: 자,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6: 저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실 기장 박영진입니다. 부모님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변기 의자.
4: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물걸레 신내곡장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다 클리너. Yeah, Roger that, Roger that. 탈모, 탈모 비상, 탈모 비상, 탈모케 첫걸음 리셀브에서 헤어 토닉. 아, 토마스, 널 항상 여기에 모아두렴. 토마스 프레스 날짜 표시 다이얼 스탠 용지.
6: 네, 오늘의 목적지는 대전 선화동.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최고의 권고 텐디 컬렉션 미션에서 구두 상품권.
6: 비행 실력이 아주 굿굿굿. 판촉물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4: 깨끗하게 깔끔하게 처리해라. 갈갈이 박치중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본세 처리.
6: 자, 오늘 기내 선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부모님께 너무나 좋습니다. 굿즈 판촉물 고려 기프트에서 녹경 홍삼 선물 세트.
4: 내가 잡을 거야. 급발진 잡는 진에서 함은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0: 8,000번으로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당신은 홍삼을 마시게 될 것이다.
1: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홍삼을 저비용 고효율 본격 생제 코너
0: 홍삼을
1: 잡아라.
0: 홍삼을 잡아라. 오늘의 선물은 바로 오늘따라 더 부심프게 들리네. 홍삼을 잡아라. 홍삼
1: 홍홍홍홍홍 홍삼
0: 홍삼. 네, 홍삼 세트를 받아가실 오늘의 주제는 파가 필요한 분들 되겠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의 실시간 사연들을 네 조금 보기 전에 아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좀 너무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서 네. 아쉽다는 분들이 많아서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0756님이
2: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딱 13년 되었어요. 두말하고 입사 동지인데 동지로서 도와드릴 게 없어서 매일 듣는 저는 기분이 참 묘하고 서운하고 허전합니다.
0: 아이고 우리
2: 박준희 씨랑 에, 비슷하게 13년
0: 13년이 함께 하셨군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긴 시간인데.
2: 어휴, 긴 시간이죠.
0: 사실 저는 정말 금방 온 것 같거든요.
2: 아유.
0: 그게 뭐 진짜 뭐 약간 기억도 안 나요. 그렇게 너무 금방인 것 같아요.
2: 근데 태어나서, 만약에 사람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는 게 13년이에요.
0: 그러네.
2: 네.
0: 아니, 초1이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가면 그게 딱 13년이에요.
2: 그게 13년이에요. 네. 이렇게 시간이.

0: 그래서 그냥 빨리 알렸습니다. 예.
1: 자, 또 이렇게 뭐 알려드릴 건 또 알려드리고 또 할 건 하고 또 각자 또 있잖아요.
0: 이일님께서
1: 두 분 목소리가 자꾸 슬프게 들려요.
0: 슬프게 들리는 게 아니라 슬픈 겁니다, 여러분.
1: 자, 하지만 또
0: 슬픈데 약간 웃기면 더 슬픈데. 062님
1: 회사 구조조정으로 나는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는디. 어찌 이런.
0: 그러게요. 저희도 사실은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싶은데. 아, 진짜 이틀만 더 하게 해주지.
1: 또, 저희는.
0: 어? 이게... 아니, 그게 28일이 일요일이어서 또 방송이 월요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1: 그렇죠. 방송
0: 29일이 월요일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예. 이틀을 덜 하게 됐어요. 아, 진짜.
1: 덜 하게 됐지만. 또. 예. 예. 예. 자, 그렇게 또 많이들 아쉬워하시는
0: 7038님이
1: 예, 복도에 좀 더 숨어 있지 왜 잡혔어요? 어, 투명 인간파 쏴드렸을 텐데.
0: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약간 느낌이 살짝 이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약간 위험하다 뭐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 모르고 좀 더 숨어서 돌아댕겼어야 되는데 너무 뺄뺄거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순간적으로 잡혔어요. 예. 엘베를 너무 당당하게 탄 게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8853님.
1: 아쉽게도. 아쉬워. 어쩌면 좋아요.
0: 문자 진짜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지금 저도 읽고 있는데.
1: 좋은 데서 다시
0: 눈물 납니다, 또.
1: 보내주셨어요.
0: 그래요.
1: 또 뭐, 아예 뭐 좋은 데서 또 만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뭐 영원히 은퇴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아예 뭐
0: 은퇴는 아닌데 이렇게 네. 만나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1: 많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너무 또 이렇게 하기에는 또 예, 2주라는 시간이 않습니다. 남았으니까
0: 예. 예. 그래요. 2주 동안 또
1: 예. 또 마무리가 또 잘 돼야 아 두시만세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웃겼다 재밌었다.
0: 지금 박영진 씨가 이번 주에 놀모를 차... 아 이거 비밀인가요? 아, 비밀이니까 이따 얘기합시다, 그러면. 하여튼 뭐 촬영을 하시게 됐대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아주 좀 슬프진 않은 것 같아요, 박영진은.
1: 아니, 슬프지 않은 게 아니라.
0: 아, 지금 되게 명랑해요.
1: 2주가 남았으니까, 예. 계속 2주 동안 이렇게 할 수는 없어.
0: 아니, 그래서 내가 왜 마지막 주 얘기하자니까 너무 빨리 얘기했어. 예. 아, 더 명랑할 수 있었는데, 예. 아쉽습니다. 자, 우리 싹스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를 들려드리고 2부에 파수하드릴게요. 잠시만요.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5: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2시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2: 들어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두 통, 보조금분, 등록별 과세 전원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1: 박준영, 박영진의 2시만세 홍삼을 잡아라. 오늘은요, 파가 필요하신 분들 찾고 있습니다.
3: 네, 저 9234님이 저번 주 제가 복권을 샀는데요. 네. 제가 산 바로 그곳 인천 구월동 시점에서 1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2만원어치를 샀는데요. 네. 그 용지가 집에 있어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갈도사님 제발 기운 좀 쏟아주세요.
1: 야, 이걸 확인 안 한
3: 게 모르겠는데 희망이 있어.
1: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이니까
3: 그 집에서 산 근데 본인 건 확인을 못했는데 그 집에서 1등 나온 건 어떻게 알아요?
1: 그게 이제 먼저 나오니까 지점을 확인할 수 있어. 기사가
3: 지나가다 만난 거예요. 네,
1: 어느 지점에서 먼저 났다. 1등이 뭐 20명이 났다. 근데 뭐 영등포역에서 뭐 났다. 이게 나거든요.
3: 어디서 찾아 그걸?
1: 기사가 나니까
3: 자 보죠. 오야 네. 어쨌든 야 이거 모르겠네.
1: 자 구월동 지점에서 복권을 사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 지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1등이 나왔답니다.
3: 2만 원이면 많이 샀잖아. 네. 이것도 뭔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야, 야 이거 뭐.
1: 어떻게. 싸드려, 이거 조금.
3: 제가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지만. 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 예. 구월동 지점에서 1등 나온 9234님께.
1: 예. 9월이.
3: 뭔가 가능한. 예. 자.
1: 갑니다. 1등
3: 갑니다.
1: 1등 가요.
3: 된다. 자. 된다.
1: 된다. 됐다. 아, 된다. 1등이 된다. 자, 9234님, 이제 집에 가서 확인해 주시고요.
3: 야, 이거 만약에 되면 지금, 9234님, 이거 되면 지금 난리 나는 겁니다. 야, 이거 되면은 저기 뭐야.
1: 연락 안
3: 오시죠. 뭐 하나 보내세요. 서울시 바쁘고 성함도 이륙시 빨리 보내야 돼요. 2주 지나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보낼래면 빨리 보내야 돼요. 됐을 때 보내주세요. 네, 예. 네. 야, 이거 뭘지 모르겠다.
1: 아, 좀 궁금합니다. 예.
3: 자, 이영열.

0: 님.
1: 돌려줘 파. 팍팍 좀 쏴주세요. 9월에 결혼을 앞둔 우리 딸이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가지고 신혼집으로 장만한 아파트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0: 왜?
1: 가장 행복한 결혼이 그 전세금 때문에 즐겁지가 않네요.
0: 아니 그 왜 안 돌려주는 거야?
1: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 사람을 구해야 준다고 이제 하실 것 같은데, 아 이거를 그러니까 들어오면 주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돌려줘야죠. 기한이 끝났으면. 그러면 왜냐면 이게 줄줄이 이게 다 계획이 다 흐트러지니까.
0: 어, 그럼.
1: 예. 어쨌든 꼭 받으셔야 될 텐데요. 예. 왜냐면
0: 돌려줘 파 쏴드리겠습니다.
1: 아, 돌려줘 갑니다. 돌려. 제발. 돌려. 다 돌려다. 다 돌려다. 오늘따라 유독 이 따라가 좀 이렇게 회전율이 BPM이 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네요.
0: 느끼시는 분이 있었을까? 네. 2주 전부터 저는 힘들었어요.
1: 혀가 좀 잘 안 네. 돌아가네요. 예.
0: 자다가도 번뜩번뜩 일어나요, 지금. 힘들어서. 하지만
1: 네, 또
0: 최선을 다해서 이영렬님도 빨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예,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야, 이거 진짜 이거 해서 지금 뭐 하나만 돼도 지금 어?
1: 예.
0: 이 파가 이렇게
1: 예, 예.
0: 뭐 엄청나게 영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게 또 되신 분이 있어요.
1: 아, 그럼요. 이런 기운들이 다 전달이 됩니다.
0: 8915님이
1: 저희 논 좀 팔리게 좀 해주세요.
0: 아, 논을 팔고 싶구나.
1: 논을 팔아가지고 아들 장가 보내는데 지금 보태려고 했는데
0: 아이고야.
1: 도대체 나 저기 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 없네요.
0: 음?
1: 손에 좀 보더라도 좀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 매매파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요. 한마디기도 채 안 되는 논이어요. 자, 요거는 그러면 네. 금매파 가능하겠습니다. 금매. 아,
0: 드립니다.
1: 조금 손해 보더라도.
0: 갑니다.
1: 갑니다.
2: 논 사세요! 논을 사세요! 논을 사세요!
1: 논 사세요! 논을 사, 논을 사, 아. 논, 논, 논, 논. 자, 함 사세요. 아니고 논 사세요.
2: 논 사세요!
1: 논을 사! 마치 지금 이 장면 제가 옆에서 보는데, 아, 여러분들 뭐,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색직시공의 한 장면이 있어요. 우리 임창정 형이 하지원 누나 앞에서 정말 기쁘게 해주겠다고 그 차력쇼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 너무 슬픈 음악이 흘려요. 그러면서 보는 사람은 웁니다. 하지원 누나는 울어요. 하지만 임창정 형은 최선을 다해서 웃기려고 하고. 마치 그 장면이 약간 지금 오버랩되네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말하면 좀 너무 슬프니까 좀 밝게 좀.
1: 예, 박주영 씨 지금.
0: 너무 한쪽에 빠지면 이게 힘들어요.
1: 여러분들.
0: 방송이 명랑한 방송이기 때문에.
1: 예, 예, 예.
0: 요, 우리가 이 슬픔은 언제 최고조에 달할 것이냐. 목요일날.
1: 아, 예, 예, 알겠습니다.
0: 목요일날이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날이 마지막 생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금 우리가 좀 슬퍼하고. 그 전까지는 조금 좀 근데, 웃으면서. 근데, 방송의 어떤, 예. 어떤 우리의 흐름을. 이어갑시다.
1: 조금 또 만약에 좀 아쉬운 뭐 조금 박주영 씨 얘기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날 남아공전이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남아공전 이기잖아요. 그럼 이게 또 애매해져. 너무 축제 분위기가 될 것 같아.
0: 그날 국장님이랑 밥 먹기로 했는데 이거 좀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남아공 봐야 되는데 지금.
1: 남아공전 왠지 이길 것 같지 왜? 아 이거 이기면 축제 분위기야. 전 국민은.
0: 그렇지 이제 32강 들어가는 거니까.
1: 우리 얘기는.
0: 우리는 그냥
1: 너무 소소하게
0: 축구와 함께 묻히면서 소소하게.
1: 소소하게.
0: 전 국민의 축제 중에 다 기쁜데 나하고 영진이만 슬퍼.
1: 참 그렇게 있어요.
0: 그럴 확률도 굉장히 높지만.
1: 남들이 보면 남아공에 혹시 니네 무슨 남아공에 뭘 걸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0: 혹시.
1: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도 오해하지
0: 마세요. 혹시 그 저기 네. 내년 그 6월 25일이 되면.
1: 예.
0: 6.25니까 또 기억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1: 예, 예.
0: 두시만세 마지막 방송된 지 1년 됐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1: 예. 아, 또 날짜가 참 여러 가지로 좀
0: 그러네.
1: 많이 좀 그런 좀 게 좀
0: 예.
1: 그렇습니다. 예. 자,
0: 아, 이거 진짜 나도 축구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밥은 뭐.
1: 아, 예. 0180님. 저번에 스크린 골프 와이프 카드로 잘못 결제했다고.
0: 아이고야.
1: 두 분이랑 전화 통화한
0: 아유,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1: 아. 앞으로 골프 못 치고 축구한다고 했는데 축구하다가 종아리 근육 파열이네요.
0: 예?
1: 전치 4주입니다.
0: 어우, 4주면 큰 건데.
1: 아파요.
0: 어?
1: 이 빨리 나을 수 있게 치료파 좀 부탁드립니다.
0: 아, 이거 뭐야.
1: 아, 이분. 어허.
0: 아유, 아유.
1: 아니, 내가 봤을 때 이분은 다 하지 마요, 그냥. 그냥 집에만 계세요. 골프에도 안 되고 내가 봤을 때는 축구에도 안 돼. 이런 분들은 집에만 계세요.
0: 근데 이게

0: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해야 돼.
1: 조심하지.
0: 나이가 우리가 이제 옛날 생각하고 하면 내가 좀 그런 거 느낀다니까.
1: 막 뛰잖아요. 무조건 파열이에요, 지금.
0: 지금 큰일 나요. 그래서 조심해서 자기 스스로 뭐 걷기, 살짝 뛰기, 네. 뛰기, 계단 오르기 이런 운동해야지 축구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 우리도 우리 형들이 축구 안 하는데 이유가 있다니까.
1: 네, 이게 격한 운동이에요.
0: 그래.
1: 살살 해야 돼, 살살.
0: 살살 하세요.
1: 스트레칭도 하고.
0: 자, 전치사 하니까 빨리 붙으라고. 붙어파. 네.
1: 붙어가요? 예, 네, 붙어갑니다. 이러다가 이거
0: 종아리
1: 잠시 후에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종아리 붙어 이럴 것 같은데 점점 말이 다 들리고
0: 아 들려요?
1: 혀가 너무 안 돌아가는데
0: 아 지금? 아 지금 예. 컨디션이 예.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1: 어쨌든 0180님 빠른 쾌유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전지사주면 진짜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예.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0: 아 이게 지금 어느 분께 지금 전화를 한번 드릴까요? 아 이거 지금
1: 아 어떻게
0: 저기 9234님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거 지금 1등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1: 9234님 갑니다. 9234님
0: 예.
1: 자 받으셔야 일단 또 홍삼 받으실 수 있어요. 일단 이분이 이거 지금 홍삼도 안 됐는데 그러면 아 이거
0: 아유.
1: 복권, 아니면 복권으로 지금 다 운이 글로 가려고 그러나요?
0: 저희 통화로 기운을 좀 받으시라는 의미였는데
1: 아니면 운이 그쪽으로 다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일단은 기다려볼게요. 예. 예.
0: 또 다른 이영렬님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전세금을 못 이거는, 돌려받으셔가지고
1: 아 이거는 진짜 꼭 받으셔야 되는데 일단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예.
0: 예.
1: 일단 전세금도 자. 물론 받으셔야 되지만 홍삼부터 일단 받으세요.
0: 일단 홍삼 받고
2: 네, 자,
0: 예 조심하세요. 됩니다. 조심하세요. 홍삼 예. 받으세요.
2: 안녕하세요.
0: 조심하세요.
1: 아유 뭐 물론 너무 지금 너무 기뻐하시진 못하겠지만
0: 아니 근데 이영열님이에요?
2: 네.
0: 어머 근데 이름이 오, 너는 어머니인 줄 몰랐어요.
1: 네, 일단 뭐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동네 사시는 이영열님?
2: 아, 저 충남 논산에 예.
0: 논산에.
2: 영렬이에요.
1: 예, 논산에 계십니다.
0: 아니, 근데, 영렬님, 그 요, 좀, 네. 그, 지금, 딸이 전세금을 딸은 어디 사는데?
2: 딸이 지금, 수원에 살다가, 지금, 기간이 다 돼가지고,
1: 결혼해서,
2: 결혼 아직 안 했어요. 9월 그러니까. 5일인데.
1: 해서 어디로 가요?
0: 그래서.
2: 예, 안양으로 가야 돼요.
1: 안양으로.
2: 안양에다 아파트를,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안 줘요.
1: 아 이미 빠져야 될 기간이 지났어요?
2: 지났어요. 한 달이나 지났어요.
1: 어허 이거 안 되지.
0: 근데 이거 빨리 지금 무슨 뭐 어떤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는 없나? 아니 그 주인이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뭐 미뤄야 되는데 뭐 자리가
2: 없어. 미안하다고 하고 그 기간에 따라서 이자도 줘요 우리한테.
1: 아, 이제 줘야죠. 네,
2: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1: 그게 문제인가요?
0: 아니 그럼 지금 거기 지금 살고 있어요?
2: 아무도 안 살고 있죠.
0: 아, 그 나왔어요 그냥?
2: 우리 딸은 나왔어요. 짐만 조금 남겨놓고 다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1: 그렇죠.
2: 조금만 남겨놓고.
1: 그 권리를 저기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려면 일단은 갖고는 있어야 되고 짐이 있어야 네. 되고.
0: 아,
2: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남편이 얼마 전에 퇴직을 했는데.
0: 예.
2: 그 퇴직금으로 나온 거랑 뭐 모아놓은 거랑 다 합해갖고.
0: 일단은 들어갔어.
2: 2억 5천이 있어야 돼요. 그 전세금 2억 5천이거든요.
1: 예. 아, 그 들어가라.
2: 시골에서 지금 다 올려 보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깡통 차고 있고.
0: 아.
2: 딸한테 다 줬어요. 들어가야 되니까.
0: 아니 그러니까 따님을 일단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일단 저쪽 집에.
2: 들어갔어요. 제가 안양에서 아이고. 지금 결혼을 안 했는데 지금 들어가서 살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0: 아이고
1: 다 땡겼으니까 지금.
2: 그렇죠.
1: 근데 빨리 좀 줘야 되는데.
2: 나올지 안 나올지도 불안하고 뭐 친절하기도 엄청 친절해요. 막 전화하면 잘 받아주시고.
1: 그분도 좀 답답하.
2: 이자도 드려야 되죠. 뭐 이러면서 이자까지도 보내주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이 원래 친절하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렇죠. 이제 뭐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뭐. 예.
2: 그러니까요.
1: 아, 근데 이제 뭐
0: 이거는
2: 보러 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뭐 저기 전세자금대출 뭐 주시는
0: 막아놔서
2: 대출을 넣으면 다 캔슬 되는 거예요.
0: 아니 근데 이게
2: 그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또 못 들어오고.
0: 이 전세난이 굉장히 많아서 전세 쉽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러네요.
1: 지금 뭐
0: 돈이
1: 전세 구하기가 사실 뭐 어렵지 않다 뭐 어렵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0: 그래서 전세 나오면 그냥 무조건 될 줄 알았는데 네, 안 되네.
1: 또 안 되는 경우가 또 이렇게 있네요 지금 대출 때문에.
2: 몇 달 전부터 우리 방 빼니까 그거 안 주시면 안 된다 우리 큰일 난다 얘기를 해놨는데 또 알겠다고 해놓고도.
0: 아니 근데 그 집이 약간 전세 대가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 근데 이게 복층이에요. 3, 4층 이렇게 같이 있었어가지고
0: 예, 예.

0: 2억 5천 나와가지고 저희는 그때는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대금 대출 받아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1: 그것도 또
0: 은행에서는 이제 우리가 나오니까
1: 갚아야지.
0: 은행에서는 갚으라고 그러고.
2: 저희들이 지금 그
3: 아, 힘드시네 지금.
2: 이진우 선생님 지금 전화 연결 되나요? 전화 연결해서
1: 송경재
2: 물어봐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를 해줘야지 이런 거를 해야 살아있는 라디오지
3: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0: 근데 아까 준영 씨가 팔을 좀 짜주셨으니까 기대를 한번
2: 저기
3: 어쨌든 뭐 그러니까 그 새로운 어떤 각서나 뭐 계약서나 문서 하나 작성을 해놨셨어요?
0: 해놨어요 다 받고 통화 녹취도 다 해놓고 했는데도 뭐
3: 그러니까
0: 근데 저기 어제도 문의를 했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2: 이자를 주니까
0: 전화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이자도 지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3: 그래도 우리 권리를
0: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3: 찾아야 되니까 거기도 그럼 집이 있을 텐데 담보를 잡아서 그럼 이 집 담보를 잡아서
2: 사실은 돼야지 사실은 그 집에 사는 대가였잖아 그게
3: 그렇죠.
0: 그 분이 그 건물에 저기 입주자들 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월세를 받아서 우리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3: 그 분이 건물주세요?
0: 그 건물주 분.
3: 그 건물
0: 아니 그러니까 그 통으로 그 관리를 그 건물주 그 분이 하시니까.
3: 어떻게든 좀.
2: 근데 이제 사실 법적으로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잖아요, 사실은.
0: 나라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이제, 뭐 하면 소송을 가야 되는데.
3: 예. 그럼 뭐 서로 너무 힘드니까.
0: 또. 또 그렇게 돼가지고, 예.
2: 일단 집주인에게 한마디 하세요. 음악 한번 깔아드릴게.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 하세요. 욕은 하지 마시고요.
0: 예. 저, 그, 301호 하고 401호 세입자 엄마예요. 근데 우리 딸이 얼마나, 고대하든 결혼을 하는데 그 전세금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좋아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시골에서 지금 논산이 고향이라 그러면 다 남들은 딸기 농사 짓냐고 하는데 저희 남편 공무원 퇴직하고 지금 퇴직금으로 받은 거 다 올려 보냈거든요. 제발 좀 돌려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3: 아 진짜 받아야 될 당연하게 받아야 될 분들이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애원을 해야 되니까.
2: 은열님 또 이제 이런 마음 또 나눴으니까 또 파도 받으셨고 또 잘 되길 기원하면서 두만에서 드릴 수 있는 건 홍삼 선물 세트예요.
0: 감사합니다.
2: 일단 이거라도 좀 드시면서 아니 딸 주지 말고 본인이 먹어요. 그러면서
0: 힘내시고.
2: 본인하고 남편하고 드시면서
0: 남편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이거 퇴직금
2: 남편을 좀 먹으면서 화를 근데 홍삼 먹으면 약간 열나지 않아요?
3: 아니 뭐 홍삼은 또
2: 아 그래요?
3: 잘 화를 좀 맞으니까
2: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라앉히면서 전세금 반환 받으면 꼭 연락 주시고요.
0: 아, 네, 꼭 드릴게요.
2: 아, 근데 2주 안에 주셔야 되고, 2주 지나면은 연락. 네.
3: 2주 지나면은, 박주영 씨 SNS DM으로 보내주세요.
2: 그래, SNS로 보내주세요.
3: DM으로 잘 받았다고.
2: 어쨌든 영렬님 행복하세요. 또 만날게요.
0: 감사합니다.
2: 시아예요.
3: 사랑의 인사 듣고 올게요.

0: 씨야 사랑의 인사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전세자금 관련해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1: 여러 문자들을 또 많이 주시네요.
0: 많이 왔어요.
1: 1810님이
0: 저희도 똑같아요. 우리 아들도 결혼한 지 두 달 됐는데 전세금 못 받고 살림을 좀 남겨두고 나왔어요. 무조건 뭐 다 다른 세입자가 와야 준다네요. 요게 에휴. 그 집에서 계약이 끝났다고 전세금 못 받고 다 나오잖아요. 다 빼면 안 돼요. 그래서
1: 왜요?
0: 내가 여기 왜냐면 전세금 못 받았잖아요. 물건 조금 있어야 내가 거기를 이제
1: 점유하고 있다.
0: 점유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받으려면 거기 놔둬야 된다 그러고.
1: 아, 네. 짐을 놔둬야 된다. 지금 명아님이
0: 우리 아들도 3년 넘게 전세금을 못 받고 있어요.
1: 3년이요?
0: 이 정도면 거의 전세 사기 느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지. 아유. 저도 한 두어 달 못 받았었어요.
1: 아, 그래요?
0: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일단 이사를 하겠다. 한 3, 4개월 전부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 안 하면 자동 연장되거든요. 이사를 하겠다. 아. 그러니까 미리 전세금을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아. 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아. 김익화님은 집주인도 그 정도면 양반이에요. 전화 연락 안 받는 분들도 많아요. 아까 전화 받으신 분은 두만 연결도 됐으니까 반드시 받을 겁니다. 파이팅이요. 어쨌든.
1: 그럼 이자면 2억 5천이면 한 얼마나 주나?
0: 법정 이자로 줘야죠. 법정 이자 한, 연 이율 아마 아, 법정 이자 3.6%.
1: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쵸. 뭐 더 얘기를 해서. 최소 이자는.
1: 몇 프로 하실 거예요? 입법 하실 거예요?
0: 아, 저는 이제.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하여튼 좀 예,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0: 아, 그럼요.
1: 그래서 서로 웃는 그런 그럼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0: 아름다운 예. 공정 사회가 되야겠죠.
1: 두만 함께하세요. 전하는 말씀이요.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를 삼성증권이라.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요.

0: 안아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6: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단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2: 든든한 네일로요.
11: 네?
1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1: 제대로 가시네요.
1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도시 만세, 홍삼을 잡아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최진희님께서요. 예.
15: 두 분도 두시 만세 팡 빼지 마세요. 뭐라도 남겨놓고 가세요.
16: 어? 뭐 하나 놓고 갈까? 그래서 여기를 좀 점유한 셈 칠까? 어? 아, 네. 괜찮은데? 네. 저희... 어? 생각해보니까. 네. 우리가 지금, 우리 걱정도 지금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14: 그렇습니다.
16: 가뜩이나 아... 지금 7월 1일, 6월 29일서부터 백수인데.
14: 근데 저희는 전세금 다 받고 나가는 거라.
16: 어? 받았어요?
14: 정산이.
16: 아, 출연료를?
14: 정산을 다 된, 된다.
16: 자, 28일까지는 주겠죠.
14: 예. 잠시 후 3, 4부 퀴즈쇼 끝까지 간다. 계속 해야겠죠. 예, 저희랑 전화 연결하시고 퀴즈 푸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망설였던 분, 오늘 도전해주세요. 샵 8001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빼고, 문자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6: 여기 어디 뭐라도 좀 숨겨놓고 가야겠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0: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3시 뉴스입니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이 호남권과 충청권에 대규모 투자 움직임을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 경상북도는 전공정 중심의 구미와 후공정 거점이 될 호남권이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 역시 구미를 공급망 핵심 거점으로 설정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6월 말 주요 기업들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안을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증시의 활황으로 농어촌 특별세 세수가 크게 늘면서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며 농식품부는 올해 1월에서 4월 누적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3조 원 이상 증가한 데 따라 여유재원의 활용 방안을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특세 수입은 증시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커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 인구 감소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개편돼 119 구급대가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할 경우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이 직접 이송병원 선정에 나섭니다. 경북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우선 수용병원으로 운영하고 지역 내 수용이 어려운 중증 환자는 다른 시도로 이송하는 초광역 이송체계를 가동합니다. 또 의료 취약지 응급 환자는 닥터 헬기와 소방 헬기를 활용한 장거리 이송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이송 지침을 이달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 안동체육관에서 채용박람회인 2026 경북 드림 잡페스타 인 안동을 개최합니다. 고용노동부 등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제조업과 바이오 분야 등 25개 기업이 참여해 채용관을 운영하며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 구직자

0: 노동자들을 위한 취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 안동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취업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가자는 행사 당일 현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 창업 도약 프로그램 참여 기업 3곳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안동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소아치과 의사 주기훈입니다. 6월 9일은 구강 복원의 날이었어요. 첫 영구치가 나는 6세와 어금니인 구치에서 따온 기념일로 영구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부모님께서 양치질을 해주거나 도와주세요. 이 시기 영구치 관리가 아이 평생의 치아 건강을 좌우하거든요. 아이는 금방 자라고 이 중요한 시기도 손살같이 달아나니까 오늘 저녁에는 꼭 같이 양치해보세요. 영구치도 오래가고 아이와 함께한 추억도 오래갈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박준영, 박영진의 두시만 새 3봉운을 열었습니다.
1: 네, 7889님께서.
0: 칼도사님, 25살 대졸 취준생 엄유진. 이번엔 예비 1번이었는데 하반기에는 한전, 한수원 당당히 합격하게 해주세요. 어,
1: 예비 1번이면은 딱 진짜 근데 한 분이 만약 딴 데 가셨으면 자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0: 어, 이거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셔.
1: 이제 그건 끝난 거 같고.
0: 아, 끝났어요?
1: 하반기에 아, 다시 이제 시험 아쉽다, 보시는 것 같은데.
0: 아쉽다. 하지만 될 겁니다.
1: 에?
0: 예비 1번이면 되죠, 무조건.
1: 네. 아, 한전 우리 한수원 네. 네 당당히 합격하길 바랍니다. 엄유진님 응원할게요. 네,
0: 응원하겠습니다.
1: 네.
0: 자, 3부 퀴즈쇼 끝까지 간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김유리 씨와 함께 퀴즈 푸실 분들, 자, 지금 도전하세요.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문자로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0: 도시반세 3, 4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환인제약.
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0: 우리 ENL 하루틴.
1: 한탄방송.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빅토스.
0: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1: 카메트는 카마루.
0: 주식회사 본컴퍼니.
1: KB국민은행.
0: 감사합니다. 노래를 듣겠습니다. 이적이 퓨처링한 김진표의 노래입니다.
1: 시간을 찾았어.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율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한순간도 귀를 뗄 수 없는 퀴즈 퍼레이드.
6: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의 대향.
5: 스펙타클 다이나믹 어메이징 퀴즈쇼.
6: 끝까지 간다.
5: 손에 담으시기 만드는 반전의 반전의 반전의 반전의 반전의 반전의 반전을 보여주는 게임. 과연 오늘은 누가 최종 상품을 잡을까요? 퀴즈쇼 끝까지 가다 출발하죠.
6: 두시만세 공식 퀴즈 요정 우리 김유리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예. 언제나 밝은 우리의 김유리 씨와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네.
7: 아, 오면서 두 분의 공식 발표를 들으면서 왔거든요. 아,
5: 김유리 씨도 2주 전에 이미 알고 있었죠.
7: 아, 그렇죠. 저도 이제 알고 있었고. 네. 저도 이제 다음 주 생방까지. 네. 월요일 생방까지 함께합니다.
5: 네. 네. 김유리 씨는 그래도 끝까지 또 이렇게 함께하는 생방이 있습니다.
7: 이게 아닌 분도 있나요?
5: 있어요. 이게 금요일 게스트.
7: 아, 네,
5: 여러분
7: 그쵸.
5: 목요일 게스트 이런 분들은 오.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7: 아, 그렇네요.
5: 네, 그렇게 돼서 김유리 씨는
7: 네.
5: 아직 출연료가 한 번 더 나간다.
6: 아직. 현실적이긴 하지만.
7: 아, 현실적으로. 네,
6: 현실적이긴 하지만. 아니래요.
7: 마지막까지 땡겨야죠.
6: 두 번, 그러니까 오늘을 포함해서 우리 김유리보다 두 번 더 만날 수 있다.
7: 아, 그렇죠, 그렇죠.
5: 수요일날 게스트인 조태준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에 갔다가 예. 오니 이제 라디오
6: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하죠.
5: 아, 우리 조태준도 한 번을 만나죠.
7: 두 번 기회가
5: 있습니다. 아, 조태준 두 번 만나요.
6: 두 번 기회가 있습니다.
5: 조태준 두 번 만납니다. 예.
7: 어, 여행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5: 아, 7월부터 맘껏 잡으시면 됩니다.
7: 네. 어, 너무 슬프.
5: 아무런 허락 없이 맘껏 받으셔도
7: 됩니다. 네.
6: 또 바빠지실 수 있습니다.
7: 아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즐겁게, 예, 힘차게 평소처럼 해보겠습니다.
5: 자, 어떤 선물이 있는지요?
7: 자, 오늘의 최종 선물. 두시만세 선물 창고. 끝까지 저희가 탈탈 털어가야 됩니다.
6: 이것도 좀 슬프네요. 이것도 슬퍼. 왜 탈탈 털어?
5: 아, 털어도 됩니다. 왜냐면 더 이상 이제 남기지 않고.
7: 남기지 않고 가져가야죠, 이거.
5: 다 네. 쓰고.
7: 여러분 다 나눠드리고 그렇습니다. 가야죠.
5: 이걸 다 써야지. 네.
6: 재고가 있으면 안 돼.
5: 다 쓰지 그렇습니다. 않으면.
6: 재고가 예. 있으면 안 돼요.
5: 후속 프로 같습니다. 그래서 다 쓰고 가야 돼.
6: 다 탈탈 털어. 예.
7: 우리가 털고 가야겠지. 네, 그렇습니다. 자, 두시만세 최고가 상품.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5: 와! 음식물 분쇄 처리기.
6: 퀴즈 진행 방식 알려주시죠.
7: 네, 끝까지 간다. 무작위로 연결된 청취자 두 분이 딱 한 문제로 대결합니다. 지면 바로 전화 끊고요. 이기면 다음 대결까지 이어지는 방식인데요. 방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대결이 이어지고 끝나기 직전 마지막에 승리하시는 분이 오늘의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6: 자, 많이 맞히시면은 상품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5: 자, 첫 번째 주인자 만나주세요.
7: 자.
5: 아, 7732 님이.
7: 어, 뭐야. 내 수준에 딱인 방송인데. 다른 방송들은 수준이 상당하다고요. 하면서 유유 이렇게.
6: 아쉬워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5: 놀리시는 건가요?
6: 약간 저렁처럼. 약간 저렁. 자랑이야, 저렁.
7: 네. 네.
5: 저희 방송 수준을 의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만나주세요.
7: 자, 오늘의 첫 번째 도전자 누구신가요? 나와주세요.
5: 오세요.
8: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반갑습니다.
8: 예,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54세 김현식이라고 합니다. 늘 청취만 하다가 이렇게 또 마지막이라고 하셔서 마음도 좀 안 좋고 그래서 또 음수도 받고 싶고 예. 또 여러 가지로 또 위로도 조금 해드리고자 예. 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5: 예. 예. 김현식님.
6: 네, 일단 왔습니다.
5: 예. 어서 오세요. 아. 예.

0: 예, 저희가 이제 마지막은 아직 아니고 한두가 예. 더 남았고요.
1: 남았어요.
2: 근데 아, 너무 네네. 일찍 지금 공개한
3: 막방으로.
2: 것 같아.
3: 아, 네, 솔직히... 마음이 좀 안 좋아서요.
0: 제가 갑자기. 아유, 고마워요. 네.
2: 텐션이, 텐션 올리셔도 돼요, 현식님. 괜찮습니다.
0: 예. 여기 좀 슬퍼하는 거는 우리 다음 주 예. 목요일 마지막 생방 예. 때 좀 슬퍼하는 걸로 네. 하고
4: 그 전까지는 예, 편하게 네네. 하시죠.
2: 그 와중에
3: 두 분 뭐 마음이 괜찮으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좀 듣자마자 좀 안 좋았었어요.
2: 뭐가 그렇게 자꾸 많이 좀 서운하셨어요?
3: 늘상 한 6년, 7년을 들었다가, 굉장히 전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박준영 씨, 박영지 씨, 네. 굉장히 뭐, 진짜, 저는 뭐, 남자를 그렇게 우리 아들 말고는 사랑하진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사랑하고,
0: 아들만큼
3: 좋아하고,
0: 아빠.
3: 그랬는데,
5: 아,
3: 예, 예. 네.
5: 아빠. 아들 이외에 유일하게 사랑하는 남자
3: 네. 네네. 근데 이렇게 또, 그만두게 되니까 네. 굉장히 마음이 좀 우울해지네요.
2: 아, 근데 뭐 또.
5: 아니 근데 잠깐이에요. 말씀하시는 걸 좀 듣다 보니까 굉장히 네. 말씀을 잘하시는데.
2: 그러니까
3: 이게 속속 들어오는데. 과찬이십니다.
2: 혹시
3: 아닙니다.
2: 하시는 잡이 어떻게 되실까요?
3: 예, 지금은 이제 회사에서 배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지금은 좀 어떻게 쉬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오늘도?
3: 아니요, 약간 차 옆에다 대고요. 안전하게
2: 예.
3: 안전하게 차 대고 본사에 전화해서 이만저만해서 예. 이렇게 됐다고 했더니 너무 반갑게 잘 그렇게 하고 오시라고 예, 전화 통화했습니다.
5: 본사의 허락까지 맞고 지금 퀴즈 참여하시는
0: 근데
5: 거예요?
0: 목소리가 약간 예, 예. 신뢰가 예. 가는 목소리라 예, 아주
3: 아 신뢰요?
0: 예, 신뢰가 예. 가요. 예.
3: 아 예, 너무
2: 어디 무슨 강사님이신 줄 알았어요.
5: 아니면 기자분이나 뭐 이런 톤이에요, 살짝 예. 톤이.
3: 아, 어쨌든 전에
5: 예,
3: 예.
5: 전에요.
3: 전에 직업이 예. 판매직을 좀 오래 했었어요.
2: 아무래도 그러면 말씀도 예. 많이 하시고.
3: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들으시기에, 경청하시기, 그러니까 들어주시기에 좀 좋게 표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2: 네. 목소리에 친절이 배어 있네.
5: 아, 그리고 또 뭔가 신뢰감이 느껴지니까 현식님 네. 뭔지 네. 모르지만 제가 살게요.
2: 예, 네. 네.
5: 뭔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2: 주세요.
5: 살게요.
2: 두 개 주세요.
3: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어쨌든 현식님 오늘 한번 잘 네네. 풀어봐요.
3: 네.
0: 자, 현식님과 함께하실 분 또 만나주세요.
5: 자, 다음 도전자 누구신가요? 나와주세요.
6: 네. 네. 안녕하세요.
0: 네.
6: 강원도에서 토마토 농사 짓고 있는 이옥조 아줌마입니다. 네, 작년에 박재박 스피드 팀에 퀴즈 참석해서 영진님과 팀을 해서 이겼거든요.
0: 예예.
6: 근데 지금 전분이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예. 지금 많이 떨리네요.
2: 잘하게 하세요.
0: 강원도의 토마토 아줌마 이옥주님.
2: 네. 네. 제가 기억나네. 저 작년에 저기 스피드 기재할 때 박재박 할 때 저희 팀이었었지더래요.
6: 네, 그럼요.
2: 네.
0: 그때 그래서 우승했더래요?
6: 그럼요, 우승했죠?
2: 우승이 제가 이겼더래요, 제가.
5: 스타트리가 네. 이상한 네. 것 같은데요,
2: 저희 네. 옥주 누님?
6: 네네.
2: 지금 토마토 오늘 지금 뭐 하셨더래요?
6: 지금 아직까지는 가꾸는 중이에요.
2: 가꾸는 중이에요.
6: 지금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 수확이 들어가요.
2: 방울이에요, 아니면?
0: 그럼 지금 방울 올라왔어요?
6: 아니요, 방울이 아니고요, 굵은 도마입니다.
2: 큰 거.
6: 네네네.
0: 아니, 그러면 지금 벌써 7월에 이 수확이 들어가면 그 한 네. 얼만큼 하세요? 그 몇 박스 나와요?
6: 저희는 농사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짓는데 네. 많이 딸 때는 5kg 박스, 100박스 넘겨갈 때도 있죠.
0: 5kg 박스,
5: 100박스요?
2: 일손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6: 아유, 토마토 농사가 일이 많아요.
2: 그래서 다 손이잖아요, 다 손.
6: 그럼요.
0: 근데 원래 토마토가 그렇게 사람 몸에 좋다는데.
2: 아이, 기가 막히죠. 예, 예.
0: 그 사실은 이옥주 님이야말로 토마토가 엄청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 토마토를.
6: 아, 많이 먹지요. 토마토 많이 드시면 건강에 좋아요.
0: 그러니까.
6: 나이 코펠이 많이 들어서 그래. 특히 익혀서 먹어야 좋답니다.
0: 예.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먹는데요?
6: 저도 익혀서 끓여서 먹고요. 아니면은 건강원에 가서 그거를 즙을 내려서 먹어요.
2: 짜서 드시는구나.
6: 아, 짜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갈아서 해요.
2: 아예 갈아서.
6: 예, 그러니까 그 살이 다 들어있어요.
2: 덩어리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5: 과육을 같이
6: 네네.
5: 이렇게.
6: 네네.
2: 아니 뭐 토마토 뭐 좋은 거야. 뭐 다 익히들 알지.
0: 아, 그래. 예. 네. 그러면 갈아서 그걸 끓여요, 그러면?
6: 예예예. 예, 예.
0: 갈아서 끓여야 되는구나.
6: 쨈해듯이 끓이면은 돼요.
2: 쨈 말고 눌러가지고 그렇게.
6: 예예. 예.
2: 아이고
0: 옥주님.
2: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옥주님.
6: 예, 감사합니다.
2: 예, 이제 뭐 또 퀴즈를 풀어봐야 되는데.
0: 현식님과 네. 옥주님 두 분 서로 인사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동아대에서 네, 반갑습니다.
6: 네, 반갑습니다.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십니다.
3: 아유, 과찬이십니다.
0: 그분이 아주 목소리가
2: 네.
0: 다 딕션이 너무 좋으셔서
5: 그러네요,
0: 뚜렷하게
5: 진짜.
0: 잘 들립니다.

0: 아닙니다.
1: 어이구야.
2: 아, 그럼 축구 좀 오래 했어요.
1: 현식님이, 현식님 무슨 진데요?
0: 저는 GT입니다.
1: 아이고, 72년생이시구나.
3: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를 잘해. 했는데.
0: 5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1: 아이고야.
3: 선수였네.
1: 그렇지.
0: 네, 축구 이제 선수 하다가. 본인이 많은 뭐 멘붕도 올 거고.
1: 아이고.
0: 네. 멘탈도 좀 약하고 그래서.
1: 아들 울었겠네.
0: 예, 네, 그런데 뭐, 본인의 길을 찾고 또 그래야 되니까, 저의 뭐, 아비의 보리를 해야 되는 거고,
3: 예, 네, 분명히, 이런, 저기 아드님이,
0: 예, 예.
3: 천직을 더 찾을 겁니다.
1: 어, 그럼.
4: 그렇죠.
1: 어,
4: 그렇죠.
3: 천직 찾을 겁니다.
1: 그리고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3: 그런 것도 업도 인연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예.
1: 옥주님은 뭐 하실 거예요, 구?
5: 예, 저는 영진으로 하겠습니다.
3: 에이?
1: 영진?
5: 예, 그때 그 길을 이어받아서 영진으로 하겠습니다.
1: 아, 그때도 영진으로 해서 우승했으니까.
3: 네.
1: 축구와 영진, 구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 둘, 네. 셋.
5: 영진!
1: 네. 영진 잘 들리는데?
3: 누나 왜? 네. 네.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1: 두 분 중 한 분만 함께 갑니다. 문제 주세요.
4: 75만원 상당의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텀블러 세트가 걸려 있습니다.
3: 아, 환경.
4: 다음 속담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장마에 이것 크듯, 이것 덩굴에 이것 열리고, 가지나무에 가지 열린다.
3: 이것 씨가 있어도.
5: 영진.
4: 저 영진 빨랐는데요. 자, 정답은요?
5: 홍시문제 콩나고 파시문제
3: 판난다 아닙니까? 홍시문제 콩나고 아
4: 아니고요
3: 원한
4: 예 원하는 답이 아니었고요 자 기회는 김현식님께 있고 문제를 끝까지 네.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이것 씨가 있어도 도둑은 씨가 없다.
4: 여기서 이것은 수분 함량이 95% 이상으로 높아 여름철 갈증 해소에 아주 좋은 채소인데요.
1: 채소.
4: 길쭉한 모양과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냉국이나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쓰이는 이 채소 무엇일까요?
0: 축구.
4: 자, 축구. 정답은요?
0: 오이 하겠습니다.
1: 오이?
3: 오이.
1: 오이?
3: 오이! 오이! 정답입니다.
4: 자, 이렇게 되면 김현식님의 텀블러 세트를 가지고 남아 계시고요. 우리 이옥수님, 박대박. 퀴즈 우승의 길을 이어받아 보려고 했는데 어떡하죠?
3: 영진 제가 얼마 전에 저기
1: 구호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
3: 예 제가 태요 영진으로 좀 알려진 지 좀 꽤 됐어요. 네. 예.
1: 패배 요정이거든요.
4: 어떡하죠?
1: 박영진 시구하러 간 날 라이언스가 대패를 했거든요.
3: 네, 대패까지는 아닌데
4: 그렇게까지 예.
1: 대패 아니에요? 그 선수들 다 바꾸던데
3: 네.
1: 선수들 다 쉬고 막
4: 요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3: 예, 예, 해주세요.
4: 장마에 오이 크듯 좋은 기회나 환경을 만나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경우로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1: 장마에 오이 크듯.
4: 오이 덩굴에 오이 나고 가지나무에 가지 열린다. 야, 모든 일에는 근본에 따라 거기에 걸맞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뜻하고요. 오이는 씨가 있어도 도둑은 씨가 없다. 도둑질은 유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마음을 잘못 먹으면 누구나 도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 오이는 씨가 있어도 도둑은 씨가 없듯이 거기다 가방 아무렇게나 넣으면 안 돼. 얘가 이렇게 쓰는 거죠?
4: 네.
3: 어떻게든 쓰면 되는데 처음 듣는 말이라 저도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1: 이거 좀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잘 알아두십시오.
3: 예, 예.
4: 네.
1: 2주 후엔 못 들으십니다. 이런 거. 예.
3: 자 우리 김현식님이 잘 맞춰주셨고 현식님.
0: 네.
3: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청취자 퀴즈부터 내드립니다.
1: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청취자 돌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 매운 실비김치가 걸려있는 청취자 깜짝 퀴즈입니다.
1: 빠밤.
4: 다음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것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준영 씨, 양진 씨가 노래로 힌트를 드립니다.
3: Can you be my heartbeat? 두, 두, 두. 이것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킬까봐 겁네.
4: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뜨기 시작해서 평생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기관인데요. 하루 약 10만 번 이상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온 몸에 혈액을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설렘과 사랑의 상징으로도 자주 쓰이는 이것.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8001번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아 이게 그 오즈의 마법사에서
3: 네.
1: 그 누가

0: 이게 필요했죠.
1: 양철
0: 그 통이 이게 네. 필요해가지고
2: 필요했죠.
0: 이거 달라 그랬더니 아 이게 얘 없잖아 얘가 이게 사자는 용기가 없듯이 걔가 이게 없었는데 이거요. 예.
2: 홍구루 교수님.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 잠시 후 4시 5분부터는 장안의 화제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2: 이따 만나요.
1: 이미 알고 있군요. 김선영이 돼요. 아, 진짜 그렇게 잘한대요.

0: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 퀴즈쇼 끝까지 간다. 우리 김유 리포터 함께하고 있고요.
1: 네.
0: 청취자 퀴즈 내드렸어요. 네.
1: 이렇게 뛰죠, 이렇게. 네.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기관. 네. 정답은 심장이었습니다.
0: 심장이 정답이었군요.
1: 네. 아까 전에 무슨 교수님 하셨는데 그 누구세요?
0: 아, 저 그분? 갑자기 생각했는데 제 주치 선생님.
1: 아, 심장 쪽. 네,
0: 심장 혈관내과.
2: 아, 말씀해 주세요. 누구신데요?
0: 저기, 여기 서대문에 있는.
2: 네. 네. 아, 이름만 말씀해 주세요.
0: S병원. 네. 거기에 홍구루 교수님이라고.
2: 아, 예, 알겠습니다.
0: 아, 심장혈관내과. 제가 오늘 아침에 다녀왔거든요.
1: 아,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0: 심장관리 좀 잘하라고. 아, 저한테 네. 그래가지고 아, 생각이 났어요.
1: 예. 네.
0: 개인 너무 개인 힌트였죠? 심장 매운 실비. 네,
2: 괜찮죠 심장은?
0: 예, 괜찮아요.
1: 아,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0: 매운 실비 김치 받으실 세 분 뽑았습니다.
1: 네, 네. 4713님, 네. 9873님 그리고 장동유 이렇게 세 분께. 네. 장동유님 세 분께 보내드릴게요.
3: 지금 현재 인천에 우리 김현식님께서 텀블러 세트를 갖고 계십니다. 현식님.
4: 예.
3: 지금 왠지 느낌이.
4: 예.
3: 좋지 않습니까?
4: 떨어져도 괜찮고요. 이렇게 통화하는 것만 해도 영광이에요.
0: 아니 차분하시고. 아니 우리 현식님이 DJ 같은데요 지금.
1: 그러니까.
3: 저희가 게스트 같고 선생님이 DJ 같으십니다.
0: 차분하시게 진행을 이렇게 하시네요.
3: 혹시 저희 인생 상담도 좀 받아주시나요? 제가 라디오를 잘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0: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제2의 삶.
3: 상담을 좀 예. 부탁드립니다.
0: 은퇴 후의 삶.
3: 목소리가 너무 예. 신뢰를 주는 목소리야.
0: 그렇습니다.
3: 예. 아니 근데 이름이 또 김현식이니까.
4: 네.
3: 노래를 또 좀 잘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4: 못한다는 소리는 듣지는 않습니다.
0: 목소리가 잘하는 목소리예요. 네.
3: 목소리가.
0: 혹시 뭐 그러면 한 소절 잠깐.
3: 살짝 좀 들려주세요. 네. 살짝 이렇게.
0: 애창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 애창곡이요?
3: 네. 좋아하는 부분.
4: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변해서 그런 그대 이제 내가 떠나줘. 내가 그대에게 미안할까봐. 떨리네요.
3: 이야,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0: 노래를 하실 줄 안 본 것 같은데.
3: 이게 김동률이야.
0: 바이브레이션이 좀 있고.
3: 목소리도 엄청 저음해.
0: 아, 여기 미스터 트롯 한번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4: 아유, 아니.
0: 일반부.
4: 끝났어요.
0: 그래요? 직장부.
3: 어쨌든 현식님.
4: 네네.
3: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자, 함께 감사합니다. 잘해보세요. 23분만 버티시면 음식물 분쇄 처리기는

0: 본인 겁니다. 예.
1: 자, 또 다음 대결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2: 네, 자 다음 도전자 누구신가요? 나와주세요.
0: 나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말씀하세요.
3: 예, 전주에 사는 63세 김현지 할아버지입니다.
0: 어, 현지 할아버지.
3: 너무나 음악 방송을 듣고 있다. 너무나 슬퍼서 이제 상품 못 바꿨다 해서 제가 제가 마지막입니다.
1: 여매 어쩌다. 여매.
0: 아따.
2: 어서 오세요.
0: 아따 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네. 아따 이제는 상품 못 바꿨다. 아니 갑자기 슬퍼지셨어요?
3: 예예예. 예, 예.
0: 아이고야.
3: 방송 그만둔다고 하니까 새해 프로그램인데.
0: 아이고야.
3: 아이고. 그만둔다고 하니까 슬픔이도 오고 상품도 못 받고.
0: 잠깐만요. 뭐? 잠깐만요. 이 슬픈 거는 좀 나중이고 예. 상품을 네. 못 받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은 느낌을 좀.
3: 아니 두 번째. 두 번째.
0: 아 그래요?
1: 그래 두 번째. 네. 한 지분이 그래도 두 번째로 슬픈 거군요. 상품 못 받을까봐 네. 슬픈 게 또 있어가지고.
3: 아 예.
1: 예. 뭐 또 잘 하시면은 오늘도 상품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0: 아니 그래 현지 할아버지. 예, 예. 현지가 지금 몇 살인 거예요?
3: 한 살. 인가 돌 지났습니다.
2: 아, 그럼 그렇군요.
1: 첫 번째 손자예요? 네. 손주예요?
3: 손녀. 예, 예, 예. 아~ 첫 번째 손녀.
0: 아이고.
1: 날 할아버지로 만든 손녀네요,
0: 그럼. 그럼 저기 뭐.
3: 아이, 너무 예뻐요, 그래도.
1: 너무 좋고.
0: 아니, 근데 진짜. 한 살이면은 그냥 너무 저기 적어놔야겠네. 그럼 애기 냄새 나겠는데. 너무 좋겠는데. 예. 어때요? 예. 아이고.
1: 조금 이제 아장아장 걸었겠네요.
3: 걸으면요.
0: 아니 근데 그래요? 현지 할아버지가 지금 현지랑 같이 살아요? 뭐 아니면 따로 살아요?
3: 아 따로 사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꼭 보고 있습니다.
0: 아 그 많이 보네. 괜찮네. 네.
1: 너무 예쁠 때 너무 예쁘고
2: 아이고, 현지 어떨 때 물론 다 이쁘겠지만 어떨 때 이렇게 제일 예쁘세요?
3: 저를 보고 가지런히 웃을 때
1: 씩 웃을 때 씩 웃을 때
0: 어쨌든 현지 할아버지 예, 마음은 예. 슬프지만 아, 또 선물을 못 받을 것 같지만 오늘 또 기회가 딱 온 거 아니겠습니까?
3: 예, 그렇죠.
0: 오늘 여기서 선물을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잘해 보세요.
3: 예, 감사합니다.
0: 현식님과 현지 할아버지 두 분 서로 인사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자, 우리 예, 목소리도 좋고 잘 나오십시오.
4: 예.
1: 예. 덕담 이분은 예, 덕담 한 말씀 해 주셨고 현지 할아버님은 구호 뭘로 하실까요?
3: 현지
1: 아, 현지입니다. 현지. 자, 축구와 현지 한번 외치고 갈게요. 하나, 둘, 셋.
4: 현지. 네.
0: 두 분 중 한 분만 함께 갑니다. 자, 문제 주세요.
2: 이번 문제, 주방 후드 필터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1970년대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화의 주인공인데요. 밝고 씩씩한 성격으로 역경을 이겨내며 양갈래의 붉은 곱슬머리와 얼굴의 죽은 깨가 자, 현지가 아, 여기까지 현지. 누구요, 자? 정답은요?
3: 캔디.
0: 캔디요?
1: 캔디?
0: 뭘 캔디? 감정 캔디?
1: 캔디. 캔디 내기의 캔디.
2: 와!
0: 정답!
2: 자, 이렇게 되면 전주의 김현지 할아버님이 주방 후드 필터를 가지고 남아 계시고요. 김현식님은 텀블러 세트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0: 아이고야.
1: 네, 현식님.
0: 아이고야, 현식님.
1: 고생하셨고요.
0: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어요.
1: 아, 현지 할아버지.
2: 너무 잘하셨는데요.
1: 약간 예. 저희가 생김새를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맞춰주셨어요.
0: 아니, 네. 현지 할아버지.
3: 예.
0: 그, 저기, 무슨 띠신 거예요?
3: 토끼띠.
0: 어, 그 63.
3: 예.
0: 아,
1: 그러면 이만하네.
0: 그러면은 흑백 시절에 MBC에서 이만을 봤네.
3: 네, 예.
0: 이게 70년도 흑백 때.
2: 그쵸.
0: 1차로 방송이 됐었어요.
2: 네.
3: 예.
0: 그리고 80년대 MBC에서 일요일 날 아침에 만화왕국에서 네. 2차로 방송이 됐어요.
1: 방송이 또 칼라로 됐었고.
2: 아, 예.
0: 흑백으로 봤네, 이거를. 야,
2: 그 만화 예, 이름이 들장미 소녀 캔디라는 제목으로.
0: 혹시 그 저기 그 됐었죠. 주제가 기억나실까요, 노래?
3: 주제가는 생각 안 나고. 그 만화영화를 많이 봤죠. 그래서 그 캔디 식식은 크는 거. 그런 거 많이 봤던 기억 납니다.
1: 아, 이 성장기를 아, 봤네요.
0: 캔디가 씩씩하게 크는 거를요.
1: 잘 크네. 씩씩하고만.
0: 노래 중에 외로워도 슬퍼도
3: 예.
0: 나는 안 울어.
1: 왜 안 울까? 울까? 좀 울지.
0: 아따 뭔 일 있다냐 집에.
1: 씩씩하고만.
0: 왜 안 울어 그러면 어떡하냐.
1: 왜 저렇게 옆에서.
0: 나는 느자고 없이 혼자 울고 차있냐 거기.
1: 입이 돼서. 입이 돼서 딸처럼 그래 또 보시나 봐요.
0: 아따 현지가 씩씩하게 그런 건 잘 봤습니다.
1: 예. 현지 할아버지가 잘 맞춰 주셨고요.
2: 네.
1: 예. 우리 오. 현지도 잘 안 울어요?
3: 안 울어요.
1: 와.
3: 그, 시, 검문장.

0: 아, 씩씩하네요.
1: 씩씩해요. 네.
2: 전재 우리 현재 할아버지는 혹시 뭐 무슨 일 하세요?
3: 아니요, 건설에서 다니다가 네. 작년에 그만두고 네. 지금 이제 새로운 일 좀 찾아보려고 아하. 여기저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2: 아, 그렇구나.
0: 네네. 새로운 일을 저희도 이제
3: 예. 아직 한참 된다 때가
1: 아직
2: 계속, 죄송한, 한참 예. 죄송한데 박영진 씨도 지금 예.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0: 네, 같이 좀 해야 되는데
2: 저희도 지금 이제 일자리를 네. 찾아야 돼가지고 네. 예. 아이고 참
0: 비슷하네요. 공감이 됩니다.
2: 현지 할아버지 예. 말이 예. 마음에 와 닿습니다.
0: 같이 예. 한번 잘 예. 찾아보시죠. 저희 예.
2: 같이 예. 우리가 직업을 찾자고요.
0: 씩씩하게 예. 외로워도 슬퍼도
2: 나는 캔디 정신으로 예. 자, 아, 일단은 현지 할아버지와 함께 하실 분 또 만나보겠습니다. 예. 만나주세요.
1: 네, 이렇게 눈물이 나죠? 자, 다음 도전자 누구신가요? 나주쌤!
2: 오세요!
4: 안녕하세요.
2: 어서오세요.
4: 부산에 사는 58세 도중이 최원숙입니다. 네. 요런이 시작되니 날파리들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해서 네. 큰맘 먹고 음식물 처리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두시만세가 추억으로 남는다고 해서 투중이었던 기념으로 두시만세표 음식물 처리기 꼭 받고 싶습니다.
2: 네,
1: 잘 오셨습니다.
2: 우리 부산의 최은숙님.
0: 은숙님이 오셨습니다.
2: 예예.
0: 은숙님.
4: 네.
0: 부산은 어떻습니까? 많이 덥습니까? 지금
2: 날씨가 어때요, 부산은 오늘?
4: 부산 화창하고 네. 좋습니다.
0: 좋고 덥고.
4: 예.
2: 서울은 약간 구름이 좀 있는데 거기는 지금 맑아요 아주 햇빛 좀.
4: 예,
2: 쨈쨈?
4: 맑습니다.
1: 아. 오, 네.
2: 그 지금 어디 거기는 지금 코코넛 이런 것들이 다 익어가고 있다면서요?
4: 그죠. 준영 씨가 이렇게 저 놀릴 때 너무 행복했는데 놀림을 못 받아서 서운해요.
0: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행복했는데 점점점.
2: 점점점.
0: 오래가지 예. 마시고.
4: 소리로 놀리고.
0: 예.
2: 맞아요.
0: 마지막까지 한번 웃어봐요, 은숙님.
4: 그러니까.
0: 네. 예, 예.
2: 은숙님, 오늘 저기 한번 예. 도전을 하게 됐는데 예. 은숙님은 사실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4: 저 주부입니다.
0: 아, 주부님.
2: 뭐 하시다가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4: 저 그냥 이 시간 되면 자동으로 두시만세 듣고 있었는데
2: 아이고.
4: 예 오늘 소식 듣고 너무 슬퍼서 그동안 떨려서 한 번도 끝까지 간다 신청 못했는데 마지막이라고 해서 용기 내서 도전해봤습니다.
1: 아, 잘 오셨어요.
2: 끝까지 간다는 지금 혹시 그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아 마지막으로 끝까지 간다 도전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은 다음 주에 한 번 기회가 더 있습니다.
4: 아, 네. 네. 네.
2: 예,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할아버지,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 내가 뭐 하실 건데요?
1: 현재 왔나요?
2: 현재 할아버지?
3: 네.
2: 예, 지금
3: 네.
2: 뭐, 누구한테 뭐라 그러신 거예요?
3: 아니요, 지나간 사람이 아는 채에서.
0: 아, 어디 바뀌세요, 아, 지금?
1: 어디 앉아 계세요?
3: 예, 집에 있기가 좀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통화하고 있었더니.
0: 아, 집에 있기 좀 뭐해서. 밖으로 나왔었는데 아는 사람이 또 지나갔네.
2: 사실 아유. 저희도 29일서부터 집에 있기 좀 그래서 밖에 나와 있어요.
0: 저희도 아는 척 해주세요.
2: 네. 예.
3: 예.
2: 자, 어쨌든 현지 할아버지 잠깐만 계시고. 은숙님.
4: 네.
2: 예. 하여튼 그러면 하여튼 퀴즈 하나 잘 풀어보십시오. 은숙님과 예. 현지 할아버지 두 분 서로 인사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예, 반갑습니다.
3: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게요.
2: 잠깐만요.
4: 감사합니다.
2: 지금 좋은 결과 있으면 본인이 떨어지는데 괜찮아요?
3: 네. 괜찮습니다.
0: 우리
3: 항상 그런 걸로만 해도 영광입니다.
0: 아유, 또 뭐, 예.
2: 그러면 지금 그냥 탈락하신 걸로 하시죠.
0: 끊으시면 네. 되는데. 네.
3: 그건 부정이가 안 됩니다.
0: 아, 그건 또 안 돼. 그거는 또 안 돼. 정정당당히.
1: 그건 안 되지.
0: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네. 은숙님 구호 정해볼게요. 구호 뭘로 하실까요, 은숙님?
4: 부산으로 하겠습니다.
0: 부산.
2: 현지와 부산 구호 한번 해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4: 현지.
2: 두 분 중 한 분만 함께 갑니다. 14분 네. 남았습니다.
1: 이번 문제 크림 에센스가 걸려 있습니다.
0: 네, 센스 빠밤. 있다. 센스 있어.
1: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 과일나무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어서 산길을 다닐 때 이 나무로 만든 지팡이나 목탁을 지니면 맹수를 물리칠 수 있다고 여겼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초여름에 노란빛과 주황빛으로 익어가는 과일로 씨앗은
4: 부산.
1: 어?
2: 저
1: 여기까지 듣고요. 자, 부산 정답은요?
4: 복숭아.
2: 복숭아. 복숭아.
0: 복숭아.
1: 아, 복숭아 아니고요. 자, 기회는 현재 할아버님께 있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씨앗은 행인이라는 이름의 한약재로도 쓰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산미가 느껴지는 새콤달콤한 맛으로 크기는 자두보다 작은 요즘 제철 과일. 정답 무엇일까요? 현재 할아버지 5초 드리겠습니다. 구호 외치세요. 5.
3: 현지.
1: 자, 현지. 현지 정답은요?

0: 살구
1: 정답입니다.
2: 자, 이렇게 되면 현지 할아버님이 주방 우드 필터 크림 에센스까지 이어서 가지고 남아 계시고요.
1: 지금 은숙님도 뒤에 아 하면서 알았어요. 예. 알았어. 아.
2: 요즘 제철이니까 살구가 맞죠. 그쵸?
3: 현지 할아버님이 예. 좋은 결과가 있으셨어요.
1: 예. 아, 어쨌든 은숙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들이 또 은숙님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예. 도망과 함께한 소중한 인연 저희들이 또 특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3: 고생하셨고요.
1: 예.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현지 할아버지.
4: 예, 예.
1: 살구는 어떻게 딱 듣자마자 이제 듣다가 이제 딱 아셨어요?
4: 듣자마자 알았는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조금 듣고 있는지 그쪽에서 눌렀길래 이제 떨어졌구나 했거든요.
3: 아, 그쪽에서 정답했을 때 떨어졌구나 예, 예. 하셨어요?
4: 예, 예. 아,
1: 전략가야.
2: 그랬네요, 진짜.
1: 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2: 노련하시고.
3: 예. 네.
1: 이 전주 말투가 왜 이렇게 구수하게 와닿죠?
3: 아주 다정다감하게 와닿습니다.
1: 그러니까.
3: 예.
1: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지막 도전자를 만나겠습니다.
3: 에이트가 부릅니다. 심장이 없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라남도 곡성에서 초벌로 논을 매며 부르는 단개 타령입니다. 아예 철도. 무더운 여름 뙤약볕 아래서 논을 매는 농부들에게 노래는 고통을 이기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5: 두시만세 귀쇼 끝까지 간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전주에 현지 할아버님께서 계십니다.
6: 네. 지금 응원해 주시는 문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어요. 1259님이.
5: 여기는 군산인데요. 전주 양반 본께 나하고 갑장이네. 음식물 처리기까지 끝까지 갑시다. 화이팅이요. 네. 갑장이요 나하고.
6: 잘 불어. 잘해 불어.
5: 저기 현지 할아버님.
7: 네.
5: 네, 많은 분들이
6: 응원해주고 네. 계시고 마지막 한 문제만 남기고 있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요?
7: 떨리네요, 시작.
6: 어제 좀 떨려요?
7: 많이 안 떨리는데
8: 시작. 시작.
6: 아, 근데 예. 퀴즈 엄청 잘 푸시는 것 같아서 예. 하여튼 오늘 잘 끝까지 잘 해보십시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7: 예.
6: 자, 이 마지막 도전자 이분에게 행운이 갈까요? 네. 만나주세요.
8: 자, 오늘의 마지막 도전자. 누구신가요? 나와주세요.
9: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 사는 43세 김창겸입니다. 어허. 남대문에서 장사한 지 15년 됐는데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참여하게 됐고요. 요번에 남대문에서 일하는 와이프 힘내라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선물해주고 싶네요. 아자아자 화이팅!
5: 화이팅!
8: 화이팅!
5: 어서오세요.
6: 예.
5: 아니 네, 그러면은 창겸님도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시고
9: 아니요, 저는 배달 일 하고 있어요.
5: 아, 남대문에서 이제 배달업 하고 계시고 아내분은 아니,
6: 같이 있어요?
5: 장사를 하시고.
9: 아니요, 남대문은 와이프한테 전적으로 맡겨놓고
6: 어허.
9: 따로 나와서 배달 일.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6: 그럼 투잡을 뛰시는 거구나.
9: 네네네.
6: 그 남대문은 원래 무슨 일이에요, 그게 하시는 일?
9: 저는 액세서리. 도매.
5: 액세서리 도매.
6: 유명하지.
8: 오, 그쵸, 그쵸.
6: 유명해.
5: 그니까 이제 뭐, 지금 대한민국의 액세서리는 남대문에서 시작을 한다.
6: 거의 중심이잖아요, 중심. 네. 중심 중에 중심.
9: 그죠.
5: 거기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6: 거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했었고, 제 친구도 여기서 장사했었어요.
8: 아, 그렇군요.
6: 아니, 그래서, 창겸님, 창겸님.
9: 네.
6: 예. 아, 지금 그러다가 이제 아내는 장사를 계속 하고 있고.
8: 계속 하고 계시고.
9: 네.
6: 본인은 이제 다른 일을 하나 더 하신 거예요?
9: 네네네네, 그렇죠.
6: 아, 그렇구나.
5: 요즘은 조금, 이제 관광객분들 좀 많이 오시진 않나요?
6: 뭐, 이제 외국분들 많이 오지 않아요?
9: 네, 관광객들은 그런 액세서리를 안 사고 이제 관광만 하고 하니까.
5: 아, 그래요?
9: 예. 네.
5: 아, 이게 K액세서리. K액세서리 좀 유명한데.
8: 그러니까.
5: 이거는.
8: 땅이요.
6: 관광객들은
8: 액세서리는 안 사요?
5: 둘러보고만.

0: 가시네.
1: 하나 좀
0: 맞아요, 가져가시면 맞아요. 좋은데.
2: 좀 많이 좀 사지.
3: 장사 좀 잘 되시길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0: 요거 좀
4: 네, 감사합니다.
0: 셀럽분들이나
3: 감사합니다.
0: 우리 K-POP 스타분들이 우리 K 악세사리도 조금
3: 많이 사랑해 주세요.
2: 아,
0: 착용하고 좀 나와주시면.
3: 자, 현지 할아버지 김창겸님 두 분 서로 인사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네,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0: 아, 우리 창겸님 네, 성공석을 아십니다. 뭐 처음 보자마자 아버님 아니면 되시는데 우리 창겸님 구호 뭘로 하실까요?
5: 전 여보 하겠습니다.
0: 여보입니다. 예, 네. 사랑꾼이에요. 현지와 여보 한번 외치고 갈게요. 하나, 둘, 셋.
5: 여보.
3: 예, 두 분 중 한 분이 최종 우승이시고 음식물 분쇄 처리기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네. 마지막 문제 주세요.
2: 오늘의 최종 문제 드리겠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 대표팀이 지난주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는데요. 요즘 경기장 안팎은 물론 또 거리 곳곳에서도 태극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극기와 관련된 문제를 드릴게요. 이것은 중국의 고전인 주역에 등장하는 팔괘 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음양의 조화와 우주의 질서를 상징하는데요. 하늘과 땅, 물과 불을 뜻하는
0: 현지가
2: 빨랐습니다. 현지 할아버지 정답은요?
6: 건곤감리.
0: 감리? 감리요? 건곤감리 정답입니다.
2: 자, 이렇게 되면 전체 현지 할아버님이 주방무대표 현지의 메센스에서 오늘의 최종 선물 75만원 상당의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가져가십니다. 축하합니다.
3: 축하드립니다. 우리 창경님, 저희들이 또 특별한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아내분과 함께 열심히 또 함께 하세요. 고맙습니다.
0: 안전하게 배달하시고요.
3: 현지 할아버지.
6: 예.
3: 퀴즈 고수였네요.
2: 와.
6: 오래 숨어 있었죠.
0: 네, 어디 그렇게 숨어 계셨나요?
3: 감옥에서 그 많은 고수들이 다 본인만을 찾고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숨어 있었던가요?
0: 어? 아, 저기.
3: 어이, 동방불패 수준이요.
0: 드디어 찾아버렸다.
3: 엄청 잘하네.
0: 아, 2주 남았는데 2주 찾아버렸대.
3: 안타깝네.
0: 안 돼. 현지 할아버지.
6: 네.
0: 우리 현지가 저기 외손주예요. 친손주예요.
6: 외손녀.
0: 외손녀예요.
3: 네. 우리 저기 현지에게 한마디 하세요. 기분 좋으니까.
0: 네. 네.
3: 한마디 하세요. 현지한테. 현지야.
6: 현지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3: 그렇지.
6: 늘 밝고 건강하고 인성 잘한 아이로 커주기를 바란다. 예. 늘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0: 예. 아이고 약간 목이 좀 메이는 것 같아. 예.
3: 아니 그 한 살짜리한테 편지를 쓰는데 목이 메어요?
6: 아니 늘 얘만 생각하면 이뻐서 눈물이 나고 막.
3: 아유,
2: 얼마나 이뻐.
0: 그 예쁜 손녀 또 안겨준 딸한테도 한 말씀 하세요.
3: 딸한테도 한마디 하세요. 따님.
6: 우리 딸은 뭐 늘 씩씩하니까.
0: 아, 씩씩어요? 어.
3: 항상 네, 씩씩하게 네. 잘하는 걸 좋아하시죠.
0: 사우한테 한마디 해요. 사우한테.
6: 사우하고는
3: 별로 안 친해.
6: 이번에 그 첫주 서로 갔다가 한번 여기 방송 한번 출연했었거든요.
3: 아.
6: 우리 사위랑 처음으로 투표 오고 와서 가다가 만두 준다고 그래서 참여했다가.
3: 어쨌든
0: 사위가 좋으시네. 사위 좋으세요.
3: 다음에 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2: 감사합니다.
3: 일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잘 또 돌아주세요. 1등에
0: 고맙습니다.
3: 조심하세요.
2: 보내요.
7: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8: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 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9: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6의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듯

0: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MBC 딱 틀면 나온 노래들 있잖아요.
5: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요.
4: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5: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4: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5: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4: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4시 뉴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 조정 기일에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최 회장은 법정 대면을 앞두고 심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고,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정기일에선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를 두고 양측이 맞설 것으로 보이며, SK 주식의 가격을 어느 시점으로 계산할지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판 뒤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주식 자금은 역대 가장 많은 318억 3천만 달러가 빠져나가서 5달째 유출이 더 많았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주가가 오르면서 지분 비율을 조정하거나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주식 자금 순유출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봐주기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씨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2일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를 예정하고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씨가 참고인 조사는 받지 않겠다, 접견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특검보는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이유에 대해서 아직 조사 상황에서 피의자로 입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었다면서 황제 조사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를 기해서 경기도 중부, 인천 서부와 동남부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존주의보는 대기 중에 오존의 농도가 시간당 평균 0.12ppm을 초과할 때 내려집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일반 성인도 실외 운동이나 장시간의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길거리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심을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젯밤 9시 반쯤 서초구 신논현역 8번 출구 앞에서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소지한 혐의로 30대 여성을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전철에서 실수로 잘못 내렸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간 승객이 15분 안에 다시 승차하면 기본요금 1,550원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32.4도입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운동이 참 중요하다고 여기는 미국의 어느 CEO 얘긴데요. 2년 전까지만 해도 헬스장에 한 번도 안 가봤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죠. 난 평생 절대로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될 건가? 당연히 아니라는 대답이 나왔고 어차피 할 걸 계속 미루고 있는 게 참 싫어서 그날 바로 헬스장에 갔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는 거다. 이게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성공한 다음 사랑하고 결혼한 다음 건강 챙기고가 아니라 동시에 다 하라.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성방향이네. 0548-2526
0: 엔진은 그린 리그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오늘 양산 쓰고 다닌 분들 많으시던데요.
1: 네, 맞아요.
2: 그거 알아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진짜 큰 초대형 양산을 만든 적이 있대요.
1: 얼마나 크길래 초대형 양산이에요?
2: 지름이 예. 24.5m야.
1: 예?
2: 높이는 5층 건물 높이.
1: 아니.
2: 기네스북에 올라간 양산이래요.
1: 2m도 큰데 24.5m가 웬 말이에요.
2: 이거 누가 들어.
1: 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크면 아예 못 들고 다닐 텐데.
2: 이게 뭐 의미가 있어요. 국민 행복 캠페인 기념이었다니까.
1: 아.
2: 뭐 납득이 되죠. 워낙에 햇볕이 강한 나라잖아요.
1: 그렇군요.
2: 그러니까 국민에게 커다란 그늘을 선물한다. 이런 낭만적인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1: 아, 큰 조형물이군요. 나도 괜히 들고 다니는 양산인 줄 알았어.
2: 누가 들어, 누가 들어. 막
1: 사진 있는데. 보고 있는데 엄청 크네요, 진짜. 저 정도 그늘만 있어도 몇십 명은 시원하게 보내겠습니다.
2: 나는 이거 보니까 파르페가 먹고 싶네요. 옛날에 90년대 네. 파르페 양산 꽂아줬는데
1: 종이 양산 꽂아줬죠. 네.
2: 아, 이 나라는 일부 지역 온도가 50도도 넘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다. 그늘 하나가 행복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네요.
1: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보행신호 기다릴 때 그 그늘 막 횡단보도 앞에 있으면
2: 맞아요.
1: 잠깐이지만 아우 한결 낫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2: 그렇죠. 네. 이게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햇볕 아래 그 장사 없어요.
1: 맞아요.
2: 예, 근데 그늘막이 많이 설치돼 있으면 약간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솟구치고 나 진짜 아 우리나라 진짜 만만세다 막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
1: 맞아요, 진짜.
2: 맞아요. 아유. 오늘처럼 햇볕이 뜨거운 날에는 그늘 한 뼘에도 짜증이 났다가 풀릴 수 있으니까.
1: 네.
2: 문천식 씨는 더울 때 이렇게 그늘막처럼 뭘 주면 짜증이 확 풀린다 있어요?
1: 뭐 별거 있겠어요. 시원한 물이죠. 저는 그 자전거 통에 물 두 통 달고 다니거든요.
2: 아.
1: 더우면 머리에다 그냥 뿌려버려요.
2: 그렇죠.
1: 예, 네, 너무 시원하죠.
2: 근데 분명 몸에는 물이 더 좋아.
1: 그럼요.
2: 근데 왜 아아가 땡길까? 왜 그럴까?
1: 네, 또는 그렇죠? 보리 음료가 땡기기도 하고.
2: 아, 냉수 보리차나 냉수 결명자차 네. 진짜 맛있어요.
1: 맞아요.
2: 자, 샤이니의 노래로 시원하게 출발해볼까요? Stand by me.

0: 네, 2월 15일 월요일 첫 곡으로 샤이니의 Stand By Me 듣고
1: 너무
0: 오셨고요.
1: 풋풋하다, 너무. 샤이니 진짜 풋풋했잖아요. 네. 뭐 지금도 풋풋하지만.
0: 그렇죠. 5048님께서 주차를 야외에 했더니 찜질방이 따로 없어요. 아우 덥다 하셨는데.
1: 어떨 때 한여름에는 네. 등을 못 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앉았다 아 뜨거워 다시 일어나잖아요.
0: 그래서 우리 형님들 중에 그 흡연하시는 분들 그 자동차에 네. 라이터를 두시면 위험합니다.
1: 난리나요.
0: 터질 수 있어요.
1: 헤어스프레이.
0: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진짜 안 됩니다. 예,
0: 행사하는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1: 혹시라도 내가 두지 않아도 어떻게 흘릴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더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땡볕에 주차 안 됩니다.
1: 저 그리고 우리 김용환님 오늘도 햇살이 뜨거워 밭에 나올 때 시원한 물 보냉백에 담아와 마시면 진짜 시원합니다. 세신의 시대가 제일 뜨거워요 하셨는데 저희가 진짜 4시 정도에 이제 오프닝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때가 거의 피크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온도는 2시가 뜨겁다고 하는데 진짜 실제로 3시 때가 제일 더운 것 같기도 하고.
1: 그렇죠. 네. 체감하는 온도가.
0: 맞아요.
1: 아 민간요법 나왔다. 장세정님이 예? 양배추 잎을 머리 위에 두면은 시원해요. 이거 지난해에도 나왔어요.
0: 그래요?
1: 네, 나 한번 더 볼까봐.
0: 그래서 모자나 이런 거 안에다가 네. 이런 이파리 같은 거 넣으신다는 분도 많았어요.
1: 모자르죠.
0: 예,
1: 저는
0: 예, 저 아무래도 좋은데 오프닝부터
1: 애따 오프닝 펀치다.
0: 호박잎 정도는 돼야 주잖아요, 그죠? 예, 양배추 갖고 안 됩니다.
1: 예. 아, 양배추 근데 이렇게 머리에도 놓으면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삶은 양배추 되는 거 아니야, 진짜?
0: 그럴지도 몰라요.
1: 오, 예. 오늘 너무 신박해 진짜.
0: 자, 오늘요 더위를 날려버릴 만한 시원한 퀴즈 준비했습니다. 지라시 배짱 퀴즈, 형님들 배짱이세요?
1: 아, 오늘 많이 후렸는데.

0: 음을.
1: 도전 이유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죠.
0: 그리고 오늘 네. 지라시 복권 행운공 추첨도 있습니다. 네. 100에서 999번까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숫자를 세 자리 적어서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1: 문자 번호 샵에서 1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걸 50원, 긴 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참고로 행운공 번호는요, 미니로는 못 받습니다. 네. 숫자 세 자리 문자로 받을게요.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0: 행운공 뽑히시면 쌀 20kg 선물로 드립니다. 네.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1: 하이퍼스 세라하임,
0: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1: 신젠타 코리아,
0: 우리 ENL 하루틴,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올품,
1: IS 동서,
0: 성원 에드피아,
1: 백조싱크,
0: 키움증권,
1: 브람스 안마의자,
0: SK케미칼,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초원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제목, 나의 첫사랑들.
8: 첫사랑 둘.
7: 데뷔 초 나는 홍대 각설탕으로 이름을 날렸다.
8: 얼씨구.
7: 여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깨알에 웃음을 터뜨렸지. 지금부터는 나의 일곱 번째 첫사랑 얘기를 해볼까 한다.
8: 아, 이런 사연만 아니면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월 1200만 원 상당의 특급 선물이 쏟아집니다.
9: 우와, 선물 공짜인 거죠?
8: 아이고 아이고,
10: 당장 써야지.
1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2: 오늘 사연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8: 제목, 유인성 옴니버스.
10: 어잉?
8: 아, 왔다. 이렇게 또 한 분의 어떤 시리즈를 엮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청취자 류인성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두 통을 묶어봤어요. 먼저 작년 12월에 먼저 보내주신 친구야 부럽다.
10: 네?
8: 그리고 최근에 보내주신 비밀을 폭로하고 말았어요. 를 준비했습니다.
10: 끈기 있게 두 개를 또 보내주셨군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도 되셨습니다.
8: 정선희 씨, 문춘식 씨, 안녕하십니까?
10: 예.
8: 예, 이제 나는 라디오 최고 코너는 이제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를 꼽는데,
10: 아, 예.
8: 이제 맞다고 생각하면 이제 소리를 한번 질러봐요.
10: 와! 와!
8: 야, 각설하고, 이제 1970년대 당시, 이거 문춘식 씨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왔지?
10: 왜 누나, 내가 하지? 이거? 나 인자라버지 맨에 어울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8: 아이고, 이거 쉽지 않은데.
10: 예.
8: 그, 이제, 우리가 살던 곳은,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제, 동네에 버스도 안 들어오는 그런 산골이었죠. 예. 특히, 겨울철에, 이제, 난방을 하려면, 산에 가가지고, 이제, 나무를 베다가, 응? 이제, 불을 지펴야 해. 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두 친구, 명식이와 영숙이가, 이제, 어느 날 같이 때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야, 이제 눈이 맞았어요.

0: 영숙이, 그 도끼가 참 좋아 보이는군.
1: 우리 아버지가 어제 사오셨어. 너도 한번 써볼 테야?
0: 아, 좋지. 으쨔!
1: 어머나!
0: 으쨔!
1: 으쨔! 너도 이제 남자가 다 되었구나. 나에게도 도끼질 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겠니?
0: 이리 와. 자, 도끼는 이게 손잡이를 이렇게 양손, 아, 잡아서. 자, 이렇게 힘.
1: 너의 숨소리가 너무나 간지럽구나.
2: 그래가지고 이제 야, 날마다 떼일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이제 서로 마음이 깊어졌어요.
3: 아니, 형님, 이런 얘기 괜찮은 거예요?
2: 아이, 이거 뭐 듣다가 뭐 내키지 않으면 잘러.
3: 알겠습니다.
2: 이제 그러니까 이 상황을 부모님들이 아신 거지.
3: 네.
2: 오발대발을 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영숙이 아버지가 영숙이한테 또 한 번 산에 가면 이놈의 집에 다리 뭉디를 확 분질러버린다고 하고는 집에 이제 붙잡아 놓으니까 이제 명숙이가 야, 이놈아가 숨이 더 거세진 거예요. 야, 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결단을 하고 둘을 혼인시켰어요.
3: 우와.
2: 그때가 1979년 12월 30일이라 이거지. 19살의 나이로, 어? 이제 사모관대에 쪽두리를 쓰고 연지곤지 쫙 찍고 이제 동네 새마을 공화당에서 결혼을 한 거지.
3: 예.
2: 근데 명시가 몰랐던 게 있는데 이제 영숙이가 잠이 많더래. 아침밥을 해야 되는데 영 잠이 많아서 영숙이가 이제 일어나질 못한 거야. 그게 별 수 있나? 명시의 어머니가 아침밥을 다 하고 나면 이제 깨웠대요.
4: 영숙아, 밥 먹어.
1: 어머나, 아이고, 애그머니나 어쩜 좋아. 어머니 죄송해요. 아, 그런데 밥이 참 맛있어요.
4: 그래, 더 먹어라. 근데 내가 반년까지는 봐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침밥 네가 해야 돼, 얘.
2: 그렇게 선포를 딱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딱 6개월쯤부터는 영숙이가 아침밥을 하기로 했는데
3: 네네.
2: 어라? 6개월째 임신이 됐어.
4: 와! 어머나, 임신이라고? 자, 잠깐만, 그럼 아침밥은 또 내가 당번.
1: 어머니 죄송해.
4: 아, 이놈의 팔자.
2: 그렇게 이제 영숙이는 떡두꺼비 같은 쌍둥이를 낳고 우리 친구들 중 가장 먼저 증손자까지 본 거예요.
3: 예.
2: 부럽더라고. 명시가 부럽다. 제 사연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3: 아니, 다예요, 이게?
2: 감사합니다.
3: 아니, 선생님, 저기. 아휴, 다 시켰네.
2: 예, 안녕하세요. 류인성이옵시다.
3: 아, 네네,
2: 예.
3: 선생님. 오랜만에.
2: 네? 내가 6개월을 기다렸어.
3: 예.
2: 내 사연이 소개가 안 되는 거야.
3: 왜냐, 앞에 사연이 조금.
2: 재미가 없었나?
3: 아니, 아니, 그렇다기보단, 예.
2: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또 다른 사연을 한번 올려볼게요.
3: 예.
2: 될 때까지 가는 거야, 이제. 당시 내 나이 중학교 2학년 때야. 마침 반공휴일. 그러니까 토요일이란 얘기지. 이제 오전만 공부하고 오후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띵까띵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다니는 어떤 형이 오징어를 질겅질겅 씹으면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탁 운동장에 들어온 거야.
0: 부릉부릉 와다다다다다다.
2: 이야, 이제 우리는 너무 신기한 거지. 그래서 나하고 내 친구가 놀다 말고 이제 오토바이 옆으로 딱 구경을 가게 된 거예요. 형, 이거 몇 cc예요?
0: 이거 90짜리야.
2: 우와, 이거 형 거예요?
0: 그럼 내 거지.
2: 우와, 이거 비싸겠네요.
0: 비싸지. 왜, 니들도 타보고 싶나?
2: 네, 오토바이 타는 법 배우고 싶습니다. 형은 오징어를 즐겅즐겅 씹으면서 고민을 딱 하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제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0: 내가 오토바이 가르쳐줄 테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 담배 두 개 피씩 들고 와.
2: 네? 야, 그래도 어떻게 오토바이를 배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냅다 뛰어가 아버지 담배를 찾았지. 환희라고 하는 담배가 있대.
3: 환희요? 저 옛날이잖아, 저 옛날.
2: 언제적인지 예, 나도 참 가늠 못하겠네. 그래서 이제 담배 뒤쪽을 면도칼로 살살 뜯어가지고 가운데에 이제 담배 네 개 피를 쫙 빼내가지고 학교 운동장으로 달려간 거야. 형이 미루나무 밑에서 계속 오징어를 씹고 앉았더라고.
0: 오케이. 자, 오토바이 앞으로.
2: 형은 이제 우리한테 오토바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0: 자, 이리 와서 여기 앉아봐. 왼쪽엔 클러치다. 알았지?
2: 클러치가 뭐예요?
0: 아, 클러치를 당기면 동력이 끊어져.
2: 동력이 끊어지는 게 뭔데요?
0: 오토바이가 안 나간다고.
2: 아.
0: 자, 오른쪽은 악셀에다.

0: 그렇게 이제 오토바이에는 나랑 내 친구가 딱 남겨졌고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이거 왠지 자신감이 딱 붙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운동장을 달려본 거야. 야 재밌으래. 어? 그런데 형이 멀리서 우리를 봤나 봐.
1: 스탑!
0: 우리도 스탑하고 싶었지. 근데 오토바이가 안 멈춰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1: 오른쪽 패라, 오른쪽! 뒷브레이크 밟아!
0: 뒷브레이크 뒤, 그렇지. 오토바이가 멈추긴 했어. 내 이제 바닥에 처박혔어. 형이 막 그냥 정신없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
1: 야, 미친 것들아! 내 오토바이 어떻게 할 거야?
0: 근데 이상한 거야. 어디서 똥냄새가 나. 진짜. 그래서 이제 형 바지를 보니까 이야 엉덩이 쪽이 노래. 형 바지에 똥 쌌어요? 아무래도 그걸 누다가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니까 급해가지고 그냥 막 지리면서 달려온 것 같아. 형이 그러더라고.
2: 너는 소문내면 죽는다. 대신 입 다물면 오토바이 수리는 용서해줄게.
0: 네, 뭐 이제 내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라디오에 소문을 내고 있는 거지. 예. 뭐 40년도 더 넘은 얘기인데 지가 어쩔 거야. 네, 이제 내가 이렇게 형 비밀까지 밝혔는데 정말 이번에는 소개가 되겠지? 응? 감사합니다. 선생님 쉬지 선생님. 않고 이렇게 포기 안 하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3: 대단합니다. 아 근데 우리 큰형님 뻘 드시나? 왜냐면 그 예. 친구분들이 증손자를 봤다는 건 아무래도 그쵸? 여러 배 결혼했어도 그죠?
0: 예. 야. 아마 7나 8 정도 아니실까? 아, 아닙니다. 앞에
3: 모르겠어요.
0: 네, 앞에 8 정도.
3: 아니야 70대신데 네. 여러 배 아이를 낳으셨기 때문에 친구들이.
0: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3: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네,
0: 근데 되게 젊은 느낌이 되게 에너지가 그러니까요. 강하게 한 50대 네. 60대 정도의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3: 이현주님 첫 번째 로그 아웃 두 번째 로그인 크크크.
0: 네, 맞습니다. 5123님 이렇게 사연 여러 개 보내도 되는 거예요? 하셨어요. 예.
3: 그렇습니다.
0: 하나 벌릴 때까지.
3: 네네. 될 때까지 보내신 분들 네. 꽤 많으십니다.
0: 시리즈로 엮어드려요. 예. 내 이름으로 시리즈물을 내고 싶다. 시즌 1, 2, 3. 계속 보내주십시오.
3: 그렇습니다.
0: 언젠간 걸립니다, 여러분. 네. 포기하지 마시고요.
3: 맞습니다.
0: 아, 인재를 너무 했더니 환청이 들려.
3: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0: 힘들었겠다, 그거. 예. 진짜. 덕이에요. 예. 웬발의 청춘.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

0: 하던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길의 가오리 054-852-4988.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 구주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1: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야 멈춰! 스탑! 스탑!
2: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1: 페달! 뒷브레이크 밟으라고 엄마!
2: 페달이
3: 선배한테 오토바이를 배우다가 생긴 에피소드였죠. 브레이크 잡는 걸 제대로 못 배워서 우당탕탕 했던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바로 이 주제입니다.
1: 아 잘못 배웠다.
2: 오, 대박. 예. 용감하고 예민한데 네. 주제가. 우리는 어떻게 선배님한테 이제 개그 같은 거 잘못 배운 경우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선배님들이 안 좋은 습관 배웠다.
3: 어 있을 수 있죠 저희는.
2: 그래 예전에 궁지 심하게 잡는 것만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애들 궁지 잡는 선배들도 있었잖아요.
3: 그 자신 있는 선배들이 그 못된 유머를 치셨어요. 아 재미없고 좋네 뭐 이런 거.
2: 아 그런 건 좀 낫지. 그 우리는 기합 뭐 이런 것도
3: 아,
2: 있었고
3: 있었죠.
2: 그리고 여자 개그우먼들이 또 약간 여자로 대우를 못 받았잖아요.
3: 아 맞아요. 네. 여성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2: 여자가 뭐야 우리 사람 대우를
3: 너무 독한 농담들을 하니까.
2: 네, 왜냐하면 그렇죠. 되게 좋은 선배님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그 선배님들이 거의 안 보이긴 하는데 좀 잘못 그걸 전수받으신 선배님들이 좀 군기를 너무 험하게 휘둘러서.
3: 저도 선배들이 애들 그렇죠. 그 때리라는 거여서 아 저는 사람 몸에 손대지 않는다고 1년 후배들한테 오래 달리게 하자 했거든요. 네. 오래 달리다가 제가 먼저 지쳐가지고.
2: 그래서 후배들이 욕하더라고. 살이 한 대 시원하게 패고 나서 진을 빼서 집을 짰다고.
3: 그러니까요. 자, 뭐 그렇죠. 또는 키스를 글로 배워가지고.
2: 저런 저런.
3: 고개를 살짝만 꺾으면 되는데 90도 꺾어가지고.
2: 아이고 아이고.
3: 목에 디스크 건다든지 이런
2: 그쵸, 그쵸.
3: 거.
2: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막 코 너무 이렇게 아프리카 그 어떤 전통 문화처럼 코를 너무 부비부비 해가지고 예, 푹 하고 웃음 새가지고 예. 터진 경우도 있거든요.
3: 그렇죠.
2: 또 외국어 같은 거 영화로 잘못 배워가지고 그날 욕만 하고 막 슬랭하고 막.
3: 아 욕하면 안 됩니다.
2: 예. 그렇죠.
3: 자 잘못 배워 생긴 각종 에피소드 받을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도 미니 무료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문자 소개되시면 청송 사과 세트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원두커피 세트 얹을게요.
3: 네 문자 주시는 동안 이지의 노래 들어볼까요?
2: 응급실

0: 자, 잘못 배웠다 주제인데요. 영업80님. 아, 친구한테 연애는 밀당이 중요하다고 잘못 배웠어요. 소개팅 후 일부러 3일 동안 연락을 안 했죠. 그리고 3일째 돼서 드디어 연락을 했더니 상대가 아, 죄송한데 그동안 다른 분이랑 사귀게 됐어요.
1: 아하.
0: 하더라고요. 그 밀고 당기는 거 그 밀당? 그거 한번 해보겠다가 연애 시작도 못하고 종료됐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만 보면 그냥 속이 부글부글해요.
1: 원래 그런 공식을 주로 많이 세워놓는 친구들이 예. 연애 경험이 전무할 확률이 높아요.
0: 그렇죠. 그 연애는 유연해야 돼요.
1: 그렇죠.
0: 예, 상대 과감사실.
1: 해박해야 진짜. 예. 3일이면 충분히 환승이 가능해요. 요즘은 그래요.
0: 그렇죠.
1: 너무 밀밀밀만 하셨구나.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마디 첨언하자면 예? 그 친구 탓만은 아니지 않을까.
0: 자, 김마정 선생님 사연 볼까요? 제가 정선을 살렸죠.
1: 다 들었죠? 네. 회사 언니들이 남친 운전하는데 상대방이 무리하게 끼어들게 할 때 욕을 해주면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0: 네네.
1: 나 벌써 불안하다. 사귀 지 얼마 안 된 남친이랑 드라이브 하는데 앞차 확 끼어들어가지고 욕쟁이 할머니 빙의해가지고 시원하게 욕을 날려줬는데 남친이 한숨을 쉬면서
0: 아, 자기 청순한 줄 알았는데
1: 이러더라고요. 언니들 이거 아니잖아요.
0: 아니 하전씨 얼만큼 하셨는데 삐 소리 날 정도로
1: 시원하게 깨운하게
0: 아
1: 육도 육도
0: 18 색깔의 크레파스 다 하신 거예요?
1: 네, 다 했어요.
0: 아하.
1: 예, 동물 나오고
0: 저런저런
1: 예, 사람 저기 신체기관 나오고 다 나왔어요.
0: 이렇게 하셔도 별로 안 좋구나. 저희 아내는 제가 운전하다가 빵 하면 오빠도 잘못이 있어 이런 편인데 아하.
1: 모든 상황에 문천식 씨 잘못을 기본값으로 깔고 가는 거 아니에요?
0: 저희는 와이프는 티고 되는데 이렇게 욕을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건 아니네요, 그죠?
1: 근데 왜, 아, 왜 저래,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0: 딱 그 정도.
1: 이 정도인데.
0: 네.
1: 예!
0: 이렇게 되면?
1: 아, 시원해, 씨.
0: 자기야.
1: 뭐? 왜? 아, 오빠, 아, 미안해. 왜?
0: 나 오줌 싼 것 같아.

0: 그죠? 예.
1: 너무 개운하면 안 되는구나.
0: 조심해야 됩니다.
1: 예, 예. 하여튼 좀 예, 한계가 있네. 마지노를 잘, 좀 알아야 되겠네요.
0: 잘못 배우신 거예요.
1: 알겠습니다. 6314님 또 계시네. 연애를 잘못 배웠습니다.
0: 왜죠?
1: 매일매일 봐야 하는 건 줄 알고 매일 만나다가 결국 결혼했습니다. 연애만 하고 싶었는데.
0: 6313님 괜찮으세요?
1: 이제부터 안 괜찮을
0: 거예요. 6313님 괜찮...
1: 이제부터
0: 네, 전국 방송에서 제가
1: 숨기 사라질 거야.
0: 제 선배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천식아 결혼하자. 처음에 저도 좀 했지만 네. 천식아 결혼하잖아?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간다.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간다 하더라고요.
1: 제가 아는 S 모 선배님은 결혼해! 결혼해야지! 결혼해! 꼭 해! 나만 할 순 없잖아.
0: 아 본인만 당할 수 없다. 동엽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박동엽.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박동엽.
0: 알겠습니다. 네.
1: 근데 우리 다 유부남 아니에요? 지금 밖에 스태프들
0: 그쵸,
1: 남자
0: 윤 PD도 그렇고 민상 P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유부남
1: 예. 예. 얼마나 행복해 보여 지금
0: 너무 좋죠?
1: 얼굴이 예. 지금 막 윤 PD는 박수까지 치고 있어 예. 지금 막 개척해 온 줄 알았어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0: 우리가 만든 예쁜 감옥 너무 좋죠? 예.
1: 자 정승희님 예. 저는 주차를 잘못 배웠어요.
0: 왜요?
1: 주차 옆차에 끝까지 와가지고 핸들을 돌리는 걸로 배워가지고 옆에 차가 없으면
0: 아하
1: 옆에 차가 없으면 주차를 못해요.
0: 공터에 못해요? 그럼 공터에?
1: 못해 못해 아, 못해
0: 기준이 되는 차가 있어야
1: 돼요? 예 무조건 차가 있어야 돼요.
0: 아하
1: 차를 기준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구나. 비어 있으면
0: 자,
1: 주차를 못
0: 차 사이드 미러가 어깨에 딱 닿으면 돌리는
1: 네네,
0: 거야?
1: 네네네.
0: 아, 근데 차가 없네?
1: 못해요!
0: 왜?
1: 아, 가, 계속 가, 그냥 가! 못해!
0: 야, 특이하다. 승희 씨 잘못 배웠어요. 승희 씨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네, 잘못 배웠네.
1: 8366님.
0: 콩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서 내가 쇼츠로 배웠거든요.
1: 네, 좋아요.
0: 콩을 불려가지고 잣과 호두를 믹서에 갈아서 이렇게 딱 먹으려고 보니까
1: 네네.
0: 냄새가 너무 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콩을 삶아야 된다면서요?
1: 네.
0: 내가 날콩을 갈았거든.
1: 쇼츠라 생략됐구나.
0: 아.
1: 쇼츠는, 그렇죠. 생략될 수 있죠.
0: 근데 선생님, 그, 보통, 콩을 삶는다는 기본을 다 알고, 있... 아, 아닙니다. 예.
1: 청취자를 능멸하나?
0: 아니요, 아니요. 여쭤본 겁니다.
1: 조롱하나?
0: 예. 날콩을 가셨다 해서.
1: 이거 봐봐요. 아, 쇼츠 아. 보면은 또 음성도 빨리 돌려. 콩국수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다. 콩을 빌려서 잣과 호두 이렇게 하다 보니까
0: 아,
1: 콩을 삶는다, 간다 이런 개념이 뭉뚱그려진다고.
0: 아, 그렇구나.
1: 콩을 불려 삶아 잣과 호두 믹서 이렇게 안 된대요.
0: 콩국수 먹을 거예요. 말이면서
1: 그러니까. 거룩 거룩 이것이 아하. 콩국수야. 뭐 이러면서.
0: 그렇군요.
1: 나도 쇼츠 보면 다 그렇게 좀. 그리고 되게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것처럼 속아요.
0: 그렇죠.
1: 전두엽이 가루가 되다 보니까 판단력을 상실해.
0: 30초면 끝나니까.
1: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하다 보면은 왜 이게 뜻대로 안 되지?
0: 쇼츠 위험해. 여러분 쇼츠로는 구절판도 만들어요.
1: 장난 아니야. 6초 만에 만들어요.
0: 그럼 그거 3일 걸리는 거 알죠 그거.
1: 조심해요
0: 여러분. 3일 걸려 원래. 예.
1: 이게 그분들이 편집한 거를 보고 내가 뇌가 예. 마비가 되더라고요.
0: 그럼요.
1: 자 일단 예, 예. 날콩을 가셨던 우리 8366님께 심심한 어떤
0: 벌써 비유다.
1: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
0: 날콩. 예.
1: 김종서 씨의 노래 준비했어요. 예. 아름다운 구속.

0: 네, 오늘 주제입니다. 아, 잘못 배웠다 이건데요.
1: 네.
0: 최민지님 연결해 볼게요. 아, 농부 10년 차입니다. 건달 농법을 배워서
1: 이게 뭐야?
0: 그런 게 있는데요. 벌레가 생겨도 약도 잘 안 치고.
1: 아, 뭔가 좀 되게 터프하게 대충대충.
0: 경운 기 말씀하신 건가?
1: 네네.
0: 경운도 최세원으로 하고 밭에 풀과 같이 작물이 커요.
1: 아.
0: 한번 여쭤봐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1: 그러니까 이게 뭐 가라지도 좀 뽑아서 없애고 그쵸? 깔끔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야 덜렁돼 그냥 쫙 뿌려놓고
0: 설렁설렁 하시는 건가?
1: 잘 되면 뭐 풍년이고 안 그러면 흉작이고 뭐 이런 건가 보다.
0: 그런 농법이 실제로 있는 건지 비유인지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1: 실제로 있을까?
0: 건달농법. 교수님들이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이 농법은 건달농법이랍니다. 27년 차.
1: 농부통신원.
2: 안녕하세요. 네. 원주에 있는 농부통신원 최민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께 농사를 배웠는데 너무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방식대로 게으르게 농사 짓고 있어요. 농약도 남들은 3-4일에 한 번 친다는데 저는 거의 안 쳐요. 그래서 맛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2: 지금까지 농부통신원 최민지였습니다.
1: 오, 네. 민지씨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아, 민지 씨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 건달 농법.
0: 민지 그런 표현이 있는 건 아니고 민지 씨가 만든 농법인 거죠?
2: 네, 제가 만들었어요.
1: 아, 슬렁슬렁 하는 거예요, 그죠? 슬렁슬렁.
2: 네.
0: 아, 한량 같은 느낌이
1: 그러니까 그건 게 옛날에 그 장동민 씨가 했던 그 깔거 뭐 대충 거 뭐 씨 뿌려가지고 네. 뭐 그 이런 거죠?
2: 네, 저는 그 깔거라고 하는데 네.
0: 민지 씨
2: 남들 보기에는 답답하죠.
0: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농업 종사자분들, 농부분들께서는 잠도 잘 못 주무시는데 어떻게 민지 씨는 그러면 잠도 좀 많이 자요?
2: 거의 신생아 수준으로 자고 있어요.
1: 아니, 근데 성공이 되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2: 어떤... 네, 지금까지 밥 먹고 있잖아요.
0: 우와. 그래요? 민지 씨 어떤 작물을 주로 키우세요?
2: 대파, 양파, 옥수수, 네, 마늘 뭐 이렇게 주로
1: 일단 손을 많이 안 타는 애들이긴 하지 않아요?
0: 그래요?
1: 대파, 양파가.

0: 그러니 민지 씨, 그 스승님이신 아버지께서 뭐라고 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든지 더 열심히 하라든지 뭐.
1: 맨날 아우 속 터져 맨날 이렇게.
2: 아, 웃기다. 근데 민지 씨가 말씀은 이렇게 해도 아마 네. 기본 값은 다 농부들 하는 그 노동량을 네. 채우실 것 같은데.
0: 그렇죠. 뭐 오후까지 저녁까지 하신다든지.
2: 다만 약을 치고 뭐 이렇게 풀을 뽑고 이러는 걸 좀 깔끔하게 안 해도 민지 씨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한다 이런 것 같아요. 그죠?
1: 네, 맞아요.
0: 자연스레 유기농이 되셨구나.
2: 그러니까 아니 농사는 왜 하시게 된 거예요?
1: 아니 아버지랑 살다 보니까. 예, 주말이면은 뭐 농사 도와라 막 이래니까
2: 네네.
1: 뭐 자연스럽게 뭐 하긴. 풀도 뽑다가 차도 심다가 트랙터도 탔다가
0: 아이고.
2: 오.
1: 예, 네. 그래 됐어요.
0: 민지 씨 혹시 강원도예요?
1: 네, 여기 원주래요.
2: 예. 너무 그게 뭐 쫙쫙 붙었대요. 우리 너무 반가웠대요.
0: 너무 반가웠어요. 아, 그럼 민지 씨는 전업 농사세요? 아니면 다른 일 투자업으로 또 다른 것도 하세요?
1: 살면서 4대 보험을 낸 적이 없어요.
2: 없어요. 아,
0: 직장생 안 해보셨고 전업농업이시군요. 네.
2: 근데 네. 제 주변에도 네. 민지 씨 같은 스타일이 있는데요. 뭘 그렇게 파이팅 넘치게 막 전력 투구 안 하는데 네. 또 잘 된다?
3: 그런 분도 있어요.
2: 네. 민지 씨도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좀 되는 편이죠?
1: 네. 로켓푸드 가져가면은 막 90% 이상은 팔려요.
2: 고마워.
0: 신기하네.
2: 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너무 힘줄 때 민지 씨 같은 분들을 보면서 약간 쉼표를 찍을 그 필요가 있어요. 방송 타신 김에 한마디 하시죠.
1: 아버지 형님 사랑합니다.
2: 잘하시네. 세상 사는 퀴즈 오늘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0: 네. 퀴즈 주세요.
1: 게으른 제가 가장 열심히 짓고 있는 작물은 무엇일까요? 1번 대파, 2번 양파, 3번 쪽파.
0: 네, 대파, 양파, 네. 쪽파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것 맞춰주세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비니 무료입니다.
2: 네, 우리 청송사과 세트랑 원두커피 세트 준비했거든요. 민지 씨께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4: 네.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모든 인쇄 가능한 삼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삼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에드피아.
8: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7: 삼원에드피아.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9: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9: 역시 키움.
12: 키움 증권.
1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전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요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0: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자, 게으른 농부 통신원이 가장 열심히 짓고 있는 작물 1번 대파였습니다.
5: 네, 이유현님, 2001님, 7267님 맞추셨고요. 이번에 포함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4: 1, 2부 끝곡으로요. 어니언스의 편지 준비했어요. 네. 이 노래 들으시고 뉴스 들으시고 저희는 5시 5분에 또 옵니다.
5: 퀴즈 준비할게요.
4: 네, 행운공 추천번호 받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숫자 세 자리도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5: 네, 노래 편지 들을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 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거

0: 숨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국내 증시 활황으로 농어촌 특별세 세수가 크게 늘면서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 거래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며 농식품부는 올해 1월에서 4월 누적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3조 원 이상 증가한 데 따라 여유 재원의 활용 방안을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특세 수입은 증시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커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 인구 감소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통합과 탕평을 기조로 한 원내 지도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원내 운영 수석부대표에는 대구 북구 을의 재선 김승수 의원이 임명됐으며 영주 영양 봉화가 지역구인 임종득 의원도 원내 부대표단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 부대표단에 친한계와 초선 의원 모임 대표 등을 포함해 계파를 아우르는 원팀 체제 구축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이 호남권과 충청권에 대규모 투자 움직임을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경북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경상북도는 전공정 중심의 구미와 후공정 거점이 될 호남권이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 역시 구미를 공급망 핵심 거점으로 설정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6월 말 주요 기업들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안을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상북도가 김성조 전 경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전환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선 9기 도정 밑그림 마련에 나섰습니다. 11개 분과 300여 명 규모의 준비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영일만항을 연계한 투포트 전략, AI,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동력 육성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활동 결과를 도민에게 보고하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민선 9기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문경시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게시판을 개설하고 정책 제안과 시민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은 오는 25일까지 2주간 운영되며 누구나 제한 없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동 현재 기온 29도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소아치과 의사 주기훈입니다. 6월 9일은 구강 복원의 날이었어요. 첫 영구치가 나는 6세와 어금니인 구치에서 따온 기념일로 영구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부모님께서 양치질을 해주거나 도와주세요. 이 시기 영구치 관리가 아이 평생의 치아 건강을 좌우하거든요. 아이는 금방 자라고 이 중요한 시기도 손살같이 달아나니까 오늘 저녁에는 꼭 같이 양치해보세요. 영구치도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쇼.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네, 잠시 후 도전자의 배짱 크기에 따라 퀴즈 난이도가 결정되는 지라시 배짱 퀴즈 함께 합니다.
1: 아, 이 맑고 고운 소리를 꼭 들으시길 바라면서. 예, 간략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 문자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 대박 꿈꾸며 복권 샀지만 꽝이에요. 대자 문제 풀고 대박 가자! 라든지. 예.
2: 중간만 가도 행복합니다. 중자 문제 풀어볼게요. 좋잖아요. 예.
1: 또는 뭐, 소질은 없지만 퀴즈 도전합니다. 소자 문제 도전할게요. 이런 것도 괜찮죠.
2: 예, 목소리 그래.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1: 아, 그럴 리 없잖아요.
2: 소자 도전 사람들.
1: 아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2: 얘기하지 말아요.
1: 자, 그리고 영화계의 미미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2: 아주 미미합니다.
1: 예, 제가 준비한 코너도 있죠.
2: 예, 예. 문철식의 싸구려 설명회. 그, 여러분들의 어떤 심사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져가지고, 조금이라도 문명의 기운이 보이면 언제 나가시더라고요.
1: 충무로 쪽 영화계에서, 내용 증명이 올 것 같아요.
2: 왜요? 예. 이런 장르도 있다라는 걸 카테고리를 넓혀서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1: 그렇군요.
2: 그럼요.
1: 또 쌀 20kg이 걸린 행운공 추첨도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뽑을 텐데요. 어떤 문자 내용이든 보내신 김에 마지막에 숫자 100부터 999까지 세 자리와 함께 보내주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되어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저축은행 중앙회.
2: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2: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신젠타 코리아.
2: 환인제약.
1: 삼성증권.
2: 베이펙.
1: 웰템.
2: 빅토스.
1: 청호 나이스.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 하이엠솔루텍
2: 1544-8777.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0: 삼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0: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1: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0: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내가 풀 퀴즈 난이도는 내가 정한다.
1: 커다란 연기에는 큰 선물이, 작은 연기에는 작은 선물이 주어지는
2: 지레시
1: 배짱 퀴즈.
2: 정숙님이, 아, 요즘 퀴즈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도전을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1: 물론 중짜도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요. 어려워졌어요. 정답을 들어보면 쉬운데 우리가 좀 꽈놨어요.
2: 많이 꽈. 네. 제작진이 한번 각성해야 돼. 네. 또 있어 보이려고 자꾸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1: 지적 허용.
2: 허용이야, 허용. 허용 범위를 벗어났어.
1: 그렇습니다. 아, 퀴즈 도전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뭐 대중서 중에 무엇이든 하실 수 있어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2: 퀴즈 난이도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린 대짜 퀴즈가 있고요.
1: 그리고 9만 원 상당의 문어 크림도 있고요. 또는 10만 원 상당의 C3 홈케어 세트가 걸린 중짜 퀴즈 있어요.
2: 그리고 소짜 상품입니다. 만 원짜리 주유 쿠폰 그리고 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이 걸려 있어요.
1: 그렇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퀴즈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2: 리센네의 노래입니다. Love Attack.

0: 자, 그래서 배짱 퀴즈 정답 맞히지 못하시면 죄송합니다만 바로 전화가 끊기고요. 청취자 퀴즈로 전화 안 됩니다.
1: 첫 번째 도전자 만나볼게요. 네. 5040님이 지난주에 중2 사춘기 아들 혐 망쳐가지고

0: 기분 풀이하려고 신청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한 거예요. 퀴즈 중짜 신청해요 하셨어요. 아우, 네. 기분 풀이 하셔야죠.
1: 그렇죠.
0: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아유, 어머나 기분이 울적한 분 전화폰도 어머 소녀 소녀하시다.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네,
0: 하긴 뭐 한 주가 지났으니까 네. 이제 좀 기분 나아지셨어요?
2: 이렇게 또 이렇게 신청 돼가지고 너무 좋네요.
1: 아, 다행입니다. 아드님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2: 네,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제, 그래도 남편이랑 이제 많이 이렇게 잘해라, 뭐, 이렇게 좀 맞으라면 이 정도는 아닌데, 중이라도 좀 가자 해가지고 했는데.
0: 우리 근데.
2: 사실상 기본 40점을 맞아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0: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시험을 못 봤다는 건 생각이라는 걸 하셨다는 거잖아요.
2: 네.
1: 아니, 모든 부모가 기대가 있죠.
0: 아니요. 네. 아니요. 전혀 시험 성적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들었을 땐 부러운 사연이에요.
1: 아하.
0: 그럼요.
1: 예.
0: 혼냈어요?
2: 아니요. 혼내진 않았어요.
0: 그래, 사춘기인데 또 섣불리 혼낼 수도 없어. 어떤 면에서 사춘기인 게 티가 나요?
2: 아니, 어제는 고기 굽다가, 저도 웬만하면 터치를 안 하는데, 고기를 이제 같이 굽고 있었어. 고기 굽는 것도 아들이 좋아해가지고.
0: 네네.
2: 근데 이제, 잘라진 고기를 이제 후라이팬을 굽고 있었는데,
0: 잘라진 거를.
2: 예. 네. 잘라진 거를 또 자기가 계란 비듯이 이렇게 샥 하는 거예요.
0: 아.
2: 그래서 거기 또 그렇게 하면 또 바닥에 또 막 흘리잖아요. 그래가지고.
0: 아, 그렇죠.
2: 그거에 한마디 했는데 또 자기가 또 화났는지 짜증난다고 막 저한테 뭐라 하길래 또.
0: 기본값이 짜증이에요, 기본값이. 네. 빈정 상하시죠?
2: 그것 때문에 또 조금 또 다쳤네요. 에이. 말도 안 하고 또 막.
1: 아이고.
0: 아유, 그러니까 우리 퀴즈 풀어서 마음의 위로를 좀 받아요.
1: 맞아요.
0: 예.
1: 대중소 고르시기 전에 이제 만약에 문제가 틀리면, 정답이 틀리면 전화가 끊기니까 전국방송에서 한 말씀 하실 수 있거든요. 시간 드릴게요.
2: 네, 아들한테, 중이 아들한테 하겠습니다. 아들, 지금 이제 많이 너도 힘들고 사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힘내서 너도 기운내고 엄마랑도 사이좋게 지내자. 엄마도 미안해. 사랑해 아들.
1: 사랑해.
0: 그래도 달래주신다.
1: 맞아요.
0: 오늘 중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마음 변치 않으셨어요?
2: 네. 퀴즈 들어보니까 네. 되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나는 그래도 조금 중짜를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맞습니다. 오늘 문제 보니까 대짜는 대짜답고요. 중짜가 괜찮습니다. 중짜 네. 9만 원 상당의 문어크림 걸린 해양 영역. 바다 쪽에 있죠. 해양 영역이 있고요. 10만 원 상당의 시스루 홈케어 세트가 걸린 커피 영역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2: 해양 영역이
0: 해양 바다.
2: 아예.
0: 네네. 이쪽으로 가실까요?
2: 네네.
0: 알겠습니다.
1: 좋아요. 자, 해양 영역 문제 내립니다.
0: 해양 수산부가 6월 이달의 등대로 부산 기장에 있는 칠암 항남 방파제 등대를 선정했습니다. 예, 칠암 항남 방파제 등대. 이 등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e스포츠 대표팀의 9전 전승, 금메달 획득을 기념하여 건립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등대의 외관도 e스포츠 용품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e스포츠는 무엇일까요?
1: 9전 전승.
0: 야, 이거 어려운데? 자, 스포츠 아무거나!
1: 스포츠!
0: 야구! 아니, 아까 이게
1: 요거는,
0: 그 음향이.
1: 네, 요거는 예. 맞는 걸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0: 음향이 지금 흔들렸어.
1: 예.
0: 나 야 들었어, 야. 정답입니다.
1: 아, 다행히. 이게. 이렇게 됐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근데, 이걸 들었어.
1: 나. 야구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0: 만약에 추를 들었으면 나는 그렇죠. 반대했을 거야.
1: 추나 놈 들었어. 아닌데 야구 맞았고요. 이 기쁨을 누구와?
2: 아들이 야구를 좋아합니다.
1: 아, 그래서 야구하셨구나.
0: 아닙니다. 네. 사춘기 아들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1: 다행입니다.
0: 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게 음질이 약간 지금 흔들렸어요.
1: 그렇죠.
0: 계속 흔들리네요.
1: 저의 판단을 굉장히 또 빛을 바른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도전.
0: 기다리면 안 돼? 누가 칭찬해줄 때까지? 시간이 많이 없어요?
1: 도전 만나볼까요? 예.
0: 다음 도전자 만나볼 텐데 1991님 내일 모레 생애 최초로 집 계약 예정 중입니다.
1: 거그레츠요.
0: 아, 진짜 너무 설레시겠다.
1: 아, 생애 첫째 너무 떨리죠.
0: 결혼 후 아이 낳고 시댁에 들어와서 4년간 생활한 와이프한테 멋진 선물하고 싶네요. 대짝 퀴즈 풀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1: 야,
0: 아니 이 낭만적인 남편
1: 진짜 아내분께 잘하셔야겠네요.
0: 그러니까
1: 예.
0: 잘하고 계신 듯한데 일단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아, 저 광주에서 살고 있는 김봉환이라고 합니다.
0: 김봉환님.
3: 네.
1: 부모님, 그럼 4년 동안 아내분께서 이 시댁에서

0: 함께 살았던 거예요?
1: 네, 맞아요.
2: 세상에나.
0: 물론 이제
2: 대단하시다.
0: 멋있는 거지만 요즘은 흔치 않은 일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죠?
2: 맞아.
1: 네, 그때 상황이 좀 그래가지고. 이 아이 낳고 이제 집을 이사하려고 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서.
0: 아이고, 고생하셨구나.
2: 네. 안 고생하셨네. 네.
0: 아유, 보안 씨, 지금은 좀 마음의 상처도 좀 많이 가셨을까요?
1: 아유, 괜찮죠, 이제.
2: 아유, 그래도 또 품어주신 부모님께도 너무 감사하다.
0: 감사하고,
2: 그렇죠?
0: 아내도 네. 감사하고, 보안 씨도 고생하셨고요.
2: 자, 오늘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는데, 네. 뭐, 일단 저희가 대자를 푸신다고 하셨으니, 대자 네. 드리기 전에, 또 이게 혹시나 또, 예, 문제를 못 맞추시면 자동 빠이빠이가 되니까, 메시지 전할 시간 드릴게요.
1: 그냥 마누라한테 고생한다고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네.
2: 또 있어요. 사로 시작하는 거 사.
1: 아, 사랑합니다, 마누라.
0: 네, 보안 씨 너무 연결 축하드리고요.
2: 네, 축하드려요, 진짜. 네.
0: 문제가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둘 다 걸려 있는데 월드컵 영역이 있고요.
1: 네.
0: 제철 과일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1: 제철 과일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철을 맞은 체리가 천연 수면 보조 식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간 체리 주스를 마신 그룹의 수면 시간이 평균 25분 더 길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체리가 함유한 이 성분은 잠드는 시간을 줄여주고 전체 수면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체리에 함유되어 있는 수면 촉진 호르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귀에 익은 건데 많이 익었을 텐데 귀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1: 조금 어렵네요.
2: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인가 보다.
0: 너무 아쉽네요. 네. 네,
2: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은 생소할 수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0: 네, 진짜. 아, 선물 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아쉽네요.
2: 그렇지만 좋은 소식 우리가 함께 또 공유하고 그쵸?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니까 기운을 받으셨잖아요.
0: 세습 축하드리면서 네. 청취자 퀴즈로 전환하겠습니다. 자, 체리 함유되어 있는 수면 촉진 호르몬이 정답입니다. 정답 네 글자예요.
2: 샵 8001번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고요.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는 동안 힌트송으로 준비했어요.
0: 이게 왜 힌트송일까요?
2: 있어, 중간에. 내가 악센트를 줄게요.
0: 알겠습니다.
2: 10cm입니다. 네. 아메리카노.
0: 아메리카노. 알겠습니다.
2: 이야, 어렵다.

0: 뭐야. 또 그렇게 또 나한테 또 미쳤구나.
1: 정선혜 씨 좋아요.
0: 에휴,
1: 연예인이
0: 진짜.
1: 그렇게 많은데. 야, 특이하다. 하여튼 통화해보겠습니다.
0: 물고기야?
1: 통화해보겠습니다.
0: 낚시냐고. 이걸 잡았어? 물에 물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아, 저런 진짜 오늘 아주 그냥.
1: 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보령에서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송영관입니다.
1: 송영관 씨?
2: 네네네. 네,
1: 영관 씨, 반갑습니다.
2: 네네. 아, 뭐야, 반가워요.
0: 아, 반갑습니다.
1: 아니, 연예인이 많잖아요, 영관 씨, 그죠?
2: 아, 많게 하죠.
1: 네, 정선희 씨의 매력은 뭡니까?
2: 여러 가지예요.
0: 오래, 예?
2: 딱히 얘기하면은 힘들고.
1: 아, 딱히 없다. 딱히 없지만 매력 있다.
2: 아, 모르는 게 있어요, 저기 사람들이.
1: 사람들 모르는 매력을.
0: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예요?
2: 네, 너무 알면 안 되는, 누나의 약간의 미묘한 그 말이 굉장히 사람을 약간 울렸다가 웃겼다가 할 때가 되게 많아요.
1: 말맛으로 사람 마음을 울렸다, 분노를 딴다.
0: 외모는 딱히 없구나. 말맛이구나.
1: 자, 영환 씨.
0: 굳이 찾아보면 외모는 뭘까요? 하나만, 굳이.
2: 응?
0: 오늘 안에는 안 나오겠다.
1: 영관 씨, 많이 더우시죠, 요즘?
2: 네, 더워요.
1: 더워요. 더우면 사람이 판단 얘기 흐려집니다, 영관 씨. 네. 그래, 오늘 보령에서 연락 주셨는데, 퀴즈 맞추시면 좋지만, 혹시나 틀리면 또 끊기니까, 한 말씀 하시고 퀴즈 정하겠습니다. 한 말씀요.
2: 네. 일단은 성희 누나, 저희 버킷리스트인데, 만나는 게 버킷리스트였는데 일단 네. 통화 하나도 돼가지고 너무 즐겁고요.
0: 감사해요.
2: 그리고 우리 딸내미 민서, 아들내미 민혁이 말 좀 듣고 좀 건강 좀 했으면 좋겠어. 아, 아프진 않은데 너무 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와이프 윤숙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0: 예. 다정하시다.
1: 그러게요.
2: 네.
1: 아, 최고 아빠시네.
0: 그러니까. 네. 자, 우리 송영관님, 대중소 중에 네네. 어떤 문제 고르시겠어요?
2: 제가 커피에는 자신이 없어요. 믹스밖에 몰라가지고.
0: 네네.
1: 그랬어요?
2: 그냥 대짜 하겠습니다.
1: 대짜. 용기 좋습니다. 대짜 있으시네요. 50만원 상당의 상품 세트가 걸린 월드컵 영역 문제 드립니다.
0: 갑니다. 2016 북중미 월드컵 마스코트 메이플, 클러치, 자유는 각각 3개국을 대표하는데요. 메이플은 캐나다를 상징하는 사슴과 동물 무스를, 클러치는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 수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유는 우리나라가 체코를 상대로 첫 승을 거둔 무대인 멕시코를 상징하는 동물인데요. 멕시코를 대표하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5, 4, 아무 동물이다.
2: 물개.
0: 자, 청취자 퀴즈로서만 봅니다.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에요.
1: 예, 멕시코와 물개는 조금 거리가 있죠.
0: 그쵸. 예. 빠르고 싸나운데 매력있어.
1: 세 글자입니다.
0: 자동차도 있어요.
1: 그렇죠. 광고.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정선에 맞춰주시게 지금은 라디오 시대. 그래서 배짱 퀴즈, 광고 전에 청취자 퀴즈가 나왔죠.
1: 네, 2026 북중미 월드컵 마스코트 중에서 멕시코 상징 동물 정답은 제규어였습니다.
0: 아, 제규어군요.
1: 네. 그렇네요. 백수현님, 0258님, 7101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0: 그렇습니다.
1: 자,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예. 두려워하면서도 좋아하는 마치 깁스 안에 콤콤한 냄새 같은 코너 네.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0: 그렇습니다. 먼저 정선혜 씨가 문제 주시지요.
1: 이 영화를 관람한 한 관객은 화질은 낡을지라도 명작은 낡지 않는다 라고 했고 또 다른 관객은 워킹과 우정을 나누는 소년이라니 보물같은 영화라고 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스필버그의 마법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문천식 씨의 설명은요?
2: 이 그 아니야. 쭈구리 외계인이 와가지고 손가락 딱 마주치더니만 자전거 뛰어가지고 멀리 갔는데 야 부럽대.
1: 야 이제 영화 설명에서도 집을 나가면 좋아하는구나.
0: 아야 아야 그냥 화자로서 이제 입을 한 것뿐이지 저는 집을 좋아하는.
1: 지화자인데 거의 지금. 어? 그냥 화자가 아니라 지화자 지금 예. 집 나간 얘기.
0: 퀴즈 다 드렸습니다.
1: 예. 네,
0: 뭐, 유명한 영화죠.
1: 그렇네요 진짜. 네. 자, 어우 나 이걸 쭈구리라고 아, 표현할 줄은 몰랐는데.
0: 어 근데 우리는 알지만 오히려 요즘 우리 청년들은 어, 모를 수 있잖아요.
1: 있어. 모를 수 있어.
0: 힌트송을 줘야
1: 예,
0: 됩니다.
1: 모를 수 있어. 제목 예. 진짜 쭈구리 이렇게 쓸 수도 있어.
0: 샵 8001번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짧은 거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1: 자, 예. 뉴진스의 노래 그냥 정답이 있어요. 이 예. 안에. ETA.

0: 예.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회 예, 들어갑니다.
1: 정선혜 씨가 한번 리바이벌을 해주셔야 예. 정답이 나옵니다.
0: 아, 예. 또 주워 먹어야 되는 떨어진 거. 이거 그거 아니야. 쭈구리 외계인 와가지고 손가락 딱 맞추더만 자전거 띄워가지고 멀리 가는데 이야 부럽더라.
1: 잘하네. 누나도 잘. 아 인지 아저씨도 잘하고 잘하네.
0: 예, 뭐 10년을 같이 하니까. 예. 예.
1: 1241님. 창피하지 않고 잼나다. 천식 화이팅 ET.
0: 감사해요. 네. 8529님. 자전거 타고 먼 우주로 출발. 정답은 ET입니다.
1: 아,
0: 오,
1: 감사합니다.
0: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네.
1: 맞아요.
0: 이분들 포함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자, 배짱 퀴즈. 오늘 네 번째 도전자를 만나볼 텐데요. 6359님이 당첨되셨습니다. 29 청춘입니다. 퀴즈에 참가하고 싶은데 이렇게 보내면 될까요? 하시는데요.
0: 됩니다.
1: 예.
0: 6359님 감사해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이게 두 분 만나고 싶었는데, 예.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1: 아, 운이 좋으십니다.
2: 영광인데?
0: 진짜
2: 예. 영광인데요?
0: 예, 너무 네, 영광이에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29 청춘인데 굉장히 조숙하시다. 느낌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진중해요. 무게감도 있고.
2: 아유, 감사합니다. 말이 늙었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0: 아이, 그러니까.
1: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안동 사람인데요. 지금 평택에 살고 있고요. 지금은 네. 부모님이 사과밭 하셔서 사과밭 일 돕고 있습니다.
1: 아, 김정희님으로 할까요?
0: 아, 성함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까요? 그냥 지라시 공식 익명?
2: 아니요.
0: 그러면 본명은?
2: 소훈으로 부탁드릴게요.
0: 효훈?
2: 예, 소훈.
1: 아, 소훈.
0: 소훈. 아, 네네. 이게 본명이세요?
2: 네네, 본명입니다.
1: 아, 소훈 씨.
0: 네. 아니, 소훈 님이 안동 사람이라 했을 때 제가 아는 안동 친구 두 명이 딱 네. 소훈 씨 같아요.
1: 그래요?
0: 안동이 양반의 고장이잖아요.
2: 아, 맞습니다. 네, 그런 맞아요. 말 많이
0: 서두르지 않고 빠르지 않아. 느긋해, 되게.
1: 소훈 씨, 요즘 어때요? 사과 농사 많이 힘들죠? 바쁘죠?
2: 아, 예.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서.
0: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 농사를 도우시다가 이렇게 이젠 본격적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2: 아, 지금은 평택에서 치준하고 있습니다.
0: 아, 지금은 농사를 그냥 가끔 가서 도우시고.
2: 네네.
0: 아, 그러시구나. 치준이시구나.
1: 아, 소훈 씨, 이제 퀴즈 만약에 맞추시면 좋은데 틀리면 끊기니까 한 말씀 할 수 있거든요. 소중한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2: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항상 고맙습니다. 오늘 퀴즈 맞춰서 이번 달이 참 가족 행사가 많이 몰리는 달인데 소화시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 예.
0: 그러셨으면 좋겠다 진짜.
1: 진짜. 자 대자는 다 나가고 중자 하나 소자 두 개 남았습니다. 소훈 씨 중자 가시나요?
2: 중자로 그럼.
0: 중자로 알겠습니다.
1: 예. 10만 원 상당의 C3 홈케어 세트가 걸리는 커피 영역 문제 드립니다.
0: 최근 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추세인데요. 디카페인 커피는 두근거림이나 불면 같은 카페인 부작용은 줄이고 맛과 향은 그대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8년부터는 원두 카페인을 이 수치만큼 제거해야만 디카페인이란 명칭을 쓰는 게 가능하다는데요. 카페인 제거율이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90%, 2번 95%, 3번 99.9%. 몇 번?
2: 3번.
1: 3번.
0: 정답입니다.
1: 와, 정답 99.9 맞추셨습니다.
0: 너무 잘 됐다.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2: 저희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예.
1: 아, 좋습니다. 선수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시스루 홈케어 세트 보내드릴게요.
0: 이제 29 청년단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2: 됐네요.
0: 네네.
1: 고맙습니다.
0: 그래, 네. 이제야 자기 또래 반응이 나오네.
1: 나 처음에 우리 소훈 씨 연결됐을 때 이장님인 줄 알았어요.
0: 아, 그러니까 좀 약간 또래보다 조금 남다른 분위기.
1: 의젓하신 분이죠.
0: 매력 있네, 이 친구.
1: 아마도 97년생일 것 같은데 의젓하신 분입니다.
0: 매력있어, 매력있어. 예. 자, 마지막 도전자 만나볼까요?
1: 네.
0: 1763님.
1: 대짜 퀴즈 도전합니다. 아이 키우느라 밖에도 못 나가고 있는데 퀴즈로 기분 전환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대짜 없습니다만.
0: 그러니까 그렇지만 전화 연결해서 또 수다 떨다 보면 기분이 좀 풀릴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지금 이제 육아휴직하고 경주에서 이제 85일 아기 키우고 있는 강선희입니다.
1: 아이고, 강선님.
0: 아이고야.
3: 네.
1: 아기 3개월도 안 된 거예요?
3: 네, 아직 3개월도 안 됐어요.
1: 아이고, 그래요.
0: 잠은 잘 자요? 통잠 잘 안 자죠?
1: 안 자죠.
3: 아, 이제 그 한 5일 전부터 통잠 시작해가지고 이제 효녀예요, 효녀.
0: 어머나, 할렐루야.

0: 하려다.
1: 오, 빨리 시작했다.
2: 네.
1: 그러자 강사님 컨디션은 괜찮아요? 많이 돌아왔어요?
2: 아, 저는 이제 생각보다 빨리 그 괜찮더라고요.
1: 아, 잘했다.
2: 임신이 약간 체질인가 봐요.
0: 아, 그렇다면 엄마가 기뻐야 그 호르몬도
1: 맞아요, 맞아요.
0: 덩달아 아이도 기뻐진 호르몬이 나오니까. 근데 그래도 85일 차에 제일 힘든 게 있다면 뭘까요?
2: 그러니까 울 때 왜 우는지 잘 모르니까.
0: 아, 맞아요. 그렇다.
1: 맞아요.
0: 네, 또
2: 너무 미안하고 울면은 약간 그래요.
0: 아이고야. 자, 저희 소자 문제 두 개가 남았는데
2: 네.
0: 그 문제 풀기 전에 네. 한마디 전하고 싶은 메시지
1: 네. 있다면? 예, 누구에게든.
2: 그 지라시 알려준 제 동생 이제 동생도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같이 육아해서 든든하고. 그리고 이제 태어난 우리 딸 수빈이 너무 사랑하고 동지에 쏴가는 우리 남편 이재민 또 사랑해.
0: 와, 다정하시고 다감하시다.
1: 우리 수빈이 건강하게 바라겠습니다.
0: 아, 근데 지라시를 네. 소개해준 동생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전했는데 지라시에서 요즘 제일 재밌는 코너는 어떤 것 같아요?
2: 아, 저는 금요일에 이제 사랑극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0: 사랑극장 사연 좀 주세요.
1: 자, 숫자 두 개가 꽃, 네. 플라워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화석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2: 아, 그러면 꽃으로 가겠습니다.
0: 네.
1: 드립니다.
0: 매실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의 사랑을 받아온 식재료인데요. 특히 조선의 선비들은 매화를 귀하게 여겨 시와 그림의 소재로 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매화를 부르는 이름도 다양했습니다. 달밝은 밤의 매화는 월매, 옷같이 고운 매화는 옥매, 그리고 눈 중에 핀 매화를 이것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눈 중에 핀
2: 설매.
0: 아니, 눈 중에 핀 매화.
1: 세 글자입니다.
0: 아니, 우리 너무 방심했다. 아, 이게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힌트를 드리려고 진행을 했는데 예. 이게 함정일 수 있었어.
1: 아하.
0: 왜냐하면 월매, 옥매 이렇게 간 거야.
1: 그러니까요. 앞에 사람의 두 글자 나오니까.
0: 예. 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1: 게. 라인을 마치 두 글자로 하셨는데 아, 저희가 원하는 답은 세 글자.
0: 이분 알고 계셨어.
1: 세 글자. 제가 많이 사 먹던 건데. 자, 힌트.
0: 비싸?
1: 자, 힌트 정말 좀 또 예, 드려야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청취자 퀴즈 바뀐 거죠.
0: 샵 8001번으로 받습니다. 예. 그래도 한 분의 희생으로 다섯 분이 행복할 수 있잖아요.
1: 네,
0: 샵 8001번은 유료 문자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에요.
1: 박지은의 노래가 힌트송입니다.
0: 소중한 사람.

0: 네, 청취자 퀴즈로 나갔죠. 눈 중에 핀 매화. 정답은요?
1: 설중매였습니다. 네. 유효주님, 6912님, 2444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그렇습니다. 자, 광고 잠시 챙겨 듣고요. 해운공 추천 바로 가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절세원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환인이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비서
6: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잘하세요. 30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4: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라남도 곡성에서 초벌로 논을 메며 부르는 단개 타령입니다.
5: 아해 철도.
4: 무더운 여름 뙤약볕 아래서 논을 메는 농부들에게 노래는 고통을 이기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6: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0: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이제 지라시 복권 쌀 20kg을 받아갈 행운의 주인공 뽑아보겠습니다. 깜짝이야. 왜 저러지? 어머.
1: 아, 연습 끝났습니다.
2: 멀쩡한 사람이랑 방송하고 싶다.
0: 당첨자가
1: 나는 잘생겼잖아요, 대신.
2: 아, 진짜. 당첨자가 여러 명 나오면 집에 가서 쉬어야지. 처음 보내주신 분께 전화드리고요. 전화 안 받으시면 다음 주로 2월 됩니다.
1: Yep.
2: 자, 김성호 추첨기 돌려주세요.
1: 자, 여러분, 즐거우셨나 모르겠습니다. 돌려서요. 100짜리 뽑을게요. 과연 몇이 나올까? 남았어요. 기다리세요. 금방 끝납니다. 500.
0: 500.
1: 자, 10번 표정. 정선이 얼굴 펴요. 70.
0: 70.
1: 맞아, 1짜리입니다. 자. 2번.
0: 572번.
1: 572, 572.
2: 제발, 제발 계셔라.
1: 572번 있을까요?
2: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제발 계셔라. 제발. 안 되세요. 제발.
1: 572번.
2: 계셔야 돼.
1: 없으면 한 번 더 하면 돼요.
2: 아니.
1: 안심하세요, 정선희 씨.
2: 안 계세요. 아, 맙소사.
1: 아, 좋았어요. 한 번 더 할게요. 어, 자, 금방 갑니다. 100자리. 자, 나왔어요. 700.
2: 700.
1: 10자리입니다. 자. 90.
0: 790.
1: 맞아. 1번은. 야! 5번.
0: 795번. 795번입니다.
1: 700?
0: 안 계세요?
1: 90?
0: 어, 계세요.
1: 5번.
0: 아니요.
1: 한 번 더요?
0: 아니요. 이, 계세요. 0228님, 795,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어. 기대해주시네, 이분이. 자, 전화 제발 받아주세요.
1: 누가 받나요? 주인공 바로 0228님. It's you! 당신이에요. 좋았어요.
2: 아, 끝날 때는 이거 텐션 올라가가지고.
1: 자, 함께 하시죠.
2: 응? 어, 불안한데?
1: 안 돼. 제발. 자, 서울 02로 시작하는 번호입니다. 스팸 아니에요.
2: 02 번호는 낯설면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1: 여보세요?
3: 연결이 되지 않아.
1: 선생님,
3: 후.
1: 아니, 선생님 저희는 스팸이 아닙니다, 선생님.
3: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2: 어떻게?
1: 아, 근무 중이신가? 근무 중이시려나?
2: 그러니까.
1: 한 번만 더 걸어볼까요? 아니면 제가 뽑을까요? 걸어보죠. 왜냐면 스팸인 줄 아시니까.
2: 네, 맞아요.
0: 이번엔 받고 막 욕하고 끊으시는 거 아니야?
1: 받자마자
0: 지금은 라디오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1: 그래야죠.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정선입니다. 분주시기.
4: 여보세요.
0: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입니다, 선생님.
4: 네.
0: 아,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선이고.
1: 저는 문천식입니다, 선생님.
0: 네.
4: 네, 안녕하십니까.
0: 알고 뭐 안 받으셨던 거예요?
4: 아니요, 저기 공의로 시작해서 안 받았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아무래도
0: 네, 약간 불안해서.
1: 아유.
0: 네. 아,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4: 아, 여기는 목포고요.
0: 네네.
4: 그냥 송아무개입니다.
0: 아, 네. 김정희님으로 하겠습니다.
1: 해운공 당첨되셨습니다.
4: 네.
0: 아니 근데 우리 0228님 김정희님 보내주신 네. 795번 이 숫자가 네.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인가요?
4: 숫자로는 차번호예요.
0: 아하.
1: 아, 차번호님 차번호시군요.
4: 네.
1: 오늘은 근무 중이셨나 아니면 어떤 일하고 계셨을까요?
4: 지금 쇼핑 하고 있습니다.
1: 오! 쇼핑, 와.
0: 아, 부인이랑 함께 하고 계셨어요?
4: 아니, 혼자요.
0: 우와!
1: 어, 선생님.
0: 되게 특이하다.
1: 우와,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쇼핑 쉽지 않은데요?
0: 처음이에요. 죄송한데, 뭐를 쇼핑하고 계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4: 아, 이러고 들어오면 배고파서 간식까지 좀 샀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아, 예. 맛있는 거 좀 드셔야 될 텐데.
1: 네, 아, 부럽습니다.
4: 어. 예.
1: 방송 타시니까 한 말씀 하시거든요. 전국방송입니다. 한 말씀 하실래요?
4: 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즐거운 방송입니다. 항상.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음악을 너무 늦게 깔았네요. 끝나버렸어, 끝나버렸어.
1: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4: 네.
0: 혹시, 네. 신청곡, 뭐, 이렇게 지금, 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하시면 저희가 들려드릴 수도 있는데.
1: 저 좋아하는
4: 노래. 나중에 기회 나오겠습니다. 혹시 손님이 있어서.
0: 아, 그러시군요. 아이고,
1: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0: 네. 아, 혹시 그러신가 보다. 간식을 사서 예. 계산대에 줄 서고 계신 거 아니에요?
1: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하셔야 되니까 맞아요. 지금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0: 그리고 지금 예. 공복이에요. 예민하세요.
1: 아, 그렇죠. 아니, 면허가 좋으신 분들은 뒤에 누가 기다리면 또 빨리 끝내고
0: 맞아,
1: 싶거든요.
0: 맞아.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예. 뭐 잡고 있는 게 실례입니다.
1: 실례입니다. 바로 끊어드렸습니다.
0: 그래서 오늘 끝곡 저희가 임의로 네. 제작진이 선곡해서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골라봤습니다.
1: 명곡입니다.
0: 네.
1: 어, 아까 그 애기 엄마에게 보내는 노래라고 생각되겠네요. 그죠? 우리 수빈이가 얼마나 예뻐요, 지금. 그죠? 85일 됐으니까.
0: 제 입장에서는 네. 아이 엄마도 러블리예요.
1: 네.
0: 그렇잖아, 사실.
1: 그렇습니다. 네. 네.
0: 자, 그러면, 우리 피디님이 또 선곡을 육아 마음에,
1: 아까 그분께. 자, 4시 5분에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중앙그룹 계열사인 콘텐트리 중앙과 자회사 메가박스 중앙이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대해서 JTBC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왔지만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TV 방송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등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돼 일부 채권에 대한 지급 불능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상승폭이 두 달 연속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4월보다 0.9%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지난 4월 0.18%포인트 커진 데 이어서 지난달에는 0.35%포인트 커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성북구가 기름과 종암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1.36% 올라서 상승폭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1.19% 오른 송파구였습니다. 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또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전반적인 흐름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잠정적으로 확정했습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3선의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 1명을 지명하고 재가를 마치면 인청특위 구성이 완료됩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방송 광고와 편성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서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오늘 취임 6개월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서 통합미디어법 등 법 제도적 기반은 물론이고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까지 규제와 진흥 정책이 통합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서 민간 합동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며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의 재원 조달 체계 개편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로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다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시 뉴스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운동이 참 중요하다고 여기는 미국의 어느 CEO 얘긴데요. 2년 전까지만 해도 헬스장에 한 번도 안 가봤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죠. 난 평생 절대로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될 건가? 당연히 아니라는 대답이 나왔고 어차피 할 걸 계속 미루고 있는 게 참 싫어서 그날 바로 헬스장에 갔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는 거다. 이게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성공한 다음 사랑하고 결혼한 다음 건강 챙기고가 아니라 동시에 다 하라.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개전 106일 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침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도 SNS에 글을 올려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고 알리며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거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와 안보를 짓눌렀던 거대한 뇌관이 제거된 셈인데요. 하지만 이 극적인 합의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합의 서명 직전 레바논 공습을 강행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트럼프 대통령은 망할 판단력도 없다며 거친 분노를 쏟아낸 건데요. 막판까지 변수가 돌출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경고가 효력을 발휘하며 미국과 이란은 사실상 종전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진짜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난 전화.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6월 1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잠시 후 경북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황은정 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최고위원과 박규환의 세상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민선 9기 출범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민선 9기 4년간 우리 지역 단체장들이 꼭 해야 할 혹은 어떤 것들을 집중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먼저 3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3: 네, 시급한 건 대구 경북 행정통합 그리고 신공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신공항은 2020년 7월 말 의성, 비안, 군이 소보로 이전지를 확정한 이후 지난 6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또 화물터미널 위치라던가 이런 문제를 두고 지역 내 갈등만 야기를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금 문제를 두고 국비 투입이냐 뭐 공작기금 차입이냐 이런 것들을 두고 대구시와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행정통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처음 추진을 했으나 실패했고 2024년에도 실패, 올해 3월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앞선 두 차례 실패는 지역 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지난 3월의 경우에 통합특별법안까지 발의가 됐으나 국회 문턱은 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8년간 이제 이펙 정상의 유치라든가 혹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통해서 6년 만에 출산율 반등, 뭐 혼인율 제고 이런 것들을 이끌어낸 만큼 앞으로 4년간은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발굴하기보다는 기존의 성과들 그리고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던 신공항이나 행정통합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지만 의과대학 유치라든가 이런 점들도 중요 과제로 꼽을 수 있습니다.
2: 네, 경북도지사인 이철우 도지사에게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또 신공항 이슈 또 의과대학 유치라는 점들이 중요한 과제로 산적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다음은 안동을 살펴볼게요. 권기창 안동시장이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이 4년 뭐가 중요할까요?
3: 기본적으로 경기창 시장이 4년의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의문인데요. 선거 전부터 본인에게 씌워져 있는 사법 리스크. 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측근들의 각종 비비 등으로 인해서 경찰 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기창 시장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온전히 4년 임기를 채워내느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 예타 조사를 통과한 바이오 생명선단의 조기 완공, 또 의과대학 유치 문제, 이외에는 안동댐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제, 그리고 경기창 시장이 공약한 반값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주요 정책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4년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가 선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2: 권기창 안동시장은 사법 리스크의 당면에 있고 다음은 또 초선인 예천군수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공무원 출신으로는 최초로 예천군수에 당선됐는데 안병윤 군수 이 당선인의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신도시와 원도심과의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예천은 보청 신도시가 있어서 겉보기에는 젊은 도시, 성장하는 도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실상 원도심이라든가 그리고 면단위 지역을 보면 고령화 현상이나 각종 인프라 부족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가 출신인 만큼 안병용 군수 당선인 본인이 갖고 있는 중앙가의 네트워크 그리고 도청에서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경북도와의 네트워크도 강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신도시 개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쭉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네, 예천에 이어서 의성 역시도 초선인데요.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의 4년은 어떤 4년이 되어야 될까요?
3: 의성은 당연히 신공항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 있을 이야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국가기관 산업인 만큼 공항 건설에 있어 지자체장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있을 것이지만 대신에 관련 산업을 육성을 한다거나 신도시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신공항이 들어서는 의성에는 옥양면 또 비안면 일대에 10만 평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이 됩니다. 항공정비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공항 신도시 개발 또 항공 MRO와 같은 관련 산업 육성이 신임 군수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제 의성은 농업도시인 만큼 농업 육성 그리고 청년 유출과 인구 소멸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슬기로운 해법이 필요한 4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상주와 문경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곳 역시도 모두 초선단체장이 이번에 당선이 됐어요.
3: 지역구 국회의원의 든든한 지원도 얻었고 또 둘 다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서 활약을 해온 인물들이 각각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들 지자체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아니 어쩌면 북부권 모든 시군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 바로 청년 유출과 인구 소멸일 텐데요. 일단 상주는 강점인 농축산물을 원료로 안테나 산업이라고 하는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식품기업 유치

0: 청년 일자리 창출이 주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신공항 대우도시로서 또 사통팔달에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활용한 먹거리 발굴이 과제로 여겨집니다. 문경의 경우에는 레저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이제 레저와 관광산업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자원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열풍을 불고 있는 뭐 K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의 이제 촬영지로 문경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시설을 보수를 하고 또 더 많은 작품의 촬영지로 유치해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1: 네, 또 이 상주와 문경과 마찬가지로 영주 봉화 여기도 초선 단체장들이 각각 선출이 됐습니다.
0: 네, 영주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3, 4년 전에 10만 인구가 무너진 뒤에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처지는 상주 역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상주의 경우에는 이제 배어링 국가산단이 조성됩니다. 이 배어링 국가산단 조성을 계기로 지역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 과제로 보여지는데요. 배어링은 제조업에서는 반도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관련 산업이라던가 뭐 첨단 제조업이라던가 이런 산업들을 배어링 국가산단과 연계해서 유치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영주는 이제 또 박남사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이 상실된 이후 1년 넘게 시정 공백도 있었습니다. 민심의 분열과 혼란을 수습하는 것 또한 시장 당선인의 중요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최기영 봉화군수 당선인이 마찬가지로 이제 초선 임기를 시작하는 봉화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육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공약 사항으로 이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중심의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 뭐 이런 것들을 밝힌 만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겨울 20만 명 정도가 찾는 군천 산타 마을이나 지금 봉숭면을 조성하고 있는 베트남 밸리, 또 청양산 도립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 체류형 관광벨트를 만드는 것도 4년간 중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산적하는 과제가 역시나 많은 영주와 또 봉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송과 영양분수가 마주한 현안들도 짚어주실까요?
0: 네,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심한 이곳에선 현역 단체장들이 3선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들 모두 연속성이라는 장점을 얻은 반면에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청송은 우선 청송의 관광도시로서의 체질 개선, 정주역과 확충 뭐 이런 것들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주황사 또 산소카페 청송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지만 관광객 체류 시간이 짧고 또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관광을 넘어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을 하고 다가와 같이 지역 자원과 연계한 콘텐츠를 뭐 개발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영양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지방 소멸 위험도가 매우 높은 만큼 청년 유입이나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성과가 요구가 되는데요. 주요 현안으로는 영양고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 스마트 농업 도입, 산림 자원을 활용한 치유나 휴양 산업 육성, 생태 관광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매번 강조하지만 도로망 확충과 같이 교통 인프라를 개선을 하고 의료나 돌봄 서비스 확충 또한 주요 과제로 여겨집니다.
1: 이제 7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는데요. 이 공약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청년들이 모여들고 또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우선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역의 모든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공약은 공약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뤄졌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높게 빛납니다. 모든 당선인들이 자신들이 공약하는 것들 중 절반이라도 혹은 10분의 1이라도 꼭 실현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이렇게 오늘은 각 단체장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0: 인터랜드.
1: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멋지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0: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데요. 노인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오늘 이야기 경북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황은정 관장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6월 15일 UN이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 주간이자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오늘이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1: 매년 6월 15일은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UN에서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인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오고 있으며 올해가 10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노인학대가 개인이나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임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최근에 노인학대 발생 건수나 피해 실태는 어떤가요?
1: 종국 현황 보고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2024년도에 신고 건수는 2만 2천여 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한 7천여 건이 실제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서 노인학대 역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전체 학대의 약 9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설에 더 발생하는 노인학대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에 의한 학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배우자에 의한 학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노인 부부의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치매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서 돌봄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0: 보통 학대하면 신체적 폭력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 다른 유형도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현장에서는 어떤 유형의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나요?
1: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볍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반복적인 폭언과 무시는 어르신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우울

0: 아무래도 신부자, 신부님 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거나 남의 집 일로 생각을 해서 신고를 망설이는 이러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노인학대는 통계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은폐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만약에 이런 학대 정황이 신고돼서 접수가 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0: 네, 저희는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누구나 1577-1389로 전화하거나 나비 신고일부로 신고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은 112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1: 네.
0: 신고 접수가 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 직원들이 일일조로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고 피해 어르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장 조사에서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지원과 함께 신고 입소를 지원을 하고 상담, 법률,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등의 다양한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사례가 종결된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통해서 재학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 결국에 우리 이웃과 주변의 관심이 정말 중요할 텐데 혹시 일상 속에서 어르신들을 뵐 때 혹시 학대받고 계신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는 징후나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0: 아, 그렇죠.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저희는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네.
0: 어르신의 몸에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멍이나 상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거나 또는 집안에서 지속적인 고성, 다툼이 들리는 경우 또 대소변 냄새가 진동을 한다거나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등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외출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경우들도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관심과 신고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1: 무엇보다도 단순히 뭐 처벌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나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0: 네네. 노인학대는 처벌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입니다.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돌봄 부담이 커지면서 가족의 스트레스가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학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많지만 그중에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담으로 인해서 어르신이 방치되어서 영양실조와 철수 증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발견된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관의 개입으로 병원 진료 후 요양원으로 모셔서 현재는 잘 생활하고 계신데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방면의 지원 체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장기요양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지만 치매 노인을 위한 이런 제도 등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특히 치매 노인 지원 체계 중에서 배회하는 노인들을 발견하였을 때 긴급 임시보호 조치를 위한 긴급 돌봄 쉼터가 또 필요하고요.
1: 네.
0: 또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노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들어볼까요?
0: 네, 노인 학대 예방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관심에서 어르신들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때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어느 누구든 전국 어디에서 망설이지 말고 1577-138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도움이자 어르신의 삶을 지키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1: 네. 네, 이렇게 노인학대가 결코 남의 집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다 같이 풀어야 하는 과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경북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황은정 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0: 3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박교환의 세상일기, 더불어민주당 박교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반갑습니다. 영주영양통화 박교환입니다.
1: 먼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참정권 침해는 인정하나 부정선거로는 반사회적 행태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2: 네, 그렇잖아요. 대통령께서 지금 유럽 순방 중이신데 이탈리아 로마 현지에서 화상회의를 주재하셨더라고요.
1: 네.
2: 그리고 일단 저 투표지 그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또 이번에도 질타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뭐 우리 국민께서 다 들으셨겠지만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어떻게 이렇게 선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한 번에 망가뜨릴 수 있느냐 하고 좀 참담한 심경도 피력하셨죠. 예, 그래서 어쨌건 이 참정권 침해는 정말 황당한 일이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분노는 그래서 매우 정당한 문제 제기다. 이것은 분명히 또 인정하시고 또 수용하셨고요. 따라서 반드시 이번 이 선거 부실,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된 진상 규명하고 또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묻는 이런 조치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참정권이 또 정당하게 그리고 또 편리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혁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까지도 뭐 대통령 말씀 안에 다 저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그 대신 이런 부실 관리를 빌미로 해서 뭐 선거 조작이라든가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것, 이건 전혀 다른 문제다. 관리 부실,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실과 또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 이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네. 부실선거와 부정선거는 전혀 별개인데 이걸 무슨 부정선거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것, 이것은 단호하게 대적돼야 된다 말씀하신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 올림픽공원 거기서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 그중에 또 보면은 그 행위가 도를 넘어선 아주 불법적인 행위들도 있죠. 지금 네. 올림픽공원에 민간인 출입을 제한한다든가 또 심지어 선수들이나 연습해야 될 선수들이나 또 선수 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이건 업무 방해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엄정하게 법에 따라 대처해야 된다.
1: 네.
2: 예, 이런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저는 뭐 정당한 그리고 아주 적절한 이런 조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사태가 이런데 대구 선관위의 한 직원이요 근무 중에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이 알려져서 국민적 공분이 또 큰 상황인데요. 선관위의 개혁을요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2: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도 다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1: 네.
2: 선관위라는 조직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부실할 수 있는가? 어떤 시스템 자체가 대단히 지금 부실하다.
1: 네.
2: 그래서 뭐 보고 체계도 그렇고 관리 체계 또 비상 상황의 어떤 대응 체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는 조직의 문제고 구조의 문제 혹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1: 네.
2: 그 와중에 사실은 아마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실무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아마 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밤샘 근무하고 이러면서 애쓰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번에 이 와중에 그 대구 중구 선관위더라고요. 거기
1: 네.
2: 청사 내부에서 뭐 골프 스윙 연습을 한다. 이 경우는 이건 또 개인의 심각한 기강 회의잖아요.
1: 네.
2: 그리고 뭐 보니까 그 아마 그 구단위 선관위에서 보자면은 이제 뭐 팀장급인데 실제 실무에 거의 책임 선에 있는 분인데
1: 네.
2: 이런 분이 이 정도로 기강이 회의하다.

0: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조직의 구조적 부실 시스템의 문제에 더해서 그 선관위 공무원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도 이제 우리는 저 심각하게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체 수준에서 그리고 재정립한다, 다시 세운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개혁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핵심은 어쨌건 선거관리가 정권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이제 유지해 주되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하고 또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개혁돼야 되지 않냐. 그렇다면 결국 지금까지는 헌법기관,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 감시 이런 체계가 거의 없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감사원의 어떤 직무감찰을 받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내부 감시 체계도 도입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도부도 개편돼야 됩니다. 지금은 그 선관위원장을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1: 네.
0: 그리고 시도,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전부 다 현직 판사들이 비상근으로 하니까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점에서 오는 이런 행정부실 또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뭐 책임행정, 책임경영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점도 또 고쳐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전국선거를 하기에는 지금 선관위의 인력이 모자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계 자체를 예컨대 선거 전반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건 선관위가 하되 투개표 사무, 지금 투개표 사무는 대부분 저 구청이라든가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청, 시청 공무원은 손발 노릇을 하는데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 네.
0: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투개표 사무를 뭐 이쪽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이곳한다든가 하는 이런 전체적인 좀 개혁이 필요하고요. 또 선관위는 이게 헌법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은 헌법 개정까지 통해서라도 이제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선거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선관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1: 네.
0: 저희 민주당도 우선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뭐 필요하면은 또 특검 수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상도 규명하고 또 책임도 묻고 개혁 대안까지 마련해서 입법이면 입법, 또 여야 합의만 된다면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까지 통해서라도 반드시 국민 참정권이 왜곡되는 일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1: 네. 그나저나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여당의 책무 관련 SNS 글을 두고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팽배하거든요. 당에서는 뭐 반박하긴 했지만 당정 간 혹은 당내 소통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0: 뭐 진행자님 아시다시피 제가 어쨌건 우리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이잖아요.
1: 네.
0: 대통령께서 이제 글 올리셨는데요. 그 글은 뭐 특정인을 겨냥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익보다는 대의에 대한 열정을 지녀야 한다. 여당은. 그리고 또 대결과 배제에 몰두하기보다는 단결과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당의 열정은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1: 네.
0: 뭐 말 그대로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저 민주당은 지금 곧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1: 네.
0: 아무리 당내 선거라 할지라도요. 선거라는 것이 결국은 뭐 각자 자기 지지층을 끌어모은다든가 또 상호 경쟁한다든가 이런데 여기에 너무 열정을 쏟아서 우리 내부에서 편 가르고 지지층 끌어모으고 이런 데 힘 쏟지 말고 지금 정말 해야 할 일이 많다.

0: 그러니 국민 전체를 향해서 여당의 열정을 쏟아붓자. 그리고 책임윤리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 국회의원이든 뭐 장관이든 국무총리든 당대표든 그 자리는요. 국민께서 맡겨준 자리잖아요. 그러면 네. 마땅히 국민에 대한 책임, 이런 책임윤리를 갖고 남탓하지 말고 항상 자기를 성찰하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어떤 주문을 여당을 향해서 한 거고요.
1: 네.
0: 물론 그 지점에는 약간 지금 우리 당내에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남탓하고 뭐 책임져라 물러나라 또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좀 국정에 전념하지 못하는 듯한 이런 우려를 미리 좀 해주셨고요. 그러지 말자.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다.
1: 네.
0: 그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해도 당선되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정 대표의 리더십과 연임 가도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0: 일단 박지원 의원께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고 그리고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를 않았어요.
1: 네, 그렇죠.
0: 예, 그래서 일단 연임에 도전할지 뭐 그렇지 않을지 뭐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는 지금 뭐 정확히 전망하기는 어려운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는요. 정청래 대표가 연임해야 한다. 연임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1년 동안 사실 내란을 딛고 들어선 정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을 청산하고 그리고 또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검찰 개혁이라든가 법원 개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의 과제들이 저희 앞에 산적해 있었는데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서 또 검찰개혁,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10월 2일부터 공소청과 중수청이 이제 출범하게 되죠. 뭐 이런 성과도 그렇고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를 확실하게 이제 뒷받침해 주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이른바 사무공천이죠. 뭐 억울한 컷오프 없다. 또 부적격자 없고 낙하산 없고 비리 없는 그런 공천을 이제 원칙으로 세워서 최대한 그 원칙을 또 관철시키는 행정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평등선거, 직접선거, 1인 1표 이런 어떤 제도를 확립해서 당원 주권 시대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었다면 정청래 당대표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일반 당원들 사이에서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신뢰가 상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본인은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연임을 요청하고 있고 또 연임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나저나 최근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했고요. 또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에 역전당했거든요. 이런 민심 이반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진단하시나요?
0: 일단은 그 선거 직후 터진 저는 그 선관위의 투표 부족 용지 부족 사태가 저는 크게 작동한 게 아닐까.
1: 네.
0: 어쨌건 뭐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는 것도 대통령 탓이다. 그만큼 현행 우리나라 헌법 체계 하에서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는요 대통령과 집권 여당 정부의 책임은 말 그대로 무한 책임이죠. 그래서 저는 비록 정부가 직접적으로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뭐 통

0: 존재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어요. 헌법상 완전히 독립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히 투표 용지가 그냥 몇 장 부족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참정권이 침해당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 그리고 우리 정부 여당에게도 국민들께서는 왜 이런 일을 방치했냐, 왜 미리미리 그럼 개혁하지 못했느냐, 선관위란 왜 사전에 좀 예방하지 못했는가, 이런 질책을 하시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지점은 저희들도 뼈 아프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은 뭐, 이거는 저희 여당의 이제 좀 잘못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여당 안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서울시장을 저희가 탈환하지 못했는데, 그게 너무 뼈아프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 4년 전 선거에 비하면 객관적으로는 대승을 했죠.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 패배 등의 여파로 뭐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이기고도 이긴 것 같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이거 진 선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이제 제기되었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또 책임 공방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여당이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사실은 정말 합심해서 이제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선거 때 제시했던 이런 공약들 점검하면서 빠른 속도로 이제 좀 정비도 해나가고 지방정부를 제대로 돕기 위한 이런 일도 하고, 또 그동안 미뤄졌던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이 있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월 2일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해야 되는데,
1: 네.
0: 아직 형사소송법, 수사권 문제 같은 게 매듭이 안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1: 네.
0: 일로서 국민들에게 저희가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 공방 이런 모습을 보인 건 국민들께서 아마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그런 점도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 지점은 저도 뼈아프게 또 뭐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1: 지금 민주당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데 최우선 쇄신 과제로는 어떤 거 꼽으시나요?
0: 일단은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관위 문제,
1: 네.
0: 참정권이 침해된 문제에 대한 분노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국회가 여기에 신속하게 되는 응답해야 된다. 이 역대급 부실 선거 원인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하고 또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개혁하는, 그래서 국민 참정권 실현에 정말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런 조치가 저는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가 지금 여야 협의하면서 지금 국정조사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왜 뭐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호황, 수출 증대 이런 온기가 분명히 어디선가는 따뜻한 온기가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는데 많은
1: 네.
0: 국민들께서 내 삶은 힘들다 이렇게 또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농어민 이렇게 또 특히 청년층 국민 모두의 삶으로 이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입법으로 좀 시급히 뒷받침하는 것 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그 공소청과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기소 분리원칙에 입각해서 빨리 형사소송법 개정도 마무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1: 네.
0: 사실은 할 일들이 좀 많습니다. 국회의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당도 전당대회 혹은 당대표 선거 이 일정은 일정대로 가지만, 그러나 이런 입법 과제들을 제대로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1: 네.
0: 지방선거에서 구성된 새로운 지방정부들 자리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

0: 1자라는 지방정부가 1자라는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정말 대한민국 대전환 한번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이렇게 민주당에 마주한 현안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효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모든 인체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8: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7: 서원에드피아.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현대.

0: 2020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철새의 왕 철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5: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6: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 전 상품 전용 서민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9: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4: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과 여야 정당 지지율의 역전, 민심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부실관리 사태로 촉발된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에 고물가와 고환율이란 팍팍한 삶의 무게까지 더해지며 국민의 피로감이 여론으로 표출됐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을 책임있게 수습하고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먼저 보듬는 쇄신만이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릴 유일한 해법이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오늘의 노래로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동현 미씨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동물원 가보면 넓은 우리에 여러 마리 동물이 함께 삽니다. 그런데 곰의 경우에는 생태적으로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서 같이 살다 보면 작은 다툼이 생기기도 한데요. 하지만 다행히 곰들의 세계에도 매너가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곰이 다가오는 게 싫으면 혀를 차며 똑똑 소리를 내서 상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러면 상대도 신호를 알아차리고 더는 다가가지 않는 것으로 다툼을 피한다고 합니다. 함께 살려면 서로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곰도 그렇다고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3: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9: 라디오
8: MBC
9: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 기준 14일 오후 5시 30분쯤 소셜미디어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 호르무즈

0: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시에 미 해군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양측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며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한 사실상의 종전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세부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면서도 자신은 참석할 계획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양측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며 서명식은 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위스에서 19일 열릴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란도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를 했고 전쟁이 끝났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합의 사항을 놓고 앞으로 협상의 험로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백승은 기자가 전합니다.
1: 이란 외무차관은 국영TV에서 전쟁 중단을 밝혔습니다.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은 레바논을 포함한 여러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의무이행은 오는 19일, 즉 서명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일에 제네바에서 예정된 서명식엔 이란 측에서 종전협상을 주도한 갈리바프 의회의장과 아락치 외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19일 서명식 후 60일간 주어질 유예기간 동안 양국은 치열한 세부사항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란이 미리 공개한 합의안에 따르면 양측은 추가 협상 기간 동안 이란 핵물질 폐기와 핵개발 포기, 그리고 미국이 부과하는 대이란 제재 해제를 놓고 본격적인 세부협상에 들어갑니다. 이 두 사안에 대해 지난 협상 기간 동안 합의를 보지 못한 만큼 앞으로도 최종 타결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전량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일부 보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란 동결 자산 해제 여부와 규모는 미국과 이란 국내 정치와 여론에까지 영향을 미칠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종전이 아닌 또 다른 휴전협정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0: 지난 주말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이 무산될 뻔하자 미국이 추가 양보안을 제시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토요일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가 양해각서 초안을 승인했지만 다음날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격하면서 협상 중단이 검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카타르 중재단과 최종 조율 중이던 이란은 이스라엘 공격 준비에 들어갔고 이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항구 봉쇄를 30일 유예기간 없이 즉각 해제하겠다고 양보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헤즈볼라와의 전투 종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 이란의 휴전 발표에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츠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시리아, 가자지구의 보안구역에 기한 없이 주둔하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국경과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확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안보구역 확보를 이번 전쟁에서 거둔 이스라엘군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으면서 현재 가해지고 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모든 압박에도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앞으로 협상할 비핵화 합의가 11년 전 자신의 재임 시절 합의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나올 어떤 합의도 우리가 처음에 했던 합의와 비교해 큰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위협이나 폭격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에 상기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재선거 시위 과정에서 언론인을 폭행하고 유소년 핸드볼 선수를 검문 검색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에 경찰이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15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데 경찰은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 공범이 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크게 경고했는데요. 최다함 기자가 전합니다.
2: 경찰이 오늘 잠실 봉쇄 시위와 관련해 발생한 불법 행위 1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은 언론인 폭행과 유소년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 경찰관

0: 모욕, 시위대 간 다툼 등 네 가지 유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인 폭행은 다수가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특수체포 감금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소년 검문 검색 사건 역시 일반 강요죄가 아닌 특수강요죄로 의율해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건의 경우 각각 3명씩 총 6명을 적극 가담자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인데 경찰은 상당 부분 수사에 진척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 공범이 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면서 시위 참가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봉쇄 시위로 열흘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공권력 투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측이 두 차례 들어가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상태라며 강제로 뚫으면 충돌이 생길 수 있어 그동안 대화 경찰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공권력 투입을 할 수 있어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조치 여부를 고민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품을 분석 중이라며 정리한 자료를 조만간 합수본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다함입니다.
1: 국민의힘이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과 경기, 인천, 전남, 광주, 울산 등 다섯 곳에 대한 재선거 소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지역의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을 모두 재선거하자는 취지라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 원칙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소청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안에 관할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효력의 이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 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 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와 관련해 위원장 선임 문제 그리고 위원회 배분 비율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아직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18일에 본회의가 개최된다면 그때 같이 처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2도 등 25도에서 33도로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M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0: 100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역전됐습니다. 민주당으로 돌아가 차기 당권에 도전하기로 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3부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서 서울 전체 재선거 소청을 제기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4부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인터뷰하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4: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을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5: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6: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0: 네, 예고해드린 대로 김민석 국무총리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0: 예, 네, 많이 마르셨습니다.
7: 예.
0: 예. 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7: 예, 한 1년 사이에 네. 저도 최근에 보니까 좀 네. 말랐더라고요.
0: 그렇더라고요. 지금 딱 뵈니까, 예. 저번에 뵐 때보다 훨씬 마르셨네요. 예. 어떤 1년이었습니까?
7: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제가 왜 말랐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참아드리기 바랍니다.
0: 예. 예. 어떤 참, 1년이었습니까?
7: 아, 지난 1년은 그야말로 뭐 응급실에서 일하는 것 네. 같은 뭐 그런 느낌. 네. 회복을 위해서 뛴 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네. 한 1년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대선 때 네.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를 나눈 게 기억이 나네요. 그 과거에 IMF 때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IMF 이후에 그 정권 교체를 한 이후에 네. 원래는 남북관계나 복지국가 등등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네. 우선 IMF 극복에 모든 걸 쏟을 예.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비로소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 할 수 있었죠. 예. 이번 대선 시기에도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예. 우선은 성장의 회복에 모든 걸 쏟아볼 수밖에 없지 예.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예. 나고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에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국가적 가치가 예. 있지만 성장의 회복에 모든 걸 쏟아부었던 예.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지금 1년 돌이켜보실 때, 아, 이건 정말 성과다 하시는 가장 손 꼽는 게 뭡니까? 1번으로 꼽는 것이.
7: 정부의 성과?
0: 예, 예.
7: 정부의 성과라면 큰 틀에서는 그래도, 아, 이게 다시 국가가 정상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네. 어떤 신뢰와 예. 기대와 자신감의 회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대해서를 뭐 주식부터 시작해서 성장이라든가 또는 수출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난 1년 동안에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신뢰
0: 예.
7: 아, 그리고 믿을 수 있다.
0: 예.
7: 아,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일을 하겠구나. 예.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자리 잡은 것이 예. 제일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예. 자, 총리직 그만두시는 거 맞죠?
7: 네, 그렇습니다. 예. 이미 지금 후임 진행이 예. 이루어졌고 예.

0: 청문회 날짜가 아직 잡히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저도 사의 표명을 했고요.
1: 예. 예.
0: 후임 총리의 청문회 날짜가 잡히고
1: 예.
0: 그것이 끝나면
1: 예.
0: 이제 지금은 지명 상태고 그때 정식으로 임명을
1: 예.
0: 하게 되고
1: 예.
0: 지금 생각하기에는 한 6말 7초쯤 되면
1: 예.
0: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1: 6말 7초요.
0: 예.
1: 예.
0: 한성숙 공백이 없이.
1: 예. 한성숙 지명자의 지명 배경이랄까요? 뭐 어떤 자질을 높이 평가한 거라고 보십니까?
0: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제가 사임을 할 경우에 후임 총리가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는가라고
1: 예.
0: 할 때 몇 분 마음에 개인적으로
1: 아,
0: 저도 마음에 뒀던
1: 예.
0: 분 중에 한 분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0: 이게 일단 같이 일을 하고 예. 또 공모에서 보면서
1: 예.
0: 워낙 일을 잘하고
1: 예.
0: 많은 기대를 한 저분의 이 잠재력은 어디까지일까
1: 예.
0: 뭐 이런 생각 한번
1: 예.
0: 그 잠재력
1: 아, 그래요?
0: 예. 예. 그 역량에 이 얼마나 더 펼쳐질지 한번 예. 보고 싶은 그런 느낌. 그래서
1: 예.
0: 그분이 그야말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1: 예.
0: 그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일군분 아닙니까?
1: 예.
0: 그리고 회의를 하거나 일을 할 때 보면 아주 꼼꼼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1차 위기를 잡아내는
1: 예.
0: 과정이었다면
1: 예.
0: 지금부터는 촘촘하게 민생과 경제를 이제 정말 살려내야 되는데
1: 예.
0: 또 AI 네. 대전환을 이뤄야 되고
1: 네.
0: 그 모든 것에 필요한 그 결실을 이제 하나하나 성과를 챙겨가야 네. 되는데 필요한 자질을 다 갖추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총리께서 이렇게 일을 해보시면요. 그 기업인 출신들이 이번 내각에 좀 계시지 않습니까? 확실히 어떤 정부 출신하고 좀 뭐랄까 뭐 어느 곳이 우월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확실히 다릅니까? 이렇게 일을 같이 해보시면.
0: 뭐 다 장단점이
1: 네.
0: 있죠.
1: 네.
0: 그 이재명 정부의 내각을 제가 가끔 농담처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네 그룹이 있다.
1: 네.
0: 저같이
1: 예.
0: 저나 뭐 정성호 장관이나
1: 예.
0: 정동영 장관이나 이런 분들처럼 국회에서 정치를 오래 했던
1: 예.
0: 다선 정치인이
1: 예.
0: 있고 관료 출신들이 있죠. 우리
1: 예.
0: 고영철 부총리 같은
1: 그렇죠.
0: 거.
1: 예.
0: 그리고 경제계에서
1: 예.
0: 일했던 분들. 우리 과기부 장관이나 또는 이번에 우리 총리 지명자.
1: 예.
0: 그리고 네 번째가 지난 정부에서 일했던
1: 예.
0: 같이
1: 아, 그렇죠.
0: 딱 네 그룹으로
1: 예.
0: 보시면 됩니다.
1: 예.
0: 다 각각의 장점이 있고
1: 예.
0: 그것을 어떤 쭉 꿰뚫는 공통점이 있다면 비교적 실용적으로 역량이 인정된
1: 예.
0: 분들 아닌가
1: 예.
0: 생각합니다.
1: 예. 자, 정치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대표 출마, 기정사실이죠?
0: 그, 뭐, 당대표 출마에 관한 것은 제가 지금 당에
1: 예.
0: 돌아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1: 예.
0: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정식으로 돌아간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 그 질문 드린다는. 자, 그래도 이거 오늘 어렵게 모셨으니까 그걸 안 여쭤볼 수가 없으니까요. 당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를 좀 청취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예.
0: 제가 뭐 당대표 예. 출마 여부는 돌아간 이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1: 예.
0: 제가 총리를 이제 직을 바꿔서
1: 예.
0: 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1: 예.
0: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저는 국정의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면서 국정
1: 예.
0: 성공에 기여하는 것, 역할을 하는 것이 제 기본 임무라고 생각하고
1: 예.
0: 그것을 내각에서 하던 시점으로부터
1: 예.
0: 당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지금은
1: 예.
0: 더 필요하고 효율적인 상황이 됐다 이런
1: 예.
0: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1: 예.
0: 결국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인데 그 지난 1년은 정부에서 큰 틀을
1: 예.
0: 잡고 대통령 임기 5년에 첫 방향을 잡는데
1: 예.
0: 이제 주력했다면 그 틀은 어느 정도 방향은 잡혔다고 보기 때문에
1: 예.
0: 지금부터는 국회에서 입법도 더 속도감 있게
1: 예.
0: 처리해서 그걸 뒷받침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점점점 이제 임기 중반으로 가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그렇기
1: 네.
0: 때문에 당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1: 예.
0: 정부와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당에 가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1: 예.
0: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 당대표 출마 여부는 하여튼 당에 돌아가서 한다 그러시니까. 근데 정치적 어떤, 많이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소랑설레됐던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번에 대통령 나가실 때요.
0: 네.
1: 총리께서는 마중을 나가시고. 당대표
0: 배움을.
1: 오지, 예. 배움을
0: 예,
1: 나가시고.
0: 예, 예.
1: 당대표는 오지 말라. 이렇게 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정치적인 해석이 워낙 많이 나왔어요. 예.
0: 글쎄요, 뭐 당대표
1: 예.
0: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1: 예.
0: 저는 사실은 그동안에 대통령 돌아오실 때 주로
1: 예.
0: 나가다가 이번에는 이제 가시는 나가 계신 기간이 워낙 길기도 하고
1: 예.
0: 저로서는 총리로서 아마 대통령께서 외국에 순방 나갔다가 오시는

0: 저로서는 마지막이 네. 될 가능성이 네. 있어서 네. 워낙 길고 해서 또 그 여러 가지 또 현안도 있고 해서 네. 겸사겸사 저로서는 나가실 때 또 네. 들어오실 때 다 나가기 위해서 나갔고요. 네. 아,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죄송함 이런 걸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이 다 각각 예. 또 한 몸으로서 일정하게 자기 성찰이랄까 예. 이런 것들을 해야 할 시점이 되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큰 틀에서의 예. 정부 여당의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바를 말씀하신 것 예. 아닌가 싶습니다.
1: 책임을 묻는 성격이 있습니까? 해석하시기에. 그 말씀에 해석하시기에 제가 여쭤보는
0: 예. 이미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예. 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 아, 그리고 국민들께서 경고하신 것이라고 예.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예. 때문에 그것은 그 여권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예. 모두가 성찰하자 뭐라는 예.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세간에서는요. 세간 정치국이라는 어떤 여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힐난이 있다. 이 해석에는 동의하십니까?
0: 저는 우리가 다 성찰해야 될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예. 생각합니다.
1: 예. 아까 당대표 부분을 몇 개 더 여쭤보려는데 그건 가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가요? 참 뭐 그런데요. 이 총리로서 이건 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정청래 대표의 어떤 당대표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사후적으로.
0: 지금은 뭐 정 대표께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많이 예. 하셨고 예. 또 노력을 해오셨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를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는 예. 좀 그렇고요.
1: 예.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정치는 우선 한편으로는 선거로 평가되기도 하고 예. 다양한 뭐 당 외 선거도 있고 당 내 선거도 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령 정부 여당이라는 것은 예.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미국은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1: 예.
0: 우리는 대통령이나 총리 정부가 이렇게 선거운동을 직접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결국 정부 여당은 한 몸이고 한 몸으로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예. 대통령이나 이렇게 내각 정부는 예. 국정이라는 것으로 쭉 달려서 국정 지지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정하게 그 달려가고
1: 예.
0: 그것이 선거라는 그 한 뭐 한두 달 정도의 기간 예. 동안에 여당의 국정 지지율을 토스하고
1: 예.
0: 그 토스된 국정 지지율을 가지고 여당이 선거를 해서 또 그 결과를 만든 후에
1: 예.
0: 다시 정부가 국정할 수 있도록 토스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 선거 결과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정부 여당 모두가 성찰해야 될 네. 정도의 만족스럽지 않은
1: 예.
0: 또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성찰 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예.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1: 뭐 계속 민감하고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드리고 좀 쉬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0: 그냥 쉬운 얘기로 넘어가시죠.
1: 오늘 사무총장이요. 총리를 직접 겨냥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 그 내용은 아시죠?
0: 예. 뭔지 잘 모르겠는데.
1: 아, 그래요. 그럼 그 하나 좀 써주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듯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행정부에서의 그동안 행위에도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리님께서 그 선거 전에 당대표 출마를 발표하시고 이런 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됐겠느냐 뭐 이런 어떤 취지의 비판이었습니다. 예.
0: 지금

0: 이 총리를 그만두시면 어떻게 이 통합을 위해?
1: 제가 이번에 이제 총리직을 이제 그만하고 예. 그리고 당에 돌아가서 예. 국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예. 사의 표명의 뜻을 이렇게 밝힌 글에서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민주세력 또 민주정부 예. 또 민주당의 그간의 어떤 승리의 공식은 예. 두 가지인 것 같다. 예.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당정일체.
0: 예.
1: 그리고 두 번째는 민생 실용 확장 노선. 예. 이 두 가지를 취했을 때 국정도 성공하고 또 국정의 연속. 예. 흔히 우리가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0: 예.
1: 그것에도 성공했던 것이 우리의 경험 속에 명확하다.
0: 예.
1: 결국은 정치에 있어서의 통합이라든가 예. 안정은 특히 정당은
0: 예.
1: 국정을 하고 또 재창출을 하고
0: 예.
1: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 그냥 단순한 친목으로 이루어지는 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길, 올바른 노선 예. 그걸 통한 제대로 된 승리 이런 걸 하면서 통합도 되고 안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예.
1: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든
0: 예.
1: 또 여당, 당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완벽한 당정일체와 그리고 검증된 승리의 공식인
0: 예.
1: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을 잘
0: 예.
1: 그리고 하면서도 부족하다면 더 잘
0: 예.
1: 그리고 만약에 틀렸다면 제대로
0: 예.
1: 취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0: 예.
1: 저는 지금 저희가 국정을
0: 예.
1: 이번 선거 전까지 사실은 대통령의 지지율 또는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0: 예.
1: 이제 그렇게 달려왔는데 예. 선거 결과는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은 것이
0: 예.
1: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 책임이 또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뭐 다양하게 이제 분석하는
0: 예.
1: 것과는 별도로
0: 예.
1: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고
0: 예.
1: 생각합니다.
0: 예.
1: 가야 할 길은 다시 이렇게 긴장하고
0: 예.
1: 다시 방향을 잡고 가는데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
0: 예.
1: 완벽한 당정일체 그리고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을 한번 되돌아보고
0: 예.
1: 이렇게 방향을 한번 추스리는 것
0: 예.
1: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당에 돌아가면
0: 예.
1: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이 당의 방향이 되도록 의견도 내고
0: 예.
1: 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0: 이건 약간 다른 어떤 민생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지금 방향성과 행정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냐면 지금 좀 뭐 전세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1: 아주 예. 짧게 예. 말씀드린다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0: 예.
1: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의 답을
0: 예.
1: 단답으로 낼 수 있겠습니까?
0: 예.
1: 크게 보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0: 예.
1: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0: 예.
1: 그리고 수요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0: 예.
1: 뭐 이런 것이겠죠.
0: 예.
1: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고
0: 예.
1: 그에 대해서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방법으로 메시지를 내 오셨고
0: 예.
1: 그러면서 나름 저희가
0: 예.
1: 일정하게 이 문제가 아주 크게 격화되지 않도록
0: 예.
1: 하는 관리를
0: 예.
1: 일정히 해왔다고 봅니다.
0: 예.
1: 그렇지만 어렵죠.
0: 예.
1: 예.
0: 세제 개편도 충분히 앞으로 논의하실 건가요? 뭐 복잡적으로.
1: 정책에는
0: 예.
1: 뭐 모든 것이 열려 있는
0: 예.
1: 것이니까요.
0: 예. 정책 얘기. 이 여권의 지금 어떤 갈등 양상 중에 처음에 시작할 때요. 검찰 개혁 관련해서 보안수사권 뭐 이 문제가 계속 지금도 불씨가 남아 있고요. 총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랄까요? 혹은 신념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
1: 저는 예. 큰 두 가지 원칙을 뭐 처음부터 쭉
0: 예.
1: 이야기해 왔고요. 제가 무슨 검찰의 수사 실무를 아는 사람은
0: 예.
1: 아니기 때문에
0: 예.
1: 아주 디테일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갖고 있거나 주장하지는 않았고요.
0: 예.
1: 다만 첫 단계에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이 좋냐 법무부
0: 예.
1: 산하에 두는 것이 좋냐
0: 예.
1: 하는 의견이 여러 군데에 있을 때 저는 행안부 산하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0: 예.
1: 보안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0: 예.
1: 이야기를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0: 아, 예.
1: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0: 예.
1: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고
0: 예.
1: 또 우리 국내에 상당한 많은 분들이 또 여론조사 같은 것을
0: 예.
1: 해봐도 보안수사권을 다 폐지했을 때 오히려 역으로 피해자들에게
0: 예.
1: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0: 예.
1: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하고 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는 해야 한다.
0: 앞으로 수기 대상이다 이 말씀이시죠.
1: 라는 예. 입장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고요.
0: 예.

0: 나저 개인적으로는 일관되게 보안수사권을
1: 예,
0: 폐지하는 것이
1: 그렇죠.
0: 원칙적으로 옳다 이렇게
1: 예.
0: 얘기를 해왔고, 그러나 대통령조차도
1: 예.
0: 대통령님도 본인의 어떤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본인의 의견만으로 관철할 수는 없는 거
1: 예.
0: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추진하고 또 정부의 의견이나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1: 예.
0: 충분한 취합의 과정과 수기의 과정을 거쳐왔고 그것이 맞다고
1: 예,
0: 생각합니다.
1: 오랜만에 모시니까 뭐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근데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선관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0: 저도 이제
1: 예.
0: 너무 답답해서 이게 해체를 해야 될 정도의 계약을 해야 된다
1: 예.
0: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없앨 수도 없고,
1: 예.
0: 그렇다고 옛날처럼 행정부 산하로 가져갈
1: 예.
0: 수도 없고, 현재 가능한 대안이라면, 그냥 독립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일정한 외부의 감시와 감사를 받게 해야 하는데,
1: 예.
0: 그건 현재의 헌법
1: 그래서,
0: 틀 내에서는 어려우니,
1: 예.
0: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헌법과 법률 딱 그게 해당하는 부분만
1: 예.
0: 선관위가 감시 감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 여기까지 간단한
0: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1: 예.
0: 토론을 해볼게요.
1: 김민석 총리 마지막 소개도 못하고.
2: MBC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 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1: MBC
6: MBC
7: 라디오
6: MBC
7: 라디오
1: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
8: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9: 뉴스의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은 오늘 올해 들어서 최고로 더웠습니다. 한낮 기온이 32.6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지만 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한낮에 야외활동이나 작업 등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돼서 호흡기 건강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강원 동해안에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크게 어려운 구간은 없는데요. 작업 구간들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 평택 방향으로 남한성 쪽 2km 정도 2차로 막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10: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1: 네,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로 국민의힘 내홍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1: 예, 안녕하세요.
1: 오늘 원래 다른 것부터 좀 여쭤볼라 했는데요.
11: 예.
1: 오늘 방금 그 속보가 있어서요.
11: 예, 예.
1: 국민의힘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요.
11: 예, 예.
1: 서울을 비롯한 다섯 개 지역에서 전면 재선거를 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11: 예.
1: 재선거를 소청하겠다.
11: 예.
1: 어떻게 보십니까?
11: 이게 전체 의원총회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어요.
1: 의원총회는 필요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11: 그러니까
1: 왜냐하면
11: 지금
1: 예.
11: 이제 정...

0: 현식 원내대표를 6.3 선거 이후에 이제 선출해놓고, 예. 의원들의 총인을 모아가지고 6.3 민심,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들고, 예. 앞으로 당이 어떻게 변화 쇄신하면서, 예. 아,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인가.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총을 열어서 이제 총인을 모으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6.3 선거를 또 이걸 갖다가 개표 과정에서, 예. 또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된 거기에서 이제 총체적인 선관위의 관리 부실 행정적 예. 책임 이게 엄청나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국민의 참적들을 예. 갖다가 위태롭게 한 그 엄청난 전대미분의 사건에서 이제 제1야당이 대처하는 방식에 지금 예. 엄청난 혼란을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1: 네. 예.
0: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최고위원들만 모여가지고
1: 그렇습니다. 예. 네?
0: 이걸 갖다가 그러면 다른 지역도 아닌 서울 오세훈 시장 당선자 같은 경우는 천신만고 끝에 지금 당선이 됐고, 예. 이거 소청을 하고 말 선관위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각하를 하고 나면은 다시 예. 뭐 법원에 또 판단을 또 올릴 것인지 예. 뭐 그까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런 부분은 당내에 폭넓은 공감을 이루지 못한 예. 당 지도부의 정치적 행위다.
1: 이게 참 어떤 당의 합리적 노선을 추구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보니까.
0: 예.
1: 근데 문제는요, 오세훈 당선인도요.
0: 예.
1: 뭐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오세훈 당선인 혹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0: 뭐 최근에? 저도 뭐 아주 예. 가까운 시간 뭐 아주 가까운 예. 시간에 만났었어요.
1: 아 그래요? 예.
0: 오 시장은 다른 생각 없어요 예. 지금. 오로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서울 시민들의 그 민심을 뭐 올곧이 받들고
1: 예.
0: 또 서울시를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시정에만 앞으로 집중하겠다.
1: 예.
0: 이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고
1: 예.
0: 생각이고 그렇지만은 지금 당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선거 예. 소청을 포함한 그런 정치적 지금 주장과
1: 예.
0: 또 집회 시위를 계속 뭐 지금 가열차게 또 만들어 놓은
1: 예.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 시장 일체 거기에 이제 뭐 반응한다든지 예. 대응한다든지 이런 정치적 어떤 그런 뭐 의미를 부여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응이죠.
1: 예, 무대응의 어떤 그 취지랄까요.
0: 예.
1: 그건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0: 예.
1: 동시에 당이 공식 입장을 통해서 선거 재선거 전면 재선거를 치르자는 어떤 소청을 하면요.
0: 예.
1: 입장을 굉장히 곤란한데 입장을 내놔야 될 거 아니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선인이 어떻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0: 자, 이제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어떤 입장을 내기 이전에 예. 저는. 뭐 재선거 주장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지금 현재 법상
1: 예.
0: 당선자 오세훈 본인이 아, 이 선거는 정말 문제가 많아서
1: 예.
0: 이거는 새로 치는 게 맞다.
1: 예.
0: 이렇게 해서 당선인 본인이 그냥 사퇴를 한다든지
1: 예.
0: 안 그러면 경쟁을 한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1: 예.
0: 이거는 많은 뭐 투표 차이도 적었고 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걸 당선 미워 소송을 제기해서
1: 예.
0: 법원이 그걸 인용하고 결정을 하면은 이건 재선거 서열이 되겠죠.
1: 예.
0: 그렇지 않으면은 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1: 예.
0: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왜 당대표가 오세훈 시장하고 예. 이 문제 관련해서도 이게 그래도 한 당에 그래도 몸을 담고 있다는
1: 그렇습니다.
0: 게 뭡니까?
1: 예.
0: 거듭 이야기지만은 정말 우여곡절 천신만고 끝에 당선을 만들었는데
1: 예.
0: 그런 측면에서 재선거 주장을 하려면은 최소한 그 당사자인 서울시장하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있어주는 게 정치적 도의죠.
1: 예.
0: 도리죠.
1: 예.
0: 자,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는 뭐 잠실 지금 현재 올림픽 경기장 뭐 계속
1: 예.
0: 뭐 집회도 참여하고 자신의 정치적 어떤 소신과 입장 지금까지는 개인적 입장이라고 당의 일부
1: 예.
0: 수석 대변인도 그렇게 지불을 했는데 오늘 이제 뭐 좀 전에 최고위 결정까지
1: 예.
0: 했다면은 이런 공식적인 당의 입장으로 만들어버린
1: 예.
0: 거예요.
1: 예.
0: 어? 그럼 당의 입장을 만드는데 지금 이제 의원총회 총이 토론도 한번 난 것이고
1: 예.
0: 결정한 사안이다 보니까 당연히 의원들의 또 집단적

0: 반발이 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이제 내용은 당내 이제 논란으로 이제 커지겠죠.
1: 예.
0: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정말 당원들이나 또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그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예. 당론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절차적 과정의 문제점.
1: 예.
0: 이것도 분명히 있는데다가 오세훈 시장 당선자하고도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고.
1: 예.
0: 저 만났었어요.
1: 예.
0: 일 관련 법원 해가지고 뭐 논의나 또 뭐 협의한 내용이 있냐?
1: 예.
0: 전혀 없었던
1: 없겠죠.
0: 거지.
1: 예.
0: 네?
1: 예.
0: 그럼 이런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당내적으로 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 사안입니다.
1: 퇴진 요구도 뭐 나오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네,
0: 그렇습니다.
1: 예.
0: 오늘 아침에도 예. 최고위원회에서 한마디로 좀비 집단으로 예. 야당자 최고위원이 규정하고
1: 예.
0: 지도부 총사퇴하자 그랬잖아요. 예. 앞에 청년 최고위 우재준 최고위원 입장이 이어서 나온 예.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정진식 원내대표가 왜 지금 의원총회를 지금 놓치고 있겠습니까?
1: 예. 불안하군요.
0: 거기. 그런 거죠. 예. 아직까지 지금 의원들의 정서와 장동혁 지금 당대표 지도부와의 예. 그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이걸 그냥 이 조율도 좀 없이 이 간극도 좀 줄이지 않고 막상 의총내용을 예. 하면 그 의총내용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제 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1: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장동혁 대표 운명은. 지금 뭐 버티기로 들어갔다. 이거는 뭐 분명하고요. 보면. 예. 사퇴를 실질적으로 사퇴를 시킬 수 있는 사퇴를 주장하는 분들이 수단을 가지고 있지 수단을 못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0: 사퇴를 강요하고 예. 강제해가지고 이 6.3 선거에서 드러난 그 민심을
1: 네.
0: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자세 태도는 역대 여당이든 야당이든
1: 네.
0: 민주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큰 선거를
1: 네.
0: 책임 있게 치르고 나서 지고 나면은 분명히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도리가 정치인의 덕목이고 도리예요.
1: 네.
0: 그거는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까지 네. 뭐 계속 이어져 온 전통이에요. 그걸 지금 이제 이 장동인 지도부 체제만 지금 이제
1: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거부하고 있는 예. 상황이죠.
1: 근데 계속 거부할 것 같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 아주 그
0: 정말 초유의 사태를 지금 맞이하고 예. 있기 때문에
1: 예.
0: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버틴다면은
1: 예.
0: 뭐 한꺼번에 최고위원이
1: 예.
0: 일괄 뭐 선출직이 4명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0: 어려운 거죠.
1: 예, 그것도.
0: 그럼 이제 2명 예. 이제 선출직 두 사람이 했으니까
1: 예.
0: 남은 거는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하고
1: 예.
0: 이제 김재원 의원 예. 정도가 큰 결심을 하면은 또 상황이 달라지죠.
1: 근데 문제는 결심을 안 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분들을 평소에 보면
0: 예. 또 모르죠 또.
1: 아 그래요?
0: 아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1: 예.
0: 많은 방송 언론 활동을
1: 예.
0: 또 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1: 예.
0: 그런 측면에서 가는 어떤 언론이든
1: 네.
0: 6.3 선거 결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거치 결정을 하느냐.
1: 네.
0: 왜 뭐 지금 이제 사퇴를 안 하느냐.
1: 네.
0: 그거는 뭐 기가 아플 정도로 물어보고 있고
1: 네.
0: 뭐 다들 적절한 답변을 하고 있고 그 시기를 지금 보고 있다. 뭐 이런 정도니까
1: 네.
0: 저는 의외로
1: 아, 그래요?
0: 이 두 사람도
1: 입장 변화가 가능하군요.
0: 입장 변화를 일정 부분 시간의 문제지만 은 네. 가져갈 수 있다.
1: 네.
0: 그 시간이라는 거는 네. 언총회를 가져가면은 아. 이 사람들의 생각이 더 달라질 수 있다고
1: 아,
0: 그렇게 봅니다.
1: 정점식 의원도 언제까지 의원총회를 미룰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 상황 목요일 날
1: 예.
0: 지금 현재 그 이번 이제 부실 투개표
1: 예.
0: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비롯한 총체적인 선관위의 지금 부실
1: 예.
0: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예약안에 이제 합의는 낸 만큼 됐어요.
1: 예.
0: 그게 이제 18일날 본회의장에서 이제 그 예. 처리를 하잖아요. 그게 목요일입니다.
1: 예.
0: 그러면 이제 최소한 본회의를 앞두고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의원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어요.
1: 예.
0: 그런데 이제 보통 한 2시간 전에 하는 건데
1: 예.
0: 이번 같은 사안은 2시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예. 때문에 얼마나 정진식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와 의지를 가지고
1: 예.
0: 충분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앞으로 당의 진로 또 6.3 선거의 국민적 어떤 그런 채찍질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당을 변화시키는
1: 예.
0: 그런 이제 의원들의 역할을 가져갈 것인가.
1: 예.
0: 이걸 심도 깊은 토론으로 결론을 내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1: 위원총회 거치고 나

0: 그러면 이 사태의 어떤 실마리를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하십니까?
1: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네. 뭐 본회의 앞두고 대략 한두 시간 네. 이래 하면은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0: 네, 그럴 것 같아서요.
1: 아, 그럴 공산이 커요 지금.
0: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1: 그날은 어청을 네. 안 열지 않을 수는 없고 네. 당돈을 가져야 네. 되니까. 그러다면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큰 혼란으로 빠질 겁니다.
0: 예. 혼란으로 빠진 게 아니라, 그, 제가 이건 표현을 빌린 거라서, 양영자 의원 말씀대로.
1: 네.
0: 좀비 상태로 말입니다. 네. 쭉 길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으로서 굉장히 어떤 그, 데미지가 클 텐데요. 예.
1: 그러니까 제1야당은 이제 국민적 신뢰를 등에 업지 못하면은 그렇잖아도 여대 야수 예. 전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제대로 견제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0: 예.
1: 안 그러면은 거대 입법 근력 위동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결론은 국민적 신뢰를 가져야 되거든요.
0: 예.
1: 그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6.3 선거 결과 12대 4라는 건 강력 단체장 선거의 결과는 분명히 국민의힘 참패예요.
0: 예.
1: 근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공학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서울하고 뭐 일부 보궐선거를 갖다 졌기 때문에 네. 내용적으로는 안 좋은 선거였다 민주당도 그렇게 정리를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공학적인 계량 수치로는 네. 이긴 선거예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지금 민주당 네. 대표는 상당히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사실상 조국 1인 대주주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적극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0: 예.
1: 여기에 지금 제1야당 지금 이제 장동인 대표를 포함한 이 지도부 자신들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곳에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서울시장이 살아나고
0: 네.
1: 예? 그리고 이제 부산 북구갑에서도 한동훈 무소속이 되고
0: 네.
1: 평택을에서도 한 장동익 대표의 유세 지원을 거부한 유희동 의원이 있단
0: 네.
1: 말이에요.
0: 네.
1: 그럼 내용을 잘 본인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건데 네. 자신들만 자리에 연연하는 저 모습 저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건지
0: 네.
1: 국민들의 인내는 저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네. 거라고 봅니다.
0: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불을 붙이는 것이요. 나경원 의원 같은 중진들도 다시 뭐 재선거 재투표 요구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1: 이게 이제 그러니까 네. 이 재선거라는 게 있는 예. 겁니다. 분명히 당의 이제 좀 유력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예. 장동익 대표가 일정 부분 거칠 표명은 뭐 시간상의 문제지 예. 할 것이다.
0: 아 그렇게 보세요.
1: 그렇게 예. 되면은 예. 이제 뭐 일정 부분 당이 가도기를 거치고 또 준당대회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0: 예.
1: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내 쪽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나 또 윤어겐시
0: 네.
1: 흔히 말하는 핵심 그 강성 세력들을 등에 업으려고 하는 그런 당의 그런 흔히 말하는 중진급 정치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0: 네.
1: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은 일련의 이 상황을 또 자신의 정치적 네.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 네.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0: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게 네. 묘하게 맞물려 있는 게요. 여당 같은 경우 지금 분열 때문에 오늘 보니까 지지율이 여야가 뒤집힌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로서는 자 선거도 주요 의석에서 내가 이겼지. 또 중진 중에서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다 여론조사도 이렇게 좋아지는데 내가 왜 그만둬. 이런 논리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 제가 뭐 타방에서 그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일찌감치 제가 그걸 예측을 했었습니다.
0: 예. 예.
1: 딱 이 구조가
0: 네.
1: 이 선거 패배라는 객관적인 어떤 성적표 앞에서
0: 네.
1: 지도자가 보여야 할 어떤 그런 공적 도리와 책임 의식의 이제 지금 부재 상태가 네. 돼버린 거거든요.
0: 네.
1: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상황들이 그렇게 또 네. 만들어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버틸 명분이
0: 네.
1: 만들어지고 네. 있는 거예요. 자 여론도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네. 높아지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금 이제 실책이에요.
0: 예.
1: 6.3 선거 이전에 공소 취소 특검을 추진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부동산 정책,
0: 예.
1: 특히 1주택자가 시도 가세를 갖다
0: 예.
1: 앞으로 6.3 선거 끝나면 높일 분위기 뭐 그런 거 거기다가서 이제 스타벅스 문제라든지 또 이제 사실상 사전 투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에 흔든 그
0: 예.
1: 부분은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0: 예. 예.
1: 거기다가 이제 국민들의 기본권인 투표 참정권이 선관위의 부실로 그게 이제 총체적으로 드러난 마당이다 보니까 아, 이 정권 그리고 이

0: 이 절대 입법 권력, 민주당 중심에 여기에 견제가 필요하구나.
1: 예.
0: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게 제1야당에게 일정 부분 정당 지지를 높여주는 건데 그게 이제 당 지도부들의 역할과 헌신 희생이 있고 국민적 공감이 있기 때문에
1: 예.
0: 그게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1: 이거는. 그렇죠. 예.
0: 이거는.
1: 예. 예?
0: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석을
1: 그렇습니다.
0: 하고 있어요.
1: 예.
0: 예?
1: 예.
0: 뭐 특히 이제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 모이는 그 2030 청년 세대들이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1: 예.
0: 그건 아니거든요.
1: 예.
0: 2030이란 거는 일자리 문제, 그리고 또 공정의 문제.
1: 예.
0: 이런 이제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게 올바르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청년들의 울분과 분노가 있는 건데
1: 예.
0: 거기에 밥숟가락을 올린다고 그게 금방 그게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절대 어느 정당이든 예속되고 기속되는 예.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1: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예.
1: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의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6: 붉은 여우는 자식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사냥해온 먹이를 일부러 숨겨두죠. 자식 스스로 먹이를 찾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냥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자립할 때가 되면 자식들을 자기 영역 밖으로 밀어내는데요. 자식이 스스로 깨닫도록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곁에 두기보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 더 깊은 사랑일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무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8: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9: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1: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김희교 교수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2: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3: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철도역 공사 현장에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언론사가 보도했고 이에 대통령이 실태 파악을 지시했는데요. 관할 지역 책임자였던 시장 후보와 소속 정당이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라며 반발하고 악의적인 보도라고 기자들을 고발한 거죠. 그렇다면 선거철에는 안전이 우려돼도 침묵해야 하는 걸까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는 모습, 우리 모두의 안전에 걸림돌이 되는 태도가 아닐까요?
1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

0: 드렸습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 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2: MBC 8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한 가운데 현지시간 15일 개막하는 G7 정상회의에서 종전 후속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 엘리제궁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쯤 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남서부 휴양지 에비앙레뱅에 도착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진행합니다. 이어 저녁 7시 30분 G7 정상이 모두 모인 업무 만찬 회동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의 후속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 동맹국의 소극적인 지원에 불만을 터뜨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를 포함해 종전 후 후속 조치에 대한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은 오늘 조합원 투표 결과 수도권 운송료 5.5% 인상을 골자로 하는 2차 잠정 합의안이 찬성 65.9%로 가결돼 휴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레미콘 운송비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회당 75,800원에서 80,000원으로 4,200원이 오르고 그 이후 넉 달간 5,200원 인상됩니다. 노조 휴업 종료에 따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등 공정이 멈췄던 수도권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에서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인천의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지난 10일 발견된 시신 일부를 대상으로 감정을 진행한 뒤 키 161에서 165cm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가 어린 학생

0: 학생이 아닌 성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해자 이모 씨가는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이 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사건 피해자는 이 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승소해 영치금을 압류했지만 최근 가해자가 영치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에 쓰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2도 등 25도에서 33도로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쇼핑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지난주 집 앞으로 배달된 물건은 몇 개인가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뭐든 살 수 있다 보니 쉽게 버리는 물건도 정말 많은데요.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기 위해서 유행이 지난 의류를 새롭게 고쳐 입거나 새 제품 대신 중고 물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물건을 살 당시에 가졌던 마음, 또 그 물건의 장점을 잊지 않는다면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버리기 아까울 땐 나눠 쓰는 마음. 이런 재사용 마음들이 모일 때 지구도 지켜질 겁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전국의 담벼락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장미도 슬금슬금 자취를 감춰가고 요즘은 또 능소화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능소화는 6월부터 초가을까지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데 특히 1년 중에 가장 더운 7, 8월에 절정으로 피어납니다. 그래서 능소화의 이름 뜻도 업신여길 능, 하늘소, 꽃화, 하늘을 업신여기는 꽃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궁금하시죠? 능소화는 덩굴 식물이라서 주변에 답이나 기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가고요. 또 한여름 찜통 더위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장마나 태풍 같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꿋꿋하게 피어나서 하늘을 업신여기는 꽃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라고 합니다. 우리 오당대 청취자분들도 이 능소화처럼 이번 한 주 더위에 지지 마시고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꿋꿋하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월 15일 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웨메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전해드렸습니다. 신은희님이 능소화는 예전에 대문 앞에 많이 심었는데 능소화 수술에 약간의 독이 있어서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은희님이 꽃집을 하는 청취자분이신데 꽃 전문이시죠.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능소화 그 수술에 그 독 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눈은 만지고 그걸 꽃을 만지고 눈을 만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는데 은희님이 말씀하시니까 진짜 맞는 말인가 봐요. 조영호님 화려함과 수수함을 겸비한 꽃이 능소화라고 하더군요. 7190님 능소화처럼 꿋꿋하게 더위를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범지도님은 능소화 내 이놈 네가 감히 하늘을 능멸하느냐. 저는 오늘 야간 근무 마치고 내일 아침에 라벤더 축제 한번 가보려고요. 오, 라벤더 축제를 또 하는 곳이 있군요. 김미금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능소화 참 예뻐요. 오늘은 엄청 더웠어요. 여름아 조금만 더워주라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진짜 많이 더웠어요. 진짜 오존 농도도 높고 자외선도 진짜 강하고 밖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진짜 오늘 많이 덥다 이거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위에 지치지 않고 또 힘을 내봐야겠습니다. 물도 자주 챙겨 드시고 그리고 끼니 거르지 않고 또 잘 챙겨 먹어야 체력도 더 좋아지니까 그 잠도 충분히 잘 주무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여름을 잘 이겨내야겠다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오늘 오프닝이었고요. 오당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0: 보내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신청곡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3, 4부 오늘은 요즘 우리는 한 주 쉬어가고요. 대신에 여러분께서 너무나 궁금해하시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요즘 스포츠는 이라는 코너를 긴급 형성했습니다. 이종훈 작가님, 김원일 대표님과 함께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질문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우리 E&L 하루틴, 본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끝났다고 두 나라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4일 오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란과의 합의가 마무리됐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전면 개방될 것이다. 전 세계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하고 석유를 운반할 준비를 하라고 덧붙였고 이란 외무부 차관도 국영방송에서 종전 양해각서 문안이 최종 확정됐다면서 종전을 선언했습니다. 합의문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양국은 서명식 이후 60일 동안 유예 기간을 가지며 이란의 핵물질 폐기와 핵 개발 포기, 미국이 부과하는 대이란 제재 해제를 놓고 세부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이 사안을 놓고 지난 협상 기간에도 합의를 하지 못한 만큼 앞으로 최종 타결까지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종전이 아닌 또 다른 휴전 협정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쟁으로 인한 이란 측 사망자는 3,500여 명, 부상자는 2만 6,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26명이 숨졌고 미국 전사자도 13명이 발생해서 전체 사상자는 3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틀 동안 부산을 달군 BTS의 공연이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팬들의 열기 속에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법무부 추산 약 5만 명에 달해서 국제 행사를 방불케했는데요. 지역에 활기를 주는 대형 공연이 무사히 끝난 것은 다행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첫날에는 공연 시작이 1시간 넘게 지연됐고 숙박시설 부족과 바가지 요금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번 BTS 부산 공연 기간에 일방적인 예약 취소와 과도한 위약금으로 접수된 숙박 민원은 133건에 달했고요. 이 비싼 숙박비 탓에 서울에서 당일치기를 하거나 무인 카페에서 밤을 지새운 팬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22만 원 상당의 입장권을 68만 원에 판매하려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같은 문제가 4년 전 부산 공연에서도 제기됐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2.6도까지 치솟아서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는데요. 내일은 33도까지 올라가면서 하루 만에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하늘도 맑다 보니 볕이 그대로 내리쬐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는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돼서 호흡기 건강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과 광주는 20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춘천과 대전에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서 낮 기온이 30도로 웃도는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수요일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Come Over 듣고 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음원으로 지난주에 발표한 곡인데요. 안대범님이 지난 금요일에 나온 신곡이군요 하고 바로 알아차리셨네요. 0511님 큰 행사 있을 때마다 바가지가 문제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BTS가 지난 주말에 부산에서 공연을 가졌는데 이 바가지 요금 소식은 진짜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었잖아요. 이 공연이 잡히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부산 지역에 숙박비가 엄청 치솟으면서 바가지 요금 문제에 지적을 해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여전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잘 어려운 부분인가 보죠. 그래서 좀 기사를 오늘 찾아보니까 숙박 프로 공공 숙박 플랫폼? 이런 것 들을 뭐 구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숙박 플랫폼들이 이제 여기저기 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바가지 요금을 부추긴다 이런 지적도 나오면서 공공 숙박 플랫폼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대안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 소식 전해드렸는데 아까 잠깐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지금처럼 날씨가 엄청 더웠잖아요. 내일은 더 덥다고 합니다. 자외선도 강하고 오존 농도도 높아서 매우 나쁨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진짜 야외 활동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자외선 같은 경우에 오전 10시, 오후 3시 사이에 장시간 야외 활동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외선 차단제도 꼭 발라주시고 김명자님도 글 남겨주셨는데 새벽 5시에 딸기 육묘장에서 작업하고 10시쯤에 나오면 땀으로 범벅이에요. 너무 더워서 새벽에 작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땀이 막 많이 날 정도로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근데 모자, 선글라스, 긴 소매 이런 거꼭 착용하시고 수분 충분히 섭취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 노약자들 특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오존 농도도 진짜 안 좋다고 하죠. 호흡기 질환에 좋지 않으니까 외출 자제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건강하게 내일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의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화사의 So Cute.

0: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도 전해드린 것처럼 능수화는 가장 더운 계절에 가장 화려하게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 5157님은 오프닝에서 능수화 얘기하니까 대구에서 유명한 능수화 폭포가 생각나서 사진 보냅니다 하고 사진 보내주셨는데, 능수화 폭포가 뭘까 궁금했는데요. 능수화가 폭포처럼 이렇게 단장에 쫙 피어 있어서 이게 능수화 폭포라고 불리나 봐요. 저는 진짜 그런 폭포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능수화가 담장에 가득 폭포가 쏟아져 내리듯이 그렇게 너무 멋지게 피어 있네요. 주황색 예쁜 꽃들이 그 아래에서 사진을 꽃받침을 하고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진짜 여기가 능수화 폭포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네요. 밑에 보니까 이렇게 간판? 작은 이렇게 이름표도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와, 멋지네요. 0365님, 젠디, 우리 집 마당 능수화 구경시켜드릴게요. 오늘도 하루의 마무리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하면서 역시 0365님도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멋있어요. 이게 나무인가? 나무 같은 높은, 나무 기둥을 타고 능수화가 이렇게 쫙 높이 아주 울창하게 피어 있는 사진인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 이거를. 마치 진짜 나무 같아요. 능수화가 보통 벽으로 이렇게 타고 피어 있는 것만 저는 주로 봤는데, 나무가 아주 높은 나무인데, 기둥도 타고 올라가는군요. 능수화가 그 높은 나무 기둥처럼 생긴 곳에,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아무튼 너무 예쁜 능수화 사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이재윤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또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형님 안녕하세요. 오당제 또 간만에 출석해봐요. 에효 젠디 기억 속에서 이제 난 없어졌을 듯 유유하셨는데 상형님 오랜만에 또 오당제 들으셨나봐요. 그래도 이렇게 출석 체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원성님 오당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파 마늘값이 너무 떨어져서 농심이 말이 아닙니다. 오당제에서 구원해주세요. 아 맞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뉴스 통해서도 전해드렸죠. 이게 마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진짜 우리라도 양파 마늘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잖아요. 사실 한국 음식은 마늘이 다 들어가니까 그쵸? 윤근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청취합니다. 물론

야근은 덤이지만 잔디가 있어서 마음은 편합니다. 야근하면서 듣고 계신 우리 오당재 가족분들 많으시고요. 오병준님, 저도 야근하면서 듣고 있네요, 잔디 하셨고, 박현진님은 저는 오늘도 긴팔 입었는데 이제는 반팔을 입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왜냐면은 너무 자외선이 강하고 이렇게 햇볕이 센 날은 반팔 입으면 또 이게 살이 또 많이 타고, 또 따가운 햇볕 알레르기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긴팔을 또 입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실내에 들어가면 또이 날씨가 추우니까 또 약간 긴팔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그걸로 밖에 나가면 너무 덥고, 그래서 이 온도를 잘 맞추는 게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챙기셔야 될것 같고요. 내일은 아무래도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하니까 좀 반팔을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057님, 잔디 지금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충전은 30분 남았는데 갈 곳도 마땅치 않아서 차 안에서 오당지 듣고 있네요. 오, 충전하시면서 또 오당재 듣고 계시네요. 김명아님은 집안일이 한가득인데 오늘은 하기 싫어서 농땡이 부리고 있어요. 오당재 시작하니까 젠디랑 놀고 싶어서리, 크크, 가셨어요.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렇다 보면 더 하기 싫고, 잠깐 이제 오당재 들으면서 조금 힐링하시다가, 또 같이, 집안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멀티 태스크,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라디오 들으면서 또 이것저것 하기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명아님도 이렇게 집안일 하시면서 라디오 계속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경주님처럼 걸으시면서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젠디 지금 걷고 있어요. 저녁 공기는 시원하고 걷기 좋은 온도네요. 아,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는 좀 기온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저 오늘도 라디오 뉴스 4시, 5시, 6시 뉴스 했는데 4시에 32도였거든요. 6시 되니까 그래도 한 27, 8도 정도로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 3시간 사이에, 2시간 사이에. 기온이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낮아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럴 때좀 환기 좀 시키시고, 좀 산책도 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많이 덥다고 하니까.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듣고 올게요.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 능소화 얘기를 했더니 계속해서 능소화 관련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1741님이 오당제 덕분에 능소화가 뭔지 오늘에야 알았네요. 저희 집 앞에 이 꽃이 피면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곤 하거든요. 뭔진 몰라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까진 안 피었더니 오늘 능소화 얘기 들으면서 보니까 활짝 피었네요. 사진 보내주셨어요. 와, 여기 사진이 너무 멋진데 그 대문을 중심으로 옆에 그 단장을 타고 능소화가 아주 가득 핀 사진이에요. 와, 이걸 매일 집 앞에서 보실 수 있다니 이 멋진 풍경을 부러운데요, 1741님. 이 능소화가 여름이 시작될 때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더울 때 활짝 피는데 이렇게 선명한 주황색 꽃이 낮에 봐도 예쁘고 저녁에 봐도 1741님이 조금 전에 사진 찍어주셨나 봐요. 깜깜한 밤에 능소화의 그 주황빛이 뭔가 형광빛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선명하게 예쁜 사진이네요. 이제 어떤 꽃인지 오늘도 알게 되셨으니까 오며 가시면서 능소화를 예쁘게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이 되면서 또 새로운 꽃들이 막 피기 시작하죠. 저도 얼마 전에 여기 해바라기가 있었나? 여기 수국이 있었나? 하면서 길 다니면서 이렇게 봤는데 해바라기도 여름에 피는 꽃이고 수국도 6월, 7월에 많이 피죠. 이런 꽃들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경렬님은 능소화는 성수역 3번 출구에서 한강까지 나가면 좌측이 폭포수 능소화 명소입니다 하고 또 정보를 보내주셨네요. 성수역 3번 출구에서 한강까지 나가는 길 기억해 둘게요. 경렬님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이치린님은 능소화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아주세요. 능소화는 바람에 꽃가루가 날리는 풍매화가 아니라 벌이나 나비 같은 곤충이 꽃가루로 옮기는 충매화입니다. 즉 공기 중에 꽃가루가 날아다닐 일이 거의 없어요. 또 현미경으로 능소화 꽃가루를 관찰해보면 끝이 뾰족한 갈고리 모양이 아니라 둥근 표면을 가지고 있어서 눈에 들어가도 망막을 손상시키거나 실명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고 우리 이치리님이 정보를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이게 실제로 산림청에서 나온 연구 결과라고 하네요. 앞에서 우리도 얘기한 것처럼 이 능소화 꽃가루가 자칫 눈에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어떤 근거는 사실 없나 봐요. 망막에 뭐 손상이 가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고 저도 찾아보니까 근데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눈에 들어가면은 좀 따갑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깨끗한 물이나 생리식염수 같은 걸로 충분히 씻어내는 게 좋다고 하고 혹시나 뭐 통증이 있거나 출혈되거나 시야가 흐려진다 이러면은 안과 진료를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이치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명이 된다거나 뭐 망막을 손상시킨다거나 이런 근거는 없다고 하네요. 남지혜님이 퇴근하고 집 가는 버스 탔다가 세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가요. 아, 세정거장을 먼저 내리셨구나. 더 더워지면 이것도 못할 것 같아서요. 아, 일부러 먼저.

내리신 거구나. 아, 맞아요. 그럴 때 있죠. 조금 한번 걸어볼까? 이 정도 거리는 좀 걸어가볼까? 하면서 미리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더 더워지면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항상 평소에 여기저기 많이 걸어 다니는 편이거든요. 주말에는 뭐 차를 거의 안 가지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난주 주말에 잠깐 나갔다가, 오, 이런 날씨에 내가 걸어야지 생각을 했다니 후회하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지혜님도, 이제 더 더워지면은 못 걸어 다니실 것 같으니까 오늘 조금 일찍, 일부러 걸음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노래 두 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4896님이 신청해주신 성시경의 좋을 텐데, 그리고 6316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예요.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0: 세상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0: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현대 오피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안전하는 오늘부터 항상.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러 나왔다가 도로 위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오토바이 기사님을 단 3분 만에 살린 간호사들의 사연인데요. 카페 사장님과 손님들은 쓰러진 기사님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달려나간 두 간호사를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두 간호사는 응급처치 이후에 구급대원에게 환자를 인계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카페로 돌아와서 남은 커피를 마셨다고 하는데요. 사장님은 그 모습이 정말 멋있었고 한편으로는 뭉클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본 손님들과 사장님은 박수를 보냈고 사장님은 망설임 없이 나서준 영웅들에게 감사하다면서 두 사람에게 이것을 선물했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디저트, 2번 금 한 돈, 3번 꽃다발. 자, 남은 커피와 함께 즐기기 좋은 이것 무엇인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디저트, 2번 금 한 돈, 3번 꽃다발.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김혜정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입니다. 소녀시대의 힘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5: 라디오,
4: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JTBC의 신용등급이 D로 더 떨어졌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오늘 JTBC의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CCC에서 D로, 단기 신용등급을 C에서 D로 내렸습니다. 신용등급 D는 원금이나 이자를 낼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평가사들은 JTBC가 오늘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점을 고려해서 신용등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 가능성은 북한의 여권 조성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유 추기경은 현지시간 14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게 교황을 초청하고 여권을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레오 14세 교황이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 교회와 추기경들의 협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렇다면 북한 관계나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이전보다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5.18 탱크데이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경영진과 스타벅스 코리아 전체 직원이 역사 인식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들과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역사 인식 교육과 사회적

0: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고 정 회장도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24일에 교육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22일 전국 모든 매장 영업을 오후 3시에 조기 종료하고 점포별로 영상 시청 교육을 실시합니다. 수도권의 한 육군 부대에서 임신한 여성 대위가 부사장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유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육군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실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수도군단 소속인 중령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중령은 부서장으로서 근무 평정 권한이 있는 여성 대위 등 부하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부당한 지시 등 괴롭힘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육군은 이번 사안을 인지한 직후 해당 중령을 분리 조치하고 여성 대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2도 등 25도에서 33도를 웃돌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오너 리스크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로 풀면 경영주가 초래한 악재인데요. 총수의 부적절한 행동이 회사에 나쁜 영향을 미칠 때 쓰입니다. 얼마 전 한 커피 업체가 비상식적인 마케팅을 해서 회장이 직접 사과한 바 있죠. 현장 직원들은 책임이 없으니 비난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정작 이들을 공공에 빠뜨린 건 회장 자신이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소비자들의 시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발언을 했고 적지 않은 반감을 초래했죠. 책임자의 언행이 가벼워서는 안 되는 이유, 이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쓰러진 시민을 구한 간호사들에게 사장님이 준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김명아님이 정답 1번 디저트 맞춰주셨어요. 디저트 삼행시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디저트처럼 달콤한 저런 간호사분들이 계시기에 트집니다. 웃음이. 와, 멋진데요. 오늘 당첨자 명아님 축하드리고요. 오당제 오늘의 끝곡 성공권 당첨되셨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바로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에 쓰러졌던 오토바이 기사님은 병원에서 열흘 만에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고요. 강릉 아산병원 소속의 박강윤 주혜원 간호사는 누구라도 같은 상황이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면서 환자가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정말 훈훈한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삼성증권, 웰템,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워킥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철새의 왕 철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혹시 지난주에 그 경기 봤어? 부터?
0: 요즘엔 이 선수가 대세래까지.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스포츠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스포츠는. 자,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1: 아니요, 그냥 가요.
0: 그래, 다음에도 잘 맞춰볼 네. 걸로.
1: 아니, 저 처음에 왔을 때 이거 해가지고 놓쳤거든요, 저도.
0: 아, 그러니까요. 이거 오프닝이 있어요, 저희가.
2: 네. 자주 불러주세요.
0: 그러니까. 다음에 와서 또 우리 네. 김원희 대표님이랑 네. 이종우 작가님이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박성남님이 알럽스포츠의 옛 전우들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소식 부탁드려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관심 있어 하시는 월드컵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요즘 스포츠는 이라는 코너를 긴급 편성했는데요.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 오당재 가족 이종훈 작가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너무나 반가운 초대 손님이죠. 김원일 대표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0: 자, 두 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오랜만에 뵙는 우리 김원일 대표님부터 근황 좀 전해주세요.
2: 아, 제가 그 MBC 라디오 그 이재현의 I Love Sports 거기서 거의 1년 반 동안 네. 했잖아요.
0: 맞아요.
2: 2년 가까이 했었는데 그죠. 그 활약을 바탕으로 올 시즌 K리그 1 해설위원으로 아, 데뷔를 했습니다.
0: 와, 네. 진짜 또 멋지게 활약을 하고 계신데 어떠셨어요?
2: 뭐 현장 매주 가서 뭐 해설하고 이러는 게 저 더 잘하고 싶고 네. 네,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한 7경기, 8경기밖에 안 해서 해설 초보로서 여기 와. 선배님 모시고 네, 오늘 방송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1: 깜짝 놀랐어요. 해설 7경기, 8경기밖에 안 했다고 그래서 네. 어? 그럼 난 언제부터 했지라고 생각했는데 저 2003년부터 했잖아요. 2004년 유로 대회 그리고 2006년 독일 월드컵 같은 경우는 MBC 라디오 해설위원을 독일 현지에 직접 가서 준비했고
0: 네.
1: 등등해서 너무 오래 했구나 내가 이렇게 들더라고요.
0: 아니 진짜 오늘 또 저희가 월드컵 이야기 하려고 두 분을 모셨잖아요. 저녁 든든하게 또 드시고 오셨나요?
1: 저는 집에서 제가 열흘 전에 네. 동치미를 담궜어요. 여름에 이제 날 더워지니까 입맛도 떨어질 것 같아서 가족들 네네. 위해서 동치미 국수나 동치미 냉면 같은 거 자주 해주려고
0: 네.
1: 동치미를 담궈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열어서 동치미
0: 맛있었겠다.
1: 국수를 만들어서 소고기 등심구이와 함께 괜찮더라고요.
0: 든든하게 네. 드셨네요. 우리 김현을 대표님.
2: 저는 수육 먹고 왔습니다.
0: 와, 고기를 또 이렇게 네.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신 만큼 오늘
2: 타코를 주셨... 먹었어야 되는데.
0: 멕시코.
1: 소주 빼고.
0: 또 든든하게 드시고 온 만큼 신나게 또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우리 이종훈 작가님 지난 어린이날 출연하셔서 KBO 리그 소식도 전해주셨잖아요.
1: 네.
0: 요즘 야구 상황은 어때요? 예상한 대로 좀 흘러가고 있나요?
1: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세 팀은 맞아요. LG, KT, 삼성은 여전히 3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0: 네.
1: 그런데 이제 삼중, 뭐 기아, 하나, 뭐 등등이 이제 치고받는 그 두산까지 네. 3중이 지금 치고받고 있고 4약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근데 저는 지난번에 나와서 이제 롯데의 반전을 한번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그리고 제가 그 방송하고 난 다음날 이강철 KT 위즈 감독이 롯데가 하반기에 치고 올라올 위협적인 팀이 될 것 같다 이런 네. 예상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롯데가 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금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예상에서 완전히 지금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0: 그렇군요. 전문가도 예상하기 네. 어려운 그런.

0: 그리고 뭐 월드컵 시즌 월드 뭐 다가오니까 해서 지난주에 제가 잠실 야구장 가서 야구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야구는 뭐 여전히 인기가 높고 표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1: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 여러모로 이제 마음 졸이면서 봤지만 결국에 우리가 승리를 했고요. 우리 선수들 멋진 플레이도 나왔고, 또할 얘기가 워낙 많은데, 체코전 이야기는 살짝 미뤄놓고 월드컵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을 하나 뽑으려면은, 여러분도 다 경기 보시다가 느끼셨겠지만, 전후반 22분쯤에 선수들이 잠깐 쉬어가거든요. 수분 보충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3분간 경기 중단하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게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축구가 전후반 경기가 아니라 미식 축구나 농구처럼 4쿼터로 진행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종훈 작가님, 이유가 뭔가요?
0: 일단 FIFA가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서고요. 근데 뭐그 이면에 딴 이유가 있죠. 사실 선수들의 건강을 FIFA가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사실은 이런 제도, 경기를 중간에 한번 끊고 선수들의 수분 보충할 시간 주고 휴식을 시간을 좀 주는 게, 과거에도 한번 있었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거기 워낙
1: 네,
0: 더우니까,
1: 맞아요.
0: 워낙 더우니까 그 섭씨 32도가 넘는 기온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경기에 무더위가 계속될 때, 그때 심판재량이나 경기위원들의 재량으로 쿨링타임이라는 걸줄수 있다. 그래서 쿨링타임을 통해 중간에 한번 끊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32도가 되든 23도가 되든 10도가 되든 무조건 수분 보충해요.
1: 무조건.
0: 심지어 비 오는 날도 수분 보충하는 시간이 있어요.
1: 진짜요?
0: 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표팀의 포체티노 감독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상 감독, 프랑스 대표팀의 대상 감독 같은 경우는 이건 축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수치적으로 볼때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FIFA가 중계권을 갖고 있는 방송사들이 더큰 이득을 본다는 게 지금 보고서로 드러나고 있어요.
1: 아, 광고를 넣을 수
0: 예, 벌써 미국 시장에서
1: 있구나.
0: 이번 북중미 월드컵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타임 도입으로 추가적으로 거둘 수 있는 예상 광고 수입이 8천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우리
1: 와,
0: 돈으로.
1: 맞네요.
0: 그러니까 실제로 이 브레이크가 되면, 축구팬들 예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러면 감독들이 막 농구처럼 선수들에게 작전 지시하고 전술 지시하고 전술 바꾸는 거볼수 있겠네?
1: 네.
0: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1: 그쵸.
0: 봤잖아요. 광고만 보잖아,
2: 그쵸.
0: 우리는.
1: 맞아요, 맞아요.
0: 우린 그런 거못 봐요. 광고만 봐요.
1: 네. 자, 그러면 선수 입장에서는 어떤지 궁금한데, 선수 출신이신 우리 김원일 대표님은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타임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일단은 선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1: 네.
2: 전반전 22분 만에 3분을 쉰다는 거는 맥이 끊기는 느낌이 들
1: 아,
2: 것
1: 좀 흐름이 좀
2: 같아요. 예.
1: 끊겨요? 오.
2: 또 쉬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것
1: 아,
2: 같고,
1: 그래요?
2: 만약에 후반전, 만약에 후반전 이제 중반으로 갔을 때는
1: 네.
2: 몸이 힘드니까
1: 네.
2: 굉장히 좀 고마운 시작템이 3분일 것 같습니다.
1: 전반 22분에 쉬는 거랑 후반 20분
2: 네.
1: 쉬는 느낌이 좀 다르다.
2: 그리고 또이 선수가 이 팀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야. 그럴
1: 아, 그렇죠. 어떻게 예를 들면.
2: 만약에 뭐 승리를 이기고 있다.
1: 네.
2: 그랬을 경우에는
1: 쉬기 싫죠.
2: 뭐 쉬기 싫고 그냥 쭉 가고 싶고.
1: 네.
2: 만약에 지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좀 작전으로서 바꿀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1: 네.
2: 뭔가 좀 이런 브레이크 타임이 반갑게 느껴질
0: 그러니까
2: 것
0: 전후반 22분을 기점으로 해서 흐름을 타고 있는 팀과
2: 아,
0: 그
2: 맞아요.
0: 쫓기는 팀은 완전히
1: 그렇죠.
0: 상황이 다른 거죠.
1: 그렇겠네요.
0: 반가움과 뭐그 실망감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김원일 위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해설 초보니까
1: 네.
0: 설명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해설위원한테도 이거 안 좋다.
2: 아, 그렇죠.
0: 왜냐하면
1: 왜요?
0: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 시간 동안 감독들이 작전 전 이나 전술을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선수들 대형이나 이렇게
2: 아,
0: 바뀔 수 있어요,
2: 바뀌어요.
0: 포메이션이.
2: 네.
0: 살짝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해설위원들이 바로 캐치하기 힘들어요.
1: 그런 부분들이
0: 근데
1: 있겠네요.
0: 타 방송사에서 벌써 이제 해설위원이 바뀌었습니다, 설명해요. 그러면
1: 네.
0: 나는 그 빨리 못했어.
1: 아.
0: 그러면 다음에 저는 재계약이
1: 아,
0: 어려워졌습니다.
1: 괜찮네요. 우리 김원일 위원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될것
0: 네.
1: 같고요.
0: 아직 K리그는 도입 안 했으니까.
1: 아, 네. 범진호님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이 끝난 후에도 하이브레이션 브레이크 타임 계속되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물어보셨네요.
0: 지금 현재 FIFA는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걸 확대할
1: 계속.
0: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2: K리그도 할것 같습니다.
1: 아,
0: 이미
1: K리그도? 네.
0: 8천억 원이 들어온다는
2: 네.
0: 걸 하긴 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8천억 원이 들어오면 이건 앞으로 FIFA가 중요

0: 무조건 판매할 때 중계권료를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합니다, 피파는.
1: 네.
0: 선수들을 위해서라면서 무조건 할 겁니다.
2: 근데 뭐 선수들도 약간 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감독들은 되게 싫어한다니까요.
2: 아니, 그, 월드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타임에도 쉬지 않습니다.
1: 아.
2: 왜냐하면 광고로 나오기 때문에.
0: 그렇죠.
1: 아.
2: 광고로 얼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1: 아,
0: 그리고 피파에서 네. 지금 또 하나 협상하고 있는 게 그거래요. 네.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게 네. 방송사들에게 피파 공식 스폰서 회사들 있잖아요. 네. 협찬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에게 광고 우선 배정권을 주는 권리를 주는 거를 지금 피파가
1: 와.
0: 중계권 협상 때 끼워넣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피파가 진짜
0: 선수들의 수분을 보충하고 선수들 건강을 챙겨주는 시간이 큰 돈이 되는 거예요. 이제
1: 아, 진짜 그렇겠네요. 앞으로도 뭐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 경기 규칙도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0: 이번에 이제 크게 가장 달라진 게 이제 스로인 5초 룰.
1: 네. 그러니까
0: 스로인이라고 해서 공이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을 때 선수가 공을 던지잖아요. 던지기를 할 때 예전에는 이거 어디 줄까 이렇게 시간 끌면서 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이제는 심판이 시간을 잽니다. 5초.
1: 5초 안에 던져요.
0: 5초 안에 안 던지면 공격권이 넘어가요, 상대팀으로.
1: 아, 진짜.
0: 이게 실제로 캐나다와 보스니아의 개막전에서 나왔어요.
1: 아, 네. 벌써?
0: 네, 벌써 나왔어요. 적용됐어요.
1: 네.
0: 근데 심판이, 제가 보니까 심판이 아주 막 그 초시계처럼 1초, 2초, 3초 이렇게 재는 게 아니고
1: 네.
0: 1초, 눈 보면서, 선수 눈 보면서 2초, 약간 인간적으로 재더라고요, 3초.
1: 인간미가 있네. 네,
0: 그렇게 치면서. 그러니까 이 제도가 또 바뀌었고, 골킥 제도도 바뀌었어요. 네.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네네. 킥을 할 때, 8초 제한 룰이 있습니다.
1: 아~
0: 근데 8초 제한 룰이 예전에도 이런 제한은 줬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들이 다 넘어갔어요. 근데
1: 네.
0: 지금은 페널티가 뭐 생겼는 게 뭐냐면, 경고나 이런 게 아니라,
1: 네.
0: 경고나 주의를 주는 게 아니라, 상대팀이 코너킥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위협적이에요.
1: 네.
0: 그래서 골키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거든요.
1: 그렇겠네요, 진짜.
0: 이것도 근데 다행히 심판들이 3초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골키퍼 눈 보면서 1초, 2초 이런 식으로 시간 좀 주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하나 바뀐 제도 중에 눈에 띄는 게, 선수 교체를 예전에 시간 끌기용으로 많이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팀이 침대 축구할 때
1: 맞아요,
0: 그때
1: 맞아요.
0: 주로 이제 선수 교체
1: 네.
0: 천천히 나오고 박수 치고 관중 보고 인사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그렇게 천천히 나오잖아요.
1: 네.
0: 이젠 안 됩니다. 10초 안에 나와야 돼요.
1: 오.
0: 10초 안에 안 나오면 교체해서 들어가는 선수가 1분 동안 경기장에 못 들어옵니다.
1: 그런데
0: 이 1분이 축구에서 굉장히 큰 시간이거든요.
1: 네.
0: 실제로 지난달 31일에 일본과 아이슬란드의 평가전이 있었는데 이 룰을 적용해서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슬란드 선수가 이 룰을 위반했어요. 10초 안에 안 나갔어요. 그 1분 동안 못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1: 네.
0: 그 1분 동안 일본이 득점하면서 경기 일본의 승리로 끝났어요.
1: 와, 그러니까
0: 이게 지금 바뀐 룰들이 경기의 흐름과 승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되고 있어요.
1: 그렇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 입장에선 경기 늘어지지 않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건 분명히 반가운 일인데 선수들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김원일 대표님이 만약에 지금 현역 수비수다. 그럼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2: 일단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1: 부담스럽고.
2: 리커버리 타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1: 네.
2: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데 누가 앞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1: 그러니까.
2: 그러면 조급해지고
1: 맞아.
2: 판단이 흐려지면서
1: 맞아, 맞아.
2: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1: 네.
2: 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이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압박감도 이겨내야 된다.
1: 그렇겠네요.
2: 네. 아마 그 이종훈 작가님이 이거 느리게 간다고
1: 네.
2: 하셨잖아요.
1: 네.
2: 근데 아마 뛰는 선수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0: 선수 입장에서
2: 네, 선수 입장에서는
1: 그렇군요.
2: 굉장히 좀 이 심판의 조급하죠. 이 숫자 제스처가 네.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0: 바깥에서 볼 때는 왜 저렇게 천천히 카운트해?
2: 네. 네.
0: 그러니까 마치 복싱에서 레프리가 다운된 선수에게 카운트할 때
1: 네.
0: 누가 볼 때는 굉장히 느리게 카운트하고
1: 맞아.
0: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카운트가 너무 빠르다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1: 그렇겠네요. 자, 저희가 또 이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또 나눠볼게요. 2026 북중미 월드컵 공식 주제가죠. 리사, 아니타, 레마가 함께한 골스 듣고 올게요.

0: 네, 2020년 북중미 월드컵 공식 주제가 블랙핑크 리사와 아니타 레마가 함께한 골스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체코전 이야기 또 해볼게요. 먼저 두 분의 한 줄 평이 궁금한데 이종훈 작가님부터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1: 준비된 팀이 이긴다.
0: 준비된 팀이 이긴다.
1: 그러니까 이번 그 체코전 보면서 저는 생각했던 게 체코전 네.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했던 게 뭐냐면 다른 방송에서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네. 후반 70분이 지날 때가 승부수다. 어. 후반 70분이 지났을 때 대한민국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짜야 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체코 선수들 피지컬은 우리보다 훨씬 좋죠.
0: 네.
1: 근데 고지대에서의 체력은 체코 선수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아. 1위부터 고지대 적응 훈련을 했고 베이스캠프를 통해 했고 체코는 3월에 유럽 플레이오프가 확정되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되면서 이미 고지대 캠프가 꽉 차버렸어요.
0: 네.
1: 그래서 고지대 베이스캠프를 차릴 수 없었죠. 그래서 미국 그랬구나. 댈러스에서 그냥 캠프를 차리고 들어왔는데 일단 체코 감독이나 선수단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0: 네.
1: 우리가 고지대 적응 훈련을 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사실 경기 전날 고지대로 왔건 카다라할라 경기장으로 왔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무슨 말이냐면 일찍 들어가 봐야 몸만 더 힘들다. 차라리 경기 전날 하루 힘들고 말자. 이 생각하고 갔다고 보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근데 아무리 하루 힘들고 말자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지대에서 선수들의 피로 회복과 체력 회복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체코 선수들이 보통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후반 70분 때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네. 된다. 우리는 왜? 우리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고지대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 줄 평으로 준비된 팀이 이긴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0: 아니 고지대 얘기 나왔으니까 고지대에서 뛰는 그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김원일 대표님도?
2: 해봤습니다.
0: 어때요?
2: 상당히 이 회복이 덜 되고 공이 좀 더 낙하지점을 못 잡겠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입이 너무 말라서
0: 아 진짜?
2: 네. 막 코로 숨 쉬는데 막 모래랑 같이 그 숨을 들어 마시는 느낌이 들고
1: 그러니까 호흡이 굉장히
2: 빠르네요. 네, 그리고 이 시야도,
0: 시야도?
2: 제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1: 그래요?
2: 시야가 막 뿌얘지는 그런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0: 아, 네. 확실히 고지대가 다르긴 다르다.
1: 실제로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네. 야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를 네. 덴버 그러니까에서 포스필드에서 1500m 해발 1500m 코어스필드에서 보다가 네. 뉴욕 양키 스타디움이나 아니면 LA 다저스 스타디움에 가서 경기를 보잖아요. 네. 공이 뻗어가는 힘이 타구의 질이 좀 다른 느낌이에요.
0: 네.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2: 네.
0: 그렇고.
2: 네. 그 이번 체코전 보시더라도 체코 선수들이 아마 컨트롤 기본적인 컨트롤을 그냥 막 다리 사이로 빠뜨리고
0: 네.
2: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왔거든요.
0: 네.
2: 그게 아마 이 체력 고지대 적응이나
1: 그다음에
2: 이런 게 좀
1: 그 네. 집중력 떨어지는 거. 자기도 모르게 집중력이 네. 떨어지거든요.
0: 그렇군요. 자 그럼 김원일 대표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볼게요.
2: 저는 미워도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0: 미워도 다시 한 번만?
1: 네. 이어도 다시 한 번?
2: 그 역대 이 월드컵 중에서 이 국민들, 이 축구 관심, 팬들의 네. 관심과 응원을 제일 받지 못하는 이 월드컵 저는 26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보는데.
1: 네. 맞아요.
2: 그래도 네. 체코전 승리로 인해서 저도 뭐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경기를 보고 그래도 나머지 두 경기, 남은 경기에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조금의 관심이라도 가져줘.

0: 하고 있으면
1: 네.
0: K리그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영향이 있잖아요. 그
1: 그렇죠.
0: 응원하시는
1: 네.
0: 분들의. 자, 이번에는 그럼 지난 체코전에서 가장 돋보였던 선수 맨 오브 더 매치 한명 뽑고 그 이유 뭔지 들어볼게요. 이종훈 작가님은 어떤 선수 맨 오브 더 매치로 뽑아주실 건가요?
2: 저는 황인범 선수.
0: 황인범 선수 첫 골.
2: 사실 황인범 선수 동점골 아니었어요. 우리 어려웠어요.
0: 네.
2: 그리고 이 황인범 선수 골 만드는 그 장면 정말 그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그 골을 만드는 과정에서 24번의 패스를 했거든요.
0: 네.
2: 24번째 패스를 황인범 선수가 받아서 골을 넣었는데 23번째 패스를 넣어준 게 이강인 선수였죠.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치면 문전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맨날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0: 네.
2: 근데 이번에는 이 골을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를 필두로 해서 패스 플레이거든요. 그러면 상대 수비수들, 밀집된 수비수를 조금씩 앞으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0: 네.
2: 공간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황인범 선수가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뒷공간을 파고드는 황인범 선수에게 정말 환상적인 패스를 이강인 선수가 찔러주고
0: 네.
2: 그걸 황인범 선수가 마무리 짓는 그 모습. 그거 보면서 와 이강인 황인범이 정말 홍명보 감독을 살리는 분아 이 생각을
0: 네.
2: 했거든요. 그런데 황인범 선수가 여기서 그친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오영규 선수의 역전골을 자체를 또 도움으로
0: 네.
2: 이끌어준 게 황인범 선수잖아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의 패스를 그 기가 막히게 황인범 선수가 받아내고
0: 네.
2: 그리고 오영규 선수가 넣어주면서
0: 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은 요즘 스포츠는으로 우리 김원일 대표님, 이종훈 작가님과 함께 월드컵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종훈 작가님은 황희범 선수를 맨 오브 더 매치로 꼽아주셨고, 우리 김원일 대표님은 어떤 선수를 맨 오브 더 매치로 꼽으셨나요?
1: 저는 이강인 선수를 뽑겠습니다.
0: 이강인 선수요?
1: 이강인 선수가 이번 체코전에서 패스 성공률이 100%였어요.
0: 오.
1: 100%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오. 그러면 뺏고 이강인 선수 주면 거기서 다 풀려나간다는 소리인데
0: 네.
1: 이강인 선수의 이 패스 성공력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패스 황희문 선수에게 마무리 패스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정말 매너보드 매치에 뽑혀도 손색이 없었다.
0: 패스 성공률이 100%면 보통은 한 어느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2: 아주 높은 선수들로 90%.
0: 오, 네. 그래요.
2: 왜냐면 월드컵 레벨이잖아요. 월드컵 레벨이.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 5번 성공 그리고 네. 상대 선수 파울 4번 유도 이기기를 했는데 이게 에당 아자르의 전성기 때 월드컵에 세운 기록을 이강인 선수가 재현한 거거든요.
0: 그러니까
2: 지금 이강인 선수는 체코전 한 경기 했는데
0: 네.
2: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적 불가 선언할 것 같은데.
0: 아, 진짜?
2: 안 맞을 것 같은데.
0: 네.
2: 아니면 몸값이 계속 올려서 부를 것 같아서. 이강인 선수 여름에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설이 지금 돌고 있는데.
0: 그러니까요.
2: 못 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던데요.
0: 진짜요?
1: 오랜만에 이강인 선수 플레이 보면서, 유럽을 상대로 한 수 접고 찬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고.
0: 그렇군요.
1: 볼 수가 있습니다.
0: 자, 두 분은 황인범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뽑아주셨고요. 그리고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선수처럼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주면서 팀 승리에 기여하는 선수를 가리켜서 우리가 언성 히어로라고 하잖아요. 지난 체코전에 언성 히어로 한 명씩 또 뽑아보겠습니다. 김원일 대표님이 선택한 언성 히어로 누군가요?
1: 저는 K리그 원 해설위원으로서
0: 네.
1: 강원 FC 이기혁 선수를 우승으로 뽑겠습니다.
0: 이기혁 선수. 네. 어땠어요 이번에?
1: 이 대표팀 선발 명단을 봐도 이 K리그 유일한 선발이었어요. 이기혁 선수가.
0: 그랬구나.
1: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대표팀에 적응할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0: 네.
1: 근데 그러나 이기혁 선수는 거의 대표팀 물을 먹어본 선수가 아니에요.
2: 깜짝발탁이죠.
1: 네, 깜짝발탁해서
2: 부상, 조규민 선수 부상 때문에
0: 네.
2: 선발에 부상 때문에 이기혁 온 거니까.
1: 첫 경기에 이렇게 부담감이 심한 경우.

0: 여기에서 선발 출장에서 비록 1실점 하긴 했지만 역점수까지 이뤄내면서 90분을 풀타임 소화했다는 거는 네. 정말 언성 히어로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종우 작가님은요?
2: 저는 손흥민.
1: 손흥민 선수.
2: 우리 캡틴이죠? 손흥민 선수가 도움이라든지 골 같은 그 공격 포인트는 기록 못했어요.
1: 네.
2: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서 보여줬던 움직임이 있었기에 우리가 후반에 동점골, 역전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0: 그렇죠.
2: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체코 선수들도 다 압니다. 체코 감독부터 선수단들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도 월드클래스인 거 안다. 손흥민은 집중적으로 막아내겠다. 잘 막아보겠다 했거든요.
1: 네. 그러니까
2: 손흥민이 볼을 잡으면 한 명, 두 명 협력 수비로 붙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고지대에서 체코 선수들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지나면 힘들 수밖에 없는데 경기 초반부터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손흥민 선수 계속 붙잡아야 되는 거죠.
1: 네.
2: 막기 위해서 체력 소모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에 가면서 우리의 공격 그 공간이 점점점 넓어질 수 있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벌려준 거죠. 어떻게 보면.
1: 네.
2: 그리고 손흥민 선수 교체돼 나간 뒤에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미 벌려놓은 그 공격 공간에서 우리의 그 황희범 선수라든지 오용규 선수가 골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뭐 손흥민 선수 자신의 역할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한 거 많습니다.
0: 저도 이 말에 공감하는 게
1: 네.
0: 황희범 선수의 득점이 터지기 위해서는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날린 그 슈팅이
1: 그쵸.
0: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슈팅을 때리면 수비가 몸을 던진다는 거를 황희범 선수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슈팅을 때리지 않고 왼발을 접고 오른발로 찍어 차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 언론들 뿐만 아니라 BBC, 뭐 가디언 같은 주요 외신들이 한국 대표팀의 불안 요소로 홍명복 감독의 이 3백 전술을 완성도를 꼽았는데 수비수 출신이신 김원일 대표님 생각 궁금해요. 이번 체코전에서 보여준 우리 대표팀의 3백 수비 조직력과 완성도 어떻게 보셨어요?
0: 저는 평가전을 봤을 때는 아 정말 큰일 났다 이거는. 이 완전히 이 수비가 네. 구멍이 송송 뚫렸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1: 그쵸.
0: 이 준비 기간 동안 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1: 네.
0: 앞으로 이 조금 더 무실점이라든지 이런 끈끈함을 가져간다고 하면 더 좋아질 일만 남은 것 같은데 근데 체코 선수들이 사실 그 양쪽 윙이라든지 이 3백에 타격을 줄 만한 활약이 거의 없었어요. 스피드도 많이 떨어졌고 거의 롱볼만 때렸기 때문에
1: 네.
0: 뭐 전략적으로는 3백이 잘 들어맞았지만 이제 멕시코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3백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겠네요. 이정우 작가님은요?
2: 저 같은 생각이에요.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1: 없어요. 평가 유보.
2: 평가할 게 없다.
1: 네.
2: 왜냐하면 3백 우리 특히 이제 3백의 조직력과 완성도를 따질 때 가장 그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좌우 측면의 수비가 얼마나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는가 조직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라인을 잘 맞춰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1: 네.
2: 말씀 김원일 뭐 위원도 얘기했지만은 체코는 좌우 측면을 두드리는 팀이 아니에요. 그냥 롱볼하고 세트피스 이걸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참 그 우리의 약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3백 수비의 이 모습을 보고 싶은데
1: 네.
2: 체코 애들 때문에 보여주질 않네. 아 체코 너무 못해.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막 한탄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그 정도였는데 정말 우리 3백의 본 모습은 멕시코전. 이번 금요일에 열리는 멕시코전에서 네.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겠네요. 멕시코전을 좀 더 봐야겠네요. 앞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2: 아쉬운
1: 그러면...
2: 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1: 이거는 이제 3백 수비 관련해서였고 그러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이런 점은 좀 고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멕시코전 앞두고 김원일 대표님.
0: 네. 저는 뭐 전반전에 그래도 결정력. 결정력인 부분을 전반전에 득점을 터뜨려야 된다.
1: 네.
0: 만약에 이게 체코가 아니라 더 높은 레벨의 팀 나라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세트피스로 후반전에 그 시간대에 딱 실점하면 뒤집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에 득점을 터뜨려야지만 결정력을 지워줘야지만 이 3백이 좀 더 단단해지고
1: 네.
0: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 네. 이종훈 작가님.
2: 저는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선수들의 체력.
1: 체력.
2: 이번 경기 보면서 조금 어? 하면서 고개를 좀 갸웃거렸던 게 우리 선수 4명이 지가 올라왔거든요. 네. 지가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최선을 다해 뛰었고,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첫 경기, 그러니까 첫 경기에서 지가 올라오는 모습이 계속 나왔다는 거는, 그리고 상대인 체코가 움직임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었는데, 네. 최선을 다한 모습 때문에 그게 나왔다고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게 경기가 한 경기, 두

0: 경기 이렇게 쌓여가고 토너먼트까지 가게 되면
1: 네.
0: 실제로 이제부터는 좀 더 빠르고 좀 더 강한 압박을 들어오는 팀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아.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1: 네.
0: 그 레벨로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이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저는 앞으로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럼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멕시코전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범진호님이 신청해 주신 패샷 보이즈의 고 웨스트.

0: 범진호님이 신청해주신 패샷 보이즈의 고 웨스트 듣고 왔습니다. 6611님이 김승규 골키퍼의 슈퍼세이브 없었으면 승리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1: 나 100% 200% 공감하는 말인데 그렇죠. 6611님 이 얘기 저희가 안 했던 이유가 김승규 선수의 이 슈퍼세이브 이 얘기하면 우리 수비진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수비의 문제점 얘기해야 되고 김승규 선수의 세이브 슈퍼 세이브뿐만 아니라 김승규 선수의 눈부진 하는 게 없었으면 우리 사실 졌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숨은 공신은 부심이었죠. 오프사이드 뒷발을 들어주면서 그 시간 때 우리가 사실 추가골 내줬으면 힘들었거든요.
0: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김승규 선수 활약은?
2: 김승규 선수가 슈퍼 세이브를 할 때마다 저는 가슴 속에서 저의 주가가 올라간다. 십몇 년 전에 그래도 김승규 선수를 한번 뚫고 뛰어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맞춰서는 김승규 선수를 뚫을 수 없다. 뒷맞춰야 될 수 있다.
1: 일산전 얘기하셨네요.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 경기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볼 건데 멕시코전은 조 1위 결

0: 결정전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 사실상 총 1위 결정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A조잖아요. A조의 네 팀 이제 뭐 대한민국, 체코, 멕시코, 남아공. 그러니까 일단 대한민국과 체코 경기 끝났잖아요.
0: 네.
1: 근데 체코 유로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합류한 팀입니다만. 그 유럽 플레이오프를 거쳤다는 것만 해도 사실 전력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겠죠. 유럽 팀 중에.
0: 네.
1: 근데 승부차기로 간신히 운 좋게 올라온 팀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팀 중에서 가장 전력이 떨어지는 팀이 체코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의 네. 약팀이에요.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에 멕시코가 이제 승리했던 그 두 골 넣으면 승리했던 남아공 같은 경우에 사실 남아공은 이번에 48개 국가로 월드컵 본선 국가가 확대되지 않았으면 월드컵 네. 본선 무대를 밟기 어려웠을 거라는 평가가 있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현지에서도 우리의 조 1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한민국이다.
0: 아.
1: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개최국으로서 우리가 좀 더 높은 것까지 가야 되는데
0: 네네.
1: 가장 큰 걸림돌이 될 팀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시 멕시코를 잡게 되면 조 1위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조 1위가 한 9분응선을 넘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팀의 맞대결은 조 1위, A조 조 1위 결정전이나 마찬가지다라는
0: 네.
1: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0: 네, 그래서 이번 경기 더 중요한데 그런 가운데
1: 조 1위로 가는 게 좋을까요? 조 2위로 가는 게 좋을까요?
0: 그러게요. 이 멕시코의 김민재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수비수 세사르 몬테스가 지난 1차전에서 퇴장당하면서 한국전에 출전을 하지 못하는 걸 가리켜서 한국팀의 호재다, 행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언론에서는. 김원일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2: 그렇죠. 이 멕시코의 가장 약점이 이 센터백 포지션의 뎁스거든요.
0: 네.
2: 이제 요한 바스케스, 이 퇴장당한 세사르 몬세스 이 두 선수는 괜찮지만 네. 이 몬세스
1: 알바레스 있잖아요. 알바레스
2: 들어왔을 때 좀, 예, 뎁스가 좀 약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평가전도 이 둘이서 계속 좀 호흡을 맞힌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면 확실히 좀 공간이나 이런 호흡적인 측면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예, 충분히 예, 손흥민 선수가 뚫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센터백에 문제가 생긴 게 맞는 게 뭐냐면, 알바레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노장이고 베테랑이죠. 그런데, 확실히 노장이고 베테랑이라는 건, 센터백이 노장이면 어떻게 됩니까? 느리죠.
2: 느리죠.
1: 그리고,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아그리 감독도 이거 잘 알기 때문에, 몬테스를 계속적으로 기용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몬테스가 빠져버렸으니까. 이건 우리에게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0: 그 공격력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수비수 출신이 보는 현재 멕시코 대표팀 공격력 어느 정도예요?
2: 아, 뭐 일단 2018년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2대1로 질 때
0: 네.
2: 그때 멤버만 보더라도 뭐 치차리토, 뭐 베가, 뭐 오초아, 로사노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0: 네.
2: 그때 멤버만 보더라도 정말 무시무시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의 멕시코 대표팀
0: 네.
2: 공격만 놓고 봤을 때 그 정도까지 느낌은 안 들고 뭐 키요네스 뭐 라울 히메네스 있기는 하지만
0: 네.
2: 그래도 무게감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대표팀 김민재 선수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 2018년에 라울 히메네스는
0: 네.
1: 뭐 라울 히메네스는 일단 개막전에도 골을 넣었습니다만 2018년에 라울 히메네스는 실제로 그때는 정말 쌩쌩한 폼이 거의 결정에 올랐을
2: 맞아요.
1: 때죠.
0: 네.
1: 지금은 베테랑이죠. 좋게 말하면 베테랑.
2: 네.
1: 이제는 정말 빠져야 될 때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지만 아직도 우리가 라울 히메네스에 기대냐라고 불만을 갖는 멕시코 팬들도 많아요.
2: 네네.
1: 그리고 지금 멕시코 팬들 사이에서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역대 최약체다라는 평가까지 할 정도거든요.
0: 네.
1: 공격의 날카로움 창은 역대 멕시코 대표팀 중에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골 결정력도 떨어지고.
0: 네.
1: 하지만 저는 우리가 멕시코의 공격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이제 체코전에 우리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가 고지대라고 했잖아요.
0: 네.
1: 반대로 고지대 이번 멕시코전은 고지대의 혜택을 멕시코가 봅니다. 멕시코는 멕시코 시티에서 경기를 하고 내려와요.
0: 네.
1: 멕시코 시티는 해발 2240m예요. 우리가 경기를 한 곳은 가달라하라는 해발 1560m예요.
0: 그렇구나.
1: 멕시코가 더 높은 데 있다가 내려와요.
0: 네.
1: 그 말은 뭐냐면 멕시코는 우리랑 만났을 때 직전 남아공 경기 때보다 숨쉬기도 편하고 호흡하기도 편하고 뛰는데 더 몸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0: 네.
1: 우리는 똑같은데 저쪽은 몸이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전 때 보여줬던 멕시코 공격진의 움직임보다 2차전 때 우리를 상대할 때 멕시코 공격진의 몸놀림과 움직임이 더 빠르고 가벼울 수 있다.
0: 네.
1: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0: 그 지난 체코전에서는 카스트로프 선수나 조규성 선수, 배준우, 김태현 선수 출전을 안 했잖아요. 금요일 멕시코전에서 이 선수들 모습 피치에서 볼 수 있을까요?
2: 뭐 4명 중 2명은 저는

0: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 네.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0: 뭐 조규성 선수라든지 네. 네. 아니면 뭐 옌스 선수 뭐 이런 선수도 봐야 되고 왜냐하면은 앞으로 경기를 치러 나가려면 지금 베스트 11로만은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경기력 감각적인 측면이라든지 호흡적인 측면에서는 최대한 좀 많은 선수들을 투입을 할수록 대표팀에는 옵션이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더 좀 많은 선수들을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 같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대표팀이 이번 조별 리그만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높은 것을 바라본다면 옌스, 조규성, 배준호, 김태현 모두 다 가동할 필요가 있어요. 네. 뭐 다행히 배준호,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사이클 훈련하면서 회복 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몸 상태가 만들어진다면 배준호, 김태현이 경기 상황에서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 옌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니게임에서 골도 넣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날카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기자들 얘기를 옌스가 미니게임 때 펄펄 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옌스도 조커카드로 한번 투입해 볼 수 있고 조규성 선수 는 뭐 높이가 있잖아요.
1: 그러니까.
2: 높이가 있으니까 높이를 활용해야 될 타이밍에 조규성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1: 기대됩니다. 그러면 두 분의 멕시코전 예상 스코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원일 대표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 저 1대1 무승부 하겠습니다.
1: 1대1 무승부요?
0: 네.
1: 왜죠?
0: 원래는 저는 지는 걸로 예상을 세사르 몬세스의 네. 경고 퇴장 징계로 인해서 네. 이 수비 라인에 구멍이 생김으로써 1득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 멕시코의 이 홈 관중의 이 열기를 네. 과연 이 대한민국 대표팀이 무실점으로 버텨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예.
1: 자, 과연 우리 김원일 해설위원의 그 분석이 맞을지 궁금해지고요. 이정훈 작가님은요?
2: 저도 김원일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수비진이 네. 멕시코 홈팬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 속에서 무실점 경기를 클린시트 경기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한 점을 내줄 거다. 실점할 네. 거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2대1 승리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그동안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조별리그 2차전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 진짜요?
2: 조별리그 2차전은 무조건 우리가 승리가 없는 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멕시코랑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두 번 만났는데 네. 두 번 다 졌어요. 그리고 역대 전적에서 멕시코한테 압도적으로 밀립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1: 그러니까
2: 이렇게 계속 안 되면 네. 언젠간 한번 바뀌겠지. 월드컵 조별리그 무승의 이 신화가 네. 이제는 깨질 때가 됐다. 무승 기록이 이제 깨질 때가 됐다. 와. 그래서 대한민국 2대1 승리 하겠습니다.
1: 와, 그럼 우리 김원일 대표님은 1대1 무승부.
2: 저는 애국배팅입니다.
1: 애국배팅으로 1대1 승리 예측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두 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먼저 우리 김원일 위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 저는 8강 가야 된다고 봅니다.
1: 8강?
2: 네. 갑자기
1: 1대1 무승부.
2: 1대1 무승부에서 갑자기.
0: 1대1 무승부에서 2승 1무로 올라가고 네. 16강에서 저희가 일본을 만날 가능성이
2: 있죠.
0: 있다고 하는데.
2: 아, 근데 우리가 조 1위로 가면
1: 일본 가능성
2: 안 만나지 않나요?
0: 그렇죠. 1위로 가면은
2: 조 1위로 가면 우리 잉글랜드를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16강에서.
1: 그렇군요.
2: 조 1위 가면 잉글랜드 만나서 케인과 손흥민의 맞대결. 이게 좋은 건가?
1: 이정훈 작가님은 그러면 어디까지 예상하세요?
2: 저는 16강까지 예상해보겠습니다.
1: 16강?
2: 네. 16강에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일본 아니면 잉글랜드를 만나는데 일본 오늘 네덜란드가 경기하는 거 보니까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1: 그래요.
2: 아, 근데 가능하면 16강에서 잉글랜드 만나서 경기했으면 좋겠어요.
1: 와.
2: 한일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0: 아, 한일전 해야 돼요.
2: 왜요? 부담스러워.
1: 네. 아, 좋습니다. 어디까지 가든지 우리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0: 뭐 오랜만에 여기 지금 제가 다른 방송사 갔을 때는 좀 어색했는데 여기 오니까 좀 집에 온 것 같아서 자주 불러주세요.
1: 자주 네. 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작가님은요?
2: 오늘도 역시 즐거웠어요. 재밌게 잘 놀다 가는 기분입니다.
1: 그러니까 두 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쉬운데요. 다음에 또 뵙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큐언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금방 갔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우리 선수들 경기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김동관님이 다음 주에 한국팀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다시 봐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김명아님께서 골라주신 오늘의 끝곡은 김명아님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신청곡 윤신의 인생이란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끝곡으로 이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

0: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4: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 찾고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0시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서명될 미 이란 간 종전 양해 각서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파르스 통신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 막바지에 양해각서 문안이 수정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과 오만의 주권 문제가 확고하고 명시적으로 강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는 메가박스 중앙, 중앙 P&I,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 중앙, 그리고 JTBC에 각각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지난 12일 JTBC는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이후 중앙그룹 계열사들과 지주사 JTBC가 잇따라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내년에 방한을 요청했습니다. 위성나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시간 오늘 이탈리아 로마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 대화를 계기로 레오 14세의 방한을 정준이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면담에서 교황님께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교황청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의 정보기관인 교권보호국에 대한 현실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12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0: 교육부 내 교육활동 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2도 등 25도에서 33도로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쇼핑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지난주 집 앞으로 배달된 물건은 몇 개인가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뭐든 살 수 있다 보니 쉽게 버리는 물건도 정말 많은데요.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기 위해서 유행이 지난 의류를 새롭게 고쳐 입거나 새 제품 대신 중고 물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물건을 살 당시에 가졌던 마음, 또 그 물건의 장점을 잊지 않는다면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버리기 아까울 땐 나눠 쓰는 마음. 이런 재사용 마음들이 모일 때 지구도 지켜질 겁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현 시점 최강의 AI로 불리던 엔트로픽의 페이블 5 공개된 지 사흘 만에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용을 제한한 건데요. 아이러니한 건 이 상황을 촉발한 당사자가 엔트로픽의 최대 투자자였다는 점입니다. 좀 더 복잡해지고 있는 AI 주도권 경쟁,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일부러 죄를 짓고 교도소로 향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도소가 범죄자들의 수발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초고령 사회, 일본의 씁쓸한 민낯.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무더운 여름에

0: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삐딱선을 타면. 근데 진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3: 이런 건 이제 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매력이라고 하는 거. 그냥 끄는 힘.
4: 삐딱해서 더 끌립니다. 매일 아침 7시 5분 김종래의 시선집중.

0: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1: 예, 원래 오늘 네. 주제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급 선회를 하셨다 들었습니다. 도대체 네. 무슨 급박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2: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주제는 비슷한데 방향이 확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말씀 지금 오프닝에서 해주신 것처럼 엔트로피 우리가 알고 있는 클로드 있지 않습니까? 클로드가 최신 버전인 페이블5라는 역대급 모델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원래 주제는 이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루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 혼자 한 3일인가 있었는데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갑자기 상황이 뒤집힌 게 미국 정부가 그 모델을 출시하지 4일 만에 막아버린 거예요.
1: 예.
2: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것도 무기나 첨단 반도체에 쓰는 수출 통제 카드를 AI 모델에 꺼내든 거거든요. 실은 저도 이제 상당히 성능이 괜찮은 걸 보고 야 이번에 좀 맘먹고 뭐 하나 해보자 이래서 일요일날 작업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토요일날 이게 딱 막혀버리니까 저부터 이제 좀 당황스러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키워드를 좀 뽑자면 진짜로 이제 AI가 전략 자산이 됐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야, 진짜 출시된 지 며칠 안 된 모델인데 이걸 왜 갑자기 막은 거예요?
2: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미국 시간 6월 12일 오후 5시 21분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엔트로픽 CEO인 아모데이에게 서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페이블5랑 그리고 이제 한동안 이제 이슈가 됐어요. 미토스5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면 미국 안에서도 미국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모든 외국 국적자는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1: 아.
2: 그러니까는 미국에 있는 예를 들면 제일 쉽게 생각하면 미국의 엔트로픽 직원 중에 클로드 만든 직원 중에 미국 사람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1: 그렇겠죠.
2: 특히나 뭐 이스라엘계라든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한 사람들도 대부분 이스라엘계도 많은데 이런 사람도 못 쓰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회사가 사용자 중에 누가 외국인인지 뭐 실시간으로 가려내고 막 이런 애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시민권자인데 또 외국에 있는 사람은 되는 건지 뭐 미국 땅에 있는 사람만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어렵게 이제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요. 또 이제 오죽하면은 이제 해외 SNS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되면은 이 페이블 쓰려면은 미국의 주민등록번호격인 사회보장번호 SSN까지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1: 네,
2: 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엔트로픽에서 이제 택한 방법이 예, 규정 나온 거 지키려면 그냥 전 세계 모든 고객에게 이 모델을 못 쓰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을 꺼버리는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클로드에 들어가 보시면 이 모델을 쓰고 있는 것을 좀 사용 금지라고 뜨고 있고 그 전에 쓰는 것들도 오류로 끊기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클로드 전체가 다 멈춘 건 아니고 그 밑에 버전인 오프스 4.8 같은 경우에 지금 동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며칠 동안 써보신 분들이 마치 느낌이 야 스포츠카 타다가 갑자기 강제적으로 다른 좀 안 좋은 차 뭐 그전에도 꽤 좋았지만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체감이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좀 놀라운 게 말씀드린 대로 수출 통제 카드는 지금까지 무기나 첨단 반도체에 쓰이던 거였는데 이게 AI 모델에서 이렇게 꺼내드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향후에 어떤 모델이 좋은 게 나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뭐 제재가 있는 것인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이슈

0: 는 단순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되게 중요한 또 분기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야, 우리 소장님이 왜 갑자기 주제를 선회한지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0: 네.
1: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진짜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게 예를 들어서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AI를 기반으로 투자를 한번 직접 진행해보는 그런 솔루션들을 런칭해서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고.
0: 그렇죠.
1: 실제 빅테크, 큰 빅펌들. 그러니까 투자은행 들도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만약에 미국에서 미국계 투자 은행들이나 투자자들에게는 고도의 AI 서비스를 제휴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고,
0: 그쵸.
1: 한국이나 기타 국가는 그렇게 못하게 하면 우리는 동시에 투자하면 우리는 판판이 깨지기만 되는 거고,
0: 그렇죠.
1: 이게 단순히 그냥 AI 생태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전 산업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열의에 놓이는 건데,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엔트로픽이 특히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전쟁에서 엔트로픽의 솔루션을 사용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쟁의 전략 전술도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가는 건가? 진짜 별 생각이 다 드는데.
0: 네.
1: 자, 그러면 왜 하필 페이블 5하고 미토스 5 이 두 개가 도대체 어떤 모델이길래 여기서부터 정부가 이건 안 돼 이렇게 한 겁니까?
0: 네, 일단은 페이블 5보다 아마도 익숙하신 단어가 미토스일 네. 거예요. 미토스는 한 2주 전, 3주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됐었죠. 아시겠지만 이 미토스라는 버전이 뭐 우리가 이게 상당히 성능이 좋다 보니까 보안에 문제가 된다, 이슈가 된다 이래가지고 금융권에서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이 미토스에 대해서는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사용 권한을 줬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페이블5가 뭐냐면 이 미토스에 대해서 강력한 안전장치를 걸어서 일반에 공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1: 네.
0: 근데 이 버전이 나왔는데 이 버전 자체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안전장치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력한 모델이고 성능을 이미 며칠 동안 보여줬습니다. 어느 수준이었냐면요. 결제회사 중에 스트라이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스트라이프가 되게 유명해진 거는 아마존이나 이런 데 결제 시스템들을 상당히 심플하게 만들면서 이슈가 됐는데, 이 스트라이프 엔지니어들이 두 달 넘게 걸릴 코드 작업을 이 페이블5가 나온 지 며칠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유명한 엄청난 엔지니어들도 그전 버전에서는 해결이 안 되던 걸 이번 버전에 나오면서 하루 만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강력함이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사이버 보안, 그러니까 해킹 관련 능력도 압도적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방어에 쓰면 최고의 방패인데 거꾸로 쓰면 최고의 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토스는 글라스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전력망이나 통신망 같은 핵심 인프라를 다루는 기관 위주로만 제한적으로 풀었었고요. 그리고 페이블은 실제로 거기에 위험한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사이버전이나 생황 같은 민감한 질문이 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모델을 아래 버전으로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바이오 사이언스 쪽에 하시는 분들이 이 AI 모델 쓰려고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될 정도로 이 바이오와 관련된 걸 뭔가 물어보면 계속 막혔었거든요.
1: 예.
0: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모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열광했었고, 그리고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위험세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느꼈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야, 진짜 AI가
0: 네.
1: 국가 전략 자산이 됐다라는 게 진짜 확 느낌이 확 오네요.
0: 네.
1: 그런데 저도 이번에 관심이 많아서 좀 찾아봤더니 이번 정부, 미국 정부가 대응을 촉발한 게 아마존이라는 보도가 있어요.
0: 그러니까 이게 또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이슈가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왜 막았느냐라고 할 때 어떤 회사가 미토스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이른바 탈옥에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게 발단이에요. 그러니까 탈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가 원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회하는 방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군가에 대해서는 처음에 안 나왔는데 월스트리트 보도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렇게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탈옥에 성공했다고 주장해서 정부에 얘기한 게 아마존이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아마존에 있는 엔지데시 아마존 CEO가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행정부 인사들에게 직접 알린 건데요. 뭐 우리 연구원들이 1년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페이블5를 우회해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몇 개를 찾아내는 사이버 공격용 정보를 얻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정부 보안 인력이 이걸 검증을 한 다음에 위협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외국에 있는 정부 기업 개인의 조건을 끊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
1: 예.
0: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최종 승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라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고 했는데요. 왜 아마존인데 아이러니하냐. 아마존은 실은 2023년부터 엔트로픽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최대 투자자예요.
1: 예.
0: 그리고 이제 말소에 따라서 200억 달러 더 이제 추가로 이제 투자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엔트로픽

0: 엔트로픽의 가장 큰 투자자이자 후원자가 엔트로픽의 최강 제품에 정지 버튼을 누른 거예요.
1: 그렇네요.
0: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묘하게 생각을 해볼 게 아마존이 그러면 엔트로픽에만 투자를 했느냐.
1: 네.
0: 올해는요, 오픈 AI에도 최대 지금 500억 달러를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는 이제 이 관점으로 양쪽을 다 하는 회사, 투자하는 회사인데, 이제 아마존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마존이 선두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이제 정부가 보안 자문을 하는 건 상당히 드문 일이 아니라 항상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했을 뿐이다. 근데 자세한 내용 공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건데요. 일단은 뭐 물론 보안 우려 자체는 진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좀 엇갈립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의 상무부 산업안보부 출신의 이제 케이트 코런 부실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외신을 찾아보니까 안보 우려가 있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거는 백악관이 엔트로피, 그러니까 클로드에 대한 반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AI의 정치화가 심해지고 첨단 컴퓨팅에 대한 통제권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걸 목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보안 전문가들은 좀 정부 대응이 완전한 좀 과잉 대응이다. 이렇게 좀 평가한 게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던 상황에서 뭐 백악관 고위 관계자나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건은 순전히 모델 안전성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안보 명분하고 투자선에 경쟁하고 또 이제 정부와의 묵은 감정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느 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어떤 기업도 국가의 안위를 훼손하는 수준으로 경영 활동을 하면 안 되지만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자신의 뭐랄까요? 최신의 버전들을 이제 팔 수도 없게 되고 공개도 못 하게 됐으니 뭔가 반박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0: 쉽게 말하면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1: 그건 뭐예요?
0: 그러니까는 지금 아마존이 찾은 그 탈옥이라는 걸 보면 이거는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모델한테 이 코드를 읽고 결함을 고쳐봐라고 하는 수준을 이제 그렇게 좀 위험성이 있다 정도의 가능성을 판단한 거고 왜 이제 여기서 물귀신 약점이라고 그러냐면 이게 나온 취약점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소한 거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경쟁사 오픈 AI의 GPT-5.5도 똑같이 된다. 그래서 이 정도는 보안 담당자들이 매일 쓰는 프롬프트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기준이라면 GPT-5.5도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잣대를 이제 업계 전체에 들이대기 시작하면 어느 회사도 이제는 새 모델을 못 내놓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1: 예.
0: 그리고 이제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미토스가 나오고 나서 이번에 페이블이 나온 거잖아요.
1: 네.
0: 미토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페이블이 나오기까지 한 몇 주 이상을 지금 뭐 미국 정부, 영국 안전연구소, 외부 기관까지 동원해서 안전장치를 1000시간 이상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이 부분에서 안전장치를 이렇게 뭐 특정한 로그로 약간 뜰는 거 말고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범용 탈옥은 한 1000시간 이상 해봤는데 아무도 못 찾았다라는 게 이제 회사의 설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트로픽은 이건 오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 우리가 촬영하는 시점까지도 아직 복구는 안 된 상황이긴 합니다.
1: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이제 소장님 개인적인 의견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0: 네.
1: 예를 들어서요. 조금 더 똑똑한 버전이 개발이 되면 지금 묶어놨던 이 버전들 이제 약간 멍청한 버전이 됐으니까
0: 네.
1: 그럼 풀어주는 겁니까?
0: 그런 부분에 있어서.
1: 네.
0: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결국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버전보다 그 다음 버전이 나왔을 때 그 전 걸 어떻게 할 거냐 하고
1: 네.
0: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렇게 되면 하나하나 다 생기는 거죠.
1: 아.
0: 왜냐하면 그 밑에 버전도 만약에 여러 가지 뚫었을 때 만약에 첫 번째 이번에 이게 보안에 문제가 있거나 국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 그럼 그 밑에 것들도 다 뜯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1: 네.
0: 그럼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정부에서 야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위험하니까 이거 막자라는 형태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1: 네.
0: 실은 엔트로픽과 지금 미국 정부의 관계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항상 엔트로픽 얘기를 하면서 이 회사의 문화가 특이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1: 선한 문화가 있었잖아요.
0: 네. 근데 그 선한 문화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다 거의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이게 지금 온라인에서 밈처럼 도는 대목이 뭐냐면
1: 네.
0: 엔트로픽이 실은 계속 이번에 미토스 나올 때부터 그때 미토스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AI가 위험하니까 정부가 좀 규칙을 만들어달라. 왜냐하면 이번에 이 이슈가 나오기 며칠 전에 이제 엔트로픽의 CEO가 무슨 얘기

0: 그랬냐면 지금 AI의 기술은 지수함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사회나 정치나 환경이 못 따라간다.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규칙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면서 보고를 한 거거든요.
1: 맞아요.
0: 그랬더니 정부에서 그러면 제일 위험한 너네를 막으면 되겠네.
1: 아, 그런 거네.
0: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온라인에서 밈처럼 돌고 있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이제 역설이라는 건데 결국에는 엔트로픽이 지금처럼 미토스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안전장치를 필요성 역설하면서 이렇게 하면 뚫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수록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야 그럼 안전장치가 뚫릴 수 있다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계속 이슈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엔트로픽의 방향성이 계속 이렇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본인들이 항상 정부에게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한 기술입니다. 얘기했던 회사니까 정부 네. 입장에서 그럼 니들 거부터 막아야겠네. 당연히 그 소리가 나오는데 자 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트로픽 이번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럼 투자자들에게 이거 악재 아닌가요?
0: 전반적으로는 악재라는 분석이 좀 우세해요. 왜냐하면 엔트로픽이 6월 1일에 상장 서류인 S1을 냈고 AI 회사 중에 사실상 처음으로 완전한 AI 회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장 절차에 들어간 건데 이 회사가 지금 기업가치 9,650억 달러, 연환산 매출 470억 달러의 10월 상장 목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핵심 차별화가 이번에 말씀드렸던 미토스나 페이블 같은 아주 고도의 모델, 그리고 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사이버 보안 사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차별화였는데 이게 지금 통째로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서의 이슈가 되면 포춘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계속 이 회사 모델만 콕 집어서 제안을 하면 투자자들이 결국 야, 이 회사가 이런 최첨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 역시도 이 정부와의 이런 충돌이 일어난다는 건 결국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다. 근데 이걸 좀 계속 건드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시켜서 이게 이렇게 미국에 있는 최첨단 모델을 맡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AI 회사들의 중국 출신 연구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사람들이 차라리 중국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1: 아.
0: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으니까.
1: 예.
0: 또 반대로 정책이 이렇게 차이가 나오면 투자자들이 미국의 AI를 안전한 투자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나온다. 라는 부분 때문에 변수가 커진다라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아, 진짜 그렇겠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우수 연구진이야 본국 가서 해도 되고
0: 네.
1: 이러다가 엔트로픽 같은 또 다른 어떤 회사가 처음 설립할 때부터 미국이 아닌 뭐 조셉 피난처 같은 데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
0: 네.
1: 정말 변수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분명한 건 이 소식 저도 듣자마자 생각한 게 뭐였냐면 야, 엔트로픽에서 만든 그 AI가 이렇게 놀라운 거야? 그 국가가 걱정할 정도로
0: 네.
1: 이거 마케팅으로는 확실한 호재 아닙니까?
0: 맞습니다. 그래서 AI 커뮤니티에서 야 이거는 오히려 마케팅 관점에서는 최고의 마케팅이다 얘기를 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컴퓨터라는 걸로 좀 확장을 시키면 미국 정부에서 컴퓨터가 무기로 불리는 게 이번이 실은 처음은 아닙니다.
1: 네.
0: 199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플에서 파워맥 G4를 내놨거든요. 근데 그때 초당 10억 회 연산을 넘겼다는 이유로 당시에 수출관리법상 군수품으로 분류돼서 수출이 통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스티브 잡스가 이걸 마케팅으로 역이용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개인용 슈퍼컴퓨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광고가 탱크가 컴퓨터를 에워싸고 있는 광고로 만들었어요.
1: 이야.
0: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네 달이 시간이 지났고 네 달 있다 통제가 풀렸거든요.
1: 예.
0: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광고를 갖고 이렇게 써먹었던 상황입니다.
1: 네.
0: 근데 아직 이제 페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 풀렸다는 게 아직 확정이 나오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누구도 웃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보다는 훨씬 더 큰 영향이니까 확실한 건 마케팅 효과가 있지만 이걸 또 마케팅으로만 계속 밀기에는 지금 이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 상당히 조심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IPO가 스페이스X 그 다음에 이 엔트로픽인데 스페이스X는 어느 정도 안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과연 엔트로픽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오픈 AI도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옆에 있는 경쟁사인 오픈 AI 어떤 시각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까?
0: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픈 AI에서 호재죠. 그 페이블이 처음 나오고 나서 실은 오픈 AI가 기존의 자신들의 모델들에 대한 가격 인하 정책을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블이 좋긴 좋은데 기존보다 거의 요금이 두 배 비싸요.
1: 예.
0: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정말 이제 최고의 모델이지만 오픈 AI 관점에서는 싸고 넓게 또 하는 전략을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가형 GPT라든지 범용성 있는 효율성

0: 드린 대로 이 엔트로픽에서 정부에서 지정된 거랑 맞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지금 어떤 강한 모델에 대한 미국의 제재나 관심이 과연 이게 단순히 엔트로픽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오픈 AI가 넘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또 되게 이슈 중에 하나로 확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너무나도 초미의 관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꼭 후속 보도도 해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오늘은 첫 소식이 일본인데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빈곤 때문에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3: 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마치 슬픈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스토리인데요. 예.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미 일본도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는데 빈곤과 외로움에 내몰린 노인들이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 예.
3: 이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바깥에서 혼자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교도소 안에서 지내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교도소에 있으면 이제 밥도 주고 잠잘 곳도 있고 아프면 치료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조금 슬픈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 통계로 확인이 좀 됐나요?
3: 그렇습니다. 수치로 봐도 변화가 뚜렷한데요. 일본의 신규 수감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1%대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20년도 올라오면서 14%대까지 올라갔습니다.
2: 예.
3: 이제 여성 수감자가 이렇게 더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이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여성 수감자 5명 중에 1명 꼴인 21.6%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2: 그렇군요.
3: 네.
2: 야, 비율이 진짜 꽤 크게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전해지고 있나요?
3: 네, 대표적으로 소개된 곳이 일본의 최대 여자 교도소인 도치기 형무소예요. 여기에 수감된 사례들이 있는데 81세 여성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내가 안정돼 있었다면 절도죄 저지르지도 않았을 거고 아마도 이곳의 삶이 나에게는 가장 안정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2: 네.
3: 이제 또 5차례 정도 수감이 됐었다는 여성 다른 여성이 있는데 이곳에 돌아올 때마다 뭐 알던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늙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2: 예.
3: 일부러 잡혀오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예.
3: 그래서 이 작년 기준으로 도치기 형무소의 경우에는 490명 가운데 94명이 고령자였습니다.
2: 예, 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딱하다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일본의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살기가 어렵길래 교도소 행까지 택하는 겁니까?
3: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일본에서 한때 유행했던 표현이 있는데
2: 예.
3: 하류 노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2: 예.
3: 조금 너무하기도 한데요. 이제 기초 생활자 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위태로운 고령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 네.
3: 이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집세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숙소 아니면 PC방을 전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임박

0: 할인 상품 같은 걸로 간간이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고 또 병원비가 부담돼서 치료를 미루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1: 네.
0: 근데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어쨌든 간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기도 하고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먹을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밖에서는 너무나 혼자였던 사람들이 안에서는 그래도 누군가와도 말을 썼고 최소한의 돌봄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립 문제도 큰 거예요. 이제 그런 가난한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고립이 크다는 말씀인데요.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근처 사람과 교류가 없다라고 답한 비율이 17.4%에 달했대요.
1: 네.
0: 이게 다른 나라를 보면 유럽권 같은 경우에는 5%가 조금 덜 되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이제 교도소 안에서는 엄격한 규칙이 있기는 해도 고립된다는 느낌은 없고 그래서 수감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1: 네.
0: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따로 있기도 한데요.
1: 네.
0: 바로 무연사회라는 말이에요.
1: 무연사회요?
0: 네. 네. 없을 무에다가 인연 연자를 써서요. 혈연도 없고 지역 인연도 없고 회사 인연도 다 끊어진 사회라는
1: 네.
0: 뜻입니다. 이게 공영방송에서 이걸 주제로 2010년도에 방송을 내보낸 뒤에 일본 사회 전체로 퍼졌던 표현인데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이 단순히 가난한 노인 몇 명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던 끈이 통째로 헐거워진 결과라는 겁니다.
1: 네.
0: 이 둘이 겹치는 자리에 바로 고령 수감자 문제가 놓여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실제 수감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 나 차라리 돈 내고 여기 살고 싶다. 나 18에서 28만 원 정도 된다면 나 여기 그냥 돈 내고 살래 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빈곤과 고독 문제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정말 심각성이 절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외로움에 허덕였던 노인들이 마지막으로 진짜 기댈 곳을 찾는 돌봄 공간이 교도소가 된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되면 교도소가 아니라 요양시설에 더 가까워졌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교도소들을 보면 단순히 수감자를 가두는 시설을 넘어서
1: 예.
0: 사실상의 요양시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0: 이제 교도관들의 말을 들어보면 조금 더 와닿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수감자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돕고 식사까지 도와야 된다. 지금의 교도소는 범죄자들로 가득한 감옥이라기보다는 요양원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고령 수감자를 위한 맞춤형 식사도 따로 제공이 되고요. 이제 식사를 하기에 치아나 잇몸이 약한 경우에는 밥 대신 죽을 주고 약재도 잘게 썰어주고 또 부인과 치과 진료실도 있고 엑스레이 촬영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1: 야.
0: 의사, 간호사, 약사, 심리사 같은 전문 인력도 배치돼 있습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이렇게 도치기 형무소 같은 경우를 보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모두 건강한 수감자가 38%밖에 안 되고요. 21%는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감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욕이나 식사, 약 복용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라는 곳은 범죄자를 격리하는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동시에 재교육을 통해서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렇게 고령 수감자가 늘면서 그 성격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1: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 정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의시설을 제공해주면 수감자들이 출소하고 나서도 야, 나 밖에 있는 것보다 진짜 아니 더 낫겠다 싶어서 다시 교도소로 많이 돌아올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 고령 수감자 가운데는 절도범이 많은데요.
1: 예.
0: 이제 출소한 뒤에도 생활 기반을 다시 찾지 못하면 재범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42.1% 정도가 재범자고요. 많게는 20번까지도 수감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생활이 막막하다 보니까 누구를 해치기보다는 가벼운 절도나 소매치기를 저질러서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 네. 이 정도 되면 정부가 조금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교도소를 어떻게 보면 노인 요양시설화하는 것은 정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0: 네.
1: 차라리 바깥에서 노인 요양시설을 접근 가능하도록 많이 완비를 하든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0: 네, 일본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건 또 아니고요.
1: 예.
0: 이제 작년에 형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노역이 있는 징역형과 노역이 없는 금고형 이렇게 나뉘어 있던 걸 구금형으로 통합을 했고
1: 예.
0: 이게 어떤 벌을 준다는 의미에서 끝나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수용자의 특성에 맞춰서 교육과 작업을 세분화하고 또 재범을 줄이고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이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여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2년짜리 미용사 과정 같은 것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게

0: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수감자들이 실습을 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간호교육이라든지 돌봄교육, 지게차 운전교육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명에 그치긴 했지만 채용 내정을 받은 상태로 출소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근데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편차가 워낙 크더라고요. 네. 웬만한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총기도 있고 경험도 많아져서 한 사람의 몫을 하고도 남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이제 심신이 옛날 같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교육과정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직업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돌아갈 집이 없는 경우가 많고 예. 또 의지할 가족이나 이웃이 없고 기본적인 병원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더라도 다시 범죄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문제가 교도소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고요. 일본 사회 전체의 고령층 빈곤이나 고립, 돌봄 공백이 교도소라는 공간으로 밀려 들어온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례는 단순히 일본의 교정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가 복지와 돌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네요. 오늘 가져오신 소식은 일본 소식이지만 이게 남의 나라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 부분이 저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조금 일찍부터 아주 대규모적인 준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유럽 소식입니다. 1인당 GDP가 10만 달러를 넘는 부자 나라 아일랜드의 청년들이 월급의 80% 넘는 돈을 월세로 낸다. 이건 또 무슨 소식인가요?
0: 네, 아일랜드는 숫자로만 보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잖아요.
1: 네.
0: 다국적 IT 기업들과 제약 기업들이 몰려 있고요. 1인당 GDP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만 달러를 넘습니다. 근데 정작 청년들의 현실은 전혀 다른데 월급을 받아도 대부분이 월세로 빠져나가고 안정적으로 살 집조차도 구하는 게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블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월세가 이미 2,000유로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안팎을 넘나드는 건데요.
1: 네.
0: 런던이나 파리 같은 대도시와 비교를 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제 초임 교사나 간호사가 평균적인 집을 빌리려면 실수령 소득의 83%를 임대료로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방 한 칸을 구하는 일도 전쟁이 됐는데
1: 예.
0: 사회 초년생이나 유학생들은 집 한 채가 아니라 방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집주인이 사실상 면접을 봐요. 불러가지고 소득, 생활 습관, 뭐 애인이 자주 오는지, 술은 예. 마시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유학생들 가운데는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호텔이나 호스텔을 몇 달씩 전전하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취업보다 집 구하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대요.
1: 네, 정말 상황이 심각하군요. 그러면 청년들이 아예 독립 안 하고 부모님과 그냥 계속 살겠다 이런 케이스도 늘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외지인이 아니라 부모 집에 살던 청년 같은 경우에는 더욱 이렇게 부모 집에 갇힌 세대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1: 네.
0: 이제 우리나라에선 캥거루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8세에서 29세 사이에 청년 35만 명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요. 이제 독립을 하고 싶어도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못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설문조사를 보면 이렇게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의 82%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독립 못한다고 했고 88%는 여건만 되면 따로 살고 싶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세대는 내 집 마련이 가능했었는데 이렇게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또 마찬가지고요. 지금의 20, 30대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40대까지도 이런 기회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이야, 40대까지도 기회가 사라졌다는 건 진짜 충격적인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러면 집을 못 구해서 부모 집에 머문다는 건 결국 독립 이후의 삶이 계속 미뤄진다는 뜻일 텐데 청년들 삶 자체 그리고 미래 계획 자체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단순히 부모와 같이 산다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요. 청년들의 독립심과 자존감, 정신건강, 가족관계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 얘기를 들어보면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가 자신을 진정한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답하기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현지에서는 주거 위기가 단순한 집 문제를 넘어서서 한 세대의 성인기 자체를 빼앗았다 이렇게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결혼과 출산에도 당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제 언제 이사 가야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임대 환경 때문에 결혼을 경우도 많고 아이 낳기는 더 어렵고요. 이제 더 큰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월세를 내면서 사는 50대, 60대 임차인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제 은퇴 이후에도 계속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노년층의 주거 빈곤도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설명하는 표현이 바로 렌트 세대. 평생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세대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1: 네, 안타깝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0: 아이러니하게도 아일랜드 경제가 너무 잘 된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과 영어권이라는 장점 덕분에 예. 구글이나 애플, 메타, 틱톡, 화이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유럽 본부가 몰려있는 나라인데요.
1: 예.
0: 그렇게 경제가 잘 나가게 된 결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GDP가 10만 달러를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1: 예.
0: 이 숫자부터가 아일랜드 사람들의 실제 3일 살림살이를 그대로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2015년에 아일랜드 GDP가 갑자기 26% 넘게 뛰었던 일이 있는데
1: 예.
0: 이게 아일랜드 사람들의 임금이나 생활 수준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1: 예.
0: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같은 자산을 옮기게 되면서 그 수익이 아일랜드 GDP에 그대로 잡힌 영향이 컸었습니다.
1: 아, 로열티 같은 걸 아일랜드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바꿔다 보니까 GDP가 확 뛴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통계로는 나라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돈이 청년들의 직업이나 지갑이나 주거 안정으로 곧바로 이어진 건 아니었고요.
1: 네.
0: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폴 크루그먼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현상을 두고 레프로콘 경제학,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정 경제학이라고 비꼰 적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이제 레프로콘이 뭐냐면 아일랜드 전설에 나오는 황금 항아리를 숨겨둔 요정인데요. 요정이 숨겨놓은 황금처럼 숫자로는 보이는데 현실에선 잘 잡히지 않는 부의 착시가 생긴 셈입니다.
1: 네.
0: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집이 부족해진 거예요. 주택 공급이 속도감 있게 제공되지 못했고 또 여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입니다.
1: 네.
0: 당시 아일랜드는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국가 부도 위기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이때 수많은 건설사가 문을 닫았고 이후에 10년 동안 거의 신규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이 됐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사실 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아일랜드 사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0: 네.
1: 청년 독립 연령은 우리도 자꾸 늦어지고 있죠. 그 과정에서 독립해서 별도의 가정을 꿈꾸는 결혼, 출산 이것도 줄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최근 들어서 더더욱 전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는 상황.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들과 상당히 유사한 이유들이 아일랜드에도 역시 있습니다.
1: 네.
0: 우선 현지에서는 집이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투자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비판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평생 임차인으로 살아야 할 가능성이 큰데 정작 임대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네, 이제 대표적인 게 현지에서 뻐꾸기 펀드라고 불리는 존재인데요.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슬쩍 알을 낳고 둥지를 통째로 차지를 하잖아요.
1: 네.
0: 그것처럼 덩치 큰 투자회사들이 주거용 주택을 통째로 사들여서 팔지 않고 임대만 놓고 있는 거예요.
1: 아...
0: 네. 실제로 한 외국계 펀드가 더블린 근교의 신규 단지 두 곳 집을 거의 통째로 사버린 적도 있고요.
1: 네.
0: 이제 원래 신혼부부나 첫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딱이었던 집들이었는데 이게 알려지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적도 있었습니다.
1: 네.
0: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일반 가정보다 집 한 채에 우리나라 돈 1억 5천만 원 정도를 더 얹어서 사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입찰 자체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비싼 것도 서러운데 경쟁 상대가 수천억을 굴리는 펀드였던 셈입니다.
1: 그렇군요. 주거 위기는 국가 입장에서는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일 텐데 아일랜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 해결책을 좀 내놓은 게 있나요?
0: 네, 이제 아일랜드 정부도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제 모두를 위한 주거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해요.
1: 네.
0: 이제 주거를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로 보고 매년 40억 유로를 투입해서 공공주택 2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정책 발표 일정 자체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원래는 작년 7월에 발표했었던 게 미뤄지고 있고요. 이제 최근 검토되는 대책들도 빈집을 강제 수용하고 폐가 정비하고 빈집을 리모델링 지원하고 뭐 임대시장을 관리 강화하고 이런 거에 집중이 돼 있는 게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작 대규모 공급 확대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 소식도 우리나라에게 좀 시사점이 많네요.
0: 그렇습니다.
1: 사실 여러 가지 생각납니다만 먼저 떠오르는 건 아, 이 주택난, 주거난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이거 분명히 생각나는 부분이지만
0: 네.
1: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들이 조금만 더 더 잘못돼 버리면 이게 더 악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것.

0: 또 아일랜드 사례에서도 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도 있어서 우리도 또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은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의 패션 회사들이 갑자기 로봇 피부 만들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건 또 무슨 소식입니까?
1: 네, 얼핏 들으면 패션과 로봇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기는 합니다.
0: 네,
1: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니트 디자이너 그리고 섬유 전문가들이 로봇 산업의 핵심 인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 상하이의 한 패션 기업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원래는 의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니트 디자인이랑 원단 개발을 해오던 회사였어요. 근데 작년에 한 로봇 제작사로부터 차세대 로봇 외관을 설계할 수 있겠냐 이런 문의를 받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0: 예.
1: 처음에는 패션 업계도 로봇과 니트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의아했다고 하는데 불과 1년 만에 로봇 외피 사업 비중이 기존 의류 사업과 비슷한 수준까지 커졌다고 합니다.
0: 예, 이거 잘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그동안 박람회 등을 가서 직접 만지고 봤던 로봇은 외관이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1: 이제 과거에는 로봇이 그래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이 공장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병원, 학교, 돌봄 현장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요구가 생겨난 거예요. 바로 사람과 가까이 접촉하는 로봇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잘 움직이는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촉감도 중요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을 부축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로봇이 너무 차갑고 딱딱한 금속이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겠죠.
1: 그래서 중국 로봇 업계는 인간 피부처럼 부드럽고 또 유연한 촉감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 스킨, 즉 생체 모방 피부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로봇 경쟁력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얼마나 무거운 물건을 드느냐 이런 거에 있었다면 이제는 사람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느냐 이게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0: 그러면요, 인공 생체 모방 피부를 만드는 거라면 어떤 바이오 회사에게 인공 단백질로 피부를 모사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의류회사 찾아가서 니트를 주목한 걸까요?
1: 네, 니트의 구조에 그 답이 있는데요.
0: 예.
1: 일반 직물은 실이 가로세로로 얽혀있어서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니트 같은 경우는 고리 형태로 돼 있어서 원래부터 신축성이 뛰어나고요. 사람의 팔꿈치나 무릎처럼 로봇 관절도 계속 구부러지고 펴지잖아요. 그래서 니트는 이런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 통기성이 좋아서 로봇이 작동할 때 발생하는 열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로봇 업계가 원하는 건 단순히 옷이 아니라 피부처럼 밀착되면서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능성 외피인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사람이 있는 옷이 아니라 로봇에 입히는 외피, 이게 바로 핵심이었군요. 그럼 이걸 만들려는 패션 회사들에게는 이건 과거와는 다른 남다른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 그렇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표준 체형 데이터가 있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생김새와 움직임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이제 관절 위치도 다르고 곡선 형태도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 의류 디자이너가 바로 로봇 외피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 옷을 만드는 것과 로봇의 복잡한 구조에 맞춰서 설계하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로봇 외피가 한 번 입히고 끝나는 장식품이 아니라 로봇이 계속 움직이면 외피도 계속 늘어나고 접히고 자를 받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보풀이 일고 주름이 생기고 또 관절 부위가 다를 수 있는데 로봇 피부는 보기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잘 찢어지지 않아야 되고 열도 잘 빠져야 되고 또 필요하면 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옷보다는 부품에 가까운 셈이고요. 그래서 로봇 회사들이 방직이나 편직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고 또 이렇게 니트 장비 회사들이 아예 로봇 피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0: 야, 이거 몇 년 지나다가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연히 백화점에서 우리 기자님 뵀어요. 기자님 웬일이세요? 아, 로봇 옷 사러 왔어요. 진짜 이런 세상 올 것 같은 생각마저 드는데 이거 이제는 조금 사양 산업까지는 좀 과하지만 전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직업이 첨단 로봇 산업으로 최첨단 산업으로 부활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1: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섬유나 방직업이라고 하면 인건비를 싼 곳으로 공장으로 옮겨야 하는 그런 산업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전통 방직 기술이 로봇 시대에 가장 강력한 치트키가 됐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스포츠 브랜드의 기능성 원단을 납품하던 게 이런 최대의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공장들이었는데 이제는 빅테크 로봇 기업들과 수백억 원대 납품 계약을 맺는 귀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제 외피 문제는 나름대로 로봇 회사들이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게 로봇은 얼굴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과 똑같은 표정을 짓고 사람과 똑같이 뭔가 감정을 소통하게끔 만들려면 이제 얼굴과 피부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0: 하던데 이건 방식어 말고도 다른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로봇 얼굴에 쓰이는 소재 기술도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로봇 업계는 오래된 고민이 있어요. 예. 우리에게도 익숙한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 있잖아요. 사람을 어설프게 닮기만 하고 어느 순간 나와 다른 미화감을 느끼게 되면 그런 거부감이나 공포감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네.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로봇의 얼굴이 사람 같은데 피부가 지나치게 매끈하거나 눈빛이 어색하거나 표정이 부자연스러우면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히 실리콘을 씌우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사람 피부 구조를 모방하려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람 피부가 3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0: 예.
1: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공 피부도 여러 층으로 만들어서 이 탄성과 촉감, 색깔, 뭐 눌렀을 때 색깔이 변하는 것까지도 구현하는 지금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름과 질감뿐만 아니라요. 모공이나 솜털 같은 세부 표현까지 재현하라는 시도도 있고요. 또 로봇이 촉감을 느끼는 역으로 촉감을 느끼는 기술과 연결된 가능성도 큰데요.
0: 네.
1: 지금은 로봇 피부가 사람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면 다음 단계는 로봇이 사람의 접촉을 감지하는 단계까지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사람이 손을 잡았는지 얼마나 세게 눌렀는지 온도는 어떤지까지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로봇이 사람을 너무 세게 잡지 않고요. 제어 로봇이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힘을 조절할 수도 있게 됩니다.
0: 예.
1: 그래서 로봇 피부는 외모를 꾸미는 기술을 넘어서서 로봇이 사람과 안전하게 접촉하기 위한 핵심 인터페이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0: 야, 이러다가 머지않은 시점에 제가 길 가다가 아는 로봇을 만났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1: 네.
0: 등을 툭 쳤더니 로봇이 깜짝 놀라면서 교수님 닭살 돋았잖아요 라고 할 것 같은 생각마저 듭니다.
1: 네.
0: 이거 어떻게 어디까지 갈지 참. 그래서 네.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단순히 AI가 얼마나 똑똑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마주했을 때 얼마나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느껴지느냐의 경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도 신기방기한 이야기 제대로 들었네요. 지금까지 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露天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전화.
1: 우리 우주는 뜨겁고 자욱한 상태였죠. 그리고 팽창되기 시작했어요. 지구는 차가워졌고 원소들이 생겨났죠. 네안데르탈인은 도구를 만들었고요. 과학과 역사, 음악과 신화, 모든 것은 빅뱅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평일

0: 낮 11시에는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죠.
1: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 JTBC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무처의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한 상태라며 당장 방송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승인 심사에는 재무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 항목이 반영되는 만큼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앙그룹 계열사 JTBC는 지난 12일 약 200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해 신용등급도 CCC로 강등됐습니다.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육성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늘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국립대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전임 교원을 계속 확충하고 인건비 규제를 개선해 지역 국립대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수를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률도 현재 17.8%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의사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해자 이모 씨가 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서 매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이 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사건 피해자는 이 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승소해 영치금을 압류했지만 최근 가해자가 영치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에 쓰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2도 등 25도에서 33도로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0: 24.5도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사회초년생은 부동산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공용면적과 전용면적. 공용면적은 여러 사람이 쓰는 건물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전용면적은 승강기, 계단 등 공용면적을 뺀 나머지 바닥면적을 뜻합니다. 또 임차인과 임대인도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은 임차인, 돈을 받고 물건을 빌려준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970년대는 가히 디스코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형제 그룹 비지스는 이 디스코의 시대를 활짝 연 장본인이었죠. 특히 1977년에 나온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 OST에서 Staying Alive와 Night Fever를 히트시키며 디스코의 전성기를 이끌었는데요. 이 OST를 이어받아 1979년에 나온 비지스의 15번째 정규앨범에서도 디스코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 한 곡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영국 싱글 차트 1위를 하며 70년대를 완벽하게 마무리한 이 노래. 1999년 영국 그룹 스텝스가 리메이크해서 다시 한번 차트 1위에 올린 곡이기도 합니다.

6월 15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비지스 트레지디였어요. 4384님 신청곡이었습니다. 1979년도에 발표된 노래 뭐 딱 그 시기에 이 노래를 듣지 않았어도 그리고 사실 음악이라는 건 내가 그 음악을 언제 처음 들었냐 그게 이제 나를 그 시절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약간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들을 듣다 보면 나는 70년대에 존재하지 않았어도 그냥 이 음악을 들으면 70년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저는 좀 그런 걸 받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골든디스크 안에서도 음악의 타임머신 기능에 대해서 종종 얘기를 나누곤 했었잖아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를 처음 들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혹은 그 노래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있었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거기에 더해서 진짜 그 음악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 시점 70년대면 70년대 60년대면 60년대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도 같이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타임머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음악의 기능에 대해서 좀 깊이 과학적으로 좀 분석적으로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요 뭐 60년대도 갈 거고요 7, 80년대 당연히 있고요 2021년 노래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느 시대든 음악을 통해서 여기저기 시간여행 많이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 속의 음악들이 항상 필요한 거 잘 알고 계시죠? 골든디스크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8001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

0: 문자에 50원, 기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아요.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음악은 7209님 신청곡이었어요.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였습니다. 이 노래는 앨범으로 들을 때 Eye in the Sky 앞에 한 1분 50초 정도 되는 Serious라는 연주음악이 붙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Eye in the Sky로 이어지는데 보통 두 곡을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같이 붙여서 전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상 Serious는 빠졌습니다. 다음번에는 네, 시간 계산을 좀 잘해가지고 같이 한번 전해드릴게요. 3415님, 더위가 한층 더 짙어진 6월. 올해도 역시 시간은 참 빠르게만 흘러가네요. 오늘도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 오늘도 무사히 와 같은 말들을 새기면서 특별할 것 없는 하루를 잘 살아냈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 폼롤러를 베고 누워서 골든디스크 듣고 있다가 생각난 Dear Evan Hansen OST Only Us 오랜만에 신청곡으로 남기고 갑니다 하셨는데요. 오늘도 무사히 잘 지나갈 거라 믿으면서 보내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 남은 2026년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영화 Dear Evan Hansen OST 중에서 케이틀린 댄버와 벤 플랫이 함께한 Only Us 그리고 이현호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The Jets의 Making Real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름이면 생각나는 미국의 그룹이죠. 더 비치 보이스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리더였던 브라이언 윌슨을 비롯해서 가족과 친구들 5명이서 함께한 그룹이었죠. 더 비치 보이스. 60년대에 여름철에 즐길 수 있는 음악이죠. 서프 뮤직이라는 걸 우리한테 제대로 알려줬었던 그룹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더 비치 보이스의 데뷔곡 1961년에 나온 서핑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아예 데뷔곡부터 서핑이었어요, 그냥. 가벼운 멜로디, 짧은 구성, 그리고 멤버들의 화음이 주를 이루는 그런 분위기로 이 비치 보이스라는 그룹이 어떤 음악을 한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줬었던 노래였어요. 그러고 나서 뭐 서핑 USA, 서핑 사파리, 캘리포니아 걸스 이런 진짜 말 그대로 여름철을 겨냥한 서프 뮤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요. 80년대에는 코코모로 다시 한번 또 비치 보이스의 위력을 실감나게 해줬었는데요. 사실 이런 음악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실험적인 음악도 많이 했어가지고 나름대로 그 팝과 락 쪽에서는 좀 비치 보이스라는 그룹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 비치 보이스의 마지막 앨범 2012년에 나온 29번째 정규 앨범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싱글로 발표된 노래가 Isn't It Time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앞서서도 브라이언 윌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비치 보이스의 음악을 대부분 주도하고 또 프로듀싱을 맡았었던 음악적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던 이 브라이언 윌슨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202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치 보이스라는 이름도 더 이상의 활동을 기약할 수 없게 되기도 했는데요. 전설적인 그룹이고 또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룹이죠. 이 비치 보이스의 데뷔곡 Surfing 그리고 2012년에 발표한 마지막 앨범 마지막 싱글 Isn't It Time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더 비치 보이스의 데뷔곡 1961년 작품 Surfing, 그리고 2012년에 나온 마지막 앨범 마지막 싱글 Isn't It Time이었습니다. 안희랑님, 고등학생 때 점심시간 전에 전교생이 운동장에 나가서 펑키타운 음악에 율동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남녀공학이라 더 즐거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벌써 40년이 지났네요. 부산 사대보고였습니다. 펑키타운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40년 전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이 음악의 율동, 그 율동 동작은 기억나세요? 은근히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래전이기는 해도 몸의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음악이 나오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아 이랬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은근슬쩍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안희랑님,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제가 펑키타운을 틀어드릴 테니까 내가 그 율동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아니 근데 기억 안 나실 수 있죠. 안 나셔도 상관은 없지만 뭐 율동이 아니어도 우리가 가볍게 어깨를 흔들 수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즐거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노래와 함께 김진찬님도요, 빌리오션의 러버보이 학창시절을 생각하며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우리 진찬님은 학창시절 때 이 러버보이의 율동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고개를 까딱이거나 발로 리듬을 맞추면서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실까요? 자, 립싱크, 펑키타운, 그리고 빌리오션입니다. 러버보이, 안희랑님, 김진찬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음악은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OST였죠. 마크 노플러가 작곡을 했고 이 바이올린 연주는 데이빗 놀란이 했습니다. All Love, Idea. 6792님 그리고 이상권님이 신청해 주신 음악이었어요. 자, 6월 15일 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끝곡은 0601님이 골라주셨습니다. 브로콜 하롬의 A While Shadow Pale.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내일 밤 11시 5분에 어김없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0: 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죽죽 간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비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먼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선별사 약관 필도,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표.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8: 여기는 가요 1999.

한국투자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좋은 때를 만나 활개를 치는 건 세월을 만난다라고 하고, 세월이 가지 않는 건 세월이 좀 먹다라고 합니다. 세월에 속아 산다, 세월이 약이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여러 관용구와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에서 흔히 언급되는 게 세월이죠. 세월이 가는 줄을 알지 못함은 부디 세월, 언제 이루어질지 그 기한을 알 수 없음은 부디 하세월, 보람없이 지낸 세월은 헛세월이라고 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열리는 19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행료 부과 문제와 핵 검진 방식 등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1: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눈앞의 위협은 제거됐다면서도 이란과 헤즈볼라와의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종전 합의에 대한 거부 움직임마저 나와 종전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했습니다. 물가 인상 압력으로 세계 주요 은행들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오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주목됩니다.
1: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내년 방한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해 1박 2일 동안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1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하면서 전쟁이 일어난 지 106일 만에 중동 상황이 해결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1: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문제나 핵 검증 방식 등 핵심 쟁점들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남아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신재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어제 SNS를 통해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프랑스에서도 협상 성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이란 지도부가 종전 MOU의 전자서명을 마쳤고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3: 합의는 모두 서명됐고 해협은 이미 부분적으로 개방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2: 강력한 검증 체제도 수용했다며 이번 합의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 합의와는 전혀 다른 협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직접 참석할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고 벤스 부통령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벤스 부통령 역시 이미 전자 서명을 마쳤다며 합의문은 서명식이 열리는 이번 주 안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를 위한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없는 해협 개방을 주장하고 있지만 벤스 부통령은 장기적으로 통행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해협 관리 권한과 수수료 징수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이번 MOU가 핵 검증과 제재 완화, 해협 운영 방식 등 핵심 사안을 미룬 불안정한 합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 합의 소식에 국제유가는 5% 가까이 급락해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합의는 공식적인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테러 관련 시설을 추가로 파괴하겠다면서 레바논 국경지대에서 철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4: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0: 협상 타결로 전쟁이 사실상 종료됐고 이란의 핵 위협이 제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란 그리고 이란의 대리 세력, 즉 헤즈볼라 등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 남부와 시리아, 가자지구의 완충지대에서 철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테러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헤즈볼라에 대한 적대 행위도 중단한다는 양해각서에 위배될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또 이란이 이를 빌미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 우리는 이스라엘의 파멸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0: 이달 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막판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도 이스라엘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헤즈볼라 세력을 제거한다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폭격을 감행했다. 이란과 보복 공습을 주고받는 등 협상 테이블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당초 전쟁 목표로 내세웠던 이란 정권 교체와 헤즈볼라 제거에 사실상 실패한 상태에서 올가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가 위기에 몰릴수록 강경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의도적으로 외부의 적을 공격해 위기를 모면하려 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호흡을 맞춰온 내부 강경파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지 못한다거나 이스라엘과 전 세계 자유 진영의 나쁜 거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후 60일간의 본협상에서 핵 합의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돌발 행동까지 통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코스피는 5% 넘게 급등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 지금보다 더 오를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3: 코스피 지수는 5.2% 오른 8,545로 마감했습니다. 개장 6분 만에 지난 금요일에 이어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을 정도로 상승세가 강했습니다. 종전 합의 기대감이 유가와 금리 부담을 덜어내면서 투자자들도 다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4.99% 급등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만 지수도 3% 가까이 올랐습니다.
4: 이제 전쟁이 종료되면서 유가 쪽에서 다른 원자재 쪽에서 받는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아까 우려가 되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 여건의 강도라든지 이런 부담을 좀 덜어줄 거고요.
3: 외국인 투자자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이틀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환율도 1,510원대로 내렸고 국제유가도 8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전이 현실이 되면서 코스피가 9,000포인트를 넘어 상승을 이어갈 거시경제적 조건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기업 실적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상황에서 기대를 충족할 만한 실적이 나올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5: 이런 기대치의 상향 자체가 유지될 거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높아졌다는 게 뭐 걱정이죠.
3: 일단 전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 연준의 신임 의장 케빈 워시가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신임 의장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다면 시장은 출렁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2: 하지만 100일 넘게 지속됐던 중동 혼란의 여파 때문에 세계 각국의 물가는 이미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기조로 돌아서고 있고 일본 은행도 오늘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도쿄에서 신지용 특파원입니다.
6: 일본 은행은 오늘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번으로 우에다 총재가 자리를 비우게 된 이례적 상황 속에서 일본 언론은 0.75%에서 1%로의 인상을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3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1: 적절한 속도로 정책금리를 올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6: 이미 유럽중앙은행은 약 3년 만에 정책금리를 2.25%로 인상했고 17일로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선 일단 금리 동결이 유력하나 금융 완화를 시사하는 문구를 성명서에서 삭제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의 한 증권사가 전 세계 88개 중앙은행을 집계한 결과 4월 금리를 인상한 중앙은행이 인하한 곳보다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환의 결정적 배경은 이란 전쟁의 장기화에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공급망이 석 달 넘게

0: 혼란에 빠지면서 각국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4.2% 올랐고 일본 생산자 물가 동향을 반영하는 5월 기업 물가는 6% 넘게 뛰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역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은행의 긴축 선호로의 전환은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리 관련 의사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관련 협상 타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기대해온 사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SNS를 통해 이번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당사국 및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영내 주민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에 제약을 받아온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조속히 안전한 운항을 재개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이탈리아 현지 시간으로 15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의 번영을 기원하는 선물을 건넸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자신의 제59차 세계평화의 날 담화와 사도궁책, 풍요의 뿔 도자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교황청은 풍요의 뿔은 성령의 열매와 은총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걸 의미한다면서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선물을 상징한다고 선물 의미를 전했습니다. 12.3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창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회 사상 첫 경기를 치른 카보베르데가 우승 후보 스페인을 상대로 역사적인 첫 승점을 따냈습니다. 카보베르데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슈팅 27개를 퍼부은 스페인의 공세를 버텨내며 0-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40살의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 골키퍼 보지니아는 선방 7개를 선보이며 무실점을 책임졌고 경기가 끝난 뒤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내일까지 최대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3도, 광주가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 먼 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필수.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홍보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근 식약처가 합동 점검을 벌였는데요. 200건이 넘는 게시물을 적발했는데 일반 식품에 영양제, 면역력 강화 같은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46%로 가장 많았고 잘못된 구매 후기나 체험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건강정보를 설명하는 영상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최근 AI로 만들어낸 가짜 인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AI 가짜 의사를 앞세워 식품을 과대 광고해 81억 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한다고 하고요. 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 16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1도, 부산 21도, 대구 18도, 대전 21도, 광주 20도고요. 강릉 19도, 제주 23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강원 북부와 호남 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높겠고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되니까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사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6월 16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나 의원 측이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나 의원에게

0: 19일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나 의원은 서면 답변으로 제출하겠다며 출석을 거부했는데요.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앞서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한편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지만 김 씨도 이를 거부했습니다. 13 비상기업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찰관 22명에게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는 어제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모두 22명의 경찰관에게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엄 당시 핵심 지휘부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사장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은 해임됐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 등의 병력 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한 계급 강등됐는데요. 이번 징계는 지난 2월 경찰청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의 징계 요구 이후에 그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무더기로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주 JTBC가 200억 원 규모의 차입금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데 이어서 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까지 회생 신청을 냈는데요. 자회사를 통해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 계약했던 콘텐츠리 중앙과 영화관 운영사인 메가박스 중앙 등도 포함됐습니다. JTBC는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해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지만 수익은 오너가 대주주인 계열사 SLL을 통해 중앙그룹이 가져갔는데요. 7천억 원을 들여 단독으로 사들인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료는 재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 중동전, 이 종전 기대감에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피 9000 돌파 가능성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1: 그렇습니다. 이르면 오늘 내지는 네.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어제 하루만 422포인트 5.2%나 급등을 했습니다. 8,545. 어제 하루만큼 오르면 거의 9,000선에 육박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장 초반부터 이제 프로그램 매수 효과가 일시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이 거래일 연속 발동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올해 지금 상반기 채 안 지났거든요.
0: 네.
1: 매수 사이드카가 총 14번. 매도 사이드카가 12번, 합쳐서 26번인데.
0: 아, 맞네요.
1: 그렇습니다. 이제 5% 이상 하루에 급등락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 해 동안 발효됐던 횟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네. 1년 전체와 지금 예. 6개월 만에 이만큼 했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컸다는 얘기고요.
0: 네.
1: 일단 종전합의 그대감에 이제 전쟁 리스크가 완화됐죠. 어쨌든 미국과 이란은 스위스에서 19일 MOU에 정식 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 네.
1: 이 때문에 국제유가 떨어졌습니다. 또 물가와 금리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특히나 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이 어제도 1조 원 넘게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했습니다. 이틀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0: 네.
1: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 4.5% 올라 33만 7천 원, SK하이닉스 6.4% 올라서 223만 8천 원입니다.
0: 네.
1: 앞서 제가 이제 9천선 돌파가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새벽에 뉴욕 증시가 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 네.
1: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고요. 종전합의 소식에 다우지수가 0.92%, 나스닥은 3%가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지수가 5% 넘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이 두 자릿수 넘게, 그리고 스페이스X 첫날 19% 네. 올랐는데 네. 어제 똑같이 오늘 새벽에 네. 19.2% 추가로 올랐습니다.
0: 네.
1: 공모가가 135달러

0: 달러였는데 오늘 192달러까지 올라서 이틀간 43%가 오른 상황인데요.
1: 네.
0: 국제유가는 4% 넘게 떨어져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동전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희석이 되면서
1: 네.
0: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져서 아마 이제 D-Day가 후천산에 대한 D-Day가 오늘 내지는 내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그렇군요.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될 예정인 이 종전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항료 징수권이 또 인정됐다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0: 그렇습니다. 이게 MOU가 스위스에서 19일 날 정식으로 계약되다 보니
1: 네.
0: 세부 내역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1: 네.
0: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료 없이 과연 이제 개방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란의 주장은 통항료 징수권을 실제 인정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국제유가는 통행료 없이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 새벽에 국제유가가 4% 넘게 떨어졌습니다. 8월 인더블 섭텍세스산 중진류가 배럴당 80달러대 그리고 브렌트유는 83달러대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1: 네.
0: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하나 이란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1: 네.
0: 이런 국제유가의 하락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 원유 수송선의 5분의 1 정도를 지나는 해협에서 통행세를 걷는다라고 하면 이게 고스란히 글로벌 물류비, 원유 수입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겠죠.
0: 총성은 멎었지만 비용이라는 새로운 불씨가 살아남게 되는데요. 물론 이런 조건을 이제 미국이 정말 수용했는지 진위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1: 네.
0: 지금 통행료가 이제 배럴당 현실화된다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최근까지 역대급 매도세를 이어갔었던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틀째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외국인들이 추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한 건 분명히 이제 긍정적 시그널인데요.
1: 네.
0: 다만 이제 본격적인 귀환이냐를 두고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난달까지 3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 가까운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고요. 거래일수로 24일 동안 75조 원 국내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1: 네.
0: 뭐 물론 이건 한국 경제를 비관해서라기보다 네. 코스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포트폴리오 재조정 성격 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탓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종전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전망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화 강세 가능성까지 커지다 보니 외국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한국 시장을 볼 여유가 생겼다라는 분석인데요.
1: 네.
0: 다만 이제 진짜 이제 이 관전 포인트는 FOMC 회의. 미국에서 이제 16일, 17일 FOMC 회의와 또 2분기 실적입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며칠 더 이어지면서 반도체 실적이 기대치를 웃돈다면 추가 상승에 베팅하는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지금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증시 과열 현상 때문에 B2,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열풍이 좀 거센 것 같습니다. 은행권에서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8,500선 돌파하는 등 이제 폭발적인 내리기를 이어가자 빚내서 투자하는 이제 B2 광풍도 역대급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실제로 증권사의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지금 뭐 38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 네.
0: 1년 새 두 배 가까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1: 예.
0: 그러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면서 가계대출에 빚장을 걸기 시작했는데요. 당장 이번 주부터 5대 시중은행의 전방위 대출 조이기가 시작이 됩니다.
1: 네.
0: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20%씩 깎기 시작했고요. 국민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네.
0: 농협은행은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대출 문턱을 높였고 우리은행은 이미 비대면 신용대출 창구를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한도를 깎아내리면서
1: 네.
0: 대출 빙하기를 만든 이유는 주가 조정기에 닥칠 파산 위험 때문인데요.
1: 네.
0: 주가가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헐값에 팔아치우는 그렇죠. 이른바 반대 매매가 나타날 수 있는데
1: 예.
0: 실제로 이달 한 달 남짓 동안 반대 매매가 1조 2천억 원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 그랬다면서요.
0: 역대 최대치.

0: 때문에 이제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는 자칫 이제 파산의 지름길이 될수 있어서 금융당국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리고 아까 스페이스X 얘기를 잠깐 해주셨습니다마는 스페이스X의 상장 소식이 궁금합니다.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입성을 하면서 이 대주주 일론 머스크가 조만장자에 등극을 했어요.
0: 그렇습니다. 백만장자 넘었고요. 억만장자 넘어서 조만장자인데요. 스페이스X의 공모가가 135달러, 첫날도 19.2%, 두 번째 날도 올라서 지금 160달러에서 192달러까지 높아졌는데요. 첫날 시가총액만 2조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00조 원입니다. 알파벳, 아마존을 제치면서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6위인데요. 스페이스X에 열광하는 이유, 스페이스X, 달 착륙 화성 탐사, 이건 정부가 하던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1: 네.
0: 성공에도 적자였는데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성공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에 우주 영역을 상업화 모델로 진짜 돈 되는 시장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건데요.
1: 네.
0: 지금 세계 사업 부분 가운데 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스타링크가 이제 돈 지금 수익이 창출되고 있고요.
1: 예.
0: 물론 아직은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라든가 물류라든가 달 화성 프로젝트는 돈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2027년 내지 2028년 흑자 가능성을 이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일론 머스크의 자산 규모는 1조 500억 달러, 하나로 하면 1600조 원입니다. 1600조 원. 대만의 GDP보다 많고요.
1: 예.
0: 1600조 원을 연 2% 예금으로 둔다라고 하면
1: 네네.
0: 연이자가 32조 원. 하루에 880억 원을 벌어들이고요. 시간당 36억 원을 벌어서 한 시간당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꼴입니다.
1: 네. 와, 정말 와닿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스페이스X가 이렇게 사상 최대 기업 공개 IPO에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정작 공모에 참여했던 미래에셋증권은 단 한 주도 받지를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0: 맞습니다.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지금 이 스페이스X 관련된 ETF에 투자 기대하셨던 분들 뒤통수를 맞는 격인데요. 분명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신고서, 증권신고서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약 4,700억 원 규모인 231만 줄 인수한다라고 명시는 돼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 대표 주관사가 누구냐? 골드만삭스거든요.
1: 예.
0: 미국의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최종 배정 과정에서 한국 물량은 전량 삭감해버린 겁니다.
1: 이거 코리아 패싱 아닌가요?
0: 맞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미국 현지 기관 투자자들의 청약 수요가 막판에 무지하게 몰렸습니다. 이 때문에 주관사 입장에서는 돈 되는 미국 현지, 일본의 미주와 같은 대형 증권사들한테 약 10조 원 넘는 자금의 유입, 공모주 청약 자금이 몰렸는데요.
1: 네.
0: 이걸 우대한 반면에 한국의 증거금은 7천억 원 수준에 그쳐서 배정 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난 겁니다.
1: 네.
0: 이 때문에 이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씁쓸한 코리아 패싱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결국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청약 증거금을 전액 환불하고 공식 사과문과 함께 금전 보상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글로벌 무대에서 국내 증권사들의 협상력이 한계를 좀 드러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렵고요.
1: 네.
0: 그런데 지금 미국서도 지금 공모주 청약이 뜨겁다 보니 스페이스X IPO 공동 주관사가 추가 물량 배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는 대규모 IPO 상장일 때 추가 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공모 주관사한테 줍니다. 이른바 그린시 옵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번에 배정받은 물량이 추가 물량이 한 8,3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기존에 5억 5천만 주 이외에 8억 8천만 주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0: 금융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과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로 12일째입니다.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3: 네, 지금 이 핸드볼 경기장 앞 시위가 어제로 11일째, 오늘로 12일째입니다. 시위대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를 삼으면서 선거, 무효, 재선거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경기장 안에 입주한 체육단체 사무실 출입까지 계속 막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3: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들은 그동안 협조를 계속 요청을 해왔지만 출입 통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국가대표 지원, 국제대회 준비 또 회계 업무에 직원 급여 처리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 네, 이게 참 무슨 일인지 좀 애먼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특히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는 개인 장비도 챙기지 못하고 국제대회에 지금 출국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시위대가 체육단체 직원들의 신상까지 터는 상황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3: 네,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펜싱 국가대표팀이 오늘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네. 출국을 해야 하는데 선수들이 쓰는 이 펜싱 블레이드, 그러니까 칼이라든가 펜싱화, 재킷 같은 개인 장비를 이 경기장에서 반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예.
3: 대한펜싱협회 관계자 연합뉴스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선수들에게 알아서 장비를 빌려서 출국 준비를 하자고 당부했다라면서
1: 예.
3: 그야말로 각자 도생인 상황이다라고 했고요.
1: 아니 그런데 진짜 이 펜싱 선수들은 각자 자기 칼을 자기 손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경기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3: 네, 특히 진행자께서 잘 아시는 분이라서 더 좀 그렇게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1: 네.
3: 심지어 호텔 예약비도 송금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연맹을 통해 숙소 예약을 했다. 이런 과정 자체가 부끄럽고 난감하다라고 했고요.
1: 네.
3: 또 체육단체 직원들의 2차 피해도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업무 정상화 성명 발표 이후 일부 직원들의 얼굴과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퍼졌고
1: 네.
3: 협박 전화와 문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한 체육단체 직원은 성명서 발표 후 얼굴이 공개되자 모르는 번호로 협박 전화와 문자가 폭주하고 있다라면서 다른 분은 명함과 네. 사진까지 시위대에 전파가 돼서 테러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정말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정말 심각하게 입고 있군요. 그리고 전한길 씨가 위철한 중앙선거위원장 직무대행하고 송파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을 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3: 네, 이 부정선거개입 수장이었던 유튜브 전한길 씨 어제 송파경찰서에 위철한 직무대행과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함만 챙겨가고

0: 기표 용구와 대조 명부 같은 핵심 증거물을 노인정에 그대로 버려두고 떠났고, 법원이 증거보존 결정을 내렸는데도 선관위는 폐기물 처리업체 인계에 처리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1: 예.
0: 특히나 전 씨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두 개와 기표 용구 또 선거인 명부 대조 전표를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1: 네.
0: 다만 이 물품들이 실제로 문제가 됐던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원본인지 어떤 경로로 전씨 측이 넘어갔는지 이 부분은 이제 수사라든가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인데요. 전 씨는 본인이 확보한 이 물건을 가지고 역시 이번 지방선거 전면적인 부정선거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선관위는 전환길 씨가 공개한 이 보관상자에 대해서 진위 확인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1: 네. 어쨌든 이 잠실 개표소 시위가 더 길어지면은 체육단체들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공권력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0: 네, 유승민 회장은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9개 종목단체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1: 네.
0: 경찰에 공권력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유 회장은 업무 공백으로 인한 피해액이 60억 원까지 불어나고 아시안 게임을 앞둔 선수들에 대한 지원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라면서 업무에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공권력 행사를 요청한다라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시위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를 했지만 어떠한 권리도 다른 국민의 권리와 공공의 기능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강조했는데요.
1: 네.
0: 시위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고요. 선수와 지도자를 지원하는 게 체육회의 첫 번째 임무인 만큼 이 부분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양양자 최고위원이 당을 좀비에 비유를 하면서 지도부가 총사퇴하자,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다 사퇴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0: 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장로 대표 거취를 둘러싼 공개 충돌이 다시 한번 벌어졌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1: 네.
0: 이번에는 우재준 위원은 해외 일정으로 오지 않았고 양양자 최고위원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1: 네.
0: 선거가 끝난 후 제가 이 최고위원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눈을 뗀 건데요.
1: 네.
0: 대다수 국민과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를 보고 지도부 모두가 물러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며 당 지도부 역할은 결과를 책임지는 데 있다. 저는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선관위 사퇴에 대한 장 대표와 지도부의 진정성을 믿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라면서
1: 네.
0: 후임 지도부가 이를 바로잡고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네. 장동혁 대표는 또 어제 이 모두 발언 말미에 마이크를 다시 잡고 좀 작심한 듯이 반박을 또 했습니다.
0: 네, 이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거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1: 예.
0: 제발 이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 특검 하나라도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저희를 지지해주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총사퇴를 하고 나면 공백기에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울지 눈에 그려지지 않느냐라면서 일에 선후가 있고 완급이 있다라고 본인의 거취를 분명히 했습니다.
1: 네, 뭐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 이런 언급이 사실 최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0: 네, 아무래도 최근 여론조사 추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지지율이 좁혀지거나 아니면 역전되는 현상들이 일부 나오다 보니까
1: 네.
0: 더욱더 자신감을 얻고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1: 네. 뭐장 대표 말고도 당권파 인사들도 좀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0: 네, 이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은 당의 일부 철없는 그룹들이 외계어로 열심히 떠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김민수 최고위원도 SNS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양양자 우재준 최고 조속히 사퇴하라라면서 참정권 문제를 제대로 싸울 의지가 있는 최고위원 두 명을 다시 뽑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장 대표 측의 박준태 비서실장도 선거에 졌으면 또 본인이 책임져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 스스로 사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책임지면 된다라고 직격했고요. 최보현 대변인도 정의용 사무총장의 비공개 회의 때당 사무처를 대표해 강력한 유

0: 감을 표시했다. 할 수 있는 비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또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를 중심으로도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이 선거는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만나본 의원 거의 대부분이 장 대표 체제로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었다라고 했고요.
1: 네.
0: 안상훈 의원도 어제 KBS 라디오에서 일단 장 대표가 퇴진을 하고 비대위가 됐든 조기전대가 됐든 국민 보시기에 괜찮은 정당으로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라 강조를 했습니다. 계속 버티면 당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면서 본인이 결자해지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당 안에서는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게 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세준 양양자 최고위원에 이어 네. 추가 사퇴 입장을 밝히는 최고위원이 나올지 이게 상당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지금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은 5명인데 이제 김민수, 신동욱, 김재원 그리고 양양자 우세준 이렇거든요.
0: 네.
1: 나올 수 있을까요?
0: 일단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런 의사를 밝힌 건 아닙니다만
1: 네.
0: 서울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네. 수도권 민심이 좀 민감할 수밖에 없고
1: 네.
0: 향후 본인의 거취를 고려를 했을 때도 이 돌아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일부 나오고 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비록 원외라서 최고위원
1: 네.
0: 자리에서 물러나면 다른 자리가 없기는 하지만 항상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1: 네.
0: 조금 더 본인이 다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또 어쨌든 선거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역시나 마음을 바꿀 여지가 있다. 이런 분석이 일부 있습니다.
1: 예,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은 어제 늦은 오후에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선거 소청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결과가 나왔죠.
0: 네, 긴급 최고위원회 직후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면 재선거를 문제가 된 지역에 대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는데요.
1: 예.
0: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울산, 광주, 전남까지 모두 5개 지역이 포함이 됐습니다.
1: 예.
0: 이 선거 소청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선거 소청권자는 당 대표다라면서 최고위 의결을 거쳐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선거 소청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이 소청이 받아들여질지 봐야겠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은 책임의 언어를 집중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낸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 책임론 공방이 좀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어제 거취 관련 질문에는 내내 함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0: 네, 본인의 거취라든가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서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이 몰려가서
1: 네.
0: 거취는 계속 고민 중이냐라고 묻자 웃으면서 궁금하세요라고 되물었고요. 이재명 대통령 의 메시지에 대한 정 대표 본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양손 검지를 교차해서 X 표시를 하면서 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 네. 어제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시계에도 차고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네.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대통령 시계를 차고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정권은 짧다라는 네. 발언 때문에 당청 갈등설이 크게 불거졌는데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시계를 착용한 것도 조금 정치적으로 갈등 국면을 완화하기 위해서 좀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 해석을 하고 있고요.
1: 네.
0: 어제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도 대통령을 상당히 좀 극찬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뭐 월드클래스라는 표현도 썼고요.
1: 네.
0: 이 대통령의 외교 역량으로 인해 대통령은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1: 네, 그러나 어제 당 원로죠. 우선 박지원 의원이 정 대표를 또 크게 비판했어요.
0: 네, 박지원 의원은 어제 SBS 라디오에서 정 대표의 정권은 짧다 발언 옳지 않은 말이다라면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께서 설사 잘못하시더라도 조용히 건의하고 조용히 수습을 해야지 이러면 어떡하느냐라면서 대통령 임기가 1년 가고 4년 남았는데 얼마나 기냐라며 당권은 더 짧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특히나 정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민과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게 옳은 태도고 또 전당대회도 본인 같으면 안 나온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이 지지자 커뮤니티인 재명인의 마을에서는 정청래 대표 연임 불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또 진행되고 있어요.
0: 네. 유데일리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재명인의 마을에 정청래는 사퇴하라는 취지의 글이 공지가 됐고 사퇴와 연임 불출 출마를 요구하는 서명운동 페이지가 공유가 됐다라고 합니다.
1: 네.
0: 서명운동 명칭은 정 대표의 사퇴, 촉구 및 연임 불출마 그리고 당원 주권 회복

0: 을 위한 서명 운동이었고요. 6.3 지방선거 경선 도중 일어난 공천 학살과 경선 개입, 당내 민주주의 훼손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당분간 재단을 떠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0: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 최근 이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 콘텐츠 가운데 예. 상당수 혹은 대부분이 알릴레오나 알릴레오 북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예. 이거 재단이 유시민 이사장 개인을 홍보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자 당분간 노무현 재단을 떠나서 살려고 한다라면서 상임 고문 해촉을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할 비평 활동 때문에 재단이 겪게 될지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도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점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돼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뚜대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전해주세요.
6: 네, 한 주만에 날씨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번 주는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데요. 오늘도 제주를 빼고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높이 치솟습니다. 서울 33도, 전주와 광주 32도로 서쪽 지방이 특히 덥겠고 대구도 31도, 강릉과 부산 28도 예상됩니다. 강한 자외선도 조심하시고요. 낮부터 저녁 사이 강원 중북부와 전북, 전남 북부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종일 흐리고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 오늘 끝곡으로 캣 스티븐스의 Morning Has Broken 보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최근 우리 사회에 유독 심해진 현상이 있는데요. 일부 시민의 과도한 민원에 공공기관이 휘둘리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한 지자체에 안전을 위협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죠. 공사장 주변에 위험을 알리기 위한 신호수가 배치되는데요. 이들이 부는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며 누군가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결국 지자체가 나서서 소음을 자제시키겠다라고 답했는데요. 만약 이로 인해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개인의 불편과 공공의 안전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친 곳이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0: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MBC 라디오,
1: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7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양측이 모두 서명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레뱅에서 개방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며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라며 그들은 강력한 감시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의 대이란 협상팀 수석대표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언론 인터뷰와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 타결을 발표한 14일 전자방식으로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이란에서는 대미 협상대표였던 갈리바프 의장이 전자서명에 참여했습니다. 12.3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에 필요가 있고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한 가운데 현지 시간 15일 개막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종전 후속 상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입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 엘리제궁에 따르면 하루 전 종전 합의를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쯤 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남서부 휴양지 에비앙 레뱅에 도착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최대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광주가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박재민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안녕하세요. 소아치과 의사 주기훈입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가끔 재난 영화에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이는 엄마 살려줘 울부짖고 부모님은 내가 지켜줄게 외치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영락없는 악당입니다. 물론 치료가 끝나고 아이의 고맙습니다 한마디면 악당도 기분이 다 풀리지만요. 치과의사를 해보니 알겠습니다. 마냥 좋은 사람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더 낫다는 것을요. 그러니 이 구역의 악당 언제나 제가 맡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김경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 휴가를 떠난 김종배 시사평론가를 대신해서 임시 진행을 맡은 시사인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 타결을 공식화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들도 안전하게 모두 빠져나올 수 있을지가 관심이 모이는데요. 2부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만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는 보수의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레드캠프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김종배 없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기업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전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전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9: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8: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9: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0: 보험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네,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 문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JB는 없지만 JB의 삐딱선 정신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김은지 기자가 뉴스 꽉 채워오셨는데요.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촌철님들의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광채님,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시원한 모닝커피 한잔 하며 시선집중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일찌감치 댓글 올려주셨고요. 초심마음님은 김은지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삐딱한 시선으로 파이팅 하세요.
4: 네, 삐딱하게 다시 한번 앉아볼까요?
5: 네, 그리고 이사나님, 촌철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김은지 기자가 진행하는 방송을 쭉 봤는데 다른 방송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JB 보고 계시죠? 대타는 짧고 JB는 길다는 명언 기억하겠습니다.
4: 네, 제가 어제 즉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5: 어떻게요?
4: 대타는 짧고 JB는 영원하다. 뒤에 말이 좀 틀렸네요.
5: 어머나, 저렇게 사회성이 좋으시네요. JB가 보고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하시는 거죠? JB가 어떤 답을 할지 궁금하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6: 국민의힘은 소청 관련된 논의를 했었고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면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내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 등 문제되는 곳 인천, 경기, 광주, 전남, 울산, 서울을 지역으로 해서
4: 네, 어제 오후 국민의힘이 긴급최고위원회를 한 다음에 나온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발표인데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6개 지역에 대해서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소청이 제기되면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이나 부실관리 등의 사유를 심사하고요.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한해서 전부 무효 혹은 일부 무효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선거를 실시할 수가 있는데요.
5: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긴 서울시장 있잖아요. 네. 이 선거도 다시 하는 겁니까?
4: 네, 물론 소총 결과를 봐야 하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이런 분석이 대체적이긴 한데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인정될 때 한해서 무효를 결정,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의 대기 인원이 최종 당선 표차보다 많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건데요.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1, 2위 표차가 6만여 표인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 네, 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대한가미래 이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건 의원과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이성건 의원은 재선거 여부도 의총에서 정하자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의총을 열긴 열 건데 의총도 없이 장조영 지도부가 이렇게 긴급하게 의결을 한 이유가 뭘까요?
4: 네, 이 말에 힌트가 있는데요. 어제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소청권자가 당대표이고 소청기간이 수요일 그러니까 17일까지여서 급하게 결정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기한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의 논의 거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총을 굳이 거치지 않고 지도부가 결단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장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조강한 최고위원이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실 정치적으로 몰릴 때마다 자신의 나름의 정치적 승부수를 꺼내들은 바가 있는데요. 본인은 정치적 대의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필리버스터, 단식 이런 것들을 잇는 장 대표의 버티기 전략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제 오전에만 해도 양향자 의원이 좀비 지도부라고 하면서 총사퇴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그 장면 잠깐 오디오로 들어보시죠.
7: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

0: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후임 지도부가 이를 바로잡고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지지율이 내려갈 때는 장동혁의 책임이고 올라갈 때는 장동혁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2: 네, 그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좀 당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또 재선거에 대한 당내, 그러니까 당원들의 지지세가 높아서 대놓고 반대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선관위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지켜보겠다 정도로 했는데요. 이 부실 선거를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는 공론장을 극단으로 끌고 가는 에너지를 좀 주입한다라는 차원에서 문제적이고 걱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대수 정신, 그러니까 오늘만 대충 수습한다 이런 식의 비판을 받아온 바가 있는데요. 또 이런 식으로 생명 연장이 가능할지 아니면 황교안 시즌2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서울시의 경우 전면 대선거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 가운데 문제가 되는 투표소에 선거 소청을 하는 절차라서 서울시가 언급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 지켜본다는 입장을 연합뉴스에 밝혔습니다.
3: 네. 그래서 또 이런 반응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오세훈 시장 측 관계자가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 일방적인 결정이다. 당내 구성원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먼저 해야 한다. 이런 반응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공개적으로 오세훈 시장 측도 약간 조금 뭐 대놓고 반대는 못하는 예. 네, 이런 상황이고 지금 김은지 기자가 얘기해 주셨는데 장동혁 대표에게 이런 말이 있군요. 오대수 정신.
2: 오늘만 대충 수습한다라는 말의 약자라고 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떠도는 말이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3: 아하, 그렇군요. 근데 전면 재선거는 아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어젯밤 9시 넘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세 줄인데 목표는 분명합니다. 전국 재선거입니다. 소청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러면은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건 전국 재선거? 가자 이거잖아요.
2: 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과거에도 계속해서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당 대변인으로부터 당대표 개인의 생각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온 바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의 연장일지 아니면 당내 전체 여론으로 확산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역풍이다님이 장동혁 대표 사퇴하기 싫어서 애쓰네요 라는 촌철 보내주셨고요. 3097님 진짜로 민주당 당선자들이 총 사퇴하고 재선거 하자라고 나서면 국민의힘 반응은 어떨까요? 라는 물음표. 그리고 라디오 헤드님은 장동혁 대표 경쟁자로 뜬 오세훈 시장 견제 전략을 쓰는 건가요? 라는 정치적인 해석도 보내주셨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건 보수 재건을 외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있잖아요. 보수 재건을 외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이 반응은 없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2: 지금은 지역 선거,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재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보수층 여론이 높다 보니까 관망세이지 않을까 해석을 해봅니다.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이긴 합니다.
3: 그러더라고요. 제비 없는 제비타임즈 뉴스와 분석은 꽉 채워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2: 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가 계속 불협화음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소위 말해서 현재의 명성 갈등 핵심에는 6.3 지방선거 평가가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서 아프긴 하지만 큰 승리다 이렇게 규정한 바가 있고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통상 선거가 끝나면 각 정당은 백서를 발행하는데 선거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또 다른 선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3: 네, 정청래 대표도 이미 백서로 객관적 평가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서 작업에 이미 들어간 거 아닌가요?
2: 네,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의 인사로 구성된 6.3 지방선거평가위원회가 이번 주를 시작해서 8월 초중순까지 약 8주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토대로 발간된다라고 합니다. 백서가. 하지만 백서 발행 시점이 좀 묘한데요. 전당대회 기간과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른바 백서의 정치학.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오, 백서의 정치학 어떤 거죠?
2: 사실 제가 갖다 붙인 말이긴 한데요. 예, 졌냐 이겼냐, 졌다면 누구 때문에 졌냐라는 부분은 현재 당내 계파에 따라서 평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여의도에서는 진 정당에서는 백서가 잘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선거에 승리하게 되면 일종의 개국공신의 자료로서 백서 발행에 박차가 가해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0: 인쪽에서는 치열하게 책임 소재 물으면서 다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객관적인 평가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패배했던 민주당이 대표적인데요. 당시 0.73%포인트 차이 기억하시죠?
1: 네.
0: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패했었는데요. 당시 패인을 두고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재명 후보 탓이다,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자 결국 백선은 나오지 못했었는데요. 저도 당시 상황을 취재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억이 나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이 너무 큰 상처라서 손대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신해서 우상호 비대위 체제에서 이 변화한 유권자 지형 분석한다라는 명목으로 새로 고침 위원회 보고서라는 게 나온 바는 있습니다.
1: 네, 너무 큰 상처라서 손을 대기 어렵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군요. 그러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 2025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민주당에서 백서가 나왔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굉장히 살펴보면 이름도 세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누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저도 종종 찾아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때 이런 역할을 했구나. 좀 재밌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1: 아, 일종의 공을 적어 놓는 거군요.
0: 그렇죠. 이제 향후에 이제 진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번에 백서가 그래서 목표한 때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내부 평가는 이제 선거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우세하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만약에 제때 나오지 못한다라면 실상은 이겼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패배했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승패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데요. 백서가 나오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옥황상제님은 지금 백서보다 당의 화합이 더 시급한 건 아닌가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 토토로님은 혹시 이번에도 연기만 피우고 흐지부지 될 수도 있겠네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 다솜님은 도대체 당이 중심이 없으니 중구난방인 거 아닙니까? 라는 또 약간 부정적인 댓글 보내주셨는데, 지금 김은지 기자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획이라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백서가. 딱 그
0: 그렇죠.
1: 시점에 나와야 되는데 과연 나올 건지, 나온다면 무슨 내용이 써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범 여권의 긴장도를 올리는 뉴스가 하나 더 있었어요?
0: 네,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을 떠난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유 작가는 재단의 상임고문 해촉을 요청했다. 알릴레오 북스도 6월 말에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기인데요.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 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잦아들지 않는 당내 상황을 걱정했었는데요. 유 작가는 현재 당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곤 있지만 뜨거운 범여권 이슈에 치열하게 참전한 바가 있거든요. 재단이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의 수준의 비평이 어디로 향할지, 그것이 범여권 내에 어떤 역학관계로 작동할지 주목됩니다.
1: 네, 한때 정치 시사 비평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유시민 작가인데, 남긴 말을 보니 반대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정치 시사 비평을 하겠다, 요걸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ABC론처럼 전재판을 달굴 또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포인트는, 그쵸?
0: 네, 어떤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해피님이 아,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데 이러면 어떡하죠? 라고 좀 걱정하는 얘기를 올려주셨는데, 요즘에 여의도 사투리라고 김은지 기자가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했는데 여의도 사투리 되게 많이 들리잖아요. 누구랑 누가 같은 편이다라는 거를 묶어가지고 만든 신조어들이요.
0: 네, 그 중앙일보가 심지어 보도를 하기도 했던데요. 이 말을 그대로 옮겨도 될 정도인가 싶을 정도의 좀 거센 이야기이긴 합니다. 특정인들을 비하하는 표현들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그 정도 이 여의도 사투리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집단이든 판교 사투리, 서초동 사투리, 여의도 사투리 다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과몰입해서 보통의 사람들과 유리된다는 차원에서 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너무너무 치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통의 삶과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논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1: 네, 과연 어떤 말을 들고 나올지 여기도 계속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네, 와중에 잠실 시위가 오늘로써 1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회원 종목 단체의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임직원들이 시위대의 봉쇄로 일터로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9개의 종목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권력 투입을 호소했고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 정부와 경찰은 체육단체의 피해

0: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체육인들은 이번 갈등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유승민 회장은 물리적 충돌을 원하지 않아서 지금 당장 필요한 필수 서류만이라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20분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안 된다고 했다면서 60억 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는 물론 행정 업무, 선수 지원 업무까지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경찰은 평화적 의사표현은 적극 보장한다면서도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는 회가 망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2: 네, 당장 19일에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 출전을 앞둔 펜싱 대표팀은 지금 칼도 못 꺼낸다 그러잖아요. 이거 빨리 어떻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제 종합특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했어요?
1: 네, 피의자를 불렀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김건희 씨는 처벌받았지만 지금까지 김건희 씨의 혐의를 조직적으로 덮어줬다 라는 혐의로 지목된 검찰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검찰의 오랜 문제, 그러니까 제19 감싸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검사, 특검이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봐야 되는 건데요. 이창수 전 지검장이 어제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구체적인 혐의 좀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 사건을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씨가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 조정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바가 있는데 이 사건 지휘선상에 이전 지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특검 수사를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이 김 씨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이창수 전 지검장이 부당하게 관여했다라고 하는 의심 사례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무죄가 나오는 판례가 많으니까 그걸 참조하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려보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문서를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라고 검찰에서는 종합특검에서는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특검에서는 또 김건희 씨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려고 했는데요. 김건희 씨 쪽에서 반발해서 무산됐다고 합니다.
2: 네, 또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게 또 있죠. 국회 쪽도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의혹 관련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 통보했다라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는데 나 의원 쪽에서는 서면 답변서 제출하겠다면서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 네, 이렇게 대응하는 게 일반 국민들도 가능하냐? 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스타벅스 얘기 잠깐 할까요?
1: 네, 스타벅스가 지금 역사 교육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22일 오후 3시에 문을 닫고 모든 직원들한테 교육을 한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틀 후에는 정용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도 교육을 추가로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통상의 이 문제가 정용진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문제로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교육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순서가 맞냐? 이렇게 좀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긴 합니다.
2: 아, 위에서부터 교육을 받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교육을 받고 위로 올라간다?
1: 예, 순서는 지금 그렇다라고 스타벅스 코리아가 밝히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2: 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는 건지 좀 약간 대중들에게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1: 네, 강사가 공개되어 있긴 한데요. 역사인식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국 현대사 전문가인 오재현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맡았다라고 하고요. 1950년대 이후 주요 근현대사 사건과 이를 어떻게 올바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연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기사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2: 네.
1: 그리고 이제 사회적 감수성 교육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진행을 하고요. 기업 활동 과정에서 역사, 노동, 젠더, 인권 등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고려하고 유의하는지 다룬다고 합니다.
2: 네, 떠돌이 사냥꾼님이 회장도 같이 교육받는다면서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같이 받기는 합니다. 그럼 이거를 받았을 때 받아보니 어땠다라는 반응도 오너들의 반응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사실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수뇌부의 변화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더마카 고생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시선 집중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2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장관님 취임하신 지 벌써 3개월 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장관님 누구신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좀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3: 예, 제가 이 자리를 맡은 지가 오늘로 딱 84일째입니다.
2: 예.
3: 예, 그 해양수산부 부산시대 예, 첫 장관으로 이렇게 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담감도 크고 그렇습니다.
2: 네, 예. 부산 출신이시잖아요.
3: 예, 예, 예. 그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저희가 제가 있는 동안에 어쨌든 우리나라 1위고 세계 8위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되는 것이 성사가 되고 또 해양 수도권 육성 방향도 국무회의에 보고를 드리고 또 바다의 날 기념식을 우리 대통령님 네 분을 모시고 부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2: 그랬죠.
3: 다 보란된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중동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우리 선박 선원들이 다 발이 묶인 지가 오늘이 107일째입니다.
2: 아.
3: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다행히 금요일 날 종전 MOU를 체결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2: 네, 그 이야기 좀 더 이어서 해봐야 될 텐데
3: 예.
2: 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을 이제 하신 지 3개월 되셨다라고 하셨는데
3: 예.
2: 국무회의에서 워낙 다양한 질문하는 게 공개되기도 하고 또 잦은 연락을 새벽에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장관분들이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셨던데 어떠십니까? 같이 일해보시니까.
3: 아, 어려움을 호소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2: 예.
3: 정말 대통령님 열일하시고요.
2: 예.
3: 예.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긴장한다는 분이 많은데 정말 합리적인 질문이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을 많이 던지시는 편이시고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2: 예.
3: 열정적으로
2: 예.
3: 치열하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아마 당신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다 또 장관들에게도 그렇게 주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2: 네,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대통령 연락 왔을 때.
3: 아, 예.
2: 그 지시나 보고에 있어서.
3: 빨리 답변을 드리는 거.
2: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3: 예. 그, 길게 답변을 쓰는 게 아니고, 일단은 짧게라도 먼저 답변 드리고, 더 추가 드릴 말씀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노하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 그럼 거의 24시간 깨어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초반에는 아마 그렇게 또 뭐 밤에도 연락 주셨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적절한 시기까지. 예. 그렇게. 하신다고
2: 네.
3: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장관님이 또 열일하시면 국민이 편하니까 그런
3: 예,
2: 차원에서
3: 그럼요.
2: 말씀을 여쭤고요.
3: 예.
2: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결국 취임 후 첫 일정이 중동전쟁 상황 점검이었다라고 하셨는데요. 드디어 좀 끝이 보이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선박 몇 척이나 있습니까?
3: 예, 지금은 24척입니다.
2: 예.
3: 처음에 26척이 있었고 183명의 우리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척이 외교적 노력 등으로 빠져나왔고요. 지금은 24척이 있고 우리 선원은 137명이 지금 아직도
2: 아직도
3: 예, 예.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2: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0: 상담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뭐 이렇게 뭐 줌이라든지 화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0: 예, 고용복지센터에서 전화로.
1: 예, 전화로.
0: 예, 그렇게 하는 걸로.
1: 예,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종전 합의가 서명식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후에 그분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무리가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좀 준비가 되고 있나요?
0: 예, 이제 금요일 날 서명하고 MOU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즉시 호르무즈를 개방한다고 하니까, 그에 맞춰서 이제 선사나 선박들이 다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출발을 하려고 그러면 자체 운항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예.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안전구역까지 나올 때까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안전정보도 제공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전 세계 배가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 배만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나? 라는 좀 걱정은 있거든요.
0: 예. 개방이 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1: 예.
0: 이게 원래 다니던 항로는 국제통항로라고 해서 IMO가 지정한 통항로입니다. 여기는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1: 예,
0: 그런 통항로인데 여기가 여전히 기레가 있기 때문에
1: 예,
0: 아마도 개방이 되느라도 국제통항로로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5만 연안이나 1안 연안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안국들이 어쨌든 통제를 할 거고
1: 예,
0: 이래 되면 아주 빠르게 속도가 날지 안 날지는 조금 상황이 돼봐야 알 것 같고요. 원래 국제통항로에는 하루에 한 130척, 140척의 배가 다녔습니다.
1: 예.
0: 그리고 지금 안에 있는 전체 배수가 여기 GPS도 그렇고 그 선박 식별 장치라고 하는 AIS도 많이 꺼놓기 때문에 배치인지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1000척에서 2000척 사이라고 대충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렇게 보면 뭐 아주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나온다면 한 열흘에서 한 20날 정도가
1: 예,
0: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0: 전망이니까 차이가 있을
1: 그렇죠.
0: 수가 있죠.
1: 그럼 예, 열흘 만에 우리가 이제 24척에 다 안전하게 돌아온다 이렇게 긍정적 전망을 해볼 수 있는
0: 일단 안전구역으로 빠져나온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은 MOU 내용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1: 예,
0: 연안국들이 잘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외교적인 노력이 또 같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게 다른 부처와의 또 협력으로서 예,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하셔야
0: 외교부가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예,
1: 네,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외교부 예, 쭉 듣고 계실 거라고 믿으면서
0: 예예.
1: 예. 예, 이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한국 선박인 남호가 피격을 당한 상태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좀 상황이 수습되고 있습니까?
0: 예, 남호가 피격되고 난 뒤에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조선소에서 지금 파손된 부위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한 7월 하순 정도 되면 수리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0: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예, 우리나라로 오고
1: 예, 예,
0: 지금 현재는 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화물을 싣고 본인의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해운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좀 엄청나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0: 예.
1: 게다가 이제 보험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처리가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럼 좀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0: 네,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된다는 부분이 예, 원래 이제 해상보험이라는 게 선박에 대한 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에 대한 보험이
1: 예,
0: 있고 그다음에 선원이나 해양오염이 생겼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보험이라고 해서 특약이 붙게 되는데
1: 예,
0: 여기까지는 다 보험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묶여가지고 본인의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
1: 그 이후에 어떤 게
0: 예,
1: 딜레이가 되니까.
0: 예, 그다음에 또 그 계속 정박해 있으면서
1: 예,
0: 여러 가지 물품이나 자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영상 손해는 보험이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고요.
1: 전쟁 특약에 그런 게 안 들어간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경에 일단은 한 14억 정도를 반영을 해서 지원하는 돈을 확보를 하긴 했지만 너무 부족하고요.
1: 예.
0: 그래서 해양진흥공사라고 저희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위기대응펀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무보증으로
1: 예,
0: 대출도 해주고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한 5개의 선사가 지원을 해서 25억 정도씩 이렇게 일단 무보증으로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1: 아유, 고생이 많으시네요. 정말 빠르게 이 상황이 좀 수습이 돼야 될 텐데
0: 예,
1: 그나마 금요일에 무리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MOU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좀 그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예.
1: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북극항로 개척도 중요하게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인데 주무부서이시잖아요. 어떻게
0: 예,
1: 좀 진척이 있습니까?
0: 예, 지금 시범 운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북극항로라는 것이 한 북극을 보면 한 45년 동안에 여름철에 북극해 얼음이 한 37%가 녹았습니다. 그래서

0: 지금 쇠빙선 없이 운항할 수 있는 그 개월 수가
1: 예.
0: 올해는 한 2, 3개월, 10년 후는 한 4, 5개월, 15년 후면 6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기후위기 때문에 그런
0: 그렇습니다.
1: 거죠?
0: 온난화
1: 예.
0: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웃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9차례나 항해를 했습니다. 북극해를. 근데 우리나라는 2013, 15, 16에 5차례 운항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운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극 항로에 대해서 산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좀 끌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 5년간 이제 시범 운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 경험 이런 것들을 쌓아서 이제 전기 항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시범 운항은 8월에 시작하긴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경제적 효과를 어떤 식으로 줄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클 텐데
0: 예.
1: 그런 건 언제 정도로 우리가 예상하면 될까요?
0: 예, 이게 북극 항로를 보통 얘기할 때 운항 거리가 짧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 예.
0: 보통 우리가 부산에서 로텔당까지 가는데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서 가면 26,400km가 됩니다.
1: 네.
0: 근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6,400km가 줄어서 2만 km입니다.
1: 네.
0: 근데 북극 항로는 13,0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에즈보다도 한 35%가 짧습니다. 기간도 열흘이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조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가 않은 것이 북극 항로를 다닐 수 있는 배는 컨테이너를 5,000개 실은 한 5,000 TEU급이 지금 다닐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유럽 가는 배들은 보통 14,000 TEU급 이상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한 번에 실을 나르는 화물이 한 3배 가까이 되니까 기름이 좀더 많이 든다 하더라도 아직은 기존 항로로 다니는 게더 경제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10년 후가 되고 배가 한 8,000 TEU 이상급이 투입이 되고 한 열흘 정도 주니까 우리가 급행료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10%, 20% 정도. 그렇게 되면 대충 지금 기존 항로보다도 좀더 경제성이 있지 않을까. 한 10년
1: 10년을
0: 후부터는,
1: 투자해야 되는
0: 예,
1: 거군요.
0: 그렇게 봐야
1: 예.
0: 될것 같습니다.
1: 그게 관료 출신이셔서 잘 아실 텐데 안정적으로 한 사업이 10년을 간다는 게또 생각처럼 쉽진 않잖아요.
0: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
1: 예.
0: 같습니다.
1: 그러니까
0: 이 부분은.
1: 정권의 부침 없이 이게 꾸준히 가야 될 국책 사업이다.
0: 예,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사실 이게 또 우리만의 의지가 아니라 외교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도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외교부의 협력도 중요하다. 여러 가지 아덴다 말씀하셨는데 이건도 사실 러시아와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0: 예. 너무도 중요한, 예. 외교부가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 러시아 중에서 저희가 이제 북극해 중에 북동 항로를 타게 되는데, 북동 항로를 타려면 러시아의 운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협의를 외교 당국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아직도 대러시아 제재가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사들이 혹시나 2차 제재 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받지 않도록 미국이나 EU와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 당국과 계속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지금 러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0: 그게 좀 저희가 계속
1: 상황이어가지고.
0: 불안해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
1: 어떻게 해야
0: 예,
1: 됩니까?
0: 지금 8월 말에 출발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 추이를 보면서 또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HMM 부산 이전과 관련돼서 가장 이제 큰 성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에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안들은 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0: 예, 그 해양 수도권이 되려면 사실 해양 수산부도 내려왔어야 되지만 그 외에도 공공기관 기업들이 다 같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 이전도 사실은 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합의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작년 말부터 계속 공공기관의 기관장님 또 노조위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내려오려면 지원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자체, 부산시랑 또 재정당국, 기재부 쪽 이런 쪽하고 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으니까 좀 실질적인 어떤 협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1: 풀어야 될 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0: 제일 큰 거는 지원 방안이죠.
1: 예산.
0: 내려올 때 어떤 지원을, 특히 이제 내려오는 직원들에 대한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이 좀큰것 같습니다.
1: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정주 여건들 좀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서울을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꽤 정착한다고
0: 예, 근데 이제
1: 들었었는데요.
0: 혼자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전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될것 같습니다.
1: 지자체와 협력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또 부산시장이 전직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이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0: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1: 네. 그리고 방금 남북해양수도권 육성 방향 이야기 제가 빠뜨렸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0: 예, 말 그대로 지금이 막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극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가의 미래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각선에 있는 우리 동남권을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해서 어떤 미래 발전의 어떤 하나의 축으로 만들자는 게 해양 수도권 전략인데요.
1: 네.
0: 구체적으로 보면은 부산을 국제 해양의 금융 비즈니스 중심지로, 그리고 울산은 친환경 허브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경남 쪽은 원래 제조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항만물류, 제조, AI가 같이 복합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키운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이 부울경이 일일 생활권으로 잘 묶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내려와야 되고,
1: 예.
0: 또 인재들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재들이 내려올 수 있는 매력적인 어떤 여러 가지 유인들이 만들어져서 순유입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1: 그러니까 결국 좋은 직장이 생겨야 된다는 말씀이신 좋은 거잖아요.
0: 좋은 일자리, 좋은 직장. 예. 예. 그걸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그 정부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거, 그 기업이 와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것까지는 어떻게 또 같이 이제 협업이 되세요?
0: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메가특구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세제, 금융, 정책 이런 지원들이 많은 곳으로 아무래도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규제는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주 여건이 좋아야 되니까 교육이나 환경 이런 부분도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정부의 5급 3특 체제의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인 예, 것 같은데요.
0: 부산 쪽, 부울경 쪽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1: 예.
0: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라는 확신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연안 쪽으로 다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장관님도 부산 출신이셔가지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피부로 와닿는 게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0: 예,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산 출신이어서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1: 네. 그리고 저 몰랐는데 지난 30년 동안 어가 인구가 70%나 줄었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0: 예.
1: 왜 그렇습니까? 기후 위기만의 문제는 아니죠?
0: 젊은 층들이 자리가
1: 아, 이것도
0: 없고.
1: 결국 정주 여건.
0: 예. 예. 예. 아무래도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떠나게 되다 보니까 진짜 고령화가 많이 심각해졌고, 지금은 이제 한 8만 9천 명 정도가 어가 인구로 이렇게 계산이 잡힙니다. 이게 굉장히 젊은 층들을 어떻게 유입할까 하는 것이 수산에서도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1: 예.
0: 있습니다.
1: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매력적인 직장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가 인구로 남아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의 직업적인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0: 네, 바다가 좋아서 또 어업이 좋아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정착 지원금도 지원해드리고, 경영 기금도 도와드리고, 또 정 안 되면 양식장도 임대해드리고, 어선도 임대하고
1: 예.
0: 여러 가지 지금 젊은이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고 또 실천을 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예산만의 문제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예산이
0: 예.
1: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예산 외에 짚고 계시는 해결 방안은 뭐가 있으세요?
0: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예.
0: 아무래도 도시와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정주 여건이 돼 있다면은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고, 이게 저희 부처뿐만 아니고 여러 부처가 같이 묶어서 살만한 곳,
1: 예. 예,
0: 살기 좋은 곳, 그리고 오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해수부 직원들 반응은 어때요? 부산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또 뭐 걱정과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잘 정착이 됐습니까?
0: 예, 부산 자체는 너무 살기 좋습니다. 예, 날씨도 너무 좋고요. 또 물가도 적정하게 돼서 볼거리도 많고 다 좋은데, 이제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은 저희만 하는 일도 많지만 중앙부처와 협력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서울 세종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많이 이제 비우고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해야 되는데,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혹시나 왔는데 우리 쪽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해수부 직원들이다.
0: 예, 그렇게 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지금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 김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데
0: 예.
1: 이건 어떤 식으로 좀 육성하실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0: 예, 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수산물 수출이 33억 3천만 달러였는데요. 김이 11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김 수출이 딱 15년 동안에 10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외국인들도 김을 맛을 보고 오, 맛있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계속 이제 김을 선호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고, 앞으로도 아마 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김을 어떻게 생산해낼 것인가.

0: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식장을 지금은 연 안에 붙어 있는데 외해 쪽으로도 양식장을 만들고 육상 쪽에도 양식장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어쨌든 오랫동안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장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무 영역에 다 연결되어 있네요.
0: 예.
1: 농축식산부 같은 경우도 연결되어 있고 외교부랑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행안부랑도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0: 예, 다 도와주셔야 저희들이 예. 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1: 국무회의가 그래서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 예, 가게 되면 장관님들하고 계속 많이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연설비서관을 예전에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0: 아, 행정관이었습니다.
1: 예, 비서관 아니었고. 죄송합니다.
0: 예, 예. 예.
1: 청와대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0: 예, 예. 예.
1: 끝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좋은 글, 관료로서 좋은 글을 쓰신다는 게 제가 좀 신기하게 느껴져서 어떤 포인트가 관료로서 좋은 글을 쓰셨길래 그런 평가를 받으셨나요?
0: 아유, 제가 그 얘기하기 참 부끄러운데요. 일단은 글은 단문으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짧게 짧게 끊어 쓰는 것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본다면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자기 입장에서 쓰다 보면 다른 분이 보면 어려운 글들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항상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퇴고인 것 같습니다.
1: 아.
0: 예. 그래서 바로바로 고치지 않고 조금 시간을 두고
1: 예.
0: 다시 한번 글을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장관님의 재능이 정말 다양하시네요. 이게 즉석에서 좋은 글 쓰는 방법 제가 여쭤봤는데 가장 정석적인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노무현 정부에서 4년 동안 연설.
0: 예, 한 4년 반 정도.
1: 4년 반 행정, 예. 행정관으로 일하셨다는
0: 예.
1: 거죠. 지원을 하셨던 거예요?
0: 거기서 불러서. 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1: 아, 그렇네요.
0: 예, 그때 제가 장관실에서 비서로 일을 했었습니다.
1: 아, 참 여러 가지 인연이 닿아가지고 또 장관님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시간이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있지만 사실 전국을 대상으로 계속 우리 바다를 아름답고 풍요롭고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돼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 큐레.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3: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4: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5: 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6: 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32.6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금세 기록을 갈아치우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33도, 전주와 광주 32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며 특히 서쪽 지방이 많이 덥겠고요.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강한 볕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소식도 잦은데요.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강원 중북부와 호남 일부 지역은 소나기도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종일 흐리고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는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2: 그러게.
1: 그린 일급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2: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자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분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1: 엔진은 그린 일급 보링 공장이 돼.
3: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4: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5: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2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6: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보수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1: 네, 김종배 없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 추가관 JB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입니다. 매주 화요일 만나는 국민의힘 레드캠프, 오늘은 성일종 의원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요즘 당내 상황이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제 양양자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 요구하면서 좀비 지도부, 이런 좀 다소 거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들의 목소리거든요.
1: 예.
2: 또 그 구성 자체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야당이라고 하는 건 여당하고도 좀 틀리거든요.
1: 예.
2: 그래서 각각의 그 여러 그 지지 기반들이 좀 다소 다양하지요.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비교적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의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야당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소리에 대해서 여당보다는 다양하게 나오는 게 상식이고 또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1: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제는 또 오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어요. 여기서 선거소총 내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우선 그 투표용지 부족으로부터 생긴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커져요. 전에도 보니까 한 뭐 52건이라 그랬다가 70건으로 올라가서 100건에 또 140건까지 계속 건수가 늘어나잖아요.
1: 예.
2: 통계조차도 지금 현재 몇 번을 수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 이렇게 보면은 그 경기도하고 또 전북 같은 데에서는 교육감 선거에서 입력하는 게 또 뒤바뀌고 있고
1: 예.
2: 너무도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이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과연 이 선관위 문제만 아니고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나 또 그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분들에 대해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선관위 개혁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선거 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게 부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열고 저는 이거를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소청의 문제를 당 지도부가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지도부에서는 교육감과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소청 대상에서 뺀다라고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2: 네, 이제 그 부분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 예.
2: 정당이냐 아니냐의 그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정당이 아닌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선례가 정당으로 넘겨와서 그러한 입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1: 예.
2: 이런 것들은 정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1: 네, 네. 장동혁 대표랑 정정식 원내대표는 입장이 조금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장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목표는 전국 재선거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는데 또 정정식 원내대표는 전면 재선거 요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당내 투톱의 입장이 좀 다른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2: 아무래도 그 부분은 그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겠지요. 부분적인 측면.

0: 면에서 시작을 하지만 또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보는 시야의 각에 따라서 조금씩 의견이 틀릴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한 투표용지가 나온 지역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또 다른 데는 안 그런 데도 있거든요.
1: 예.
0: 그걸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 시각차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0: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급한 데는 지금 현재 그런 지역이 나온데 예를 들면 서울, 뭐 경기 이런 데는 또 인구 밀도도 높고 대표성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조그마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온 이런 지역은 좀 빼자고 하는 의견도 일부 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서울, 경기를 비롯해서 정말로 구조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다시 더 번진다고 한다면 전국적인 문제로 또한 볼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 아, 점차 넓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입장을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그 장도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실시위 현장 계속 찾고 있고 그리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손팻말을 들었잖아요.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부정선거라고 그것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가능성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가능성이
0: 어떻게 어떻게 이게 번질지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정한 바운더리를 우리가 정하기보다 지금 특검 같은 경우를 빨리 해서 정말로 이게 문제가 없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 특검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조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병 상병한 분이 수해 복구 지원에 나갔다가 그 당시에 수해 현장에서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특검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여당이 그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이 참정권이 제한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제한이 된 거예요. 민주주의가 파괴된 겁니다. 국민 권리가 파괴된 겁니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파괴됐는데 이거를 여당이 왜 이거를 막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국조도 하고 특검도 하고 그런데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오로지 특검만이 수사권이 있잖아요.
1: 네, 조사를
0: 그렇기 때문에
1: 하고,
0: 예.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여당이 또 여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먼저 떳떳하다면 더 먼저 들고 일어나서 특검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왜 국조를 먼저 하고 이제 그 압수수색 권한도 없는데 뭐를 더 밝힐 게 있다고 이거 정치 공방으로 끝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심산을 드러내는 건데 이거를 빨리 특검을 해서 정말로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서울이나 경기 몇 군데만 있었는지 전국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한정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18일에 의원총회 소집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자리에서는 재선거, 부정선거 가능성 이런 것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0: 뭐 의총을 열면은 뭐든 다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 토론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총에서 논의해서 선거소총 이야기가 갔어야 되는데 좀 당황스럽다. 이제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0: 모든 것을 의총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1: 예.
0: 또 의총의 의견들을 또 나올 의견들을 다 미리 예측하고 해서 지도부가 있으니까 거기가 더 고민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의총에서 결정을 다 해야 한다고 하는 건 옳지 않고 지도부가 할 수도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가능하면 의총의 의견을 좀 듣고 결정하면 모양새가 좋으니까 그런 각도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김 의원의 그런 생각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내일 이제 의총 소집해달라고 했던 대한가 미래 이성권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간사 역할을 맡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가장 크게 제기하겠다. 어제 저랑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일

0: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18일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세요?
1: 뭐 내일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0: 그러면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기 어렵다.
1: 그 전에도 거시 문제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0: 예예.
1: 예. 그래서 뭐 내일 나오는 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0: 아, 네. 지금 18일이어가지고 아마 내일 모레로 예정되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그런 차원에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어제 이성권 의원님께서는 인터뷰에서 전에 없이 이제 과거에 원내 지도부였던 인사조차도 사퇴론의 무게를 싣는 말을 하더라, 자기를 만났을 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당내 분위기가 그렇진 않습니까?
1: 뭐 분위기라고 하는 게 각각 그 입장들은 조금씩 다 틀리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맞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뭐 그 앞으로 모레 있을 의총에 예측하는 건데 그동안에 많은 의총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고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0: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제 이제 대중 앞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왜 사퇴 요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이 여론조사의 그 상승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1: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선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은 결론적으로 여당한테 가는 거거든요. 아니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원들 누가 임명을 합니까? 선관위 위원장은 법적으로 대법관이 하나를 맡게 되어 있는 당연직인 건데 그분은 잘 업무를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이 선관위를 이끌어가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무총장과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뭐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국민 참정권이 제한된 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이렇게 저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공소취소 문제입니다. 이게 공소취소라고 하는 게 다시 또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법무부 산하의 미래위원회인가요?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명분 쌓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0: 네.
1: 그 위원들을 보면 다 지금 우리 이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지금 죄를 지우기 위해서 지금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이런 생각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고, 또 세 번째로는 민주당 내분이 참 심각합니다. 이제는 뭐 명청 대전이 아주 노골화되어 있어서 고륙상향에 지금 현재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러한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이제 그런 분석에서 소위 말한 비당권파에 계신 분들은 반사 이익을 실력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데요.
1: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0: 장동혁 대표는 하지만 자기가 당대표일 때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1: 그 또한 뭐 당대표로서 주장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러면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계속 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1: 큰 선거가 되게 있고 그러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졌던 것들이 책임 정치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봤었을 때 그동안 모든 훌륭하고 큰 정치인들이 해왔던 그러한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었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투표용지 부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 부분은 복합적으로 좀 판단을 잘해서, 또 당대표의 진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 당직자하고 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라든가 명분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정치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모양새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0: 모양새 있게 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지난 6.3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평가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그래도 잘 방어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서울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그 대한민국 역대 선거에서 볼 때

0: 가장 정치 분석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보는 곳이 바로 서울의 민심입니다. 이 서울의 민심을 보면서 민주당에 대한 견제를 하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야당에.
1: 예.
0: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봐야지요. 그래서 그 민심에 그 우리가 읽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 이 당직과 관련돼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무겁게 받아들여 주기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모양새가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사실 친한계 쪽에서는 어떤 모양새를 이야기하냐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서 지도부가 붕괴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모양새는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두 분께서 사의를 내려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다른 분들은 내려놓을 분이 없을 거예요.
1: 양양자 최고와 우재준 최고 말씀하시는
0: 예,
1: 거죠?
0: 다른 예. 분들은 내려놓을 분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정정심 원내대표가 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만나서 연대와 원내 협력 이야기했는데, 이런 뭐 보수재편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다고 보십니까?
0: 아직은 시기가 아닐 거고요. 우파 전체가 하나로 묶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대명제는 늘 있어 왔고, 또 지금 야당의 모습이 지금 여권의 약 한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우파 진영 전체가 하나로 묶어서 28년도 총선에 대비한 여러 가지 구상들은 저는 지도부에서는 늘 그러한 큰 그림을 갖고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 지금 사퇴론이 사실 야당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당대표에 대한 사퇴론은 민주당 안에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물러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여야의 대표 사퇴론을 좀 비교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0: 이 여러 가지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때 항상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여당한테 무겁고 책임이 중하다고 봐야지요. 지금 민주당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민주당은 이 권력투쟁이에요. 지금 명청대전이 이제 고륙상쟁이 이미 이게 시작이 돼서, 원래 이렇게 여당은 물밑에서 드러내놓지 않고 하는 건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주 그게 노골화된 그런 모습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대개 집권여당의 권력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 3년쯤 지나갈 때 큰,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한 3년쯤 지나갈 때 이게 표면화가 되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러한 명청대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내임덕이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눈여겨봐야 될 그 대목이라고 보여지고, 또 세 번째로 봤었을 때는 이게 아마 민주당의 전당대회의 백서를 발견하겠다 그래요. 그 백서 속에 담기는 내용이 뭐냐. 대충 이렇게 보면 김민석 총리께서 일찍 사퇴를 선거를 앞두고 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준 거 아니냐. 또 공소취소 같은 경우가 영향을 준 거는 뭐 100%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 내분에서 굉장히 내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나오면서 모든 여당들이 겪었었던 그러한 갈등보다 지금 민주당의 갈등은 굉장히 이게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라서 앞으로 전국 운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의원님 현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준비한 질문들을 다 소화하지 못했는데요.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모시고 이야기를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레드캠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0: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6분 집중 유승민 작가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무슨 취재하셨습니까?
2: 네,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 하나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 카메라를 판매하려고 175만 원에 올렸는데 한 구매자가 200만 원을 입금한 다음에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1: 어? 왜 잘못 올렸죠? 잘못 입금했죠?
2: 그렇죠. 근데 글쓴이가 이를 두고 이제 차고 송금을 가장한 사기 수법을 겪을 뻔했다라고 적었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차고 송금 사기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묶여서 돈을 이중으로 배상을 해야 했다라는 글도 있었고, 송금하는 순간 공범으로 엮일 수 있다, 나도 그랬다라는 글도 있었는데요. 반면 나였으면 별 생각 없이 당했을 수 있다, 대부분은 당할 것 같다라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겐 익숙한 수법이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에겐 충분히 속을 수 있는 그런 수법이라는 건데, 도대체 어떤 수법인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1: 그러게요. 요새 중고거래 진짜 많이 하는데 상대가 실수했다고 생각해서 별 생각 없이 돌려줬을 것 같긴 하거든요.
2: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중고거래 택배거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구매자가 내가 사겠다라고 하고 입금을 하겠다라고 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거래가 성사가 됐구나라고 안심을 하기가 좀 쉬운 구조인 건데요. 근데 이후에 구매자가 아내가 이체를 잘못했다라면서 차액 25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차고 송금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문제는 환불을 요구한 계좌였습니다. 처음에 돈을 보낸 사람의 명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명의, 외국인 계좌를 알려준 건데요. 판매자는 여기서 이상함을 느끼고 사기 수법으로 보이니 물품의 발송을 중단하겠다라고 구매자한테 고지를 했다고 합니다. 예. 카메라 판매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 제가 문자를 보내니까 쪽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사기 아니다, 돈 그냥 보내면 된다라고. 저는 카메라를 오래 하다 보니까 중고거래가 네, 굉장히 활발한 분야거든요. 5만 가지의 사기 수법에 대해서 이골이 나 있어요. 중고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겪은 건 처음이었어요. 조사가 들어가는 동안 잠길 거고, 저 이거 주거래 은행인데 월급 받는 통장도 이거고 카드비 나가는 것도 이거고 통신비도 이거고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될 뻔했어요.
1: 오, 무섭네요. 이거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까.
2: 그렇죠. 아찔하죠.
1: 네. 어떻게 이 카메라 판매자가 대처했죠?
2: 이게 일요일 날 벌어진 일이었고, 결국 어제 판매자가 은행에 그 차고 송금 반환 신청을 해서 은행의 중개를 통해서 원송금자랑 통화를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근데 확인한 결과 차액 환불을 요구했던 인물과 동일한 사람이었고요. 의사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자는 이후에 200만 원을 그대로 보관한 상태이고요. 물품도 발송하지 않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법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병찬 법무법인 오현의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 사주를 받았던 아니면 무슨 공범이든 자기 통장에 들어와 있는 200만 원을 이렇게 세탁을 해서 카메라 175만 원짜리랑 다른 통장에 25만 원을 꽂히게 해서 200만 원을 이렇게 세탁을 하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분처럼 경찰서에 뛰어가거나 이러면 아주 잘한 거고, 뭔가 이상한 상황인데도 무턱대고 그냥 보내면 피해자로도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남의 돈이 들어왔고 그 돈을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이거는 무조건 대포통장으로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1: 네, 그 댓글창에도 벌써부터 본인들이 당했던 사기 그리고 중고거래에 대한 경험들 많이들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공감하기 쉬운 사건인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2: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내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지 않아야 할 돈이 나의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사건의 나중에 엮이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내가 경찰에 문의를 했다라는 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범죄와 무관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또 중고거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융사기나 온라인 거래 좀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좀 자주 애용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더욱더 경각심이 필요한 게, 최근에 또 소액 범죄가 여기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병찬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알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눈치채는 경우들이 많으니, 소액으로 해서 중고나라 같은데 100만원, 200만원으로 하면 사실은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사실 신고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뭐 10만원, 20만원 단위로 해서 엄청 수만 명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 돈도 꽤 큰 돈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요즘에는 중고나라를 통해서.
2: 네, 그리고 이제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개인 간의 송금보다는 이렇게 은행을 통한 차고 송금 반환 절차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고요. 더군다나 은행이 이제 반환 과정을 중개를 해주고 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기에 대한 필요한 안내를 또 제공해 줄 뿐만이 아니고 기록도 남기 때문에 추후

0: 범죄 연루될 가능성이 생겨도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1: 오,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 은행에 차고송금 반환 절차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건데 되게 쏠쏠한 정보인 것 같고요. 천년소금님이 저는 중고거래 나눔했는데 한 달 후 매매로 나오는 걸 봤네요. 아이고 굉장히 좀 황당한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이인수님은 조심 또 조심, 휴일 중고거래도 조심이라고 하셨는데 네. 유승민 작가님 최근에 중고거래 하신 거 있으신가요?
0: 잘 안 하려고 합니다.
1: 야, 또 이런 이야기 듣고 안 하게 네. 되면 그것도 되게 사회적 손해인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서로 신뢰를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중고거래 할 수 있도록 하면 네. 좋겠습니다. 유승민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이 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4: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8: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0: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1: 네, 오늘 전국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고 시원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선 집중 공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디 가시지 마시고 유튜브 연장 방송 있으니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어때 곽오신 기자 그리고 깜짝 손님 오십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통상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한테 매기는 세금, 일명 디지털세를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프랑스가 타깃이 됐습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금이 10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주택 공급을 좀 늘려야 할 텐데 서울시는 주택을 빨리 공급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정부는 공공주택 그리고 비아파트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액에 떼는 농어촌 특별세가 사상 최대치로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세금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소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희애, 김치형 두 분의 경제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고요.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까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 자,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좀 해보죠.
4: 네.
2: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고 디지털세를 또 이제 시비를 걸고 있다는
4: 그렇습니다.
2: 네.
4: 이슈가 없으면 이슈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힌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 바로 디지털세입니다. 프랑스는 2019년도부터 아마존, 메타,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프랑스 내 매출의 3%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디지털세라고 부릅니다.
2: 예.
4: 지난해 이와 관련된 세수가 약 7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2: 프랑스가 걷어간 게?
4: 예, 예. 그러면 우리 돈으로는 1조 원이 넘죠.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이 디지털세를 좀 못마땅하게 여겨왔고,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과세라고 목소리를 높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세라는 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른바 빅테크라고 하는 미국 기업들이 대상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이니까 미국 기업을 저거한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2019년에 프랑스가 이제 디지털세 부과하기 시작하니까 미국 무역대표부가 프랑스산 제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검토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바에 따르면 디지털세 폐지하지 않으면 프랑스산 샴페인과 와인은 100%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 내가 이제 이런저런 바쁜 일 때문에 잠깐 신경 못 썼는데 좋게 말할 때 디지털세 없애라잉.
4: 네네.
2: 이런 얘기 한 거죠.
4: 그렇습니다.
2: 이 디지털세라고 하는 게 그 말씀하신 대로 아마존, 메타, 애플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한테 주로 물리는 건데.
4: 네.
2: 이게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도대체 여기는 본사가 어디고 세금은 어떻게 내는 거야 라고 하면 프랑스에서 돈은 버는 것 같은데.
4: 네.
2: 뭐 서버는 벨기에에 있네요. 본사는 아일랜드에 있네요. 뭐 그러면서 여기서는 돈 얼마나 버는 건데 라고 물으면 글쎄요, 저희도 뭐 이러면서 세금 안 내고 한 나가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매긴 거잖아요.
4: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축인데, 큰 축은 OECD가 주축이 돼서 다자간 합의로 추진되는 게 있고요.
2: 예.
4: 개별 국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축이 있습니다. OECD가 추진하는 건 세상이 바뀌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물건이 국경을 넘어오니까

0: 않아요.
1: 어느 나라든 이익은 안 잡힐 수 있다는 거죠.
0: 이익도 안 잡히고 세금 자체도 덜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야 이거 전 세계가 좀 협력해가지고 요거 좀 그 해결해보자라고 얘기한 게 이른바 최저한세라는 겁니다.
1: 예.
0: 한 15% 정도의 세금을 물리는 걸 기본으로 하고 요거 전 세계에서 얘네들 세금 내는 거 쫙 봐서 15%가 안 되면 어느 국가든지 나머지 세금은 거둘 수 있게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하는 게 OECD 방안이고요.
1: 예.
0: 두 번째는 이제 개별 국가로 추진하는 경우는 복잡하잖아. 막 알아보고 뭐 이런 거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우리 국가에 살 거야. 그래서 디지털세라고 이름을 정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이들이 내는 매출의 3% 우리는 세금으로 거둘 거야. 영국은 뭐 한 2% 거둘 거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1: 15%는 어느 나라든 15%는 좀 제발 매겨줘라.
0: 네.
1: 15%보다 낮게 매기고 하니까 다 그 나라로 가서 조세 회피하니까.
0: 예.
1: 15%로 우리 담합하자라고 하는 거고.
0: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디 가도 뭐 통상으로는 15%를 내야 되니까 그럼 그냥 한 국가에서 우리 15% 깔끔하게 내고 말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1: 테크들이 그럴 것이다.
0: 네네네.
1: 그리고 그 담합이 성공하든 못하든 우리는 3%는 거둘래.
0: 네.
1: 라는 게 이제 프랑스의 생각이었던 거고.
0: 프랑스, 영국, 뭐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튀르키예 뭐 이런 데들이 이 디지털세를 따로 걷고 있었고요.
1: 예.
0: 우리나라는 이제 OECD가 주축이 된 국제 합의안을 따르는 쪽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국제 합의를 따라야
1: 예.
0: 통상 압박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건 합의된 거야라고 명분을 좀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15% 이상은 매기자까지는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거고
0: 네.
1: 3%나 2% 매기는 국가는 좀 튀는 국가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타겟으로 일단 프랑스부터 하는 거고 이전에 몇몇 국가들한테도 계속 미국은 이 디지털세와 관련돼서 이거는 사실상 미국 기업한테 매기는 세금이야라고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1: 그럼 이렇게 튀는 디지털세 매기다가 미국의 압박 때문에 포기한 나라도 있었습니까?
0: 몇몇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기 때 프랑스가 이 세금 매기는 걸 유예하기도 했고요. 통상 압박에.
1: 트럼프 일기 때.
0: 네, 일기
1: 예,
0: 때.
1: 예.
0: 2기 때 대표적인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이제 통상 압박에 의해서 디지털세를 부과하려고 하다가 아예 여기는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1: 예.
0: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걸 빌미로 프랑스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고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뭔가 통상 관세와 관련된 이슈를 끌어내고 싶은데 디지털세가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빌미가 되는 것 같고요. 미국은 아마 이걸 활용해서 앞으로 이란 전쟁도 끝났고 뭔가 좀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세 압박을 시작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디지털세와 관련된 통상 압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보면 앞서 이제 OECD가 추진한 최저한세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거 하고 있다.
1: 15%.
0: 네, 15%.
1: 근데 그거야 야 어디든지 법인세로 15%보다 낮게 매기지는 말자.
0: 네.
1: 그러면 빅테크들이 그거 따먹으러 가니까라는 건데 우리는 어차피 법인세를 15보다 낮게 매기는 나라는 아니었으니까.
0: 네네.
1: 그건 뭐. 그냥 크루저라고 하면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우리는 뭐 특별하게도 바꾼 것도 아니고.
0: 예. 그래서 미국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사안은
1: 예.
0: 아닌데.
1: 예.
0: 더군다나 이 최저한세 관련해서도 미국이 이전에 OECD에 이거 미국 기업한테는 적용하지 마라고 압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최저한세를?
0: 예. 최저한세 자체도 우리가 성실하게 미국 내에서 15% 걷고 있으니까 이 최저한세 미국 기업에는 이건 적용하지 마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OECD가 알았어. 우리 그러면 미국 기업은 제외해 줄게라고 이미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최저한세와 관련돼서는 미국이 통상 압박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게 그래도 어쨌든 국세청이 봤을 때 글로벌 빅테크라든지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돈은 버는데 세금을 좀 덜 내는 것 같아서 관련된 세금 추징을 좀 하거든요. 이게 이제 소송으로 번진 경우가 좀 있습니다.
1: 아, 그게 걸려 있군요.
0: 네, 이 소송과 관련돼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이거 차별하는 거야, 우리 기업 차별하는 거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큰 플랫폼 업체들의 입점에 있는 애들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면 우리가 이제 과징금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법.
1: 이게 사실 걸려 있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큰 쇼핑몰들은 그 물건 팔고 돈 줄게 그러면서
0: 네네.
1: 몇 달치씩 좀 뒤에 밀려서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큰 쇼핑몰 망하면 납품 업체들은 돈 하나도 못 받고 이제 그런 일이 종종 벌어졌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그거 다 혹시라도 납품 업체들한테 줄 돈은 미리 쟁여놔라. 어디 통장에다 꽂아놔라. 에스크로로.
0: 네.
1: 그런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니까 왜 큰 회사만 그러냐, 큰 게 죄냐, 뭐 이러면서.
0: 그것과 관련돼서 이것도 미국 기업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쿠팡과 관련된 과징금 관련해서도

0: 이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빌미사바 통상화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 그 정도가 이제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0: 네.
1: 알겠습니다. 이건 뭐 누가 옳으니 마네 뭐 이거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0: 네.
1: 저쪽에서 시비 걸면 우리는 불편한 거니까.
0: 네.
1: 어째 세상에
0: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1: 그렇게 거죠. 돌아가게 되는지는 몰라도 일단 현실이 그러니까요.
0: 네.
1: 네. 알겠습니다. 정지성 기자님이 준비하신 소식은
2: 네.
1: 요즘 뭐 집값도 집값이지만 전세값이 많이 오른대요. 지난주에는 보니까 서울 아파트가 주간으로 0.3% 올랐다는데 이게 1년에 약 한 15%에서 20% 정도 오르는 속도로 오르고 있는 거라면서요. 이게.
2: 맞습니다. 그게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 폭이었고요.
1: 예. 이제
2: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 아파트값도 5주 연속 강세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을 좀 정상화하려면 사실 문제는 공급이잖아요. 근데 서울은 새로 특지를 만들 땅이 거의 없어요.
1: 예. 그러니까
2: 결국에 집을 늘리려면 재건축 재개발이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은 사업마다 좀 병목 현상이 심하다라는 게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시급하게 국토부에 개선을 좀 건의를 한 게 우선 이주비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 이제 기존 주민들이 먼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1: 예.
2: 근데 그때 필요한 돈을 이제 서울 대부분 지역의 투기과열 지구라서 주담대랑 똑같이 LTV 40%의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서울시의 계산으로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구역 43곳 중에서 한 39곳 정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 시가 이주비 LTV를 70%까지 좀 올려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 집 사는데 쓰는 대출이 아니니까
2: 네.
1: 이 대출 받는다고 집값 올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네.
1: 이주를 못합니다. 이주 못하면 진도 안 나가고 진도 안 나가면 재건축이 늦어지고 그러면
2: 그러니까요.
1: 새로운 집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2: 그런데 네. 뭐 이런 있겠죠? 거는 이제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비교적 좀 빨리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용적률이에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법적 용적률이 상한이 있거든요. 기본 법정 상한이 300%면 일반 재개발은 여기까지 되고 대신에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의 120%인 360%까지 가능합니다.
1: 예.
2: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공공재개발 활성화하려고 만든 인센티브였고요. 서울시의 논리는 이거예요.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공공주택 짓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민간 아파트 공급인데 그러면은 왜 LH가 들어오면 360%고 조합이 직접 하면 300%냐.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도 좀 공공재개발처럼 법정 상한의 120%까지 허용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좀 더 빽빽하게 지을 수 있는 거라면
2: 네.
1: 그 실물을 LH가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공공 땅도 아니니
2: 네.
1: 누구 하든지 네. 다 그럼 좀 풀어줘라 좀.
2: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이 건의를 한 게 서울시이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해석이 좀 붙죠. 그러니까 민간 주도의 정비 사업 활성화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뭔가 정치의 의제화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1: 예.
2: 근데 그렇긴 한데 생각을 좀 해볼 법한 문제는 뭐냐면 공공 재개발만 특별 대우를 하는 게 좀 남아 있긴 해요. 이게 업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민간 재개발 못 믿겠으니까 LH가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을 좀 밀어주자 하는 이야기 아래서 용적률 추가나 뭐 인허가 단축 같은 각종 특례를 좀 줬었거든요.
1: 그때도 재개발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2: 네,
1: 도대체
2: 맞아요.
1: 왜 진행이 안 되는데요? 이 봐요 좀 이게 들어가서 봤던 보려고 이제 LH가 들어가려고 하고 사실 근데 LH가 들어간다고 안 될 게 되겠습니까?
2: 그런 건 아니니까.
1: 그러니까
2: 정말?
1: 들어가서 뭐라도 좀 진도가 나가야 되다 보니 용적률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
2: 네.
1: LH가 들어갈 때 주머니에 들고 들어가서 카드로 쓰세요 이제 하는 걸로 껴준 건데.
2: 네. 그러니까 정말로 정부가 지금도 공급 확대가 정말 목표라면 지금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긴 합니다.
1: 그렇군요. 예, 그리고요.
2: 그리고 이제 정부가 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컨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조금 그 좀 과소평가되어 있던 게 최근에 발표했던 그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 조성하는 서리풀 2 공공주택 지구였어요.
1: 예.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토부가 11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일단 서리풀 2 지구로 공식 지정을 하고 2028년 말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한 2천 가구 규모라서 바로 옆에 있는 1지구랑 합치면 총 2만 가구.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 한 작은 신도시 하나 정도가 만들어지는 셈이에요. 근데 이제
1: 크네요.
2: 네. 네, 꽤 큰데 시장이 주목을 뭐 안 했던 건 집값은 당장 오늘 뛰고 난리인데 이게
1: 예.
2: 공급은 몇 년 뒤니까 아, 그 시장에서는 공급 발표보다는 그래서 언제 입주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거고요. 이게 지금 2030년 전후에 입주가 예상되다 보니까 이런 공급 대책은 지금 집값에는 영향을 못 줄 거다. 그래서 좀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1: 길게 보면 강남에도 한 2만 가구

0: 들어오는 게 있으니 네. 상황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는 그 말이죠.
1: 네, 그리고 사실은
0: 조금만 넘기면
1: 네, 국토부가 이거를 진행하는 그 절차를 시기적으로 상당 부분 지금 앞당겨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카드긴 했어요.
0: 네, 이것도 하고 네. 뭐 강남에 2만 가구도 얼른 하고 용적률 높여주는 것도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아유 이렇게 높으면 도심이 너무 빡빡해서 안 돼요 하는 거면 못 높여주지만
1: 네.
0: LH가 가서 팔 걷어붙이고 저 중간에서 심판 봐주고 하는 거면 높일 수 있으면 어차피 빡빡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짓고 나면
1: 네.
0: 그런 거면 다 풀어 얼른 풀어주고 풀어줘서 진행될 거면 풀어주고 얼른 빨리 집 지어야 되는 거라면 이거 하고 다 저거 하고 하면 되는데
1: 네.
0: 그 왜 안 하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국토부는 아파트 말고 일단 아파트 아닌 무슨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것들 좀 먼저 지어보자는 게 방안인가 봐요.
1: 네. 서리풀 이지구가 이제 좀 약간 와닿지 않는다.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공급이 쉬운 이제 아파트 말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상가전환주택 같은 걸 좀 대거 늘리겠다. 뭐 지금 보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규제를 좀 풀어서 더 많이 짓고 비어있는 상가나 오피스는 주거시설로 바꾸고 또 공실이 많은 지식산업센터도 주거용으로 전환을 해서 2030년까지 수도권 규제 지역에 비아파트 1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이게 이제 정부의 골자고요.
0: 예.
1: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속도 때문입니다. 착공부터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아파트 대신에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당장 지금 이번에 발표한 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내년까지 2만 6천 가구가 공급이 되고요. 또 공실 상가나 오피스를 이제 프리미엄 원룸 아니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꿔서 향후 2년간 또 1만 5천 가구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에 몇만 가구가 지금 공급이 되는 셈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전월세 시장이 좀 안정되는 효과를 보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자가 많이 생길까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공급한다는 게 정부가 정부 돈으로 짓겠다고 하면 분명히 이 2만 6천 가구가 공급이 되는 건데
1: 네.
0: 이게 아마 공급이 될 거예요.
1: 네.
0: 업자들이 이 정도 아마 짓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짓기를 저희도 바래요. 라는 거잖아요. 이게 정부 네. 목표라는 게 항상.
1: 맞아요. 네.
0: 혹시 안 지으시면 뭐 주차장 같은 거 좀 우리가 규제도 좀 완화 한번 해보고 저희도 좀 힘 좀 써볼게요. 이게 항상 발표하는 목표라서.
1: 그래서 한번 규제를 좀 완화를 했죠.
0: 예. 네. 진짜 되면 좋지만.
1: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래는 처음 나온 게 2012년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연간에 뭐 12만 가구 가까이 공급이 됐다가 최근에는 연간 5천 가구까지 줄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법적으로 주택이라서 아파트 한 채가 있는 분들이 도시형 생활주택 한 채를 추가로 사면 원칙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뭐 취득세나 양도세, 대출 규제 같은 그러니까 다주택자 규제가 따라붙을 수 있다 보니까 투자자 예. 입장에서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으흠.
1: 물론 그렇게 해서 한시적인 특례로 2024년부터 2027년 말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해선 일정 요건만 충족을 하면 그러니까 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수도권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또 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와 함께 가지고 있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특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이거 팔면 예를 들면 이거 팔면
1: 네.
0: 이걸 사는 사람은 다주택자 되죠? 그렇잖아요.
1: 네.
0: 이거는 이때 신축한 아파트를
1: 이제 개별 상황에 따라 조금 따져봐야 될 텐데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풀어주고 다시 조였다가 하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세제 특례가 한시적이고 언제든 정책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도 뭐 오피스텔이나 다주택 주택이나 원룸형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줬다가 회수한 사례가 좀 있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건물은 한 30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특례 같은 게 3년 뭐 이렇게
0: 모르니까.
1: 준다고 하면 이거 믿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규제는 좀 영원히 계속되는 거고 혜택은 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다 보니까 공급자들이 이번에 정부의 방향성을 얼마나 믿고 따라올지가 사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 하여튼 이것든 저것든 좀 빨리 좀 지어야 될 텐데
1: 네.
0: 이거는 이래서 문제고 저거는 저래서 문제고 그런 게 좀 있나 보네요. 예. 자, 손희애 큐레이터가 준비하신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시장 얘기인데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있는데 거래세 중에는 농특세라는 게 끼어 있어서
1: 네.
0: 이게 의외로 요즘 많이 거치고 있다. 그리고 이 돈 어디 쓸 거야?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가 꽤 논의가 되고 있나 봐요.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 팔 때 이제 매도 금액의 0.15%가 농특세 명목으로 빠져나가잖아요.

0: 네, 이게 자동으로 원천 징수되는 거다 보니까 나 내는 줄도 몰랐는데 하는 분들 꽤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거래 규모가 상당히 늘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4월까지 이 코스피에서 개인이 주식을 판 매도 금액이 무려 2,200조 원 넘어섰고요. 이 농특세 이제 연말까지 가면은 사상 최대 13조 6천억 원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1994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어촌 시장 이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한시적 목적세였거든요. 근데 사실 32년 전만 해도 주식 투자가 좀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이나 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농촌을 돕는다는 논리가 통했는데 지금은 주식 투자를 전 국민이 참여하는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분명히 일반 대중으로 확실히 늘어났는데 이거를 그대로 농어촌에만 국한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뭐 저출산이나 AI 등 미래 세대를 위해서 돈 쓸 곳 많은데 매년 농어촌으로만 귀속되는 거는 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비판이 좀 거센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예, 그래서요?
0: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을 이 세수를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인구 감소 지역 17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역 사랑 상품권을 주는 시범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무래도 주식시장 활황으로 농특세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 돈을 활용해가지고 지급 대상을 인구 감소 지역 69개 군 전체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이제 훨씬 크게 15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야, 이게 농특세니까 농어촌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세금인데 법을 바꾸지 않으면. 네. 근데 왜 주식 투자하는 데서 거둔 돈을 농특세로 써? 주식이랑 농업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고 질문하면 어쨌든 안정적으로 농특세가 어딘가에서 나와야 되는데 네.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나올 만한 데를 여기저기 찾다 보니 또 이제 주식 거래에다 붙인 거긴 하겠죠. 그런데 네.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이 쏟아질 줄은 그 누구도 몰랐는데.
0: 그렇죠.
1: 이 그 누구도 모르는 큰 돈을 갑자기 쏟아졌다는 이유로 여기다 이제 쓰는 게 맞냐 하는 논란은 있을 수 있겠네요.
0: 맞아요.
1: 그 종업원들 그 근로자들 성과급으로 나눠가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의 접근이 되겠네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게 만약에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면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15만 원 미치지만 월 15만 원 이상을 올리고 만약 20만 원대로 올리고 또 이 범위를 전국 읍면 단위로 넓히게 되면 무려 23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 주식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침체기 때 2023년도에는 이 농특세가 6조 6천억 원으로 쪼그라들 만큼 변동성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현금성 기본소득을 이렇게 출렁이는 세수에 의존했다가는 증시가 꺾이는 순간 이제 국민 혈세로 메워야 되다 보니까
1: 다시 줄일 수야 있겠냐 과연.
0: 네. 맞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특세에 이제 기대는 거를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조세 형평성에 맞게 주식 매매 손익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이제 금투세 등 합리적인 세금 체계로 좀 전환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금투세도 거듭 됐죠 이제?
0: 네.
1: 주식 너무 안 오르니까 금투세 나중에 걷자고 했던 거 이제 얼마든지 금형분은 생겼으니까.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6: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5: 잠시 후 9시 5분
6: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7: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그때 그때 다른 나. 미국 연구팀이 학생들한테 실험을 해봤는데요. 외향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일 혹은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넸던 일을 많이 기억해냈죠. 그런데 두 번째는 반대로 내성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같은 질문을 했더니 활발한 교류나 먼저 말을 건 일을 별로 기억해내지 못하더라. 좋은 거에 끼어 맞추기. 이게 사람 심리랍니다. M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10시 9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양측이 모두 서명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 레뱅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회담하며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라며 그들은 강력한 감시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종전 협상 타결로 전쟁이 사실상 종료됐고 눈앞에 닥쳤던 핵 위협도 제거했지만 아직 이란 그리고 이란의 대리 세력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5일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향후 수년간 이스라엘 국민이 말살당할 수 있었던 위험을 완전히 걷어냈다며 이스라엘을 절멸의 위기에서 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레바논 남부와 시리아, 가자지구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완충지대에 계속 군대를 주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2% 오른 51,671.03의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65% 오른 7,554.2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3.07% 오른 26,683.9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12.3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총무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 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응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이탈리아 현지 시간으로 15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의 번영을 기원하는 선물을 건넸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자신의 제59차 세계평화의 날 담화와 사도공 책 풍요의 뿔 도자기를 이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선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최대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광주가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쇼핑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지난주 집 앞으로 배달된 물건은 몇 개인가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뭐든 살 수 있다 보니 쉽게 버리는 물건도 정말 많은데요.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기 위해서 유행이 지난 의류를 새롭게 고쳐 입거나 새 제품 대신 중고 물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물건을 살 당시에 가졌던 마음, 또 그 물건의 장점을 잊지 않는다면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버리기 아까울 땐 나눠 쓰는 마음, 이런 재사용 마음들이 모일 때 지구도 지켜질 겁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공호사